0: Please fill out this form.
1: Your English is so hard for me.
0: I'm sorry to hear that.
1: Can you speak Korean?
0: No,
1: No?
0: sorry.
1: Okay, in English, okay.
0: Please.
1: 그 폼?
0: Yeah,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1: 응?
0: They should
1: Should?
0: give you some compensation.
1: Company? Company?
0: No.
1: No.
0: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1: Compensation?
0: Yeah, they should.
1: Sensation 친구예요? Sensation, compensation, similar?
0: No,
1: No, what is a
0: like
1: compensation?
0: some money.
1: Money?
0: They should.
1: 그럼 좋겠네요. 응?
0: Sorry?
1: Okay, I want your money.
0: Oh, you want.
1: Thank you.
2: 아이고, 결국에는 보상 못 받으셨다고
1: 아, 그러니까 이게
2: 들었어요.
1: 의사소통이 이렇게
2: 아,
1: 중요해요.
2: 그러니까요.
1: 네.
2: 이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이걸 어떻게 또 청구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1: 네.
2: 자, 오늘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표현들 집중시켜 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4: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3: I hope so.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2: 자,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1: 아우.
2: 이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아니, 솔직히 새 여행 가방 아니어도
2: 네.
1: 마음이 좋지 않죠.
2: 그러니까요.
1: 예, 아끼는 여행 가방인데.
2: That's right.
1: I'm upset. 화났어요. 여기서 끊을 수 있겠네요.
2: Okay.
1: 예.
2: Oh, nice.
1: Because it's a suitcase.
2: Right.
1: 아, 왜냐면 이거 그거는 가방이기 때문이에요.
2: 근데
1: 새로운.
2: 어떤? 예.
1: 근데 new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빼놓으셨어요?
2: 아, 이 길이로 보면 안 됩니다. 예.
1: 근데 이게 또 이게 사람인지라
2: 네.
1: 다른 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길이가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저한테.
2: 길이가요? 오케이.
1: 네.
2: Let's see.
1: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야 돼.
2: Oh my goodness.
1: 또 맞춰줘야 돼. 또 우리는
2: 왕초보 영어.
1: New suitcase.
2: 역사상.
1: 예.
2: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분을 처음 봅니다. It's a new suitcase인가요?
1: 너무 새롭잖아. 지금
2: okay.
1: 어제그저께 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2: 정말 바로 산 것 같네요.
1: 예.
2: 정답은?
1: 아, brand new.
2: Brand new. You know why? 여기에 완전이라고 해놨잖아요.
1: 제 생각에, 그쵸. 어,
2: 그렇죠.
1: 이거 제 생각에는 한 다섯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어, 네. 볼 때마다 또 까먹네요.
2: 그렇습니다.
1: 예, 아.
2: 방금 이 NEW 돼 있는 거,
1: 네.
2: 요거 영원토록 남겨두겠습니다. Okay, so brand new 사이에 이제 hyphen이 그어져 있죠. 완전 새 것인, 혹은 완전 새로운. 그러니까 이게 신상이다, 아니면 이번에 완전히 모델이 바뀐 것이다.
1: 네.
2: 이런 게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맥락상. So brand new. 자. 완전 새 것인이라는 단어 나온 김에
1: 네.
2: 어 이것도 알면 좋지 않을까 좀 싶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요. 중고 물건 같은 거 사거나 팔 때요.
1: 아, 네네.
2: 아, 이거 거의 새 거예요. 새것 같은 거예요.
1: 오.
2: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1: 예.
2: 근데 요게 조금
1: 변형되나요?
2: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새 것 같은인데
1: 새것 같은
2: 좀 비슷하게
1: 아,
2: 생겼어요.
1: 새 것 같은. 새 것 같은은 그러면은
2: 상상해 보세요.
1: 어,
2: 같은 게
1: 같은
2: 뭘까요?
1: 거는 same이잖아요. same new 새것 same.
2: 오케이 저
1: 네.
2: 지금 어수는 잘 잡았어요.
1: 그렇죠.
2: 근데
1: 네.
2: 똑같다 이러면은 그건 그냥 새 거죠. 그렇죠.
1: 아 이게 똑같은 건가?
2: 그렇죠.
1: 아 그러네요.
2: 거의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뭐냐면
1: 아
2: like new, like you, like them.
1: 아, 그러네.
2: Right?
1: 네.
2: 뭐 같은 이이기 때문에
1: 아.
2: like new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1: 접근은 좋았는데.
2: 네, 접근은
1: 네.
2: 좋았어요.
1: 아,
2: 근데
1: 아쉽네요.
2: 외국에서도요. 중고 물건 파는 그런 뭐 뭐라 그럴까? 마켓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this is like new.
1: 오.
2: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같이 좀 알아두시고요.
1: 네.
2: 자, 오늘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I'm upset한데 이게 나왔네요.
1: Because
2: 이게 뭐예요?
1: 뭐뭐 때문에.
2: 뭐뭐 때문에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명사로 쓴 거죠. 그
1: 네.
2: 아니라 뭐뭐이기 때문에이기 때문에 평소문이 붙어야 돼요.
1: 아.
2: 오케이. 자, because는 당연히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1: 네.
2: 내가 upset 했는데 왜 upset 했겠어요?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Right? 자, 이런 식으로 because 뒤에는 평소문을 넣어서
1: 네.
2: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라서 뭐 이 정도로 이제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음흠. 예를 들면 나는 행복한데요.
1: 네.
2: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왜 그런 거죠? 자기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이런 말 하죠.
1: 네네.
2: Yes, okay. 자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분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떠올리시면서 나는 행복해.
1: I'm happy.
2: 왜냐하면은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1: Because you're happy.
2: I'm happy because you're happy. Okay. So how about this? 나

0: 나는 화났었어. 왜냐면 그가 나를 밀었기 때문에.
1: I got mad.
0: Yes.
1: Because he pushed me.
0: 그렇죠.
1: Oh.
0: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1: Mm-hmm.
0: Yes. Okay. 자, 이렇게 해서 이유를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냥 와. because 형성은.
1: 네.
0: So, 얘도 요 정도?
1: 진짜.
0: 네.
1: 옛날에는 이런 문장 보면은 도대체가 어떤 얘기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0: 네네.
1: 이제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
0: 그럼요.
1: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0: 아주 좋습니다. 이 because라고 하는 게 확장형 패턴이에요.
1: 음흠.
0: 그래서 얘는 문장을 두 배로 혹은 그 이상으로 만들어줍니다.
1: 네.
0: Okay? So,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am happy because you're happy.
1: I'm happy because you're happy.
0: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1: I got mad because you pushed me.
0: He pushed me.
1: He pushed me.
0: 왜 엉뚱한 사람한테? 오케이. 자,
1: 하나요.
0: How about this? 이번에 응용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슬기 씨가 왠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1: 그래요?
0: 저 지금. 지금 I'm upset이었죠?
1: 도전해 볼게요.
0: 나는 I'm upset이야. 나는 지금 기분이 상해 있어요.
1: 네.
0: 왜? 너 때문에.
1: 오.
0: 이러면 어떡할까요?
1: 야, 이것도 저한테 챌린지를 거신다. 예. I'm upset because of you.
0: 아니, 이렇게 음악으로 승화를 하다니.
1: Yeah.
0: 네. 정답입니다.
1: Yeah.
0: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because, 뭐 because of 이렇게 암기를 했을 거예요.
1: 네,
0: 그렇죠?
1: 맞아요.
0: 저 because of 같은 경우에는 뒤에 평소문이 아니라
1: 명사.
0: That's right. 명사가 올 경우입니다. 그래서 because 네가 뭘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 때문에.
1: 네.
0: So because of you, I'm upset. 이렇게 된 거죠.
1: 네.
0: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1: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면 유감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1: 예.
0: 뭔가 그 loss가 돼 있는 거, damage가 돼 있는 거에 대해서.
1: 그렇죠. 네. 보상을 해 주려나 봐요.
0: Right.
1: I'm sorry to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정말 I'm sorry 해요.
0: I'm sorry네요.
1: To that. 그게 망가져서. 그게 망가져서 유감인 거잖아요.
0: 오.
1: 그래서 I'm sorry to 망가지다. 망가지다는 깨지는 거잖아요.
0: Okay.
1: So break that. 아니, break가 동사 맞나요?
0: I don't know.
1: 아, 그 망가지다가 근데 망가지다는 it doesn't work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좁아요. 그러면은 망가지다,
0: 네.
1: 깨지다로 갈게요.
0: Okay.
1: To 아 이게 좁으니까 불길하다. Break, break 맞죠?
0: Uh-huh.
1: I'm sorry to break that. 깨져서 sorry 해요.
0: Uh-huh.
1: Please fill out. 채워줘요 이 form.
0: 오케이.
1: Okay. 네.
0: 자 보겠습니다. I'm sorry to 얘는 정해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1: 네.
0: 그런 저기 뭐야 얘기를 듣게 돼서 좀 마음이 안 좋다라고 해서
1: 알아요. 이거 아는 겁니다. 제가 네,
0: 회화 책에 거의 100% 항상 나와 있는 것들인데
1: 그쵸.
0: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break that. 이거는 뭐 부서서 죄송해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본인이 break를 한 건 아니잖아요.
1: 예,
0: 그렇죠? So I'm sorry to hear that. 여기서 that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신의 suitcase가 brand new고 그리고 지금 damage가 나 있는 거를 다 포함하는
1: 아하.
0: 거죠. Okay, so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sorry라고 하는 거는 내가 미안하는 거라고 해석도 되지만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이 맥락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마음이 안 좋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 I'm so sorry
1: 네.
0: 이렇게도 해요. 자기가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뭐 유감인, 뭐 미안한 제일 많이 쓰죠. 그리고 후회하는 걸로도 쓰기도 합니다. Sorry는
1: 예.
0: You'll be sorry. 너 후회할 거야. 결국 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안 좋은
1: 그러네요.
0: 상태를 얘기를 하게 돼요. 오케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I'm sorry to hear that. 얘는 분리시키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1: 네.
0: 그래서 아예 그냥 고정돼 있다고 봐도 아주
1: 무방하죠.
0: 무방합니다.
1: 예.
0: I'm sorry to hear that. 그럼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뭐 유감입니다. 그런 말이나 소식 듣게 돼서 그렇습니다.
1: 이건 통으로 계속 좀 이렇게
0: That's right.
1: 말을 좀 해봐야겠네요.
0: 뭐 예를 들어서 나 어제 자동차 flat tires 그러니까 그 뭐 구멍이 났잖아. 그러면은
1: 보험회사 불렀어?
0: 그러면서 내가 그 너무 늦게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1: I'm sorry to hear that.
0: Okay.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Please fill out this form.

0: 수미 양식인 거 우리 네. 많이 알고 있죠. 그것을 fill out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1: Fill out, 채우는 거예요.
0: 이거는 사실 비행기나 공항에서는 무조건 듣게 되죠.
1: 네.
0: 왜냐면 우리가 입국하기 전에 뭔가를 작성하라고 꼭 하잖아요.
1: 그렇죠. 뭐 세관 신고서나
0: something like that. So fill out something은요, 뭔가를 작성하다. 여기서 out은 바깥쪽이 아니고요. 그냥 동사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1: 네.
0: 끝까지 작성해 낸다라는 느낌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Fill out something. 다만 만약에 명사가 대명사다.
1: 네.
0: 예를 들어 뭐 eat this, that 이런 것들이면 fill out it일까요?
1: Fill out
0: 어순이 fill out it?
1: 아니요, fill it out.
0: Fill it out.
1: 예. Yeah.
0: 오케이. 대명사의 경우에만 가운데 넣어주시면 돼요.
1: 네.
0: 그냥 일반 명사는 가운데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1: 음흠.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신청서가 뭐죠? A로 시작하는 거.
1: Application.
0: 아하. Uh-huh.
1: Yeah.
0: So application, right? So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때요?
1: Please fill out this. Application.
0: Application. There you go.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시제를 과거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저는 이미 벌써 네. 그걸 작성했어요. 그것입니다. 그것. 심지어.
1: 그것.
0: 난 이미.
1: I already filled out this.
0: Filled that.
1: Filled that out.
0: 그렇죠. Filled that out이. 오케이. Okay. Fill out 사이에 넣어야 되죠. 뭐 그게 방금 지금 대수로 해주셨는데 뭐 대시든 네. 이시든 it doesn't matter. 여기서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명사는 가운데 넣어야 됩니다.
1: 아하.
0: Okay. So just like this. 자, 읽어볼게요. Fill out this application.
1: Fill out this application.
0: Oh, I already filled it out.
1: Oh, I already filled it out.
0: There you go. 본문도 읽어볼게요. Oh,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1: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0: 자,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아마 그쪽에서 어느 정도 배상을 해줄 겁니다.
1: 그쵸.
0: 얘기를 하네요.
1: They should give you some. 그들은 너한테 약간의 배상.
0: 네. 이거 제가 맞추면, 햄버거 한 만 개 드리겠습니다. 만 개. 그만큼? 가능성 희박하다.
1: 약간 좀 자존심 상하는데요?
0: 아니 왜냐면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요.
1: 그죠?
0: 네.
1: 아 이게 단어예요 그러면?
0: 그렇죠.
1: 뭐 수거 이게 막 뭔가
0: 아닙니다.
1: 조합된 게 아니네요.
0: 그냥 한 단어입니다.
1: 아 그러면은 내 크리에이티브함을 불어넣을 수 없겠네요. 배상을 해준다. 뭔가 페이백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알만한 단어인가요?
0: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1: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그냥 보면 안 되나요?
0: 알겠습니다.
1: 자존심이
0: 이거는
1: 상해버리니까.
0: 아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쓰는 순간 자존심 상할 거예요.
1: 네네.
0: So they should give you some 배상, 뭐 보상.
1: 네.
0: 이게 나오겠죠? 바로 compensation.
1: 아,
0: 오케이. 네, 인정? 인정.
1: 네, 몰라요.
0: 네. 어휴, 그럴
1: 전혀
0: 뻔했네.
1: 몰라요.
0: 햄버거 날아갈 예. 뻔했네요. 오케이. So compens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돈을 썼을 때 그쪽에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돈을 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예를 들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 같은 데서도
1: 네.
0: 뭐 비즈니스 트립을 갔어요. 출장을 갔을 때 내가 내 개인 카드를 쓴 다음에 나중에 그 receipt 영수증을 모아서 회사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compensation을 다시 줄 때도
1: 네,
0: 있고요.
1: 맞아요.
0: 아니면 어떤 뭐 물건을 옮기는데 거의 데미지가 생겼을 때
1: 예.
0: 거기서 또 회사에서 그것을 또 배상해 준다라고 할 때도 compensation이라는 명사를 씁니다. 물론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죠, 그죠.
0: 네, 빈도가 꽤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compensation이라는 것만 예전에는 만약에 드렸어도 외웠다면 이제는 동사랑 같이 가야 됩니다.
1: 네.
0: 그래야 적어도 외운 그 뭐라 그럴까요? 가치가 있잖아요. 아깝잖아요.
1: 네.
0: 동사를 알아야 쓰니까. 저 누군가에게 준다. Compensation. Compensation. 그러면 누군가에 배상을 하다. 그거랑 비슷하죠. 뭐 give someone a promotion.
1: Yeah.
0: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give someone a raise. 이렇게 봉급을 인상을 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승진시키거나 그 어떻게 보면 비슷한 좀 맥락이죠. give를 썼네요.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 볼게요. 그들은 나에게 배상을 했어. 과거형이네요.
1: They gave me some some 아니죠?
0: 아, some은 안 써도 돼요. 네. 그냥
1: they gave me compensation.
0: 그렇죠. They gave me 뭐를 compensation. 네. How about this? Won't를 한번 써볼게요. Won't 안 그럴 거다. 이러면서 예. 그들은 너에게 그 어떤 배상도 해주지 않을 거야.
1: They won't give
0: 누구요?
1: Give you
0: you 그 어떤 배상이라도
1: any compensation.
0: There you go.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1: 아하.
0: 뭐 예를 들어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거든. 그러면서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1: 맞아요.
0: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1: 사실 보상받는 게 쉽진 않죠.
0: 아, 쉽지
1: 그 절차가
0: 않죠.
1: 예.
0: 뭔가를 프루브하기가 너무 힘들죠. Right, so compensation이란 단어 강력 추천이에요. 오케이?
1: Okay? 예.
0: 자, 읽어 보겠습니다. They gave me compensation.
1: They gave me compensation.
0: 네.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1: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0: 네. 주의해야 될 게 reward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1: 어, 맞아요.
0: reward는 이렇게 보상인데 뭔가 데미지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 아, 상에 대한
0: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에이. 잘했다라고 해서 보상을
1: 아,
0: 해주는
1: 맞아,
0: 거죠.
1: 맞아, 맞아.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거는 오늘 깊게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 요것도 자주 나오죠?
1: 네.
0: 여기서 should는 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쓴 게 아니라 아마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꽤나 나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안다.
1: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또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걸 많이 겪어봤던 사람인 거잖아요. 공항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Alright? 그 느낌 살려서 한번 낭독해볼게요.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1: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0: 자, 이랬을 때 마지막 짧게 들어갑니다.
1: 네.
0: 아휴, 그러면 좋겠네요.
1: 오,
0: right.
1: 요거는 제가 100% 맞출 수 있어요. 제 생각도 그래요. 라는 느낌으로 I think so.
0: 오케이. 자, 아, 아마 보상해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정답은?
1: 아, I hope...
0: 이거는
1: 나 너무 자신 있었는데요.
0: 근데 자신 있는 대답이었어요. 오케이? 아, 보상해 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1: 그래야죠.
0: 아, 그래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응당치사.
0: 그렇죠. So I think so. 그거는 아, 그런 것 같다라고
1: 아,
0: 거의 확신 수준이고요.
1: 예, 예.
0: I hope so. 이거는
1: I hope so.
0: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면 좋겠다.
1: 네네.
0: hope가 희망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오케이. So 얘도 아마 회화책으로 공부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1: 네.
0: 아, 그러면 좋겠어. 그러길 바라. 이거는 이 앞에 어떤 말이 나와야죠.
1: 예.
0: 이미 걔네가 우리를 좋아할까? 뭐 이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할까? I hope so. 너의 말이 맞기를 바란다. 그래서 앞에 뭔가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1: 예.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문을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1: 오.
0: 오케이. 자,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1: I hope so. I really need it.
0: 그러니까 아,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캐시 현금을 빌려줄까 누가 그랬을 거예요.
1: 네.
0: 그랬을 때 그러길 바란다.
1: 바래.
0: 나 정말 그 돈이 필요하거든.
1: 너무 필요해.
0: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말에 이렇게 응해서 쓸 수 있겠죠.
1: 약간 얼마 전 제 상황 대출이 될까? 아, 될 거야. 그래, 나도 그러길 바래. 나 진짜 그 돈 너무 필요하거든.
0: I really need it.
1: 맞아요.
0: 이게 딱 되거든요.
1: 딱 그 상황이에요.
0: Right. 예. 그리고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면은 얘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1: 아,
0: I really hope so.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1: 네.
0: 자, 이건 전에 한번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1: 예?
0: 만약에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1: 네.
0: 그러지 않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I hope so의 반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러길 바란다. 근데 이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1: I hope no.
0: I hope no.
1: 아니면 I hope not.
0: Uh-huh.
1: I hope not.
0: That's better.
1: Hugh.
0: That's better. Okay? So I hope so. I hope not. Alright.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why. 그리고 why not?
1: 예.
0: 정도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 Why not은 정말 많이 들어봤고 잘 쓰는 말인 것 같은데 I hope not은 너무 생소해요.
0: 아직은 익숙하지
1: 않죠. 예, 맞아요.
0: Okay. 자,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1: 네.
0: I hope so.
1: I hope so.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I hope so. I hope so.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1: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0: 아, 그러면 좋겠네요.
1: I hope so.
0: I hope so, right? Okay.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2: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0: I hope so. I hope so.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이유를 쫙 쓸 수 있는 because 평소문이죠.
1: 예.
0: 가보겠습니다. 내가 행복해서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1: I'm happy.
0: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1: Because you are happy.
0: Ooh, nice. 자, 두 번째. 걔가, 그가 나를 밀어서 난 화가 나서. 나는 화가 났어. Get mad를 활용해서.
1: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0: There you go. 세 번째입니다.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자, 나는 기분이 상해 있어요.
1: I'm upset.
0: 왜냐하면 그게 완전 새로운 여행 가방이거든요.
1: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0: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I am happy because you're happy.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 hope so. I hope so. 요거는 그대로 연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길 바래요. Really를 넣어보세요.
1: I really hope so.
0: 그렇죠. 자, 그러면 좋겠네. 나 정말 그걸 원하거든. 자, 나는 그러길 바란다.
1: I hope so.
0: 나는 정말로 그걸 원한다.
1: I really want it.
0: Want it. Okay. 자, 그러면 좋겠어. 난 그게 정말 필요하거든.
1: I hope so. I really need it.
0: 그렇죠.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I really hope so. I hope so. I really want it. I hope so. I really need it. Alright, very nice.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4: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3: I hope so.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2: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1: Oh, I hope so.
2: Me too.
0: Oh,
1: wow,
0: you guys.
1: Wow, wow.
0: 오늘도 너무 잘해주셨고 한 주 깔끔하게 마무리 갑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저희 더 큰 사이즈 있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have a bigger size.
0: There you go.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1: 네.
0: 바로 because, 그 다음 평서문 넣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1: 네.
0: 오, 조금 깁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난 당신을 사랑해.
1: 오, 오.
0: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냐면은 당신이 내 아내이기 때문에.
1: 야.
0: 요 문자 만들어 주시면 돼.
1: 사실 아내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이 간헐적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예.
0: 이걸 영어로 만들어 보는 거죠.
1: 좋습니다. 네, 열심히 좋습니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좋아요.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간간히 리뷰도 좀 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1: See you.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며칠 전에 우연히 엄청 맛있는 도넛 가게를 발견했지 뭐예요.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다시 갔는데 가게가 문이 잠겨 있고 불도 다 꺼져 있네요. 이상하다. 가게가 망했나? 가게가 망했나?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s the shop closed?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흠, hey, Kevin. Wasn't that a hot dog shop?
2: Yeah, I think so. But it's closed. Did it go belly up? Did it go belly up? Did it go belly up?
1: You think so? That place was so popular. It always had a long line of customers.
2: Hey, check it out. There are some new hot dog places here.
1: Well, you're right. This is the first time I've seen these stores.
2: The new stores probably opened because of the famous hot dog shop. Maybe the old shop couldn't compete with the new stores.
1: Oh, that's too bad. I really loved that place.
2: I know. I even knew the owner. I miss him already.
1: Hmm. Oh, isn't that the owner?
2: Huh? Mr. Kim, what are you doing here?
3: Hi there. Our hot dog shop is so well that we moved to a bigger place thanks to regular customers like Christine.
2: Aha! I'm so happy for you.
1: I'm so glad your shop is doing so well. Please give us 10 hot dogs.
3: 야, 여기 빨리 1번 테이블에 핫도그 10개.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단골 가게 있으신가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단골 김밥집도 있고 단골 카페도 있고요. 단골 빙수집도 있고 단골 가게가 아주 많습니다. 크리스틴과 케빈도 자주 가는 단골 핫도그집이 있었는데 웬일인지 문을 닫았네요. 가게가 망한 걸까요? 우리 단골 핫도그 가게가 왜 문을 닫았는지 카툰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하거든요. 한 장면씩 살펴볼게요. 크리스틴과 케빈이 자주 가는 핫도그집. 그런데 핫도그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뭐였지? 가게가 망했나?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나왔네요. 가게가 망한 건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Is the shop closed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받아 쓸수 있죠. 그게 아니라 가게가 뭔가 장사가 잘안 돼서 망했나라고 할 때는 Did it go belly up? 이라고 표현합니다. Did 뭐뭐 했니? 물어보는 말, 과거형 의문문 만드는 말이죠. 그리고 it, 그것은 go는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belly는 배고요. up은 위로죠. 이말 그대로 하면 그것이 배가 위로 가게 되었니? 이 표현은 물고기 생각해 보면은요. 물고기가 죽었을 때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배가 위로 오고 수면에 둥둥 뜨게 되죠. 거기서 오게 된 말입니다. 그래서 가게가 망했나라고 할 때는 did it go belly up? 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이말 같이 한번 말해 볼게요. Did it go belly Did it go belly up? 좋습니다. 강해가 망했나? 그런데 크리스티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서 It always had a long line of customers. 항상 줄 서서 먹을 만큼 손님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가게가 망하겠어요? 자, 지금 본 문장에서 손님이라는 말이요. 영어에서 사전을 찾아보면 손님이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다른 손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오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처럼 가게의 고객인 경우에는 customer. custome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 또 숙박시설의 투숙객, TV쇼 같은 데 나오는 손님들은 guest. guest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은행이나 변호사 사무실의 고객 같은 경우에는 client라는 표현을 씁니다. customer, guest, client. 이제는 구별해서 써보세요.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못 보던 새로운 핫도그 집이 많이 생겼네요. 아까 그 집이 원조 핫도그 집인데요.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다른 핫도그 집들이 많이 많이 생겨났나 봐요. 이 새로 생겨난 핫도그 집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게가 망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깝다, 그쵸? 왜냐면 여기는 크리스틴과 케빈이 너무너무 좋아하던 장소고, 케빈은 이미 사장님까지 잘 아는 그런 사이거든요. 사장님 보고 싶다. I miss him already. 그런데 이거 핫도그 집 사장님 아닌가요? 사장님, 거기서 뭐 하세요? 아, 다행히 핫도그 집이 너무 잘 돼서 더큰 가게로 옮기셨대요. Thanks to regular customers like Christine. 크리스틴처럼 좋은 손님들이 많이 먹어준 덕분에 이제는 장사가 잘 돼서 아까 그 가게는 닫고 더큰 가게로 이전을 하신 거네요. 확장 이전?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그쵸? 이렇게 우리 단골 손님 부르는 말이요. regular customer입니다. regularly 정기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regular customer, 정기적으로 계속 오는 손님, 단골 손님이 되겠죠. 그런데 이 표현을 그냥 줄여서 customer 빼고요. 그냥 a regular 이라고 표현만 해도 단골 손님이란 뜻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내가 가는 단골 가게에 데리고 가면 나 여기 단골이야. 이런 말 하죠. I'm a regular here. I'm a regular her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I'm so happy for you. 정말 잘 됐어요. 문 닫은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잘된 일이에요. 이렇게 잘 됐네요. 다행이에요. 축하해요. 라고 할때쓸수 있는 말. Good for you. 이미 우리 배워서 알고 계시죠? I'm glad to hear that. 그 소식 들어서 너무 기쁩니다. 또는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분 좋으니까 핫도그 시켜야 되겠죠? Please give us 10 hot dogs. 역시 크리스틴. 그래도 10개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카툰 재밌게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가게가 망했나? Did it go belly up? Did it go belly up?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우리 가게나 사업이 망했을 때 go out of business라는 표현 씁니다. 거기 망했어. It went out of business.
It went out of business.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 상황 속

한국에서 사용해 볼게요. 내가 잘 가던 카페, 오랜만에 갔더니 망했는지 없어졌네요. 언니한테 혹시 알아? 물어봤더니, 거기 망했어. 라고 얘기하네요. 어떻게? It went out of business. It went out of business.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우리 돈을 다 썼을 때, 나 빈털터리야, 파산이야, 이런 말 하죠. 이럴 때는, I'm broke. I'm broke 라는 표현 씁니다. 상황 속에서 연습해 볼게요. 너무너무 사고 싶은 스피커에 한 달치 월급을 다 써버렸어요. 돈이 한 푼도 없네. 나 빈털터리야. 어떡해요? I'm broke. I'm broke.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가게가 망했다 또는 나 파산했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배운 내용들은 꼭 복습해 보시고 내 것으로 또 만들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0: Welcome to EBS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실수하는 발음 우리 확실하게 교정해 볼 건데요.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An. It's an important meeting. On. Can I try this on? Own. I have my own room.
0: 자, 여러분 어때요? 잘 들어봤나요?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세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N으로 끝나는 건요, 다 똑같고 앞부분에 모음이 달라져 있는데요. 이 세 단어 정말 정말 많이 필요하고 많이 쓰는데 희한하게도 많은 한국인 친구들이 이 발음, 세 개 발음을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 세 모음 발음 어떻게 하는지 교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단어부터 갈게요. 이건요, 그렇게 많이 실수하는 사람 없습니다. An, 이렇게 발음이 되죠? 앞부분 이 A 부분 있는데요. 약하게 발음될 때가 많기 때문에 An, 이 정도로만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요건요, 그렇게 실수하는 친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중요한 회의야, 이렇게 말할 때요. 모음 소리 앞에는 우리가 어 안 쓰고 언 쓸 때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거죠. It's an important meeting. 이 an, 부정관사 an은요. 보통 약하게 발음될 때가 많다 보니까요. 거의 잘 들리지도 않게 그냥 빠르게 읽으면 됩니다. It's an important meeting. 이런 식으로요. 중간에 an 살짝 들어가지면요. It's an important meeting. 자, 그런데 두 번째 단어부터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건요, 여러분, 절대 안 들리게 말하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들리도록 정말 장음을 많이 줘야 돼요. on, 이렇게나 발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알파벳 O라고 해서 이것도 on이라고 발음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on이 아니라 on, 입 크게 벌리는 우리 그 맛있는 떡 받아먹는 발음 있죠? 그겁니다. on, 이렇게요. 그리고 워낙 길어요, 장음. 자, 요거 예문 볼까요? 나 이거 입어봐도 돼? 이렇게 친구한테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 옷가게 같은 데 가서 저 이거 신어봐도 돼요? 입어봐도 돼요? 다 이 try on 이라는 표현 써야 되는데요. Can I try this on?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Can I try this on? 차이를 여러분 명확히 아시겠죠? on은 절대 그냥 지나가듯이 말하면 안 돼요. Can I try this on? on 길게 끌어주면서 자, 마지막 단어는 이제 O 발음이 납니다, 여러분. own 이 OW 같이 있을 때는요. own 약간 이렇게 own 정도의 느낌 주면 제일 좋아요. own 이건요. 소유하다 라는 동사도 될 수 있고 나만의, 너만의 이런 표현 될 수 있겠죠. 예문 한번 볼게요. 나는 내 방이 있어. 난 내 방을 가지고 있어. 나만의 room 이런 식으로 좀 강조를 할 때 my room 사이에 own 들어가는 거죠. I have my own room. 자, 이 단어를 오히려 on이라고 발음하는 친구들 많은 것 같아요. on은 전치사 on 같이 들리니까요. own 발음은 입을 동그랗게 모아줘야겠어요. I have my own room. 여러분 어때요? 이 세 단어 차이가 명확하죠?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 중요한 세 표현 같이 한번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Okay, 우리 지금부터 오늘 배운 표현들 같이 큰 소리로 소리 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부정관사입니다. A 아니고 N 이렇게 모음 소리 앞에 필요한 관사죠.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N. 그렇죠. 약하게요. N. 네, 좋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 전치사 on인데요. 요건 장음, 그리고 오 발음이 아닌 어 발음이라는 거 두 가지 포인트 정확하게 다 살려주세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on. 한 번 더요. on. Great. 이 표현 정말 곳곳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on이라고 습관되어 있으면 정말 많은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on으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오 발음이 나왔습니다. on 이렇게요. 입 선생님 입 모양 굉장히 동그래졌죠? 따라해 주세요. on. One more time. on. Very good. 자, 그럼 우리 이 표현들 이렇게 덩그러니 단어만 말할 일 많이 없으니까요. 문장 속에서 훈련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약하게 짧게 발음하는 이 un입니다. 이건 중요한 회의야. 중요한이라는 important 이 모음 소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un 들어오게 됩니다. 자, 바로 갈게요. It's an important meeting. 네,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죠? 여기서는 조금 더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It's an important meeting. Meeting. Good job. 자, 두 번째로 이거 입어봐도 돼? 입어보다, 착용해보다 라는 뜻 try something on 이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유용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발음 on 알죠? 길게 끌어주는 발음 바로 갑니다. Can I try this on? One more time. Can I try this on? Good job. 자, 마지막은 난 내 방이 있어. 그죠? 자, own 발음 주의하면서 바로 갈게요. I have my own room. Room. I have my own room. Good job.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러 가볼까요?

0: Let's do it one last time.
1: Un. Un. It's an important meeting. It's an important meeting. On. On.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Own. Own. I have my own room. I have my own room.
0: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곧 EBS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Bye bye.
2: Daejung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Shark. S-H-A-R-K. Shark. Shark. Whale. W-H-A-L-E. Whale. Whale. Dolphin. D-O-L-P-H-I-N. Dolphin. Dolphin.
0: So what are we going to learn about today? 오늘의 주제는 sea animals, 바다 동물이에요. That means we're going to the aquarium. 아쿠아리움으로 떠나봐요. 첫 번째 동물은 shark, 상어예요. 와, 굉장히 멋지다. shark 이빨이 아주 날카로운데요. shark. 그 다음은 whale, 고래예요. It's huge, 엄청 크네요. whale. 그 다음은 dolphin, 돌고래예요. 여러분, 돌고래는 굉장히 똑똑하고요. IQ가 굉장히 높대요. 귀여운 돌고래는 영어로 dolphin. 잘했어요.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 시간이에요. 상어, shark. Good job. 자, R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Shark. Very good. 고래, whale. One more time. A 소리가 나요. Whale. Perfect. 돌고래, dolphin. PH는 F 발음이 나요. Dolphin.

0: Great job, guys.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Shark, shark. Whale, whale. Dolphin, dolphin.
0: Now let's practice the words with some sentences. I saw a shark at the aquarium. 나는 수족관에서 상어를 봤어. 친구들 수족관 가본 적 있죠? 그럼 커다란 shark를 볼 수 있잖아요. 수족관은 영어로 aquarium이에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I saw a shark at the aquarium. Very good. Next, did you see that big whale? 저 큰 고래를 봤니? 여러분, 고래 엄청 커요. 우리가 ocean에 나가면 잘하면 볼 수 있어요. Did you see 무엇 무엇을 봤니? 라는 뜻이에요. 같이 따라해봐요. Did you see that big whale? 아주 잘하는데요. Next. Dolphins are very clever. 돌고래는 매우 똑똑하다. 친구들, 돌핀은 아주 귀엽게 생겼지만 똑똑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말해봐요. Dolphins are very clever. Good job, everyone. 잘했어요. 이제 다음 sea animals를 알아볼까요?
1: Squid. S-Q-U-I. Squid, squid, crab, C R A B, crab, crab, starfish, S T A R F I S H. Starfish. Starfish.
0: What else can we see at the aquarium? Oh, look at the squid. 오징어를 보세요. It has many legs. 다리가 굉장히 많아요. Squid. 그 다음은 crab. 개란 뜻이에요. 개는 이렇게 옆으로 걷는 거 알아요? Crab. 겉은 굉장히 딱딱하고요. Next is starfish. 불가사리예요. 와, 이렇게 별 모양처럼 돼 있죠. 그래서 starfish죠, 이름이. 외우기 아주 쉬워요. But don't touch it.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발음과 강세 연습해봐요. 오징어, squid. 꽤 발음이 나요. Squid. 잘했어요. 개, crab. 아 발음을 크게 입을 벌려서 해보세요. Crab. That's right. 불가사리 starfish. Star 할 때 R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Starfish. Good job.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Squid. Squid. Crab. Crab. Starfish. Starfish.
0: 다음 예문 볼게요. The fisherman caught a giant squid. 어부는 거대한 오징어를 잡았다. Fisherman은 어부란 뜻이에요. 그리고 giant는 거인 또는 거대한. 와우, 잡아서 뭐 했어요? 굉장히 궁금한데 같이 따라해봐요. The fisherman caught a giant squid. Good job. Next sentence. Crabs walk sideways. 개는 옆으로 걷는다. 친구들 본 적 있어요? Have you seen it before? Sideways는 옆으로란 뜻이에요. Okay,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Crabs walk sideways. 잘했어요. Next, this is our last sentence. A starfish is shaped like a star. 불가사리는 별 모양이다. 여러분 본 적 있으면 알 거예요. It's shaped like a star. Okay, now it's your turn. I want to hear you nice and loud. A starfish is shaped like a star. Wow! 이런 발음 아주 잘하는데요. 이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해 볼까요?
1: Shark, shark. Whale, whale. Dolphin, dolphin. Squid, squid. Crab, crab. Starfish, starfish.
0: 친구들, 오늘은 sea animals, 바다 동물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같이 공부해봐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Unit 110, GH.
1: Let's go. Phonics GH. Hi, hi.
2: Hi, hi.
1: Night, night.
2: Night, night.
1: Light, light.
2: Light, light.
1: Bright, bright.
2: Bright, bright.
1: Right, right.
2: Right, right.
1: Lightning, lightning.
2: Lightning, lightning.
3: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 건데요. G 소리가 나는 알파벳 G와 H 소리가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소리가 안 날 때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럼 G, H가 들어가는 단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배워봐요. 첫 번째 단어는 높은 high예요. 여기도 끝에 GH가 들어가지만 아무 소리 안 나죠. 우리가 산을 보면 굉장히 높아요. 높은 영어로 high. High. High. Good job. 그 다음 단어는 밤, night예요. 여기도 GH가 아무 소리 안 나네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밤에는 아주 어둡죠. 밤, 영어로 night. Night. Night.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 bit light가 있었네요. 우리가 어두운 공간에 빛을 비추면 굉장히 밝아져요. Bit, 영어로 light. Light, light. 너무 잘했어요. 또 GH가 들어가는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밝은 bright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빛, light를 비추면 굉장히 밝아져요. 밝은 영어로 bright, bright, bright. 발음이 너무 좋아요. 이 단어도 GH가 들어가요. 바로 오른쪽 right예요.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을 가리키죠. 오른쪽 영어로 right. Right. Right. Excellent. GH가 들어가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번개 lightning이에요. 아주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천둥도 치고 번개도 쳐요. 번개, 영어로 lightning. Lightning. Lightning. Great job!

0: 와우, 이렇게 GH가 들어가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 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1: Hi.
0: Logan. 오늘 또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G 소리 나는 알파벳 G와 H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때로는 아무 소리가 안 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길 가다가 산이 있죠. 산은 굉장히 높잖아요. 높은 영어로 뭐였죠? That's right. Hi. 여기 끝에 GH가 있지만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자, 여기 mountain. 이렇게 산이 있는데, 우리 로건이가 가장 high 한 부분을 표시해 주세요. 어디가 high 할까요? 와우, this is right. 자, 여기가 high 한 부분이에요. 그럼 높은 high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Hi, hi, hi.
0: Perfect. GH가 들어가는 두 번째 단어는 밤. 밤에 굉장히 어둡잖아요. 밤은 영어로 뭐였죠?
1: Night.
0: 잘했어요. 밤, night. 여기도 GH가 들어가지만 발음은 없어요. 자, 밤에는 이렇게 예쁘게 달이랑 별이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 로건이가 color, color 색칠해 볼게요. Wow, look at this, everyone. 로건이가 이렇게 밤에 볼수 있는 달과 별을 색칠해 줬어요. Good job. 그럼 밤, night. 다시 발음해 보세요.
1: Night, night, night.
0: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GH 들어갔죠? 아, 우리가 방금 배운 밤, night에 이게 꼭 필요해요.
1: Light.
0: 네, 빛. light가 필요하죠. 여기도 gh가 들어갔어요. 그럼 light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Light, light, light.
0: Very good. gh가 들어가는 또 하나의 단어 배워볼게요.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떻게 변해요?
1: Bright.
0: 네, 아주 밝아져요. 밝은 bright. 자, 그럼 로건이가 bright를 쓸수 있는지 써니가 볼 건데요. b 소리 나는 알파벳은? B, correct. 다음은 R. What is it? 네, 맞았어요. R. 자, R 됐고요. E.
1: Are you saying R?
0: 맞아요. I예요. 그다음 G. 잘했어요. 그다음 H. You got it. 마지막 T. 와우, 아주
1: This is
0: 잘했어요.
1: a long word.
0: And can you read this word?
1: Bright.
0: 네, 밝은 bright. Now, let's say it again.
1: Bright, bright, bright.
0: Good job. 이 단어도 GH가 들어갔는데요. Logan, 왼쪽은 영어로 뭐였죠?
1: Left.
0: 네, 맞아요. Left. 그리고 오늘 배운 오른쪽은 영어로
1: Right.
0: That's correct. 오른쪽 right. 여기도 GH가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큰 소리로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Right, right, right.
0: Excellent. GH가 들어가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에 천둥 번개가 쳐요. 오늘 배운 번개 영어로 뭐였죠?
1: Lightning.
0: 네, 맞았어요. Lightning. 여기도 GH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에 우리 Lightning 한번 그려볼까요?
1: 오, that's right.
0: Wow, everyone. Look. Lightning이 많이 치고 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럼 번개 Lightning 다시 발음해 보세요.
1: Lightning, lightning, lightning.
0: Great job! We did it! 여러분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봐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GH. Hi, hi.
1: Hi, hi.
2: Night, night.
1: Night, night.
2: Light, light.
1: Light. Light.
2: Bright, bright.
1: Bright,

0: Light, right.
1: Right, right.
0: Lightning, lightning.
1: Lightning, lightning.
2: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GH words. 이제 우리 모두가 GH 들어가는 단어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 또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everyday expressions를 같이 배워봤는데요. 우리 daily expressions 배운 거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7. Daily expressions. I can tell someone to go to school, study hard, wash their hands, and go to bed.
0: 자, 복습하기 전에 우리 warm-up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Oh, look at this picture. 이 그림을 보니까 하루 일과를 나타내주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학교를 가고, go to school, and then you study hard. 뭐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집에 오면 뭐 해요? Wash your hands. 그리고 밤에는 자야 되죠. 자,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배웠던 내용들 그림 보니까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복습을 하러 갈 텐데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Today's topic. Tell someone to go to school. Study hard. Wash their hands and go to bed.
0: 자, 그럼 복습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한번 보죠. 오늘의 말하기 주제는 Tell someone to go to school, study hard, wash their hands and go to bed. 자,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이 다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말해주는 거죠? Tell someone 뭐라고요? To go to school, 학교에 가라고. Study hard, 열심히 하고 공부를, wash their hands, 손을 씻고, and go to bed, 그리고 자러 가라.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인 만큼 이 표현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말해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우리가 이 표현을 배웠죠. 학교 갈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o to school. 기억나죠? 그래서 it's time to 다음에는 어떤 행동이 와서 그 행동을 할 시간이에요 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go to school이라는 표현은 학교에 가다였고요.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 넣어볼게요. call him은 그에게 전화하다 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It's time to call him. 그에게 전화할 시간이에요 라는 말이었고요. 자, 큰 목소리로 말해볼까요? It's time to call him. It's time to call him. 잘했어요. 가야 할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o. 잘했어요. 그리고 자러 갈 시간이에요. It's time to sleep. 였죠? 맞아요. It's time to sleep. 그래서 it's time to 뒤에는 어떤 행동을 넣어주면 돼요. 자, 근데 벌써 학교 갈 시간이라고요? 정말로요? Really? 이렇게 물어봤었죠. 이거 같이 한번 눈 크게 뜨고 해볼까요?

Really? 정말로?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you're going to be late라고 말을 했어요. You're going to be late.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너 늦을 거야라는 뜻이었죠. 여기서의 late는 늦은. 시간만 못 맞춰서 가서 늦은이라는 표현인 거죠. 자, you're going to 다음에 be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너그 상태가 될 거야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너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너 지칠 거야, 피곤할 거야. You're going to be tired. Be tired가 지치다, 뭐 피곤하다라는 표현이고, tired 자체는 피곤한이라는 의미죠. 자, 한번 해볼까요? 너 지칠 거야. You're going to be tired. You're going to be tired. 너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너 진짜 바빠질 거야. You're going to be busy이죠. Be busy가 바쁘다라는 표현이고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You're going to be busy. 잘했어요. 자, what are you doing? 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배웠었죠. 이거는 지금 뭐 해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여기서도 두에 ing를 붙였네요. 그쵸? 그래서 ing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자, 뭐 하고 있어요? I'm studying.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말해주기 때문에 하고 있는 중이다에 ing를 또 붙였네요. study가 공부하다이고 ing 붙여서 나는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말이라고 했죠. 나 공부하고 있어요.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m studying. 잘했어요. 이렇게 I'm 다음에 ing 형태가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나는 ing 앞에 붙은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I'm eating 이라고 하면 전 지금 먹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말인 거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m eating. 잘했어요. 저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어요. 연주하다가 play니까 거기에 ing가 붙는다고 했죠? I'm playing the piano. 다시 한번. I'm playing the piano. 잘했어요. 자,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었죠. I have a test tomorrow 라고 했었는데, 테스트가 시험이란 뜻이었어요. 그죠? 근데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고 했어요. quiz, 이거는 퀴즈였죠. 간단한 시험.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보는 시험 등은 테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중학생이 되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도 그냥 테스트라고 불러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많이 높으면 exam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exam은 국가고시 정도의 시험을 exam이라고 하죠. exam 요거는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뭐 그런 자격증을 딸때 혹은 대학을 들어갈 때 보는 수능 시험 같은 것들을 exam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 study hard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hard가 열심히라는 표현이었어요.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라는 말이었죠. I will do my best라고 대답을 했었는데요. 누구누구의 최선이라는 표현이 one's best이죠. 자, 저희 once 있는 부분에 my, his, her 이런 표현들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표현들인데 그런 게 옵니다. 그래서 my best는 나의 최선이라는 표현이에요. I will do my best. 제 최선을 다할게요. 라는 말이었죠. 자, 이 표현 공부할 때 빼고도 여러 상황에서 쓸수 있는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 will do my best. 잘했어요. 자, 집에 왔을 때, 저 집에 왔어요. I'm home 이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일단 I'm home은 집에 왔다는 인사말이고요. I'm at home 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집에 있어 라는 의미죠. 그래서 집에

0: 왔을 때는 I'm home 이라고 하면 되고 누군가가 너 지금 어디야? 라고 했을 때는 I'm at home. 나 집에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어요. 요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hi, sweetie. 자, 집에 왔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반겨줄 수 있는데요. hi는 인사말이고 sweetie 요 단어가 이렇게 귀엽게 sweet를 귀엽게 부른 말이라고 했죠. 자, hi, sweetie 라고 하면서 wash your hands 라고 할 수도 있는데 wash your hands는 무슨 표현이에요? 손을 씻다 라는 뜻이었죠. wash your 다음에 어떤 신체 부위나 물건이 와서 너의 그걸 씻어 라는 말이 된다고 했어요. 자, hands는 양손이었고요. 다른 걸 한번 넣어볼게요. wash your face. face는 얼굴이니까 세수하세요 라는 말이 되겠죠. 자, 요거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wash your face. 잘했어요. 내가 마시던 컵 그거 너가 마시던 거 그거 씻어야지. wash your cup 이 되겠죠. cup 이게 컵이라는 뜻이에요. wash your cup.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okay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I have snacks ready. 자, 손을 씻고 오면 뭔가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을 거라는 말인 것 같은데 여기서 snacks가 간식들이라는 표현이고요. ready는 준비된이라는 표현으로 내가 지금 간식들 준비해놨어 라는 말이죠. I have snacks ready. 참 듣기 좋은 말이네요. 그렇죠? 자, 이제 늦은 밤이 됐어요. 너무 늦었다. 시간이 늦었어. 아까 late는 학교에 늦었다였지만 여기서의 late는 늦은 시간이다 라는 늦은이라는 표현이에요. It's so late. 정말 시간이 많이 됐네 라는 표현이었죠. So late가 늦은이라는 뜻이었고요. So late는 앞에 so가 너무라는 뜻이어서 너무 늦은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It's time to go to bed. 늦은 시간이니까 학교가 아니라 이번에는 bed, 침대에 갈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Go to bed가 자러 가다 라는 의미라고 했죠. 자, it's time to go to bed.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It's time to go to bed. 맞아요. 자, 그런데 왜 그런지 자기가 싫어요. 더 놀고 싶어요. I don't want to sleep 라고 할 수 있겠죠. I don't want to sleep는 나 자러 가기 싫어 라는 표현인데 I don't wan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을 말하는 단어가 오면 나 그 행동하기 싫어요 라는 말이었죠. 예를 들어서 나 가기 싫어. I don't want to go 였고요. 나 숙제하기 싫어. I don't want to do my homework.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했어요. I don't want to practice는 나 연습하기 싫어 라는 뜻이었죠. 자, 그런데 you have to sleep. 너 자야 해 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you have to 다음에 어떤 또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면 그걸 해야 해 라는 말이었죠. You have to study. 너 공부해야 해. You have to go. 가야 해. 지금 먹어야 돼? You have to eat now.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Come on, go to bed. Come on은 어서 라는 말이었고 go to bed가 자러 가다 라는 뜻이었죠. 다 기억나죠? 자, 이제 다시 왔어요. 하루 일과.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처음에는 It's time to go to school. 그쵸?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라. Study hard. 학교 갔다 오면 I'm home 이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wash your hands, 손 씻어 라고 말해줄 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졸려, it's time to go to bed, come on, go to bed 이런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습을 쭉 마쳤어요. 이제 원어민이 큰 소리로 말해줄 때 여러분들은 더더욱 큰 목소리로 따라해주세요.
1: It's time to go to school. I'm studying. Wash your hands nice and clean. It's time to go to bed. You have to sleep.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go to school, study hard, wash their hands, and go to bed 였습니다. 자, 우리 다른 사람에게 학교 가라, 열심히 공부해, 손 씻어야지, 자러 가야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이렇게 복습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한 주 동안 많은 표현들을 배웠네요. 그쵸? 나와 이 선생님과 함께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꼭 본인들도 복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배운 표현들 다 많이 써보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0: mor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오늘 금요일이라 완전 신나지? 쌤도 신나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재밌게 영어 공부 또 해보자.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7. Where is it? Friday. Write about something I lost. I can write where I found my belonging.
0: 오늘은 금요일이라 쌤이랑 글쓰기, writing 하는 날이죠? 쌤이랑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배웠던 표현들을 가져다가 우리 글쓰기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의 topic은 write about something I lost. Write about something I lost. 자,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써보제. 우리 친구들 혹시 잃어버린 적 있어요? 물건이나 뭘 잃어버린 적 있어요? 혹시 없는 친구들도 있을까요? 다 한 번씩 그런 경험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세요. 떠올렸어? 자, 우리 그러면은 글쓰기 아이디어를 Look and Talk 해서 얻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I see a girl. 일단 여자아이 한 명이 보이죠? 근데 무언가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 그쵸? I think she's looking for something, right? She's looking for something. 근데 그게 뭔지는 쌤은 알 것 같아요. Do you see that water bottle under the sofa? 저걸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쌤이랑 한번 글쓰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짜잔! My water bottle. 예상 적중했죠? 자, my water bottle. 자, 나는 내 water bottle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 water bottle 어디 갔지? 내 물통 어디 갔지?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 쌤이랑 이번 주에 내내 막 배우고 복습도 하고 이거 알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내 뭐뭐가 어디 있나요? 어디 있지? 찾을 때 어떻게 말했죠? 그렇죠? Where is my? 사용했었죠? Where is my? 내 뭐뭐는 어디에 있지? 라는 뜻이었지. 자, where는 어디에? 라는 뜻이었던 거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지금 찾는 게 뭐예요? What is she looking for? That's right. A water bottle. 그래서 where is my water bottle? 해줄게요. Where is my water bottle? One more time. Where is my water bottle? Oh, where's my water bottle? 할 수 있겠죠? 자, 오케이. 그 다음 또 뭐 적을까? 아, I can't find it. 자, 나는 찾을 수가 없어 라고 하네요. 자, 선생님이랑 이것도 배웠잖아. find가 찾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내 뭐뭐를 찾을 수 없다. 쌤이랑 배웠는데 이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짜잔! I can't find my 였습니다. One more time. I can't find my. 자, 근데 뭘 못 찾는 거지 지금? That's right. A water bottle. 그래서 자, I can't find my water bottle. 해줄게요. I can't find my water bottle. 네, 선생님 눈에 딱 보이는데 이 여자애는 막 급한 마음에 안 보이나 봐요. 그쵸? 왜 이렇게 다급하면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 그쵸? 그럴 수 있어. 자, 그랬더니 gone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이것도 알려줬는데 gone, gone. 이거 무슨 뜻이었어? 자, 사라진, 뭐 이제 가고 없어진 이란 뜻이었죠. 그쵸? 이 여자애가 물통을 정말 잃어버린 줄 알고 내 뭐뭐는 잃어버려 없어졌어 사라졌어 이제 가버렸어 라고 합니다. 그거 표현 어떻게 했지? 짜잔! My is gone. 내 뭐뭐는 이제 사라지고 없어 가버렸어. 자, 물통을 찾고 있으니까 My water bottle is gone. My water bottle is gone 라고 하네요. 오케이, 근데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마. 자, 그래서 check가 나왔어. 선생님이 이거 많이 하잖아. check 확인하다 라는 뜻이죠. 선생님이 이거는 key expression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 이거 알아두면 너무 좋겠다 하면서 알려준 문장이 있어요. 뭐였지? 자,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해보자. 한번 다시 확인해보자 라는 표현이었는데 어떻게 뜨러? Let's again. 여기에 check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Let's check again. Oh, let's check again.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뜻이에요. Okay, let's check again.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이게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볼 때 찾을 때 많습니다. 짜잔! 그랬더니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소파 주변에 있죠? 자, 소파 있는데 소파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 얘들아, 기억해야 돼, 이 단어. 아래에 영어로 뭐였어? 3, 2, 1. 선생님이 열심히 노래 부르면서 또 알려준 거 있잖아. 인원, under, 맞습니다. 그래서 Oh, it was in the sofa. 뭐가 들어간다고요? 뭐뭐 아래에 무슨 뜻이야? Under. 그렇죠. Oh, it was under the sofa. 라고 하네요. Oh, it was under the sofa. 뭐뭐 아래, 소파 아래에 있었죠. Alrighty. 자,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Alright. 자, where is my water bottle? Oh, where is my? 무슨 뜻이었어요? 내 뭐뭐는 어디 있지? 자, 이건 제목이야. Okay? Where is my water bottle? 내 물병은 어디 갔지? 그래서 I can't find my water bottle. 나는 내 물통을 찾을 수가 없어. I can't find my water bottle. 이거 우리 친구들도 해볼까요? 시작. I can't find my water bottle. 잘했어요. 자, find 무슨 뜻이야? 찾다라는 뜻이었어. 자, 그다음에 my water bottle is gone. My water bottle is gone. Gone 뭐예요? 가버린, 사라진, 없어진. 자, my water bottle is gone 하게 되면은 내 물통이 가버렸어, 없어졌어 라는 뜻이 된다 그랬죠. My water bottle is gone. 시작. My water bottle is gone. 잘했어요. 그랬더니 통문장 선생님 또 나왔네. 이거 알면 좋았던 문장. Let's check again.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시작. Let's check again. 좋아요. 그랬더니 Oh, it was under the sofa. 아, 그거 소파 아래에 있었네. Oh, it was under the sofa. 자, under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 뭐지? 아래, 뭐뭐 아래란 뜻이었어요.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입이 크게 벌려서 크리스가 되어서 읽어보세요.
1: Where is my water bottle? I can't find my water bottle. My water bottle is gone. Let's check again. Oh, it was under the sofa. Culture.
2: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stories with themes of finding things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물건 찾는 동화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 물건이 당신의 것인가요? 라는 표현을 이번 과에서 배우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널리 사랑받는 동화 중에 물건의 주인을 찾는 이야기들이

0: 달라. 아마도 물건 찾아주는 이야기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일 거예요. 궁에서 열리는 파티에 신데렐라도 가고 싶지만 입국할 옷이 없어서 갈수 없어요. 요정의 도움을 받아 멋지게 변신한 신데렐라는 궁에서 열리는 파티에서 왕자와 함께 춤을 추며 멋진 시간을 보내요. 12시를 알리는 종이 치자 급하게 돌아가던 신데렐라는 구두 하나를 잃어버려요. Cinderella loses her shoe at the party. 신데렐라와 사랑에 빠진 왕자님은 구두의 주인공을 찾아다니고 결국 신데렐라를 다시 만나 행복해져요. The prince finds Cinderella's shoe and brings it to her.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Is this your shoe?
1: Yes, it is.
0: Let's look at the next story. 다음은 개구리 왕자 이야기를 볼까요? 독일의 그림 형제가 쓴 유명한 동화 개구리 왕자는 연못에 빠뜨린 공주의 황금 공을 찾아준 개구리 이야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공을 빠뜨리고 울고 있던 공주에게 공을 찾아준 이 개구리는 사실 마법에 걸린 왕자였어요. The frog finds the ball and brings it to her. The frog turns into a handsome prince. 개구리가 멋진 왕자로 변신해서 공주와 결혼해 행복하게 오래도록 살았다는 얘기예요. Is this your ball?
1: No, it isn't. My ball is red.
0: Let's look at the next story, Gold Axe and Silver Axe. 다음은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볼까요? 한국의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예요.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려 울고 있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요. 금도끼를 가져다 주니 나무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해요. The gold axe is not mine. 은도끼도 가져다 주니 아니라고 해요. The silver axe is not mine either. 쇠도끼를 가져다 주니 맞다고 해요. It's my axe. 정직한 나무꾼을 칭찬하며 산신령이 금도끼도 선물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The Honest Woodcutter, 정직한 나무꾼이라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죠. Is this your axe?
2: No, it isn't.
0: What's next? 다음 이야기 볼까요? 다음은 이집트의 독수리가 찾아준 신발이에요.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예요. 독수리가 이집트 소녀 로그피스의 신발 한 짝을 가지고 날아가 왕궁에 떨어뜨려요. 신발을 주운 왕이 신발 주인을 찾으려 신하들을 데리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녀요. The king looks for the shoe's owner. 신발의 주인인 로그피스를 찾은 왕은 그녀와 행복한 결혼식을 올려요. The king and the girl fall in love and get married. 신데렐라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있죠? Is this your shoe?
1: Yes, it is. It's my shoe.
0: 오늘은 여러 나라의 동화 중 물건의 주인을 찾는 이야기를 알아보았는데요. We looked at stories with themes of finding things. 나라와 문화는 다르지만 비슷한 정서를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3: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ride where I found my belonging. 나는 내 소지품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말할 수 있다

수 있다. 자, 그리고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얘들아, 일주일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오늘 글쓰기 어렵지 않았죠? 자, 우리 친구들은 뭐 잃어버리지 말고요. 오케이? 자, 우리는 월요일 날더 재밌는 수업으로 봐요.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wants to go paint. Gimme, gimme, gimme, gimme, gimme. Look!

It's time to put the baby to sleep.

0: better go home.
1: To be the mommy today.

니콜 선생님, 반 친구들이랑 저희 집에 모여 과제를 준비하는데 제 동생이 자꾸만 자기도 껴서 뭐라도 하려고 하지 뭐예요?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어떻게 말해요?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아, 동생들은 꼭 그래요, 그쵸? 막 형아 누나가 좋으니까 하는 거 따라하고 싶어서 꼭 껴들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아, 여긴 네가 있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은요, 뭐뭐 하면 안 된다라고 허락해주지 않는 표현 배워볼게요. You be can't here. You can't be here. You can't be here. 자, 오늘은요, 친구들, 우리 너 뭐뭐 하면 안 돼.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허락해주지 않는 문장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can이라는 단어가 할 수 있다라는 가능이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해도 돼요? 해도 돼. 이렇게 허락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 배웠죠. 오늘은요, 너는, 당신은 뭐뭐 하면 안 돼요 하는 걸 can't를 사용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문장의 주인공은 너 또는 당신, 상대방이죠. You, 너는 can't 뭐뭐 해선 안 돼. 그쵸? 허락해주지 않는 약간 금지 느낌도 있고요. 뭐뭐 해선 안 돼. 다음에 동작 나오면 돼요. Be. Be는 무슨 뜻이에요? 무엇무엇이 있다 또는 어디어디에 있다, 무엇무엇이다 이런 뜻 될 수 있죠. 여기도 어디어디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있는데 here, 여기. 아, 그러면요, be here이 여기에 있다니까 앞에 can't를 붙여서 여기에 있으면 안 돼 라는 뜻이 되는 거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You can't be here. You can't be here.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는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요, 너 뭐뭐 하면 안 돼 라고 허락해주지 않는 문장 can't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거고, 이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들 먼저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can't be here, there. 오늘도 우리 친구들 단어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can't예요. can't. can't는 문장에 따라서 다양한 뜻이 될 수 있어요. 그쵸? 네, 오늘 우리가 배워볼 문장의 뜻은요, 안 하게 해주는 거, 허락 안 해주는 거예요. 뭐뭐 하면 안 돼요 라는 뜻. 자, can't 같이 써볼게요. 여기까지는 친구들 알고 있죠. can인데요. 이 뒤에 not을 붙인 다음에 이 cannot을 한 단어로 줄이면 이 줄임 표시가 있고 can't가 돼요. can't 할 수 없다라는 뜻도 우리 배웠고요.

또 허락 안 해주는 거. 못한다라는 뜻도 돼요. 자, 그 다음 단어는 be네요. be. be는요, 다양한 뜻이 또 있을 수 있는데, 무엇 무엇이다 라는 뜻도 있고요.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뜻도 있어요. be는 친구들이 좀 낯설어 보일지 모르지만, be가 문장 안에서 쓰일 때는 문장의 누가 라는 부분에 따라서 am, are, is로 바뀔 수 있어요. 아, 그게 다 be구나 라고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뜻의 be 오늘 문장에 써볼게요. be. E 붙여서 be. 어디 어디에 있다. Oops. 자, 그 다음 단어는 here이에요. here. 선생님 손 보니까 뭐예요? 오, 여기네요. 여기. 여기에 여기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here, here. 소리 나는 H에 E, R, E가 모두 합쳐서 ear 소리 나요. here, here. 여기에 여기로. 자, 마지막 단어는 여기 아니고 저기 또는 거기 저쪽으로 이런 뜻으로 there도 있어요. here과 there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there는요 th가 만나서 소리 나고요. ere가 이번에는 air 소리 나요. air 만나면 there. there이 되겠죠. there는 거기 또는 저기 저쪽에 저쪽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오늘 배운 단어들 모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어서는 안 돼. 어떡해요? 너는 you 안 돼. can't 있다. be 여기 here이죠. 붙여서 you can't be here. you can't be here. 지금 보면 선생님이 can't를 되게 강조해 주죠. 중요한 말이라서 그래요. 친구들도 you can't be here 이라고 이 can't를 강조해 주세요. 한 번만 더. you can't be here.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두 번째 문장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문장은요. 너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위험해. 거기 무서워. 너는 거기에 가면 안 돼. 어떡해요? 너는 you 하면 안 돼요. can't 가다 go 저기 거기 there이죠. 붙여서 you can't go there. you can't go there. 너 거기 가면 안 돼. You can't go there.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 번째 문장은요. 누가 너무 피곤한지 도서관에서 갑자기 자고 있다. 뭐 길에 벤치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자고 있다.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여기서 자면 안 돼. 큰일 나. 라고 하겠죠.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만들어 볼게요. You? 안 돼요. 뭐뭐 하면 안 돼요. Can't? sleep here 이 되겠네요. You can't sleep here. You can't sleep here. 한 번 더. You can't sleep here. 좋아요. 마지막 문장 만들어 볼게요. 너 저기 앉으면 안 돼. 너 저기 또는 거기 앉으면 안 돼. 어떻게? 너는 you can't. 안 돼요. 뭐뭐 하면 안 돼요. 허락 안 해주는 거예요. 앉다, sit, 거기, there. 붙여서 you can't sit there. you can't sit there. you can't sit there. good. 그럼 우리가 만들어본 문장들 신나게 chant로 불러볼까요? Let's chant! You can't be here. You can't be here. You can't go there. You can't go there. You can't sleep here. You can't sleep here. You can't sit there. You can't sit there. You can't be here. You can't go there.

0: You can't sleep here. You can't sit there. Yay! 자, 친구들. 그러면요. 뭐뭐 하면 안 돼요. 너는 뭐뭐 하면 안 돼. 이렇게 허락해주지 않는 문장, 금지하는 문장, 또 언제 언제 쓸 수 있는지 그림 보면서 크게 외쳐봐요. 저기요, 저기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감기 걸려요. Sleep here. You can't sleep here.
1: 저쪽은 어른 수영장이야. 저기는 가면 안 돼.
0: You can't go there.
1: 거기 앉지 마세요.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0: You can't sit there. Okie dokie.
2: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점검하는 미션도 해봐야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쓰세요. 빈칸 오늘은 두 개 있네요.
0: You can't be here. You can't be here.
1: 뭐뭐 하면 안 돼 라는 문장이에요. 의미도 생각하면서 단어 채워볼게요.
2: 3, 2, 1 정답은 You can't be here 이네요. be는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뜻 있잖아요. E랑 B 순서 바꿔서 be 쓸 수 있고요. here은 여기죠. H가 소리 나고요. ere 다 붙어서 ear 소리 나요. here. You can't be here.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라는 뜻이네요. 잘 듣고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0: You can't go there. You can't go there.
1: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린 부분이 하나 있어요.
0: You can't go there.
2: 자, 틀린 부분 고쳐볼게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You can go there. 너 거기 가도 돼가 아니고요.
0: You can't go there.
2: 너 거기 가서는 안 돼. 가면은 안 돼. 니까 can을 can't로 고쳐줘야 되겠네요. Good. 그림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1: 그림 보니까 오랄라 자고 있는데 여기서 자면 안 될 것 같죠?
2: A, B, C 읽어보고 답 찾아볼게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You can't sleep here. 이 정답이네요. Sleep이 잠자다예요. Here 여기죠.
1: 여기서 자면 안 돼. 주무시면 안 돼요.
2: You can't sleep here. 이 정답이고요. B는 You can't sit there.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C는 You can't be here.
1: 넌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2: 예요. 정답은 A. Well done. We did it! 오늘도 잘해줬어요, 친구들.
1: 오늘은요, 우리 can't를 사용해서 뭐뭐 하면 안 돼요. 뭐뭐 하면 안 돼요. 허락해주지 않는 문장들 배워봤어요.
2: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Mm-hmm.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에게 허락해 줄 수 없을 때는 You can't.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짜잔!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예이! 자, 여러분 혹시 어떤 날씨 좋아하세요? 맞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화창한 해가 쨍쨍한 날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좀 시원한 날, 바람 부는 날 좋아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두두두두두 뭐지? 먹구름? 비가 오려나? 아, 비 오는 날 좋아하는 친구?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먹구름이 이렇게 몰려올 때는 약간 왠지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그쵸? 자, 이 말을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짠! 우와! 비가 올지도 몰라! 그렇네. 자, 확실치는 않지만 아, 왠지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올 수 있겠는걸? 이렇게 추측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추측은 또 어떻게 하지? 궁금한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배워보기라고요. 일단은 단어 나와라! 네, 여러분 단어부터 알아야지. 맞아요. 과연 어떠한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The very first word is... Okay. Dark cloud. 아, 여러분 잠깐만요. 이미 사진에서도 알 수 있죠? Cloud 하면 구름이에요. 하늘에 뜬 구름. 그런데 구름인데 이렇게 dark해요. 보세요. 좀 어둡지 않아요? 구름도 여러분 하얀 뽀송뽀송한 솜사탕 같은 구름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 구름은 하늘에 떠 있으면 기분 좋죠. 그런데 지금처럼 dark clouds. 아, 이렇게 뭐 먹구름을 보면 살짝 무섭잖아요. 그렇죠? 구름 많으면 여기다 S만 붙여주면 돼요. Dark cloud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어두운 구름이니까 즉 먹구름이에요. Dark cloud. Dark cloud. Very good. And next, lightning. 이라고 하죠. 허, 바로 이게 lightning인데 여러분 보세요. 어때? 그래요. 아이고 보기만 해도 맞을까 무서워. 번개입니다. 그렇죠. 번개가 치면 갑자기 하늘이 푹 밝아지잖아요. 그러한 번개 lightning. Lightning. Very good. And next. Hurry home. 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home, 집으로 hurry. 서둘러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아이도 왠지 학교 끝나고 좀 달려가는 것 같은데 서둘러서 막 집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Hurry home.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에요. 같이 알아두세요. Hurry home. Hurry home. Very good. And next. Dangerous! 라고 하죠. 맞아. 여러분, 이거 뭐예요? 폭탄 아닌가? Bomb. 그쵸? 폭탄인지도 모르고 얘 여기에서 기대 있는 건가요? Yeah! It's dangerous!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위험해! 그쵸? 위험한이라는 단어입니다. Dangerous. Dangerous. Dangerous. Very good. 자, 이렇게 오늘의 어휘 살펴보았으니까 여러분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바로 영어의 반할 준비. 아, look at the dark clouds. I just saw lightning.
1: Oh no,
0: it may rain soon. Let's hurry home. I don't want to catch a cold.
1: 와, 세상에. 먹구름도 모자라서 번개까지 쳤다고요? 그러면 빨리 집에 가야죠, 그쵸?
0: 여러분, 확인해 볼게요. A가 말합니다. 하늘을 딱 봤는데 먹구름이 확 깔려 있는 거예요.
1: Look at the dark clouds! 라고 합니다.
0: 그렇죠? Dark clouds. 먹구름. 먹구름 좀 봐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또 봤어?
1: I just saw

0: 그렇죠? 여러분, 서하면 see, 보다의 과거형입니다. 즉, 봤다. 나는 방금 봤어. 근데 뭘 봤어? Lightning. 번개까지 봤다라는 말이에요. 나 번개도 봤어. 라는 말. 오케이?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Look at the dark clouds. I just saw lightning. Okay. 자, 그랬더니 B가 말합니다. Oh no! 안 돼! It may rain soon! 이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 빨간 글씨 보이나요? 맞아요. 이게 오늘의 핵심, 어떻게 보면 단어가 되는데, may 하면 여기서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추측을 할때 이렇게 may를 자주 씁니다. may는 조동사라서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곧 비가 올지 몰라요. 라는 겁니다.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Oh no! It may rain soon. Oh no! It may rain soon. Oh no! It may rain soon. 잘하셨어요. 자, 우리 may 다음에 동사 원형 뭐뭐 할지도 모른다 또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 야, 샤이니, 너가 요즘에 살을 찌는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진짜 내가 요즘에 사탕을 많이 먹긴 먹었네. 아, 네가 맞을지도 모르겠다.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어. 자, 추측하는 거죠? You may be right. You may be right. 잘했어요? And next. 그건 말이야.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말한다면, it may or 아니면 may not be true. true. 사실에, 진실에 라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따라서 말해볼게요. It may or may not be true. It may or may not be true. 잘하셨어요. And next. 뭐? 거기 수영장? 야, 보니까 좀 깊은 것 같은데. 야, 위험할지도 몰라. It may be dangerous. It may be dangerous. 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may 다음에 동사 원형 잘 아시겠죠? Next. 비가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듣고요. A가 이렇게 말합니다. Let's hurry home. 서둘러 집에 가다라는 말이잖아요. 야, 우리 서둘러서 집에 가자. 라고 하면서 I don't want to catch a cold. Okay. Catch a cold 하면 감기 걸리다라는 표현이에요. 나 감기 걸리기 싫어. 여러분, 갑자기 비 맞으면 실제로 감기 걸릴 수 있잖아요. 나 감기 걸리기 싫어. 그러니까 빨리 우리 집에 가자라는 말이에요. 천천히 따라서 말해봅니다. Let's hurry home. I don't want to catch a cold. I don't
1: Let's hurry home. Let's I don't want to catch a cold. I don't want to catch a cold.
0: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어때요? 진짜 may 다음에 동사 원형.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 어렵지 않죠? 잘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0: 비가 올지도 모르겠다.
1: Speak. So, 빨리 서둘러 집에 가자. 나 감기 걸리고 싶지 않아. Speak.

0: 영어에 관한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문제 준비가 돼 있어요. 과연 잘 맞출 수 있을까? 첫 번째 문제부터 도전! 곧 비가 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빈칸에 It rain soon. 맞춰보세요. 3, 2, 1. 바로 뭐뭐일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메임. 그래요. 자, 크게 따라서 말해봅니다. Oh, it may rain soon.
1: It may rain soon. Oh, it may rain soon.
0: It may rain soon. 잘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말이 맞을지 몰라. 그쵸? 네가 맞을지도 몰라. 확실치는 않지만 그럴지 모른다. 여러분 잘 보세요. You may 다음에 you니까 are일까 아니면 be일까? 아, 헷갈리나요? 제가 may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고 했는데 3, 2, 1, 3! 여러분 동사 원형은 여기서 be! be 그렇죠. 아무리 주어가 쪽에 you가 있다 하더라도 you are 하지 마시고 지금은 may가 앞에 있으니까 be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You may be right.
1: You may be
0: right. You may be right.
1: You may be right.
0: 잘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주세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번쩍하고 있습니다. 3, 2, 1. 어이, 보기만 해도 무서운 라이트닝 게임! 라이트닝.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뭔가를 추측할 때 할 수 있는 말인 may를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may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It may rain soon. Rain. 여기서는 비라고 하는 명사 아니고 비가 오다. 비 오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아우, 네 말이 맞을지 몰라. 어떻게 했나요? That's right. You may be right.
1: You may be right.
0: You may be right. 그렇죠. 누군가를 봤는데 살짝 아파 보이는 것도 같고, 그렇다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 사람 아플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He may be sick. He may be sick.
1: He may be sick.
0: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람한테 얘기는 하지 말고 혼자서 He may be sick. 이렇게 얘기해 볼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추측할 때 여러분이 may 많이 사용해 보세요. Okay, then see you next time.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부정대명사라는 게 뭔지 한번 배워봤었죠? 아니야 하고 부정하는 말이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다 해서 부정대명사였습니다. 자, 오늘도요, 몇 개인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 어떤 대명사를 사용하는지 공부할 건데요. 그럼 오늘 세 문장 볼까요? 아이고, 어떤 여자분이 굉장히 후련해 보입니다. 일을 다 한 것 같네요. I finished all of the work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ll 이라는 단어 잘 봐주시고요. 두 번째 사진이요. 오, 뭔가 그 음식을 안 먹고 그냥 차만 마시고 있는 느낌. They did not eat any foo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food 앞에 있는 단어 잘 봐주시고요. 마지막 사진 볼게요. 뭔가 서로 굉장히 반가워하는 느낌, 오랜만에 본 느낌이네요. None of us saw them yesterd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처음 보는 느낌의 단어가 나와 있는데 얘는 과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요, 그룹을 지어서 이만큼은 뭐 some, 이만큼은 others, 요런 거를 배웠잖아요. 오늘은 아주 많은 것부터 거의 없는 것까지 정도에 따라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이름하여 all, most, some, any, none 요 순서로 배우게 될 텐데요. 자, 부정대명사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딱 몇 개인지 말하기 애매할 때, 전체 중에 일부를 나타낼 때 쓰는 게 부정대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를 나타내는 부정이 아니고 정해지지 않은 개수다 할 때 부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other 시리즈를 배웠어요. One, another, the other, 그리고 뭐 some, others 이런 걸 배웠었는데 오늘은 그 외의 부정대명사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왼쪽은 전체, 오른쪽으로 갈수록 없어집니다. 총 다섯 개의 단어고요. All, 모두, 전부를 나타내고 Most, 대부분을 나타내고요. Some, 일부입니다. 그리고 몇몇, 어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Any랑 뜻이 언뜻 보면 비슷합니다. 여기 Any도 어떤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some은 평사문에서 쓰고 any는 부정, 조건, 의문문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some이 조금 뭔가 긍정적인 뉘앙스, any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구나 생각하면 좋겠고요. 아예 하나도 없는 건 none 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All, most, some, any, none. 좋아요. 요 순서대로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친구들의 특징은 주로 전치사 of가 뒤에 따라 나옵니다. All of, most of, some of, none of 요런 식으로요. 그리고 얘네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상관없이 쓸 수 있고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요 형태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형용사처럼 쓰기도 합니다. 명사 앞에서요. 이게 무슨 말인 거하니? 자, 오브를 주로 뒤에 데리고 다닌다는 거 바로 나오죠? I, 나는, finished, 끝냈다. All of the work. 사실 I finished all 해도 되기는 합니다. 나는 전부 끝냈다 라는 뜻인데 일의 전부를 끝냈다 라고 해서 of the work를 추가한 거고요. all은 여기서 목적어 역할, 그리고 모든 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요거 해석하면 그들은 did not eat

0: 먹지 않았다. Any food.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Any food 자체가 목적어고요. 여기서의 any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food라는 명사를 꾸며줘요. Any food. 어떠한 음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부정대명사 뒤에 of가 사용이 됐네요. None. 한 명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 중 아무도 saw them yesterday. 어제 그들을 보지 않았다. 그래서 none이 여기서 목적어의 역할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주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of us가 이제 뒤에 따라 나오는 거고요. 우리 중 아무도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some, any, no, every 다음에 thing, body, one을 넣어가지고 또 다른 대명사를 탄생시키곤 하죠. something, somebody, someone. Anything, anybody, anyone. 그쵸? 많이 봤죠? 그래서 이런 우리 부정대명사 뒤에 thing, body, one을 넣어가지고 또 다른 대명사가 나올 때가 있더라. 뜻은요? 어떤 것, 누군가, 뭐 이런 식으로 some과 any와 no와 every에 맞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퀴즈 타임 가져볼게요. 빈칸 제목이라고 했는데 자, 빈칸은 영어입니다, 여러분. 요 해석에 맞는 영어 다섯 개 동시에 말해볼게요. 정답은 왼쪽부터 all, most, some, any, none 이렇게 순서대로 뜻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듣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 I finished all of the work. I finished all of the work. They did not eat any food. They did not eat any food. None of us saw them yesterday. None of us saw them yesterday.
0: 자, 여러분, 오늘 부정대명사들 쭉 들어볼 건데요. All. all이라고 가끔 한국어로 써 있는데 all 아니고요. all. all. I finished all of the work. 나는 모든 일을 끝냈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I finished all of the work. I finished all of the work.
0: any. any. 이건 좀 쉽다, 그쵸? Any food. 이렇게 연결될 거고요. They did not eat any food. 그들은 어떠한 음식도 먹지 않았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They did not eat any food. They did not eat any food.
0: None. None 아니고요. None. None. None of us. None of us. 거의 of us 구분하지 않고 of us. 이렇게 들리죠. None of us saw them yesterday.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들을 어제 보지 못했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None of us saw them yesterday. None of us saw them yesterday.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할게요.
1: I finished all of the work. I finished all of the work. They did not eat any food. They did not eat any food. None of us saw them yesterday. None of us saw them yesterday.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오늘 배웠던 부정대명사가 어떻게 쓰일지 보면서요. 영어로 한번 영작해보는 시간입니다.

시간 가질게요. 한국어 보시죠. 그는 그 피자를 전부 먹었다. 그들은 어떠한 선물도 가져오지 않았다. 우리 중 누구도 그들을 전에 만나지 못했다.

여기서 첫 번째로는 전부 요거를 사용하면 됐었네요. 자, 일단 all of 요거 발음 연습해 보죠. all of. all of 아니고요. all of. all of. all of the pizza. 그는 그 피자를 전부 먹었다. He ate all of the pizza. 조금 더 빠르게요. He ate all of the pizza. 아주 잘했습니다. 그다음, 그들은 어떠한 선물도 가져오지 않았다인데요. 여기서 any는 형용사로 쓰였네요. 그래서 any gifts. 따라할게요. Any gifts. 어떠한 선물도 해서 any는 주로 부정문, 의문문에 같이 쓰인다고 했죠? Did not. 부정문이다. 그죠? 자, 그들은 어떠한 선물도 가져오지 않았다. They did not bring any gifts. 한번 더. They did not bring any gifts. 네,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자, 우리 중 누구도 그들을 전에 만나지 못했다. 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맨 앞에 none이죠. 따라할게요. none. non 아니고 none. 자, none of us 하죠. of us 아니고 of us. of us. 따라할게요. none of us. none of us. 좋아요. 우리 중 누구도 그들을 전에 만나지 못했다. None of us met them before. 조금 더 빠르게. None of us met them before.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피킹 포인트였고요. 이제 복습해야죠.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리딩 앤 라이딩입니다. 자, 오늘 글은요, 동물과 관련된 사실들이 나열이 되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Dolphins can swim. 사실 앞에 부분을 해석을 하면은 답이 거의 나와요. 자, 근데 이거 의미 구분하는 것도 중요해서 뒤에만 해석을 해드릴게요. 돌고래들은 수영을 할수 있다. 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돌고래는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사는 친구들, 수영을 못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너는 안될 거고. 얼 사용해야겠죠. 자, 학교 시험에 이런 식으로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맥락만 보고도 얼인지 논인지 잘 골라야 합니다. 영장입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날수 있다. 정답은 대부분이라는 명사가 중요하죠. most입니다. 그쵸. Most birds can fly.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자, monkeys 하면 원숭이죠. 원숭이들은 나무를 오를 수 있단데, some이 맞을까요? any가 맞을까요? 자, 어떠한 나무도 오를 수 있다? any가 맞겠죠. 조건에 해당하는 말이잖아요. 어떤 나무건 상관없이 대부분 오른다는 거니까. 애니가 맞겠고요. 마지막. 어떤 뭔가 뜻이 있고 sharks 하면 상어입니다. 상어들은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앞이 모든 상어가 작달까요? 몇몇 상어가 작달까요? 자, 동물에 관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 상어를 보고 작다, 모든 상어가 다 작다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니까 썸이 맞겠죠. 그리고 이렇게 애매할 경우에는 앞뒤 맥락도 주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Reading and Writing 질문이었습니다. 특히나 뜻으로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 오늘이었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질문 전체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All dolphins can swim. Most birds can fly. Monkeys can climb any tree. Some sharks are small.
0: 자, 원포인트 정리 가겠습니다. 오늘은 부정대명사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전부에 해당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에 해당하는 것까지 총 다섯 개를 배웠습니다. 자, 부정대명사라는 거는 딱 말하기 애매할 때, 전체 중에 일부를 말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other 시리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달리 오늘 배운 건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all, 모두. most, 대부분, some, 일부 몇몇 어떤, any, 아무거나 조금 어떤, none,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부정대명사를 모두 마스터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중2, 중3까지 나오는 대명사들은 다 봤고요. 이제는 전치사를 배워볼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부터 달려보도록 해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엔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독해 시간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보게 될 독해는 AI인데요. 잠시 후에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할 거고요. 지난 시간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세 단어였는데, 우리 주어진 문장이 소대꾸문인데 긍정이었죠? 그 여자가 너무 친절해서 그 노인을 도와주었어요. 긍정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투투가 아니라 enough to로 바꿔주면 되죠. enough to의 어순이 형용사나 부사는 enough to 앞에 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들어갈 세 단어는 she was kind enough to까지 넣어주면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우리 오늘의 독해 제목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AI 많이 들어봤죠? AI는 사실 이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입니다. 그쵸?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거에 대한 내용 오늘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 전에 우리 만나게 될 단어부터 정리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방금 제목에서도 봤었던 이 AI가 뭐라고? Artificial Intelligence. 그때, Artificial. 이게 이제 형용사로 이제 인공적인 이란 뜻이죠. 인공적인. artificial.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intelligence가 지능입니다. 끝에가 지금 ENC로 끝나고 있잖아. 요런 거 우리 이제 명사 느낌인 거 아시죠? 그래서 명사를 만들어 준 거고, intelligent. 이렇게 T. 이렇게 끝나게 되면, 그럼 이제 형용사예요. 그래서 지능 있는, 지능의. 뭐 이런 식의 형용사로 되고요. ENC로 끝난 얘는 지능. 이렇게 딱 명사라고 품사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ttention. 우리 또 ENC도 그렇지만 션으로 끝나는 단어들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얘도 대표적인 명사의 품사를 만드는 그런 전미어였고요. 관심, 주의, 주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요 단어가 동사 형태는 이제 attend라고 하는 동사가 또 있거든요. attend. 이제 동사가 있는데 요거 이제 명사 형태인데요. 이 at이라고 하는 요 부분 있죠. 이게 어디로 이렇게 뻗는 거예요. at 뻗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tend가 이제 돌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라틴어에서 이제 들어온 단어가 영어에 진짜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합성이 된 건데, 그러니까 손을 뻗어서 이렇게 돌보는 느낌. 그래서 attend 하면 여러분들이 참석하다로 또 많이 알고 있겠지만, 얘가 뭐 주의를 기울이다 혹은 누군가의 뭔가에 시중을 들다. 뭐 이런 뜻으로도 되게 많이 쓰여요. 돌보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이렇게 뻗어서 돌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명사형이 관심, 주의, 주목. 이런 뜻이 되는 거죠. Attention.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major 하면 이제 주요한. 이 단어도 뭐 많이 들어본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말은 뭘까, 그러면? 그렇죠. 반대말은 minor가 되겠습니다. 주요하지 않은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미디어 아웃렛이 대중매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신문이나 방송 등의 대중. 그다음에 아웃렛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그 원래는 배출구를 말합니다. 뭔가를 배출해내는 걸 우리가 아울렛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전에 왜 콩글리시 클리닉에서 우리가 콘센트 하는 거 있잖아, 전기 꼽는 그거, 그거에 이제 원래 정확한 명칭이 아울렛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신문이나 방송 같은 거를 배출해내는 그런 통로라고 해서 미디어 아울렛, 그러면 대중매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동사입니다. mimic. 그러면 이제 뜻이 모방하다, 흉내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단어도 얘들아, 그렇게 생기지 않았니? 반복이 되잖아. 모방하다, 흉내내다. 아, 요렇게 단어도 그렇게 생겼어요. 발음은 mimic입니다. mimic. 아시겠죠? 모방하다, 흉내내다.

자, 이어지는 형용사 볼게요. 얘는 이렇게 좀 잘라봐야겠죠. 이렇게 자르면 이 conscious라고 하는 형용사의 앞에 sub이 붙은 거거든요. 접두어로 붙어있는 건데 보통 이렇게 끝에가 OUS로 끝나면 얘가 형용사형이 되는 거고 일단 단어 생김새. 그 다음에 conscious 하면 원래는 의식의예요. 의식적인 이런 뜻이거든. 인지하는 이런 뜻인데 sub이 붙으면 제가 이제 아래란 뜻이죠. sub이 아래야. 그러면 사실 우리의 의식 저 아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이란 뜻이 되는 거죠. 비슷하게 만들어진 sub이 붙은 또 다른 단어 중에서 submarine 이라는 게 있잖아. 이거 뭐야? 잠수함이요? 라고 외친 친구들 있을 텐데 맞아요. 이게 바다. 이거 마린이 바다란 뜻이잖아. 이렇게 바다 아래에서 다니는 거. 그래서 submarine 하면 이제 잠수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ub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표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decision, 명사로 결정이고요. 이제 동사 형태도 워낙 중요하니까 동사가 이제 decide죠, decide 이렇게 가죠. 그래서 요거 이제 명사 형태로 shun 이렇게 끝내서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ecide, 결정하다, decision, 결정. 원래 이것도 좀 이렇게 잘라보면 side라고 하는 요 말에 뭔가 이렇게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decide가 뭔가 단호하게 딱 잘라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느낌이야. 그런 뜻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degrade. 얘도 이제 요렇게 좀 잘라볼게요. grade가 이 자체가 무언가를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평가하다는 뜻이 있는데 앞에 D가 붙으면 이게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이런 느낌의 뜻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degrade가 평가 절하하는 거죠. 비하하다, 비하시키다. 뭔가를 강등해서 말하는 그런 느낌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ignity. 그럼 얘는 이제 뭐 ity 이렇게 끝나는 것들도 일단 품사 명사고요. 명사이고 dignity 그러면 위엄, 품위, 존엄성 이런 느낌의 단어야. 뭔가 dignity 발음할 때도 그런 느낌을 좀 가져가면서 외우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인가요? 요 단어는 threaten. 얘는 이제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자르면 원래 threat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예요. 명사로 이 자체가 위협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어떤 단어에다가 앞에 붙을 수도 있고요. 뒤에 붙을 수도 있어요. 뭐가? 이 en 얘가 뒤에 붙든 앞에 붙든 얘는 단어를 동사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threatened 그러면 위협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왜 length라고 하는 단어가 길이란 뜻이죠. 길이. 네, 여기도 얘도 이제 뒤에 en을 붙여서 lengthen 하면 늘리다 라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rich 하면 이제 풍부한, 풍성한 뭐 이런 뜻이 있잖아. 앞에다가 enrich 이렇게 붙이면 풍성하게 하다. 이런 느낌 알겠죠? 이런 식으로 동사화 시켜주는구나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단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의 독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오늘은 이제 또 독해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독해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지금 뭐 아무 생각 없이 독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좀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해가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사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다면 조금 더 독해를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The Power of Reading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스티븐 크라신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언어학자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읽기는 언어를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 리딩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단어 암기 관습 너무 어렵습니다. 외워도 다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단어를 잘 외울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어휘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 얘들아. 그렇게 단순 암기를 하는 건 당연히 잊어버릴 수밖에 없겠고.

뭐 많이 들은 굉장히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문맥 속에서 만날 때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라는 게 이제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항상 강조하고 권하는 언어 이렇게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독해를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문법 공부를 할 때도 예문이 있죠. 그 예문 속에서 분명히 모르는 단어를 만날 거거든요. 그 단어를 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독해하다가 혹은 문법 공부할 때 만났던 그 예문 속에서 몰랐던 단어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내 단어장에 정리해서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 때, 이 문맥 속에서 배웠던 단어는 기억에 정말 오래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일단. 그래서 독해가 여러분의 어휘 공부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라는 거 일단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언어 규칙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문법이 될 텐데요. 그런 언어 규칙이나 이 단어 같은 걸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서 익히기에, 물론 우리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읽기를 통해서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습득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책 읽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던 친구들을 보면 선생님이 이제 문법을 몰라요. 물어보면 뭔지 몰라도 뭔가 그냥 잘해. 답을 막 맞추는 거야. 그러면 그 비결이 항상 독해에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원서를 뭐 쉬운 원서 같은 걸 자주 읽었던 친구들은 설명은 할수 없지만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더라. 자, 그래서 복잡한 문법을 숙달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법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많은 책 읽기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 모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외국어도 잘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 책은 무슨 영어 책이야. 한국 책, 막 우리나라 말로 된 책도 잘안 읽어라는 친구들은 일단은 이 독서의 습관을 좀 많이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싶은 건 무엇이든 괜찮다. 이 크라이신 언어학자는 만화책도 괜찮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것이든 괜찮으니까 다양한 책 읽기를 좀 습관화 시킨다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독해가 해결이 되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골라서 무엇이든 읽는 습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럼 영어 독해는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이 내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오늘의 독해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오늘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좀 빈칸이 나와서 이 빈칸 문제를 뒤에 문제로 이제 붙어 있는 그 먼저 풀고서 독해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앞에 부분은 주어가 artificial intelligence, 동사가 has developed, 현재 완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앞부분까지는 이 인공지능이 발전해왔다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가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이걸 배열해서 완성하는 거였는데, 얼핏 보니까 뭔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이 so that 구문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맞니, 얘들아? 그래서 요 구조를 한번 활용을 해보죠. 주어 동사는 이미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so 형용사 또는 부사 예를 넣어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that 이 순서로 일단 시작을 하고요. 대절 뒤에 다시 주어 동사 나와야 되니까 다시 it 동사 threatens 그 다음 목적어 human intelligence 이렇게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이 어순 그대로 다시 독해로 옮겨와 보면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죠. 자, 인공지능은 has developed so much. 아주 많이, 너무나 많이 발전을 해와서. 그래서 인공지능은 threatens, 위협을 합니다. 뭐를? human intelligence, 우리 인간의 지능을 인공지능이 위협을 한다. 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In 1997, 1997년에 there was a big chess match. 아주 큰 체스 경기가 있었대요. At that time, 자, 그 당시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were sure, 확신했답니다. 자, 뭐라고 확신했을까? Humans were smarter than AI. 자, 인간이 당연히 더 똑똑하겠지요.
기계보다 못할 리가 있어? 또 옛날이니까. 그래서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훨씬 똑똑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The World Chess Champion, 세계 체스 챔피언과 주어가 안 끝났겠네. 그리고 IBM의 컴퓨터 딥 블루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주어겠죠? 이렇게 둘이 이 체스 경기를 겨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2번, 아까 1번 여기에 지금 문장 삽입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까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앞에 내용은, 인공지능 대 사람이 체스 경기를 했다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was on, 실렸대요. 모든 주요한 대중매체에 그 당시 실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거든. 그럼 여기에서 어떤 문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시 가리키는 건 그냥 인공지능과 그리고 사람 간의 대결만이야. 그것 자체로 대중매체에 실린다는 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일단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면, The same thing happened when 이세돌 바둑 챔피언 lost against AlphaGo.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세돌 바둑 챔피언, 우리나라 바둑 챔피언인 이세돌이 알파고와 경기했을 때, 이렇게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라고 하는 게, 너무 내용이 없는 거야. 너무 빈약해 버리죠. 그래서 무언가 추측해보건대 여기에 좀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대결했어. 그 당시 사람들은 인간이 이기겠거니 했지만 그 결과가 뭐였는지가 나와야죠. 그래야 아, 그 사실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대중매체에 실렸고 그다음에 똑같은 어떠한 결과가 또 발생을 했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문제를 먼저 보면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 없는데 역시나 문장 보니까 What was the result? 결과가 뭐였을까요? Deep Blue One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2번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아까 Deep Blue라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2번에 이 내용이 무조건 들어가야 하더라. 그래서 결과는 딥블루가 이긴 거였고요. 그때 당시 그 사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대중매체에 실렸고 그리고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바둑 챔피언 이세돌이 lost 졌을 때 누구와 경기에서 알파고와 경기에서 이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경기에서 2016년 당시 쳐버렸어. 이거 은생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막 신문에 도배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뭐라고 믿을까? 인공지능이 메멕스, 흉내 낸다고요. 인간의 subconscious, 이거 아까 뭐였죠? 잠재의식이었지. 인간의 잠재의식에서 내리는 그런 결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이 인공지능이 will get so smart, 너무 똑똑해져서 that it might rule. 이거 지배하다는 동사예요. 지배하면 어떻게? 인간을.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아마도 degrade. 이거 뭐였죠? 가치 절하 시킬 수 있다. 인간의 가치를 평가절하 시키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우리 아까 2번으로 넣어봤고요. 요것도 소대꿈은 활용해서 잘 독해해봤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 퀴즈를 한번 풀어보죠. AI가 좀 전에 봤던 예문이지만 will get so 또는 too smart that it might rule humans in the near future. 너무 똑똑해져서 가까운 미래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문장인데 실제 이렇게 좀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 so일지 to일지 여러분들 앞에서 나왔지만 한번 판단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좀 헷갈렸던 문장 다시 한번 쭉 독해해 보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법으로 찾아올게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0: Clear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 바로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유죠. 보기만 해도 얘들아 되게 신선해 보인다. 자, 지금 어떤 내용들이 전개가 될지 단어부터 커버해 볼게요. 먼저 water buffalo는 물소를 말하고요. source는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produce는 생산하다라는 동사로 쓰일 수 있고요. 다음 단어 consume은 섭취하다 혹은 소비하다라는 동사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 reindeer는 순록이라는 뜻이고요. dairy라고 하면 낙농의 혹은 유제품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유나 치즈나 이런 것들 있죠. 버터나 이런 것들을 dairy products라고 한다라는 거. 이걸 체크를 하면서 이런 단어들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될지 리스닝 클리어에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Good morning, class. Have you ever wondered where milk comes from? Most people would say it's from cows. And they're right. Around 90% of milk in Canada and the US comes from cows. But cows are not the only source of milk. People around the world get milk from different animals. Water buffaloes are the main source of milk in India. They produce half the milk consumed in the country. Some people in the northern part of Finland drink reindeer milk because they are the only dairy animals that can survive such a cold environment. People in Romania get milk from sheep and use it to make cheese.
0: 자, 리딩 클리어에서 함께 독해 볼게요. Good morning, class. Have you ever wondered where milk comes from? 자, have you ever wondered는 너 궁금해 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Where milk comes from? 우유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유가 어디에서 오는지 궁금해 본적 있나요? Most people would say it's from cows. 자, 이렇게 콤마에서 끊어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뭐라고 말한다? 우유가 어디에서 왔지? 우유? 당연히 소 아닌가? 자, 뒤에 볼게요. 여기서 it이라고 하면 당연히 milk가 되겠죠. 우유가 소에서 왔다라고 대답을 할 거래요. And they are right. 그리고 그것들이 맞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내용을 보니까 around 90% of milk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comes from cows.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주어를 한번 볼게요. around라고 하면 약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0%는 얘들아 몇 퍼센트죠? 90%? 그렇죠. 90%가 되는 건데 이렇게 전치사 around 이런 아이를 빼보고 뒤에 90% of milk 이 부분을 보았을 때 주어의 형태가 지금 A of B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90%가 A, 그 다음에 전치사 of로 묶여 있어서 B의 형태가 주어로 나올 경우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자, 주어가 명사구 덩어리 A of B로 나올 경우에 A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퍼센트와 같은 백분율이 나오게 되면요. 특이하게 수의 일치는 뒤에, of 뒤에 나와 있는 b의 수를 맞춰주는 게 원어민들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90% of milk. 자, milk라는 수는 당연히 단수의 수이기 때문에 동사가 어떻게 쓰였다? comes라는 이런 3인칭 단수의 형태로 쓰이게 된 거죠. 다시 보여줄게요. 그래서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라는 전치사구를 묶어서 빼보니까 캐나다와 그리고 미국에서의 우유의 90%는 어디에서 온다? comes from cows. 소들에서 옵니다. 라는 거죠. But cows are not the only source of milk. 그런데 소들이요. 유일한 그런 원천이 아니래요. 무엇에? 우유를 생산하는 그런 유일한 원천이 아니랍니다. People around the world get milk from different animals. 자, around the world를 이렇게 묶어보면요.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유를 다른 동물들에서 얻습니다. 자, 뒤에 볼게요. Water buffaloes, 우리 앞에서 했던 물소란 뜻인데요. Water buffaloes are the main source of milk in India. 자, 얘들아, 인디아가 어디 나라죠? 그렇죠. 인도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주로 뭐가 우유를 생산한다? 그렇죠. Whatever.

0: follow 이러한 물소들이 우유의 주요한 원천이래요. And they produce half the milk consumed in the country. 자, 여기에서 they라고 하면 되나? 당연히 뭐겠어요? 여기서 they는 앞에서 봤었던 water buffaloes가 되는 거고요. 물소들이 절반가량의 우유를 생산해 낸대요. 어떤 우유냐면 consumed라는 아이를 볼게요. 자, consume이라고 하면 무언가 소비하다 혹은 섭취하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ed가 붙어 있는 과거 분사인 걸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지금 they 주어 그다음에 produce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consumed는 과거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 종류 중에 하나인 과거 분사를 보시면 되고요. 과거 분사의 해석은 수동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섭취한 게 아니고 섭취가 되는 혹은 소비가 되는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어디에서 소비되는 거야? In the country. 여기서 in the country는 인디아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인도에서 소비가 되는 절반가량의, 소비가 되는 우유의 절반가량을 물소들이 생산합니다. Some people in the northern part of Finland. 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북유럽의 나라 핀란드로 가보는 거죠. 자, 핀란드에 있는 그러한 북쪽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마신대요. Drink reindeer milk. 자, reindeer는 순록이었었죠. 그래, 순록의 이런 우유를 마신답니다. Because they are the only dairy animals. 자, 여기에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순록을 뜻하는 reindeer로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사슴이라는 단어 deer는 단수와 복수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복수형도 deer라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deer의 친구인 순록도 이렇게 복수 취급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 they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순록들이 뭐다? Are the only dairy animals. 자, dairy는 어떤 낙농애란 뜻이어서 우유가 나오고 어떤 치즈를 만들 수 있는 자, 그러한 유일한 동물들이래요. 누가요? 순록들이요. That can survive such a cold environment. 자, survive는 어디 어디에서 살아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 자, 이런 동물들이요. 유일한 그런 낙농의 동물들이랍니다. 뭐할수 있는? 그렇죠. 얘들아, 북유럽은 어때? 북유럽은 저기 위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당연히 날씨가 춥죠. 그래서 이렇게 추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낙농의 동물들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마신다? 우유, 소에서 나온 우유가 아니라 순록의 우유를 마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대세 의미를 봤을 때 주격 관계의 대명사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앞에 animals라는 선행사를 꾸미면서 can survive라는 동사 앞에 앉아 있는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접속의 역할을 해서 앞에 나와 있는 비동사 are과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can survive란 동사와 동사의 두 개를 이어주고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뭐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시로요. 핀란드에서는 순록의 우유를 마신다라고 나왔었고 이제 세 번째로 가볼게요. 자, 이제 어디 나라예요? 다시 동유럽 동쪽으로 와서 아, in 루마니아. 아, 루마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get milk from sheep. 얘들아, sheep이 뭐야? sheep? sheep? 그렇죠. 양이죠. 양에서 우유를 얻는데요. And use it to make cheese. 자, 여기서 그럼 당연히 is 뭐가 되겠습니까? 이걸 사용합니다. 뭘 만들려고요? 치즈를 만들려고 우유를 사용한대요. 루마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자, 어디에서? 양에서 나온 우유를 양에서 우유를 얻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우유를 사용한다, 이용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얘들아, 여기서 and를 가운데로 두고 두 개의 동사가 병렬이 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다? People get milk. 두 번째 people use it. 이렇게 두 개의 동사구가 병렬이 되어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예시 루마니아에선 주로 사람들이 양에서 나온 그런 우유를 마신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발음 연습을 해보러 갈게요. People around the world get milk from different animals. 자, 대부분의 우유는 당연히 소에서 나오지만 소를 제외한 다른 동물들에서도 우리가 우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었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Around를 볼게요. Around라는 단어 끝 소리가 the로 끝나고 뒤에 정관사 the가 같이 붙어 있어서 the와 the 사운드, the와 the 사운드를 조금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 거의 얘들아 더가 어떻게 들리죠? 아주 약하게 the로 들리기 때문에 people around the world 같이 해볼게요. Around the world get meal from different animals. 자, 이 부분 지금 쌤이 원어민 소리로 한번 들려줄게요.
1: People around the world get milk from different animals.
0: 진짜 빨리 발음하다 보니까 around the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 관사를 약하게 발음을 해가지고 people around the world, people around the world. 자, 이렇게 영어는 리듬감 있게 소리 내서 발음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지금 해보세요. Let's find different types of milk. 자,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그 동물들 이외에도요, 우유가 나오는 동물들을 쌤이 찾아봤어요. 자, camel은 낙타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camels provide people who live in harsh climates. 자, 주로 얘들아, 낙타는 어디에 살죠? 그렇죠. 사막이 있는 그런 뜨거운 기후에서 사는 그런 동물들인데 사람들에게 뭘 제공해요? 아, 굉장히 혹독한 기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nutritional milk, 영양이 많은 우유를 제공한대요. 왜 물이 귀하니까 당연히 영양분도 있고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우유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사는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요, 낙타에서 어떤 밀크를 많이 마시기도 한대요. 자, 두 번째는요, goat입니다. 자, goat는 염소죠. 여기 보면 goats produce around 2% of the world's milk.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우유의 2% 정도를 염소가 이렇게 생산해낸다고 해요. 자, 이제 grammar clear에서 우리 어법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 밑줄친 A, B, C 중 옳은 것은? 자, 일단 A를 확인을 해보니까 자, A는 여기에 있었어요. 뭔가 캐나다와 미국에서의 거의 90%의 우유는 어디에서 온다? 아, 소에서 나옵니다. 라는 그런 문장이었었죠. 일단 come과 comes가 같이 묶여 있고요. 자, 그리고 B번에는 consumed를 쓸 건지 아니면 consuming을 쓸 건지를 골라야 합니다. 자, 그리고 C번은 네, usage라고 하면 사용이란 뜻이고요. use라고 하면 얘는 명사로도 사용이란 뜻도 있고 동사로도 이용하다란 뜻이 있는데 뭔가 얘들아 품사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가 봐. 자, 지금 선생님이 만든 이 ABC의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해봅시다. 자, 일단 이 문장 얘들아 뭐였어요? Around 90% 캐나다와 미국에서의 약 90%의 우유는 come or comes from cows. 자, 여기에서 동사를 뭘 쓸래? 라는 거죠. 자, 여기 문제에서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보통 주어가 A of B로 나올 경우에는 자, 잘 보세요. 얘들아,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주어가 명사구 덩어리인 A of B의 형태로 나올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앞에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A라는 그 단어의 뒤에 동사의 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A of B에서 A가 만약에 단수 형태의 명사라면 뒤에 동사는 비동사라면 is를 쓰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라면 s나 es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매우 특이하게 A of B에서 이 A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것. 자, 대표적으로 어떤 전체 100을 두고 봤을 때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일단 퍼센트 백분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90% of something, 75% something이라든지 혹은 어떤 분수도 마찬가지죠. Two-thirds of something 이런 식으로 부분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part of something 혹은 most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무엇이니까 다 부분이란 말이 들어가면요. 매우 특이하게 동사의 수를 B에 일치시키는 게 원어민들의 규칙입니다. 원래 어디다가 일치시키는데? A에다가 일치시키는데 A의 해석이 부분으로 해석이 되면 B에다가 맞춰준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90% of milk, 자, B에 해당하는 부분은 milk라는 3인칭 단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동사도 얘들아 뭘 써줘요? 동사도 그렇죠. 일반 동사에 s나 es를 붙인 comes를 이렇게 써주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어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명사가 많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지금 복수 취급이 되니까 그냥 컴을 써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규칙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알겠죠? 오케이? 자, B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B번에서 얘들아 포인트는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They produce. 자, produce라고 하면 뜻이 뭐였죠? Produce? 그렇죠. 생산하다. 자, 우리말에서 다로 끝나면 영어에서 품사는요, 동사입니다. 동사.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이미 앞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한 문장에는 뭐다? 접속사가 없이는 동사를 하나만 써야 된다라는 영어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B번의 지금 아이템들은 더 이상 동사가 아닌 어떤 아이들? 그렇죠. 준동사 카테고리 아이들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장 빈번하게 내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 분사를 쓸 건지 아니면 현재 분사를 쓸 건지 이런 준동사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 친구들은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분사처럼 보이는 아이가 문제로 나왔다면 앞에 있는 대상을 가져다가 해석을 하면 돼요. 앞에 있는 대상이 이 동사의 의미대로 직접 하는 그런 능동의 뉘앙스라면 현재 분사를 쓰면 되고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대상 자체가 뭔가 당하고 되는이라는 의미로 말이 자연스러우면 과거 분사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우유가 뭐 해요? 우유가 뭐 한다? They produce half the milk. 자, 여기에서 they는 물소였어요. 어디 나라였어요? In the country. 여기서는 인도 이야기였었는데, 인도에서는요, 절반가량의, 우유 전체의 절반가량을 물소가 생산해낸답니다. 그런데 봐봐, 우유가 소비하는 거예요? 우유가 소비하는 겁니까? 아니죠. 당연히 사람들에 의해서 소비가 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수동의 뉘앙스를 뭘 써준다? 과거 분사를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사의 성질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성질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소비가 되는 우유의 절반가량을 물소들이 생산해냅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consumed예요. 자, 이제 C번 볼게요. C번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병렬입니다. and를 두고 어디로 받쳐줄지 해석으로 풀어볼게요. 루마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우유를 얻죠. 어디에서요? From sheep. 양에서 얻어요. 자, 그리고 usage라는 이거 얘들아 명사인데, 양과 사용. 양과 사용. 자, 양에서 우유를 얻고요. 사용에서 우유를 얻어요. 말이 자연스러워요? 사용해서 우유를 얻는데 뭔가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usage가 아닙니다. 자, 어떻게 가셔야 돼요? 사람들은 뭐 한다? get milk, 우유를 얻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뭐 한다? 아, 우유를 사용합니다. 라고 해서 두 개의 동사가 병렬이 되어 있는 정답은 use를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지금 총 ABC 문제를 같이 맞춰보았고요.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관계 대명사는 완전한 절을 이끈다. 맞아요. 정답은 O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OS 퀴즈 나갈게요. 주어 A어부 B에서 A가 부분을 나타낼 경우 동사의 수는 B에 맞춘다. 자, 이게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여러 동물에서 나오는 어떤 milk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to Kevin's Cartoon English. I am your favorite 선생님, Kevin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this is our 8th time of learning English through funny cartoons. 자, 오늘도 재밌는 cartoon 만화를 통해서 다양한 영어 표현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1: Wow, you can still eat this?
2: Actually, I'm addicted to spicy food. I'm not full yet.
1: We're not finished yet.
2: Not done.
1: Yep, it's time to eat fried rice. 이모!
2: 이모? Aunt? Does your aunt work here?
1: Oh, no, no. We call female servers aunt or mom in Korea. It's more friendly.
2: Oh, that's interesting. We just say excuse me in America.
3: Yes, what can I get you?
1: Please fry 3 bowls of rice.
3: Of course, coming right up.
2: 3 bowls? Shouldn't we get 5 bowls?
1: 5? Oh my gosh, Kristen!
0: 네, 오늘의 카툰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복습 들어가 볼게요. 네, 떡볶이 집이죠.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 자, 케빈이 와우! You can still eat this? 아직도 먹을 수 있어? 라고 하자 크리스틴이 Actually, I'm addicted to spicy food. 나 근데 매운 음식에 중독된 것 같아. I'm not full yet. 그리고 배도 부르지 않아. 자, 여기서 빠밤! 핵심 표현 나왔습니다. I'm addicted to spicy food. 나 매운 음식에 중독된 것 같아. I'm addicted to. 뭐뭐에 중독된 것 같아. 뭐에? 매운 음식에. 자,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케빈이 하하, we're not finished yet.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not done? 끝난 게 아니라고? 그렇죠. Yep, it's time to eat fried rice. 이제 볶음밥을 먹을 차례야. 이모! 이모를 부르죠. 이모? Aunt? Does your aunt work here? 어? 이모님이 여기서 일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어. No, no. We call the female servers aunt or mom in Korea. It's more friendly. 아, 그렇죠. 한국에서 여성 종업원분들에게는 이모 아니면 엄마라고 많이들 부르시죠.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that's interesting. 정말 신기하다. We just say excuse me in America. 그러죠. 외국에서는 종업원을 부를 때는 excuse me 라고 합니다. excuse me. 한국에서는 이모! 참 쉽죠? 그러죠. 이모님이 나오셨습니다. Yes, what can I get you? 마지 심슨인가? Yes, what can I get you? Please fry 3 bowls of rice. 밥 세 공기만 좀 볶아주세요. Of course, coming right up.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틴이 3 bowls? 그렇죠. 세 공기는 너무 많죠. 응? Shouldn't we get 5 bowls? 다섯 공기? 아! 네, 케빈도 놀랍니다. 5? Oh my gosh! 크리스틴! 다섯 공기 엄청 많죠. 저걸 어떻게 다 먹어? 이야, 좋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어서 핵심 문장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와? 제이미와! Come on in, 제이미!
4: 제이미, how are you?
5: I'm doing okay.
0: Oh, Jamie, 오늘의 핵심 문장. I'm addicted to spicy food. I'm addicted to spicy food. 나 매운 음식에 중독된 것 같아. 한번 따라해 볼래?
4: I'm addicted to spicy food.
0: 여러분들도 함께 해볼까요? I'm addicted to spicy food. One more time. Very good. Jamie, I have a question for you. What are you addicted to?
4: I'm addicted to computer games. 난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것 같아.
0: 오, 네, 여러분. I'm addicted to 응용해봐서 해본 거죠. I'm addicted to. 뭐에 중독이 됐나요?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쓴 거죠.
4: I love games such as strategy games. I love...
0: (웃음) 네. 컴퓨터 게임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지금 제이미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자고 있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배워봤죠? 자, 첫 번째 거는 I'm addicted to spicy food. 난 매운 음식에 중독된 것 같아. 두 번째 거는 I'm addicted to computer games. 난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것 같아. 좋습니다. 자, 오늘의 카툰 보면서 이 핵심 문장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Okay, let's go, go, go. 제이미! Let's
4: go, go, go!
1: Wow, you can still eat this?
2: Actually, I'm addicted to spicy food. I'm not full yet.
1: We're not finished yet.
2: Not done?
1: Yep, it's time to eat fried rice. 이모!
2: 이모? Aunt? Does your aunt work here?
1: Oh, no, no. We call female servers aunt or mom in Korea. It's more friendly.
2: Oh, that's interesting. We just say excuse me in America.
3: Yes, what can I get you?
1: Please fry 3 bowls of rice.
3: Of course, coming right up.
2: 3 bowls? Shouldn't we get 5 bowls?
1: 5? Oh my gosh, Kristen!
0: 네, 여러분, Kevin's Cartoon English.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It was easy. Did you like it? 감사합니다.
4: 네!
0: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려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핵심 문장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잊어먹어도 돼요. 다 까먹어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외워두십시오. I'm addicted to spicy food. I'm addicted. I'm addicted to. 꼭 외워두세요. I'm addicted to spicy food. I'm addicted to computer games. I'm addicted to milk cereal. I'm addicted to sports. 아시겠죠? See you next time. Bye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센트 지원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새로운 단어, 새로운 동사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잠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동사들 몇 개를 좀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그 유명한 미동사.

0: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비동사의 특징상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그거 한번 공부하도록 할게요.
1: I know you are afraid of heights, but let's get closer to the ledge for a better shot.
0: 아, 너가 고소공포증 있는 거 아는데, 우리 저 절벽 끝쪽으로 가서 조금 더 나은 사진을 찍어보자.
1: comfortable doing that.
0: 아, 나 그렇게 하는 거 솔직히 진짜 편하지가 않은데.
1: Believe me, you'll be proud of yourself once you see the picture.
0: 날 믿어. 너가 사진을 보고 나면은 스스로 되게 자랑스러워질 거야. 자, 요렇게 오늘 두 가지 표현입니다. 미를 배우는 첫 번째 시간답게 가장 쉽고 가장 클래식한 표현들로 선생님이 골라왔습니다. Be afraid of와 be proud of인데요. be로 시작해서 of로 끝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중간에 형용사가 조금 달라졌죠. 자, 요거 유명한 표현이니까 후딱후딱 뜻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거는 afraid라는 형용사 자체가 이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전에 예문에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I know. 나는 알아. You are afraid of heights. 너가 높이를 두려워하는 걸 알아. 높이를 두려워한다. 선생님이 그래서 아까 요거를 고소공포증이라고 해석을 해드렸죠. 그래서 한국어로 해석할 때는 요런 afraid of heights 자체를 고소공포증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영어로 직역을 한다고 하면 높이를 두려워하는 걸 안다. 뭐 다소 어색하지만 느낌은 다가오죠. 자, 요거를 의문문으로 바꾸면은 요렇게 될 텐데요. Are you afraid of heights? 너 높이를 무서워하니? 즉, 높은 데를 무서워하니? 즉, 고소공포증이 있니? 요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e afraid of 같은 경우는 이 비동사의 특징 때문에 의문문으로 할때 비동사가 맨 앞으로 가면서 살짝 단어들이 찢어지죠. 요 are afraid of 사이에 you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 비동사로 우리가 단어들 수거를 외울 때는 비동사의 위치가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하려고 선생님이 의문문도 가지고 왔고요. 자,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한 예문 중에 하나입니다. I'm afraid of 나는 두려워해. Being alone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해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예문은 클래식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점이요. of 뒤에 나와 있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뒤에 지금 being이라고 해서 ing 형태가 나왔죠? of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만 올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처럼 afraid of height. height라는 건 높이라는 뜻의 고도라는 뜻의 명사니까 그냥 그대로 오지만 만약에 뒤에 동사를 쓰고 싶다면 be 쓰는 게 아니라 being 이런 식으로 ing 형태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be afraid of 다음에는 명사 혹은 ing다. 이렇게 기억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be proud of인데요. 아까 전이랑 조금 느낌이 반대죠? 자랑스러워하다라는 뜻 가지고 있고요. proud 자체가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예문이 나왔습니다. You'll be proud of yourself. 너는 자랑스러워할 거야. Yourself. 스스로를 잘했어, 기특해. 자랑스러워할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절벽 끝으로 가서 사진을 찍으면 좀 무섭기는 한데 사진이 잘 나올 테니까 자랑스러워질 거다라는 뜻의 문장이 되겠고요. 자,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이건 정말 교과서에 거의 뭐 매번 나오죠? I'm so proud of you. 나는 너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라는 뜻의 또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be afraid of랑 같은 맥락으로요. of 뒤에는 명사가 오거나 ing 형태가 온다. 요것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ing 형태가 오는 예시가 되겠는데요. 나는 really proud of, 정말 정말 자랑스러워. reaching the top.

0: 꼭대기에 도달한 거죠. Of the mountain. 자, 산 꼭대기에 도달한 게 정말 정말 자랑스럽다 라는 뜻의 예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of 뒤에 reaching ing 온거 체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표현을 배운 겁니다. be 자체는 사실 뜻이 뭐뭐이다, 있다. 그렇게 막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뒤에 지금 afraid와 proud라는 단어가 오면서 뜻이 확실하게 구체화가 되었죠. 요두 가지 의미 기억하시면서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네 문제 연달아 풀어보겠습니다. 번째입니다. 너 벌레를 무서워하니? 자, 무서워한다, 무서워한다? Afraid of까지 챙겨주셔야겠죠? 그래서 너는 벌레를 무서워하니? 같이 읽어봅시다. Are you afraid of insects? Are you afraid of insects?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G는 역사에서 나쁜 성적을 받아서 어머니께 성적표 보여드리는 걸 두려워했다. 부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자, 두려워하다라는 게 포인트죠? Jane was afraid of. 자, 뭐뭐 했다라고 과거형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Jane was. 자, 비동사 과거형으로 바꿔주는 거 잊지 말고요. Afraid of. 다음에 showing 요렇게 ing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요렇게 of 뒤에는 명사 혹은 ing가 나온다. 그것까지 꼭 기억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디 성적을 좋게 받아서 어머니께 자랑스럽게 Proud of 하겠다 성적표를 보여드릴 수 있길 바라면서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너가 1등을 했구나.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자, 자랑스럽다. Proud of you.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현실이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You've got the first prize. I'm so proud of you. You've got the first prize. I'm so proud of you. 좋아요. 다음 문제 갈게요. 그 CEO는 회사 안의 모든 직원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자, 자랑스럽게 여긴다. 현재 시제입니다. is proud of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CEO는 보통 회사의 총경영 책임자를 걷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퀴즈 타임은 마치고요. 원어민 선생님 대화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I know you're afraid of heights, but let's get closer to the ledge for a better shot. I don't really feel comfortable doing that. Believe me, you'll be proud of yourself once you see the picture.
0: 자, 이렇게 첫 번째 be 동사 특집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be는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다.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죠. 이다, 있다. 뭐 특별하지 않아, 그죠? 근데 요 뒤에 나오는 형용사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뜻을 갖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쭉 be로 시작하는 단어, 수거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Be afraid of 기억나죠? 두려워하다 그리고 be proud of 자랑스러워하다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용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Shark. S-H-A-R-K. Shark. Shark. Whale. W-H-A-L-E. Whale. Whale. Dolphin. D-O-L-P-H-I-N. Dolphin. Dolphin.
0: So what are we going to learn about today? 오늘의 주제는 sea animals, 바다 동물이에요. That means we're going to the aquarium. 아쿠아리움으로 떠나봐요. 첫 번째 동물은 shark, 상어예요. 와, 굉장히 멋지다. shark 이빨이 아주 날카로운데요. shark. 그 다음은 whale, 고래예요. It's huge, 엄청 크네요. whale. 그 다음은 dolphin, 돌고래예요. 여러분, 돌고래는 굉장히 똑똑하고요. IQ가 굉장히 높대요. 귀여운 돌고래는 영어로 dolphin. 잘했어요.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 시간이에요. 상어, shark. Good job. 자, R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shark. Very good. 고래, whale. One more time. A 소리가 나요. whale. Perfect. 돌고래, dolphin. PH는 F 발음이 나요. dolphin. Great job, guys.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Shark. Shark. Whale. Whale. Dolphin. Dolphin.
0: Now, let's practice the words with some sentences. I saw a shark at the aquarium. 나는 수족관에서 상어를 봤어. 친구들 수족관 가본 적 있죠? 그럼 커다란 shark를 볼 수 있잖아요. 수족관은 영어로 aquarium이에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I saw a shark at the aquarium. Very good. Next, did you see that big whale? 저 큰 고래를 봤니? 여러분, 고래 엄청 커요. 우리가 ocean에 나가면 잘하면 볼 수 있어요. Did you see 무엇 무엇을 봤니? 라는 뜻이에요. 같이 따라해봐요. Did you see that big whale? 아주 잘하는데요. Next. Dolphins are very clever. 돌고래는 매우 똑똑하다. 친구들, 돌핀은 아주 귀엽게 생겼지만 똑똑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말해봐요. Dolphins are very clever. Good job, everyone. 잘했어요. 이제 다음 sea animals를 알아볼까요?
1: Squid. S Q U I D. Squid. Squid. Crab. C R A B. Crab. Crab. Starfish. S T A R F I S H. Starfish. Starfish.
0: What else can we see at the aquarium? Oh, look at the squid. 오징어를 보세요. It has many legs. 다리가 굉장히

0: 많아요. Squid. 그 다음은 crab. 개란 뜻이에요. 개는 이렇게 옆으로 걷는 거 알아요? Crab. 겉은 굉장히 딱딱하고요. Next is starfish. 불가사리예요. 와, 이렇게 별 모양처럼 돼 있죠. 그래서 starfish죠. 이름이 외우기 아주 쉬워요. But don't touch it.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발음과 강세 연습해봐요. 오징어, squid. 꽤 발음이 나요. squid. 잘했어요. 개, crab. 아 발음을 크게 입을 벌려서 해보세요. crab. That's right. 불가사리, starfish. star 할 때 r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starfish. Good job.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Squid, squid. Crab, crab. Starfish, starfish.
0: 다음 예문 볼게요. The fisherman caught a giant squid. 어부는 거대한 오징어를 잡았다. Fisherman은 어부란 뜻이에요. 그리고 giant는 거인 또는 거대한. 와우, 잡아서 뭐 했어요? 굉장히 궁금한데 같이 따라해봐요. The fisherman caught a giant squid. Good job. Next sentence. Crabs walk sideways. 개는 옆으로 걷는다. 친구들 본 적 있어요? Have you seen it before? Sideways는 옆으로란 뜻이에요. Okay,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Crabs walk sideways. 잘했어요. Next, this is our last sentence. A starfish is shaped like a star. 불가사리는 별 모양이다. 여러분 본 적 있으면 알 거예요. It's shaped like a star. Okay, now it's your turn. I want to hear you nice and loud. A starfish is shaped like a star. Wow! 이런 발음 아주 잘하는데요. 이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해 볼까요?
1: Shark, shark. Whale, whale. Dolphin, dolphin. Squid, squid. Crab, crab. Starfish, starfish.
0: 친구들, 오늘은 sea animals, 바다 동물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같이 공부해봐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And now we spread it out. It's ready to bake. Now, who's got an oven?

0: except that door.
1: Come on.
2: The cake's too wide.
1: Teep, teep, teep.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35강이고요. 삶과 성장 영단어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까요?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안전수칙을 지켜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탈 때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지켜요.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위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안전 관련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우리 그림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금 아이가 뒤에 차가 오고 있는데 막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너무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 오른쪽 한번 볼게요. 차에 탑승해서 안전벨트를 잘 맸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한이라는 표현은 우리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오른쪽 한번 볼게요.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자, 이런 사고를 표현하는 영단어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safe, 안전한이라는 형용사예요. 명사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safety에 ty만 붙이면 됩니다. safety 하면 안전이에요. safe, 안전한, safety, 안전. 자, 그러면 우리 이 형용사 형태 safe를 한번 써볼게요. safe, S-A-F-E. 읽을 때는 saf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This city is very safe. 이 도시는 매우 뭐해요? 안전하다가 되겠죠. 뭐 범죄나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곳, 안전한 곳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볼게요. The seatbelt will keep you safe. Seatbelt는요, 안전벨트예요. 안전벨트가 너를 어떻게 지켜줄 거예요? Safe니까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Safe는 안전한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 반대말 한번 알아볼까요? 위험한. 위험한은 dangerous. Dangerous. 네, 여기서 이 dangerous는 이 danger이라는 표현에서 나왔어요. danger 하면 위험이라는 명사거든요. 이 danger 뒤에 ous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가 된 겁니다. dangerous, 위험한. 우리 같이 한번 써볼게요. dangerous, d-a-n-g-e-r-o-u-s. S 하면 dangerous가 됩니다. 뜻은 뭐예요? 위험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직접 넣으면서 뜻을 생각해보고 꼭 외워주세요. 먼저 don't play in the street 이라고 했어요. street은 길이잖아요. 길에서 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it is too dangerous. 너무 뭐해요? 위험해가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볼게요. It is dangerous to swim in this river 이라고 했어요. 자, 위험한데 뭐가 위험한 거예요? To swim in this river. 이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강이 수심이 너무 깊거나 하면 수영하기 위험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It is dangerous to swim in this river 하면 이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dangerous 스펠링과 의미 바로 기억하셨죠? 이어서 우리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accident. accident. 강세는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accident. 따라해볼까요? accident. 네, 사고예요, 사고. 우리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혹은 잘 지키더라도 가끔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이 사고를 우리가 accident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써볼까요? C가 두 번 나온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A, C, C, I, D, E, and T. 읽어볼게요. Accident. 한번 더. Accident. 자, 우리 예문 보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세요. 먼저, It was a terrible accident. Terrible은 끔찍한 거잖아요. 그것은 끔찍한 뭐였어요? 사고였다가 되겠고요. So there was a car accident yesterday라고 하였는데요. 먼저 there was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입니다. The car accident 뭘까요? 차 사고, 자동차 사고가 되겠죠? 그래서 어제 자동차 사고가 있었다라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세 가지 단어들 복습해 볼게요. 자, 먼저 차가 오는데 앞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우리 위험한이라는 단어는 dangerous, dangerous라고 하고요. 또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고 안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안전한은요,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그렇죠. safe라고 합니다. safe. 자,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요. 우리 사고라는 영어 표현은 accident, accident이니까 같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이 참고로 같이 알아두면 좋은 안전과 관련된 표현들 몇 가지만 가져왔거든요. 자, 먼저 여러분이 안전을 위해서 꼭 착용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 자전거 탈때꼭 헬멧을 착용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헬멧은 영어로도 helmet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자동차 타면 안전벨트 해야죠? 안전벨트는 seatbelt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를 타면 구명조끼를 입으세요라고 해요. 이 구명조끼는 life jacket. 구명조끼 뭐라고 한다고요? life jacket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도로에 있는 신호등. 신호등의 신호를 꼭 지켜야 하잖아요. 신호등은 영어로 traffic light. traffic light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재 경보라는 표현 알아둘게요. 화재 경보는요, fire alarm이라고 합니다. fire alarm 하면 화재 경보예요. 하나 더. 우리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그럼 빠르게 대피하고 탈출해야죠. 이 탈출하다라는 표현은요, escape. escape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교환을 보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Welcome back to Activate English. Let's sing together. 저는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신나는 영어 동요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 함께 할 노래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Today's song, Do Re Mi song.
1: 오늘의 노래 제목은 Do Re Mi song입니다. 네, 맞아요. Do Re Mi Fa Sol La Ti Do. 네, 여러분이 음악 시간에 배우는 이 게으름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 게으름마다 각각의 재미있는 뜻이 있다는 걸요. 노래 속에 나온답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Let's sing together.

0: 네, 여러분 노래 잘 들어보았나요? 각 개 이름에 어떤 뜻이 있었어요? 돈은요? 레는요? 아, 조금 어려웠다고요? 걱정 마세요. 단어를 공부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멋진 뿔을 자랑하는 이 동물의 이름은 사슴이죠. 영어로는 deer이라고 얘기합니다. deer, deer, 사슴이에요. Very good. 다음 단어는요. 이번엔 사자가 나왔네요. 그 중에서도 암사자. 동물의 성별 중 암컷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female. 뭐라고요? female. 암컷의 female. Excellent. 잘했어요, 여러분. 아, 눈부셔요. 강한 빗줄기 때문에요. 해에서 내리쬐는 이 강한 빗줄기를 ray라고 말합니다. ray. ray. Excellent. 다음 단어는요. 와, 개의 털 색깔이 아주 멋지네요. 황금빛이죠? 황금빛을 뜻하는 단어는 golden입니다. golden, golden. 한 번 더. golden. Very good. 다음은요. 짜잔. 명암 속에 이름이 있죠? 이름을 영어로 name이라고 합니다. 이름, name, name. Super great! 자, 여러분,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 주요 단어 다섯 개 잘 기억해야겠죠? 노랫말에 나온 더 많은 단어를 랩비트에 맞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Deer
0: 사슴
1: Female
0: 암컷의
1: Ray
0: 빗줄기
1: golden
0: 황금빛의
1: name
0: 이름
1: call
0: 부르다
1: myself
0: 나 자신
1: far
0: Mon.
1: Long.
0: Keen.
1: Run.
0: 달리다. 네, 여러분. 주요 단어 다섯 개를 리듬에 맞춰 반복해 보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Deer, deer. 사슴은 deer, deer. 암컷을 말하고 싶다면 female, female. 강한 빗줄기는 ray, ray. 반짝반짝 황금빛의 golden, golden. 명암 속 이름은 name, name. Fantastic.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문장으로 수준을 높여봐야겠죠? 네, 여러분. 이번 노래에도 다양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도는 사슴 중에서 암사슴이에요. Doe, a deer, a female deer. 한 번 더요. Doe, a deer, a female deer. Very good. 두 번째 문장도 볼까요? 레는 황금빛 태양에서 내려오는 빛이에요. 이렇게 말해봅니다. Ray, a drop of golden sun. Ray, a drop of golden sun. Good job. 다음은요. 그건 다시 우리를 도로 데려다 줄 거예요. That will bring us back to Doe. That will bring us back to Doe. Very good. 네, 여러분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단어와 문장을 기억하면서 자신 있게 노래 부르기에 도전해 보세요. 시작합니다. Do re mi song, let's start.

네, 오늘 노랫말에 나온 표현 중에 That will bring us back to though. 이 표현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반복해서 불러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신나는 노래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0: 며칠 전에 우연히 엄청 맛있는 도넛 가게를 발견했지 뭐예요.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다시 갔는데 가게가 문이 잠겨 있고 불도 다 꺼져 있네요. 이상하다. 가게가 망했나? 가게가 망했나?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s the shop closed?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흠, hey, Kevin. Wasn't that a hot dog shop?
2: Yeah, I think so. But it's closed. Did it go belly up? Did it go belly up? Did it go belly up?
1: You think so? That place was so popular. It always had a long line of customers.
2: Hey, check it out. There are some new hot dog places here.
1: Well, you're right. This is the first time I've seen these stores.
2: The new stores probably opened because of the famous hot dog shop. Maybe the old shop couldn't compete with the new stores.
1: Oh, that's too bad. I really loved that place.
2: I know. I even knew the owner. I miss him already.
1: Hmm. Oh, isn't that the owner?
2: Huh? Mr. Kim, what are you doing here?
3: Hi there. Our hot dog shop is so well that we moved to a bigger place thanks to regular customers like Christine.
2: Aha! I'm so happy for you.
1: I'm so glad your shop is doing so well. Please give us 10 hot dogs.
3: 네, 여기 빨리 1번 테이블에 핫도그 10개.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단골 가게 있으신가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단골 김밥집도 있고 단골 카페도 있고요. 단골 빙수집도 있고 단골 가게가 아주 많습니다. 크리스틴과 케빈도 자주 가는 단골 핫도그집이 있었는데 웬일인지 문을 닫았네요. 가게가 망한 걸까요? 우리 단골 핫도그 가게가 왜 문을 닫았는지 카툰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하거든요. 한 장면씩 살펴볼게요. 크리스틴과 케빈이 자주 가는 핫도그집. 그런데 핫도그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가게가 망했나?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나왔네요. 가게가 망한 건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Is the shop closed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닫았을 수 있죠. 그게 아니라 가게가 뭔가 장사가 잘 안 돼서 망했나 라고 할 때는 Did it go belly up? 이라고 표현합니다. Did 뭐뭐 했니? 물어보는 말, 과거형 의문문 만드는 말이죠. 그리고 it, 그것은 go는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belly는 배고요. up은 위로죠. 이 말 그대로 하면 그것이 배가 위로 가게 되었니? 이 표현은 물고기 생각해 보면은요. 물고기가 죽었을 때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배가 위로 오고 수면에 둥둥 뜨게 되죠. 거기서 오게 된 말입니다. 그래서 가게가 망했나? 라고 할 때는 Did it go belly up? 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말 같이 한번 말해 볼게요. Did it go belly up? Did it go belly up? 좋습니다. 가게가 망했나? 그런데 크리스틴은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서 It always had a long line of customers. 항상 줄 서서 먹을 만큼 손님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가게가 망하겠어요? 자, 지금 본 문장에서 손님이라는 말이요. 영어에서 사전을 찾아보면 손님이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다른 손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오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처럼 가게의 고객인 경우에는 customer. customer 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 또 숙박시설의 투숙객, TV쇼 같은 데 나오는 손님들은 guest. guest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은행이나 변호사 사무실의 고객 같은 경우에는 client. client라는 표현을 씁니다. customer, guest, client. 이제는 구별해서 써보세요.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못 보던 새로운 핫도그 집이 많이 생겼네요. 아까 그 집이 원조 핫도그 집인데요.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다른 핫도그 집들이 많이 생겨났나 봐요. 이 새로 생겨난 핫도그 집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게가 망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깝다, 그렇죠? 왜냐면 여기는 크리스마스

케빈이 너무너무 좋아하던 장소고, 케빈은 이미 사장님까지 잘 아는 그런 사이거든요. 사장님 보고 싶다. I miss him already. 어? 그런데 이거 핫도그 집 사장님 아닌가요? 사장님, 거기서 뭐 하세요? 아, 다행히 핫도그 집이 너무 잘 돼서 더큰 가게로 옮기셨대요. Thanks to regular customers like Christine. 크리스틴처럼 좋은 손님들이 많이 먹어준 덕분에 이제는 장사가 잘 돼서 아까 그 가게는 닫고 더큰 가게로 이전을 하신 거네요. 확장 이전?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그쵸? 이렇게 우리 단골 손님 부르는 말이요. regular customer입니다. regularly 정기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regular customer, 정기적으로 계속 오는 손님, 단골 손님이 되겠죠. 그런데 이 표현을 그냥 줄여서 customer 빼고요. 그냥 a regular이라고 표현만 해도 단골 손님이란 뜻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내가 가는 단골 가게에 데리고 가면 나 여기 단골이야 이런 말 하죠. I'm a regular here. I'm a regular her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I'm so happy for you. 정말 잘 됐어요. 문 닫은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잘된 일이에요. 이렇게 잘 됐네요. 다행이에요. 축하해요. 라고 할때쓸수 있는 말. Good for you. 이미 우리 배워서 알고 계시죠? I'm glad to hear that. 그 소식 들어서 너무 기쁩니다. 또는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분 좋으니까 핫도그 시켜야 되겠죠? Please give us 10 hot dogs. 역시 크리스틴. 그래도 10개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카툰 재밌게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가게가 망했나? Did it go belly up? Did it go belly up?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우리 가게나 사업이 망했을 때 go out of business라는 표현 씁니다. 거기 망했어. It went out of business. It went out of business.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내가 잘 가던 카페. 오랜만에 갔더니 망했는지 없어졌네요. 언니한테 혹시 알아? 물어봤더니 거기 망했어라고 얘기하네요. 어떻게? It went out of business. It went out of business.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우리 돈을 다 썼을 때나 빈털터리야, 파산이야 이런 말 하죠. 이럴 때는 I'm broke. I'm broke라는 표현 씁니다. 상황 속에서 연습해 볼게요. 너무너무 사고 싶은 스피커에 한 달치 월급을 다 써버렸어요. 돈이 한 푼도 없네. 나 빈털터리야. 어떡해요? I'm broke. I'm broke.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가게가 망했다 또는 나 파산했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배운 내용들은 꼭 복습해 보시고 내 것으로 또 만들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ow let's stomp 12 times. 1, 2, 3, 4, 5, 6, 7, 8.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뿅뿅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빡빡.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퇴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What do you do to stay healthy?
2: I exercise every day. I also drink milk every day. How about you?
1: I take a shower and brush my teeth every day.
2: Who doesn't?
0: 대화 잘 들었죠, 친구들?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봤나요? Stay healthy, exercise every day, shower, brush. 이렇게 우리 단어들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shower예요. Shower. 샤워 알고 있잖아요. 우리 샤워. 맞아요. 그 샤워인데 발음은 shower. Shower. 요렇게 소리 살려주세요. Stay. Stay. Stay는 머무르다, 유지하다. 우리 어디 어디 가서 호텔에서 지내기로 했어. 그렇게 지내다 할 때도 stay 쓸 수 있고요.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 날씬한 상태, 건강한 상태 유지하는 것도 stay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어요. Brush, brush.

0: 브러쉬는 우리 솔 이런 것들을 브러쉬라고 표현하죠. 빗 중에서도 브러쉬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작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솔질을 하다. 브러쉬로 머리를 빗으면 브러쉬가 되고요. 브러쉬로 동물의 털을 빗겨주는 것도 브러쉬가 되고요. 칫솔로 이 닦을 때도 우리 브러쉬 사용하죠. Exercise. Exercise.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친구들? 이 X가 X, 그리고 이 R이 R, Exer. 그리고 여기 쓰이는 소리가 S처럼 나요. Size. Exercise 하면은 운동하다. healthy, healthy. 친구들 헬스라는 말 들어봤죠? 이 health에다가 e 붙여서 healthy라고 하면 건강한이라는 뜻이에요. health까지가 건강이고 e 붙여서 건강한 healthy. every day, every day. every는 매, 뭐뭐뭐, 매주, 매일, 매일 밤 이런 거할때 every 쓰고요. day는 낮도 되지만 하루하루를 우리가 day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everyday라고 하면은 매일이라는 뜻이 되죠. 자, 그럼 우리 대화 살펴볼게요. 남자애가 물어보네요. What do you do? 너는 무엇을 하니? To 뭐 하기 위해서? Stay healthy. 아까 stay가 뭔가 유지하는 거잖아요. healthy는 건강한 상태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What do you do? 너는 무엇을 하니? I exercise every day. 와, 여자친구는요. 나는 exercise every day래요. 매일 운동을 해. 그리고 I also, 나는 또한 drink milk every day. 우유도 매일 마셔. How about you? 너는 어떠니? I take a shower and brush my teeth every day. Oink. I take a shower. 아까 shower이 샤워하다도 되고 샤워도 되잖아요. I take a shower이니까 나는 샤워를 하고 and brush my teeth. 이를 닦아. 언제? Every day. 매일매일 나는 샤워도 하고 이도 닦아. 여자의 대답이 Who doesn't? 그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지? 그건 건강의 비결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남자애는 자랑스럽게 아, 나 맨날 샤워도 하고 이도 닦는다고?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있니? Who doesn't? 이렇게 오늘의 대화가 끝이 났네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 씻고 매일 이닦고는 하잖아요. 그걸 건강 비결이라고 할수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와 문장들 대화 우리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d 4에 71, 그리고 635 눌러서 시작해 볼게요. 잘 듣고 들리는 순서대로 단어를 누르면 문장이 완성된다. 잘 들어요?
1: Do you exercise every day?
0: 아, 우리 아는 거네. Do you exercise every day? Do you 하고 물어봤으니까 너는 매일 운동을 하니?
1: Do you drink milk every day?
0: 이번에도 do you drink milk every day? 무슨 뜻? 너는 매일 우유를 마시니?
1: I exercise every day.
0: 대답이 되겠네요. I exercise every day. 나는 매일 운동을 해.
1: I keep a diary every day.
0: 오, I keep a diary every day. Diary가 일기거든요. Keep a diary 하면은 일기를 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매일 일기를 써.
1: I take a shower every day.
0: 아까 남자친구가 했던 말이죠. I take a shower every day. 나는 매일 샤워를 해.
1: I brush my teeth every day.
0: 이것도 남자애가 했던 말. I brush my teeth every day. 나는 매일 양치를 한다. 이를 닦는다.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있어요. 저는 매일 우유를 마셔요. 저는 매일 일기를 써요. 좋아요. 우리 스텝 2, 에피소드 28 켜고 한번 대화 시작해 볼게요. 또 펭수가 인사를 하겠지? Hi, hello, hi.
2: Hi.
0: Hi.
2: Do you have any good habits?
0: Do you have any good habits? 당신은 좋은 습관이 있나요? 물어봤어요.

0: 있으면 yes, I do. 없으면 no, I don't. Yes, I do. 선생님은 진짜 있어요.
1: Tell me about your good habit.
0: 좋은 습관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했는데, 이 지금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게 진짜 선생님의 좋은 습관. 선생님은 매일 우유를 마시거든요. I drink milk every day. 선생님은 항상 우유를
1: That's a good
0: 마시죠.
1: habit.
0: 좋은 습관.
1: What else do
0: 또
1: you
0: 있나
1: have?
0: 물어보네요. What else do you have? 나는 매일 일기를 써요. 이건 건강은 아니지만 좋은 습관은 맞죠? 아까 일기 쓰다는 keep a diary였어요. I keep a diary every day.
1: That's a
0: 성공.
1: good habit.
0: 이것도 당연히.
1: See you.
0: See you. 펭수가 자기 좋은 습관도 얘기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쵸? 좋아요, 친구들. 이렇게 오늘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했고요.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항상 하는 일이랑 절대 안 하는 일,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항상 하는 것과 절대 하지 않는 것 표현하는 법 알려줄래? Always. 늘, 항상. I always have breakfast. Never. 절대 않는. I never drink coffee. 아하. 항상 있는 일은 always. Always를 써서 표현할 수 있네요. I always have breakfast. 그냥 아침을 먹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아침을 먹는다. 이렇게 하려면 I always have breakfast. 그럼 이건 어때요? 절대 아닌 건 never 쓰면 되겠네요. I drink coffee는 나는 커피를 마신다잖아요. 여기에 never 넣어서 I never drink coffee. I never drink coffee라고 하면 나는 절대 커피 안 마셔가 되겠어요. Always, never 잘 기억해요. 이번 시간에도 일상과 습관에 관해서 우리 배워봤죠? 나만의 좋은 습관이 있다면 영어로 꼭 말해보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2: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 또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everyday expressions를 같이 배워봤는데요. 우리 daily expressions 배운 거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7. Daily expressions. I can tell someone to go to school, study hard, wash their hands, and go to bed.
0: 자, 복습하기 전에 우리 warm-up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Oh, look at this picture. 이 그림을 보니까 하루 일과를 나타내주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학교를 가고, go to school, and then you study hard.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쵸? 집에 오면 뭐 해요? Wash your hands. 그리고 밤에는 자야 되죠. 자,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배웠던 내용들 그림 보니까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 복습을 하러 갈 텐데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Today's topic. Tell someone to go to school, study hard, wash their hands, and go to bed.
0: 자, 그럼 복습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한번 보죠. 오늘의 말하기 주제는 Tell someone to go to school, study hard.

wash their hands and go to bed. 자,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이 다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말해주는 거죠? Tell someone 뭐라고요? To go to school. 학교에 가라고. Study hard. 열심히 하고 공부를. Wash their hands. 손을 씻고 and go to bed. 그리고 자러 가라.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인 만큼 이 표현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말해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우리가 이 표현을 배웠죠. 학교 갈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o to school. 기억나죠? 그래서 it's time to 다음에는 어떤 행동이 와서 그 행동을 할 시간이에요 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go to school이라는 표현은 학교에 가다였고요.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 넣어볼게요. Call him은 그에게 전화하다 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It's time to call him. 그에게 전화할 시간이에요 라는 말이었고요. 자, 큰 목소리로 말해볼까요? It's time to call him. It's time to call him. 잘했어요. 가야 할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o. 잘했어요. 그리고 자러 갈 시간이에요. It's time to sleep. 였죠? 맞아요. It's time to sleep. 그래서 it's time to 뒤에는 어떤 행동을 넣어주면 돼요. 자, 근데 벌써 학교 갈 시간이라고요? 정말로요? Really? 이렇게 물어봤었죠. 이거 같이 한번 눈 크게 뜨고 해볼까요? Really? 정말로?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You're going to be late 라고 말을 했어요. You're going to be late.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너 늦을 거야 라는 뜻이었죠. 여기서의 late는 늦은. 시간만 못 맞춰서 가서 늦은이라는 표현인 거죠. 자, you're going to 다음에 be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너 그 상태가 될 거야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너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너 지칠 거야, 피곤할 거야. You're going to be tired. Be tired가 지치다, 뭐 피곤하다 라는 표현이고 tired 자체는 피곤한이라는 의미죠. 자, 한번 해볼까요? 너 지칠 거야. You're going to be tired. You're going to be tired. 너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너 진짜 바빠질 거야. You're going to be busy이죠. Be busy가 바쁘다 라는 표현이고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You're going to be busy. 잘했어요. 자, what are you doing? 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배웠었죠. 이거는 지금 뭐 해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여기서도 두에 ing를 붙였네요. 그쵸? 그래서 ing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자, 뭐 하고 있어요? I'm studying.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말해주기 때문에 하고 있는 중이다에 ing를 또 붙였네요. study가 공부하다이고 ing 붙여서 나는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말이라고 했죠. 나 공부하고 있어요.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m studying. 잘했어요. 이렇게 I'm 다음에 ing 형태가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나는 ing 앞에 붙은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I'm eating 이라고 하면 전 지금 먹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말인 거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m eating. 잘했어요. 저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어요. 연주하다가 play니까 거기에 ing가 붙는다고 했죠. I'm playing the piano. 다시 한번. I'm playing the piano. 잘했어요. 자,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었죠. I have a test tomorrow 라고 했었는데 테스트가 시험이라는 뜻이었어요. 그죠? 근데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고 했어요. quiz, 이거는 퀴즈였죠. 간단한 시험.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보는 시험 등은 테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중학생이 되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도 그냥 테스트라고 불러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많이 높으면 exam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exam은 국가고시 정도의 시험을 exam이라고 하죠. exam 요거는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뭐 그런 자격증을 딸때 혹은 대학을 들어갈 때 보는 수능 시험 같은 것들을 exam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 study hard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hard가 열심히라는 표현이었어요.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라는 말이었죠. I will do my best라고 대답을 했었는데요. 누구누구의 최선이라는 표현이 one's best이죠. 자, 저희 once 있는 부분에 my, his, her 이런 표현들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표현들인데 그런 게 옵니다. 그래서 my best는 나의 최선이라는 표현이에요. I will do my best. 제 최선을 다할게요. 라는 말이었죠. 자, 이 표현 공부할 때 빼고도 여러 상황에서 쓸수 있는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 will do my best. 잘했어요. 자, 집에 왔을 때, 저 집에 왔어요. I'm home. 이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일단, I'm home은 집에 왔다는 인사말이고요. I'm at home 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집에 있어. 라는 의미죠. 그래서 집에 막 왔을 때는 I'm home 이라고 하면 되고, 누군가가 너 지금 어디야? 라고 했을 때는 I'm at home. 나 집에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어요. 요두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hi, sweetie. 자, 집에 왔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반겨줄 수 있는데요. hi는 인사말이고, sweetie. 요 단어가, 이렇게 귀엽게, sweet를 귀엽게 부른 말이라고 했죠. 자, hi, sweetie라고 하면서, wash your hands라고 할 수도 있는데, wash your hands는 무슨 표현이에요? 손을 씻다라는 뜻이었죠. wash your 다음에 어떤 신체 부위나 물건이 와서 너의 그걸 씻어라는 말이 된다고 했어요. 자, hands는 양손이었고요. 다른 걸 한번 넣어볼게요. wash your face. face는 얼굴이니까 세수하세요라는 말이 되겠죠? 자, 요거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wash your face. 잘했어요. 내가 마시던 컵, 그거, 너가 마시던 거 그거 씻어야지. wash your cup이 되겠죠? cup. 이게 컵이라는 뜻이에요. Wash your cup.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오케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I have snacks ready. 자, 손을 씻고 오면 뭔가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을 거라는 말인 것 같은데 여기서 snacks가 간식들이라는 표현이고요. ready는 준비된이라는 표현으로 내가 지금 간식들 준비해놨어라는 말이죠. I have snacks ready. 참 듣기 좋은 말이네요. 그쵸? 자, 이제 늦은 밤이 됐어요. 너무 늦었다. 시간이 늦었어. 아까 late는 학교에 늦었다였지만 여기서의 late는 늦은 시간이다라는 늦은이라는 표현이에요. It's so late. 정말 시간이 많이 됐네라는 표현이었죠. So late가 늦은이라는 뜻이었고요. So late는 앞에 so가 너무라는 뜻이어서 너무 늦은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It's time to go to bed. 늦은 시간이니까 학교가 아니라 이번에는 bed, 침대 갈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Go to bed가 자러 가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자, It's time to go to bed.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It's time to go to bed. 맞아요. 자, 그런데 왜 그런지 자기가 싫어요. 더 놀고 싶어요. I don't want to sleep 라고 할수 있겠죠. I don't want to sleep는 나 자러 가기 싫어라는 표현인데 I don't wan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을 말하는 단어가 오면 나그 행동 하기 싫어요라는 말이었죠. 예를 들어서 나 가기 싫어. I don't want to go 였고요. 나 숙제하기 싫어. I don't want to do my homework.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했어요. I don't want to practice는 나 연습하기 싫어라는 뜻이었죠.

0: 자, 그런데 you have to sleep. 너 자야 해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you have to 다음에 어떤 또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면 그걸 해야 해라는 말이었죠. You have to study. 너 공부해야 해. You have to go. 가야 해. 지금 먹어야 돼. You have to eat now.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Come on, go to bed. Come on은 어서라는 말이었고 go to bed가 자러 가다라는 뜻이었죠. 다 기억나죠? 자, 이제 다시 왔어요. 하루 일과.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처음에는 It's time to go to school. 그쵸?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라. Study hard. 학교 갔다 오면 I'm home 이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Wash your hands. 손 씻어 라고 말해줄 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졸려. It's time to go to bed. Come on, go to bed. 이런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습을 쭉 마쳤어요. 이제 원어민이 큰 소리로 말해줄 때 여러분들은 더더욱 큰 목소리로 따라해주세요.
1: It's time to go to school. I'm studying. Wash your hands nice and clean. It's time to go to bed. You have to sleep.
0: Ta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go to school, study hard, wash their hands, and go to bed 였습니다. 자, 우리 다른 사람에게 학교 가라, 열심히 공부해, 손 씻어야지, 자러 가야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이렇게 복습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한 주 동안 많은 표현들을 배웠네요. 그쵸? 나와 이 선생님과 함께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꼭 본인들도 복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배운 표현들 다 많이 써보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2: Today.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3: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Mor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오늘 금요일이라 완전 신나지? 쌤도 신나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재밌게 영어 공부도 해보자.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7. Where is it? Friday. Write about something I lost. I can write where I found my belonging.
0: 오늘은 금요일이라 쌤이랑 글쓰기, writing 하는 날이죠? 쌤이랑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배웠던 표현들을 가져다가 우리 글쓰기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의 topic은 write about something I lost. Write about something I lost. 자,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써보지. 우리 친구들 혹시 잃어버린 적 있어요? 물건이나 뭘 잃어버린 적 있어요? 혹시 없는 친구들도 있을까요? 나 한 번씩 그런 경험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세요.

우리 그러면은 글쓰기 아이디어를 look and talk 해서 얻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I see a girl. 일단 여자아이 한 명이 보이죠? 근데 무언가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 그쵸? I think she is looking for something, right? She's looking for something. 근데 그게 뭔지는 쌤은 알것 같아요. Do you see that water bottle under the sofa? 저걸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쌤이랑 한번 글쓰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짜잔! My water bottle. 예상 적중했죠? 자, my water bottle. 자, 나는 내 water bottle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 water bottle 어디 갔지? 내 물통 어디 갔지?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 쌤이랑 이번 주에 내내 막 배우고 복습도 하고 이거 알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내 뭐뭐가 어디 있나요? 어디 있지? 찾을 때 어떻게 말했죠? 그렇죠? Where is my? 사용했었죠? Where is my? 내 뭐뭐는 어디에 있지란 뜻이었지. 자, where는 어디에란 뜻이었던 거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지금 찾는 게 뭐예요? What is she looking for? That's right, a water bottle. 그래서 where is my water bottle? 해줄게요. Where is my water bottle? One more time. Where is my water bottle? Oh, where's my water bottle? 할수 있겠죠? 자, 오케이. 그 다음 또뭐 적을까? 아, I can't find it. 자, 나는 찾을 수가 없어 라고 하네요. 자, 선생님이랑 이것도 배웠잖아. find가 찾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내 뭐뭐를 찾을 수 없다. 쌤이랑 배웠는데, 이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짜잔! I can't find my 였습니다. One more time. I can't find my. 자, 근데 뭘못 찾는 거지, 지금? That's right. A water bottle. 그래서, 자, I can't find my water bottle. 해줄게요. I can't find my water bottle. 네, 선생님 눈에 딱 보이는데 여자애는 막 급한 마음에 안 보이나 봐요. 그쵸? 왜, 이렇게 다급하면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 그쵸? 그럴 수 있어. 자, 그랬더니, gone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이것도 알려줬는데, gone. gone. 이거 무슨 뜻이었어? 자, 사라진, 뭐, 이제 가고 없어진 이란 뜻이었죠. 그쵸? 여자애가 물통을 정말 잃어버린 줄 알고, 내 뭐뭐는 잃어버려, 없어졌어, 사라졌어, 이제 가버렸어 라고 합니다. 그거 표현 어떻게 했지? 짜잔! My is gone. 내 뭐뭐는 이제 사라지고 없어, 가버렸어. 자, 물통을 찾고 있으니까 My water bottle is gone. My water bottle is gone. 라고 하네요. 오케이, 근데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마. 자, 그래서 check가 나왔어. 선생님이 이거 많이 하잖아. check. 확인하다란 뜻이죠. 선생님이 이거는 key expression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 이거 알아두면 너무 좋겠다 하면서 알려준 문장이 있어요. 뭐였지? 자,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해보자. 한번 다시 확인해보자라는 표현이었는데 어떻게 뜨러? Let's again. 여기에 check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Let's check again. Oh, let's check again.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뜻이에요. Okay, let's check again.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이게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볼 때 찾을 때 많습니다. 짜잔! 그랬더니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소파 주변에 있죠? 자, 소파 있는데 소파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 얘들아, 기억해야 돼, 이 단어. 아래에 영어로 뭐였어? 3, 2, 1. 선생님이 열심히 노래 부르면서 또 알려준 거 있잖아. In on, under. 맞습니다. 그래서 Oh, it was the sofa. 뭐가 들어간다고요? 뭐뭐 아래에 무슨 뜻이야? Under. 그렇죠. Oh, it was under the sofa. 라고 하네요. Oh, it was under the sofa. 뭐뭐 아래, 소파 아래에 있었죠. Alrighty. 자,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Alright? 자, where is my water bottle? Oh, where is my? 무슨 뜻이었어요? 내 뭐뭐는 어디 있지? 자, 이건 제목이야. Okay? Where is my water bottle? 내 물병은 어디 갔지? 그래서 I can't find my water bottle. 나는 내 물통을 찾을 수가 없어. I can't find my water bottle. 이거 우리 친구들 대볼까요? 시작. I can't

0: find my water bottle. 잘했어요. 자, find, find 무슨 뜻이야? 찾다라는 뜻이었어. 자, 그 다음에 my water bottle is gone. My water bottle is gone. Gone 뭐예요? 가버린, 사라진, 없어진. 자, my water bottle is gone 하게 되면은 내 물통이 가버렸어, 없어졌어 라는 뜻이 된다 그랬죠? My water bottle is gone. 시작! My water bottle is gone. 잘했어요. 그랬더니 통문장 선생님 또 나왔네. 이거 알면 좋았던 문장. Let's check again.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시작! Let's check again. 좋아요. 그랬더니 Oh, it was under the sofa. 아, 그거 소파 아래에 있었네. Oh, it was under the sofa. 자, under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 뭐지? 아래, 뭐뭐 아래란 뜻이었어요.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입이 크게 벌려서 크리스가 되어서 읽어보세요.
1: Where is my water bottle? I can't find my water bottle. My water bottle is gone. Let's check again. Oh, it was under the sofa.
2: Culture.
3: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stories with themes of finding things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물건 찾는 동화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 물건이 당신의 것인가요? 라는 표현을 이분과에서 배우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널리 사랑받는 동화 중에 물건의 주인을 찾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는 여러 나라의 동화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Let's start with the story Cinderella. 아마도 물건 찾아주는 이야기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일 거예요. 궁에서 열리는 파티에 신데렐라도 가고 싶지만 입고 갈 옷이 없어서 갈 수 없어요. 요정의 도움을 받아 멋지게 변신한 신데렐라는 궁에서 열리는 파티에서 왕자와 함께 춤을 추며 멋진 시간을 보내요. 12시를 알리는 종이 치자 급하게 돌아가던 신데렐라는 구두 하나를 잃어버려요. Cinderella loses her shoe at the party. 신데렐라와 사랑에 빠진 왕자님은 구두의 주인공을 찾아다니고 결국 신데렐라를 다시 만나 행복해져요. The prince finds Cinderella's shoe and brings it to her.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Is this your shoe?
2: Yes, it is.
3: Let's look at the next story. 다음은 개구리 왕자 이야기를 볼까요? 독일의 그림 형제가 쓴 유명한 동화 개구리 왕자는 연못에 빠뜨린 공주의 황금 공을 찾아준 개구리 이야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공을 빠뜨리고 울고 있던 공주에게 공을 찾아준 이 개구리는 사실 마법에 걸린 왕자였어요. The frog finds the ball and brings it to her. The frog turns into a handsome prince. 개구리가 멋진 왕자로 변신해서 공주와 결혼해 행복하게 오래도록 살았다는 얘기예요. Is this your ball?
2: No, it isn't. My ball is red.
3: Let's look at the next story, Gold Axe and Silver Axe. 다음은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볼까요? 한국의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예요.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려 울고 있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요. 금도끼를 가져다 주니 나무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해요. The gold axe is not mine. 은도끼도 가져다 주니 아니라고 해요. The silver axe is not mine.

0: 선물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The Honest Woodcutter, 정직한 나무꾼이라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죠. Is this your axe?
1: No, it isn't.
0: What's next? 다음 이야기 볼까요? 다음은 이집트에 독수리가 찾아준 신발이에요.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예요. 독수리가 이집트 소녀 로그피스의 신발 한 짝을 가지고 날아가 왕궁에 떨어뜨려요. 신발을 주운 왕이 신발 주인을 찾으려 신하들을 데리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녀요. The king looks for the shoe's owner. 신발의 주인인 로그피스를 찾은 왕은 그녀와 행복한 결혼식을 올려요. The king and the girl fall in love and get married. 신데렐라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있죠? Is this your shoe?
2: Yes, it is. It's my shoe.
0: 오늘은 여러 나라의 동화 중 물건의 주인을 찾는 이야기를 알아보았는데요. We looked at stories with themes of finding things. 나라와 문화는 다르지만 비슷한 정서를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3: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4: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where I found my belonging. 나는 내 소지품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얘들아, 일주일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오늘 글쓰기 어렵지 않았죠? 자, 우리 친구들은 뭐 잃어버리지 말고요. 오케이? 자, 우리는 월요일날 더 재밌는 수업으로 봐요. 바이바이.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오늘은 이번 주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그리고 그 표현들을 가지고 짧은 글쓰기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Let's go, let's grow.
1: Week 15. Making suggestions. Friday. A letter to help Jenny. I can write a letter to help a friend.
0: Memory match. 우리 이번 주 어떤 표현들을 배웠나, 머릿속에 잘 남아있나 확인해보는 시간. 그럼 어떤 주제로 오늘 글쓰기 연습해볼까요? Today's topic is a letter to help Jenny. 제니가 어려움에 처해 있나 봐요. 제니를 도와주는 편지. 우리 이번 주에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니면 무엇인가 제안을 하고 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가지고 제니를 도와주는 편지를 한번 써볼 거예요. 우리 제니 어떤 어려움에 처했나? 그림을 먼저 볼게요. 그림 앞에 math class라고 이 blackboard에 써져 있는데 math가 뭐였죠? 맞아요. 수학이었죠? mathematics의 줄임말 math. 그러면 우리 제니가 아마 이 가운데 울고 있는 친구인 것 같은데 아 수학 문제가 어렵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제니를 도와주나 봐요. 그러면은 우리 편지 그럼 시작 한번 해볼까요? 편지 쓰기. 처음 시작. Hi, Jenny. 안녕, Jenny. 하고 시작했어요. 자, 땡땡 the problem. 이렇게 시작했네요. 뭐가 문제야?

뭐가 잘못돼서 뭐가 문제야? 라고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질문 처음에 시작 어떻게 할까요? 땡땡 the problem. 3, 2, 1. 맞았어요. What's the problem?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자, 따라해보세요. What's the problem? What's the problem? What's the problem? 뭐가 문제야?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뭐가 문제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 자, 그럼 여기에서 또 비슷한 표현들 배워봤었는데, what's the 땡땡 뒤에 problem만 바꿔서 비슷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문제야라기보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봐도 되겠죠? 친구가 울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야? 뒤에 빈칸에 뭐가 들어가죠? 3, 2, 1. That's right, matter. 자, 따라해보세요. What's the matter? 뭐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Repeat after me.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또 비슷한 표현 하나 더 있어요. What's 한 다음에 땡땡 뒤에 뭐가 잘못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니? 잘못됐니? 뒤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Yes. What's wrong?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가 잘못됐어? 왜 울고 있어? Repeat after me.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Why are you crying? What's wrong? 네, 이런 표현 우리 다 이번 주에 배워봤어요. 여기에서 또 Don't be upset 이렇게 쓸수 있는데, upset이 뭐였죠? 네, 이렇게 화난 것뿐만 아니라 속상할 때, 네, upset라고 하죠. Don't be upset. Don't be upset. Don't be upset. 속상해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근데 또 여기에서 질문. 만약에 화내지 마.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뒤에 빈칸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을까요? Upset이 아니라 그냥 화난 거. 자, 3, 2, 1. 맞았어요. Don't be mad. Don't be mad라고 하면 되겠죠? Mad는 angry 같은 화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다. 기억하고 있나요? 네, Don't be mad 하면 됩니다. 그리고 you 땡땡 take your time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take your time은 무슨 뜻이에요? 좀 시간을 가져, 시간을 갖고 시간을 좀 가져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조언할 때 유용한 표현 우리 굉장히 여러 개를 배웠는데 you 땡땡 take your time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쉬 이게 힌트예요. 쉬. 자, 3, 2, 1. 네, should라는 단어입니다. You should take your time. 여기서 you should 땡땡 하면은 너 뭐뭐 해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자, repeat after me. You should take your time. You should take your time. You should take your time.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가져. 그런 뜻이죠. You should take your time. That's right. Next expression. 자, 이제 시간을 천천히 갖고 and you'd 땡땡 not give up라고 했어요. You'd 땡땡 not give up. 여기에서 give up은 뭐예요? Give up. Give up은 포기하다예요. 포기하다. 근데 not give up 하니까 약간 포기하지 마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 포기하지 마. 시간을 좀 갖고 마음을 천천히 갖고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여기서 you 땡땡땡땡이 뭐 들어갈까요? 여기서 힌트는 you'd예요. you would의 줄임말. you would 땡땡 not give up. 기억이 날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 뭐, 어떻게 얘기할까요? 3, 2, 1. Yes, that's right. You'd better not give up. You better not give up. 너 포기하지 않는 게 좋을걸. 포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표현도 될수 있네요. You better not give up. 포기하지 마. 그리고 여기에서 또 훈훈한 표현 하나 더 들어가네요.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주고 싶을 때, 너 필요하니? 내가 도와줄까? 내가 너 도와줬으면 좋겠니? 라는 질문. Would you, 땡땡, me to help you? 자,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죠?

0: two, one. 네, 뭐 하면 좋겠니라는 질문이니까 좋겠니? like가 들어갔어요.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따라해 보세요.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다시 한번.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One last time.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That's right. 도움이 필요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가 너무너무 고마워하겠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땡땡 about we meet at the library.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About이 같이 붙어 다니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about we meet at the library.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서 만난 건 어때?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힌트가 될 수도 있겠다. 그쵸? 우리 도서관에서 만나는 건 어때? 내가 도와줄게. 자, 앞에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맞았어요.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How about we meet at the library? 이렇게 우리 도서관에서 만나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Repeat after me. How about we meet at the library? How about we meet at the library? One more time. How about we meet at the library? 우리 3시에 도서관에서 만나는 건 어때? 이렇게 시간 약속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이 질문을 할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이에요. 땡땡, we meet at the library. 이 뒤에 문장은 좀 비슷한데 처음에 물어보는 그 시작하는 단어가 다르다. 그쵸? 이 처음에 들어가는 빈칸,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땡땡, we meet at the library. 3, 2, 1. Can you remember? Oh, I hope you did. Shall we meet at the library? 이것도 우리 도서관에서 만날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Repeat after me. Shall we meet at the library? Shall we meet at the library? Shall we meet at the library? Good job. 다음 표현. Can you make it at 3?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3시에 어때? 3시. 3시에 너 거기 가는 거 가능할 것 같아? 할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Can you make it at 3? 자, 듣고 따라해 보세요. Can you make it at 3? Can you make it at 3? Can you make it at 3? 3시에 가능할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I hope you feel better soon. 곧 너가 기분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죠? Repeat after me. I hope you feel better soon. I hope you feel better soon. I hope you feel better soon. 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글. From your friend Tom. 너의 친구 톰으로부터 이렇게 정말 근사한 글짓기를 해봤어요. 우리가 배운 표현들로 이런 글도 쓸수 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Hi, Jenny. What's the problem? Don't be upset. You should take your time and you'd better not give up.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How about we meet at the library? Can you make it at 3? I hope you feel better soon. From your friend Tom.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이제 원어민 발음 들어보고 또한번 연습해봐요.
1: Hi, Jenny. What's the problem? Don't be upset. You should take your time, and you'd better not give up.

0: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How about we meet at the library? Can you make it at 3? I hope you feel better soon. From your friend, Tom.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이번 주에는 다른 친구들에게 제안하고 조언할 때 유용한 표현들 많이 배워봤는데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it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how's your week so far? 이번 한 주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은 드디어 writing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텐데요. What was our topic? 우리 주제가 뭐였죠? 맞아요. Being healthy, 건강함을 유지하는 법이라는 주제였는데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맞아요. 첫 번째로는 we have to think about what we eat.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중요해요. 특히나 균형 잡힌 식사였죠? Well, balanced meal 중요했고요. 그리고 we have to exercise,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we have to be clean, 청결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피곤할 땐 쉬어야 돼요. Take a rest when you're tired. 이 표현들 다 기억하죠? 잘 기억했으면 오늘 무슨 writing topic이 있는지 함께 볼까요?
1: Week 15. Being healthy. Friday. Write a newspaper article. I can write a newspaper article about being healthy.
0: Alright guys, it's time for us to make patterns to story.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의 라이팅 주제 뭔지 함께 볼까요? Today's topic is write a newspaper article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Write a newspaper article. 자, 여러분 여기서 newspaper는 무슨 뜻이죠? 맞아요. 신문이고요. What about article? Article은 기사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신문 기사를 하나 작성해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문 기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그림은 이렇습니다. 우리 여자아이랑 남자아이랑 나오는데 우리는 여자아이부터 보도록 할게요.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girl. 자, what is she doing? 이 친구 무엇을 하고 있죠? She's eating. 식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것으로 가득해요. What is it? 무엇이죠? 맞아.

덩어리로 가득합니다. That means something, right? 무엇을 의미하죠? 맞아요. She didn't wash her hands. 손을 안 씻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그리고 밑에 그림을 보면, 아, I think she has a stomach ache. 복통이 왔나 봅니다. 이래서 우리는 청결해야겠죠? 이번에는 Let's take a look at the boy. 우리 남자아이를 볼 건데요. What is he doing? 이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데, 아, 옆에 우리 간식이 가득해요. 아, maybe he's going to eat them all. 다 먹으려고 하나 봐요. 아,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가득 먹으니, 당연히 어떤가요? 무기력하겠죠. 사람이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건강한데. 자, 요 내용으로 우리 함께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문장은요. They로 시작하고요. 그들의 손을 깨끗이 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don't로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명령문을 배웠을 때 don't touch 했던 거 기억나죠? 그 단어 don't 앞에 they라는 주어를 넣으면 그들은 무엇무엇 하지 않는다라고도 쓸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문장 한번 끝내 볼까요? 그들의 손을 깨끗이 하지 않는다입니다. They don't keep their hands clean. 한번 읽어 볼까요? They don't keep their hands clean. 여기서 they는 누구죠? 맞아요. 우리 10대 아이들. 특히나 이 여자아이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음 문장은요. And 운동하지 않는다. enough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자, 운동을 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enough라는 단어가 있어요. enough는 충분한이란 뜻이에요. 아, 이 문장은 그리고 그들은 충분히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앉는다, 뭐뭐 하지 않는다. Don't가 들어가고요. 운동하다라는 동사 exercise가 들어가겠죠? Let's read. And don't exercise enough. 한번 더 읽어볼까요? And don't exercise enough. Good. 그리고 다음 문장은요. They 자주 걸은다. Exercise. 아, 그들은 운동을 자주 걸은다라고 합니다. 걸은다라는 것은 한번 운동을 하다가 다음에 또안 하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자주라는 단어 기억할까요? 빈도부사였어요. 맞아요. often이고요. 우리 걸은다라는 단어는 skip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그들은 운동을 자주 걸은다. They often skip exercise. 한번 더. They often skip exercise. And 거의 씻지 않는다. Their hands before meals.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식사 전에 손을 거의 씻지 않는다입니다. 여기서도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빈도부사가 들어가는데요.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Rarely이고요. 씻다라는 단어 wash를 넣어서 let's read. And rarely wash their hands before meals. 한번 더. And rarely wash their hands before meals. Good. 여러분, 여기서 rarely 말고 또쓸수 있는 단어. Can you remember? 맞아요. hardly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wash 말고 clean이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Very good. 자, 다음 문장은 please 손을 깨끗이 유지하세요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please가 들어가면 무엇무엇 해주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우리가 만들 문장은 명령문처럼 만들 거예요. 즉,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 동사는 유지하다라는 keep으로 시작하겠죠? 바로 keep your hands clean입니다.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Please keep your hands clean. 한번 더. Please. Keep your hands clean. 마지막 한번 더. Please keep your hands clean. 그리고 다음 문장은 운동하세요입니다. 아, 깨끗하게 손도 씻고 그리고 운동도 하라고 합니다. 우리 운동하세요인데요. 앞에 please가 있어서 하세요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명령문처럼 또 써야겠죠. 운동하다라는 동사는 exercise입니다. Exercise regularly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regularly라는 단어는 규칙적으로라는 단어예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읽어볼까요? Exercise regularly. Good. 다음 부분은 and stay healthy. 이 부분은 어떤 뜻일까요? 건강을 유지하세요입니다. 자,
이 부분.

0: 번 더 읽어볼게요. Exercise regularly and stay healthy. 한 번 더. Exercise regularly and stay healthy. Very good, everyone. 자, 이렇게 오늘 newspaper article, 신문 기사가 완성이 됐는데요. 선생님하고 문장 하나하나 열심히 읽어보도록 해요. 일단 기사의 제목부터 볼까요? Teens stay healthy. 무슨 뜻이죠? 맞아요. 10대들 혹은 청소년들 건강을 유지해라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볼까요? Many teenagers do not take care of their health these days. 자, many teenagers, 많은 10대들이 these days, 요즘에 do not take care of their health. 그들의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 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Many teenagers do not take care of their health these days. 다음 문장 볼게요. They don't keep their hands clean. 그들은 그들의 손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and don't exercise enough. 충분히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They don't keep their hands clean and don't exercise enough. 다음 문장은 They often skip exercise. 그들은요, 운동을 거른다 입니다. And rarely wash their hands before meals. 그리고 그들은요, 손을 식사 전에 거의 씻지 않습니다 입니다.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They often skip exercise and rarely wash their hands before meals. 문장이 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y often skip exercise and rarely wash their hands before meals. Good. 마지막입니다. Please keep your hands clean. 자, 너의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입니다. Please keep your hands clean. 다음, exercise regularly. 우리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이죠? Exercise regularly and stay healthy. 건강함을 유지하세요. 요 문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Please keep your hands clean. Exercise regularly and stay healthy. 마지막 한 번 더. Please keep your hands clean. Exercise regularly. And stay healthy. Very good, everyone.
1: Many teenagers do not take care of their health these days. They don't keep their hands clean and don't exercise enough. They often skip exercise and rarely wash their hands before meals. Please keep your hands clean, exercise regularly, and stay healthy.

0: Word time.
1: What's wrong?
2: Wrong, wrong.
1: What's wrong?
2: Wrong, wrong.
1: I have a stomachache.
2: Stomachache, stomachache.
1: I have a stomachache.
2: Stomachache, stomachache.
1: I have a headache.
2: Headache, headache.
1: I have a headache.
2: Headache, headache.
1: I have a cold.
2: Cold, cold.
1: I have a cold.
2: Cold, cold.
1: I have a fever.
2: Fever, fever.
1: I have a fever.
2: Fever, fever.
1: Take this medicine.
2: Medicine, medicine.
1: Take this medicine.
2: Medicine, medicine.
1: Get some rest.
2: Rest, rest.
1: Get some rest.
2: Rest, rest.
3: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4: Alright guys, that was our writing for today.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How was it? 어땠나요? 오늘 글은 newspaper article이었어요. 신문 기사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기사에서 다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건강을 꼭 챙겨야 돼요. Okay? Always remember to be healthy. Alright?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선생님하고 즐겁게 집중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We'll see you next time.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조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선생님 안 보고 싶었어요. 때문에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재밌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지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 맞아. 우리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이 왔습니다. Today is Friday. Yeah. 자, 오늘 금요일은 뭐 하는 날이지? 선생님이랑 쓰기 하는 날입니다. 쓰기가 영어로 뭐였어? 그렇죠. Writing이었죠. 그래서 Friday is for writing. 선생님, 오늘 재밌게 한번 쓰기 해보자. 이번 주 주제 뭐였나요? 빠밤. Week 17, what sauce do you want? One more time, what sauce do you want? 이거 무슨 뜻이야? 우리 이제 알아야 돼요. 자, 너는 무슨 소스를 원하니?가 이번 주에 주제였지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약간 음식, 뭐랄까, 약간 핫소스, 케찹 느낌 나지 않나요? 약간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 같고요.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선생님이랑 재밌게 해보면서 쓰기 해볼게요. 오늘 글쓰기 주제는 뭘라나? 궁금하지 않아요? 확인해볼까요?
1: Today's topic. Write about my favorite sauce.
0: 자, 오늘의 글쓰기 주제는요. Write about my favorite sauce. 얘들아, favorite 무슨 뜻이었지?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이었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스에 대해서 써보래요. 우리 친구들 가장 좋아하는 소스 뭐야? 쌤은 또 너무 많아. 쌤은 진짜 케첩도 좋아하고 마요네즈도 좋아하고 핫소스도 좋아하고 간장도 좋아하고 다 좋아한다. 어떻게 고르지? 그래도 하나만 골라보자. 선생님 3초 안에 우리 같이 고르기. 3, 2, 1. 골랐어요? 쌤도 골랐어. 뭐게요? 자, 힌트는 선생님이 오늘 옷의 컨셉입니다. 뭘 것 같아? 케첩이랑 핫소스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쵸? 자, 골랐어? 정답은 빠바바밤. 핫소스입니다. 선생님, 원래는 매운 걸 전혀 못 먹다가 요즘은 핫소스가 그렇게 맛있다? 그래서 my favorite sauce에 핫소스 한번 적어볼게요. 나는 핫소스를 좋아해요. 라고 한번

0: 알아볼게. 그 다음에 또 뭘 쓰면 좋을까? 아, 핫소스는 얘들아 어떻지? 그렇죠. Spicy flavor. Spicy flavor. Spicy 뭐야? 매운이란 뜻이잖아? Flavor는 맛이에요. 그래서 매운맛을 더한다 라고 쓰면 또 좋을 것 같아. 그쵸? 핫소스 되게 맵잖아. 근데 또 맛있어. 중독감 있어.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뭘 쓸까요? 아, 그치. 얘들아. 치킨이랑 핫소스랑 같이 이렇게 먹어봤어? 되게 맛있다. 약간 치킨이 살짝 느끼한 맛이 생길 때 핫소스 이렇게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치킨이랑 먹을 때 맛있어요.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또 뭘 쓰면 좋을까? 아, delicious. 맛있다라고 써야지, 그쵸? 핫소스 맛있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뭘 쓰면 좋을까? 아, 핫소스랑 또 어울리는 음식 하나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피자를 써볼게요. 피자. 피자가 핫소스랑 또 잘 어울립니다. 우리 왜 피자 시키면 핫소스 하나 둘씩 같이 딸려오잖아요. 그쵸? 자, 좋아요. 오늘 이렇게 한번 써볼 텐데요. 우리 이게 쓰기를 도와줄 매직 패턴 한번 들어보러 갈까요?
1: Magic Patterns. My favorite sauce is... It adds a flavor. I like to eat it with. It makes everything more. It's tasty with. Two.
0: 자, 잘 듣고 왔어요. 우리 Magic Pattern Number 1 하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My favorite sauce is 무슨 뜻이야? 왠지 알 것 같아. 우리 이거 되게 많이 했거든. 자, my favorite 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소스가 나왔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스는 뭐뭐입니다 라고 하게 해주는 패턴이에요. 이 정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알 것 같아. 그쵸? 선생님 무슨 소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지? 그렇지요. 핫소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스는 핫소스야. 잘 들어봐. My favorite sauce is hot sauce. 자,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My favorite sauce is hot sauce. 아, 선생님 저는 핫소스 너무 매워서 싫어요. 이런 친구들은 자, 우리 친구들의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스는 뭐뭐입니다. 한번 만들어볼까요? 시작. My favorite sauce is 좋아요 얘들아. 뭐 간장을 좋아한다면은 soy sauce 쓰고요. 마요네즈 좋아하면 mayonnaise 쓰면 되겠고요. 그쵸? 잘 써봤어?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볼게요. Magic pattern number 2. It adds a flavor. 자, adds는 여기 add 보이죠? adds 하게 되면 더하다란 뜻이에요. flavor는 맛이거든? 그래서 어떠어떠한 맛을 더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핫소스는 뿌리면 무슨 맛을 더하지? 그렇지! spicy, 매운맛을 더하잖아요. 그래서 spicy flavor, 자, 매운맛을 더한다 라고 한번 써볼게요. 잘 들어봐봐. It adds a spicy flavor. 자, 우리 친구들 차례. It adds a spicy flavor. 아, 잘했습니다. Flavor 무슨 뜻이라고? 그렇지, 맛이란 뜻이야. 자, 우리 친구들이 고른 소스는 이렇게 뿌리면은 무슨 맛을 더하나요?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달게 해요. 케첩은 좀 뿌리면 달아지잖아. 그러면 sweet flavor 하면 되겠고요. 좀 짜게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러면은 salty flavor라고 해줘도 되고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It adds a flavor. 아우, 잘했어, 얘들아. 잘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을 가볼게요. Magic pattern number 3. I like to eat it with. 자, 나는 뭐뭐와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해요. 라는 패턴이야. 선생님, 아까 핫소스 뭐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한다 그랬지? 두 개가 있었어. 첫 번째가 뭐였어? 그렇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치킨입니다. 자, 나는 치킨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I like to eat it with chicken. 자, 한번 우리 친구들이 해볼래요? 시작! I like to eat it with chicken. 좋아요. Chicken is 뭔들이란 말도 있잖아. 치킨은 뭐랑 먹어도 맛있어요, 사실.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여러분이 고른 소스는 뭐랑 먹는 걸 좋아해요? 뭐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해? 자, 해볼게요. I like to eat it with.

0: 잘했어, 얘들아. 자, 그 다음 가볼게요. Magic pattern number 4. It makes everything more. 라는 패턴이 나왔네. Everything 뭘까? 모든이란 뜻입니다. More는 더란 뜻이야.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것은 모든 것을 더 뭐뭐하게 만든다란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음식을, 모든 음식에 핫소스 뿌리면 어떻게 돼요? 어우, 되게 매워지지요. 근데 선생님은 맛있다라고 해볼래. 이거를 뿌리면은 더 맛있어져요. 모든 것을 맛있게 해줘요. 라고 해주는 패턴이야. 자, 선생님은 아까 delicious란 단어를 썼어요. 핫소스를 뿌리면 더 맛있어져요. 라고 해볼게요. It makes everything more delicious. 이것은 모든 것을 어떠어떠하게 만들어줘요. It makes everything more 맛있게. Delicious.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요? 시작. It makes everything more delicious. 아우, 잘했어, 얘들아. 자, 그 다음 마지막 패턴 한번 볼까요? 빠밤. Magic pattern number 4가 하기 전에 우리 연습을 해야죠, 그쵸? 우리 친구들이 고른 소스는 뭘 어떻게, 다 뭐 어떻게 만들어진다 라고 써볼게요. It makes everything more.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거 뿌리면 다 맛있어져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처럼 delicious 해도 되고요. 뭐를 다 달게 해줘요 라고 한다면 sweet 써도 되고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It makes everything more. 잘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5로 가볼게요. Magic pattern number 5. It's tasty with 2. 자, 뭐랑 먹을 때 정말 맛있다라고 또 얘기해주는 패턴입니다. 자, tasty가 delicious랑 비슷한 표현이었지? 맛있는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맛있어요. 뭐랑 함께라면. 자, 뭐랑 함께 먹으면 이것도 맛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it's tasty. 이것은 맛있어요. with는 뭐뭐 함께이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핫소스 뭐랑 같이 먹으면 또 맛있다 그랬지? 피자라 그랬죠? 피자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요 라고 해주는 패턴이에요. 해볼까요? It's tasty with pizza too. 자, 우리 친구들 차례. It's tasty with pizza too. 그치, 얘들아? 치즈, 피자 위에 치즈가 있잖아. 치즈가 살짝 느끼할 때는 핫소스 뿌리면 그렇게 맛있어요. 자, 그럼 이번엔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우리 친구들이 고른 그 소스는 어떤 음식이랑 또 함께 할 때 맛있나요? 자, 해볼까요? It's tasty with, too. 아우, 잘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자, 그럼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줘볼게. 잘 들어봐. Okay. My favorite sauce is hot sauce. It adds a spicy flavor. I like to eat it with chicken. It makes everything more delicious. It's tasty with pizza too. 어때?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쓴 거 우리 매직 패턴이랑 하니까 하나도 안 어려웠지? 잘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따라해보는 시간도 가져볼 텐데 그 전에 자, write about my favorite sauce. 우리 친구들이 적은 거 있죠? 그걸 그대로 잘 갖고 있다가 게시판에 올려줘봐 주세요. 자, 선생님 확인하러 갈게요. 오케이.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My favorite sauce is hot sauce. It adds a spicy flavor. I like to eat it with chicken. It makes everything more delicious. It's tasty with pizza, too.
0: ~~봤습니까 우리 친구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거야. 선생님이랑 할 때는 목소리 더 크게 해줘야 돼. 오케이? 자, my favorite sauce is hot sauce.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스는 핫소스예요. 자, 우리 친구들 차례. My favorite sauce

hot sauce. All right. 자, 그 다음은 it adds a spicy flavor. 자, 그것은 매운맛을 더해줘요. 자, 우리 친구들 차례. It adds a spicy flavor. 잘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I like to eat it with chicken. 나는 치킨이랑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해요. I like to eat it with chicken. 좋습니다. It makes everything more delicious. 이것은 모든 것을 더 맛있게 해줘요. It makes everything more delicious. 어우, 잘했어. 그 다음 마지막은 is tasty with pizza too. 이것은 뭐뭐와 함께 먹을 때 또 맛있어요. 시작! It's tasty with pizza too. 아, 얘들아, 오늘도 너무 잘했어. 오늘 금요일이라서 너무 신나지 않아? 선생님, 너무 신납니다. 하지만 내일 못 볼 생각에 조금 아쉽고 슬프긴 하네요. 그렇지만 주말 행복하게 보내고요. 우리 월요일날 또 이 시간에 만나자. 오케이? Bye bye, butterfly.

여행과 영어를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난 오늘도 여행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 열심히 게시물을 올리지. 그런데 여태 내가 올린 게시물들이 좀 인기가 좋지 않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은 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올려볼까 해. 자, 먼저 얘들아, 우리 숨쉬기를 해볼 거야. 숨을 크게 들이마셔. 그 다음에 뱉어봐.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올릴 짜잔! 이 게시물을 봐봐. 숨 쉬는 거랑 여기 있는 이 무당벌레랑 어떤 관련이 있게? 뭐 아무 관련 없어 보인다고?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거지. 봐봐. 우리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은 폐를 통해서 숨을 쉬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곤충은 폐가 없대. 그러면 어떻게 숨을 쉬지? 짜잔! 여기서 내가 바로 알려주고 싶은 거야. 여기 있는 이 곤충들은 몸속에 튜브가 있대. 그래서 튜브를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신다는 거지. 어때? 신기하지?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적을 거야. 흥! 숨쉬기? 삶에 뭐는 필요 없다? 바로 폐는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영어로 한번 써볼게. 숨쉬기. 숨쉬기는 breathing. 그치, 그치. breathing. 그 다음에, 삶에 폐는 필요 없어요. life doesn't need, 뭐라고 적을까? life doesn't need 하고, two lungs. 이렇게 적으면 될까? 짜잔! 어때? 뭐야? 뭐야? 왜 틀린 거야? life doesn't need two lungs. 이거 어디가 틀렸어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영구문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바로 1형식, 2형식 문장까지 완성했어요. 이제는요, 문장의 형식 몇 가지, 5가지 중

에서 바로 삼형식 문장에 대해 배울 차례인데요. 오, 삼형식 문장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일형식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알았고, 이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보어가 있었다. 오, 그럼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삼형식 문장에서 우리가 이형식보다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함께 문장 구조부터 볼게요. 일형식 문장과 이형식 문장 설명했었는데요. 삼형식 문장은요, 바로 보어 대신에 목적어가 오는 거예요. 이 목적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함께 볼까요? 목적어는요, 바로 주어가 하는 행동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해석은 무엇을 무엇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동사에 따라서 바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가 있고 또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비동사 볼까요? 비동사는 뭐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어색하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All parents, 모든 부모들이 love, 사랑한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 주어와 동사는 나왔는데,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하는데? 무엇을 사랑하는데? 뭔가 목적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무엇을 붙였을 때 필요한 느낌이 딱 든다라고 하면, 아, 이거는 바로 삼형식. 동사, 삼형식 문장에 필요한 동사구나. 이 동사는 그리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누구를 사랑한대요?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목적어가 필요하다. 삼형식 문장에서 동사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사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는지 함께 볼게요. 명사도 될수 있고요. 동명사. 동명사라는 건 뭐예요? 선생님, 전 동사도 알고 명사도 아는데, 그럼 동사랑 명사랑 합친 건가요? 동사에 무엇을 붙인 것이다? 바로 ing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동명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투부정사, 투 다음에, 투라는 이 단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절 목적어라고 해서 굉장히 긴데요. 대절, 절이라는 거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거죠. 앞에 대시 붙으면서 뒤에 있는 절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대절 목적어라고 하는구나.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목적어가 올수 있는데요. 그럼 목적어가 나는 투부정사 목적어 쓸래? 아니야, 나는 오늘 그냥 기분 좋으니까 대절 목적어 써서 문장 만들어 볼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따라서 달라진다? 바로 동사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건 무엇이냐? 어떤 동사는 동명사, 바로 동사에 ing만 붙는 목적어가 와야 되고, 어떤 동사는 to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삼형식 문장의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I like pizza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like 다음에 나는 좋아해. 그런데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피자가 뭐가 된다? 바로 목적어가 된다. 나는 해석 어떻게 해요? 피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을을 붙여서 이렇게 갑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삼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She enjoys. 그녀는 즐겨요. 무엇을 즐기는데요? Reading a book, 책 읽는 것을 즐긴대요.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게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입니다. 아, 목적어로 이런 게올수 있구나. 그때 동사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녀는 책 읽는 것을 즐겨요라고 하는 거겠죠.
3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we want, 우리는 원.

네요. 그런데 무엇을 원하는데 목적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 목적어가 뒤에 to가 붙어서 나오네요. To play soccer. 뭐 한다? 축구하는 것을 원해요. 오, 목적어가 단순히 명사 또는 ing 붙인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또, 투 부정사가 나오는 게 바로 목적어가 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목적어의 다양한 형태 지금 나와 있고요. 4번 보도록 할게요. He thinks. 그는요, 생각해요. 무엇을 생각할까? That 이하의 내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다. 무엇을?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That 이하의 내용인데, that 안에 주어 동사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that 절이라고 합니다. That running is the best exercise. 뭐다? Running이 달리기가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의 형태가 지금 다 달라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동사에 ing 붙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to 부정사 여기 that 절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다. 다양한 목적어의 형태를 삼형식 문장의 예시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명사 목적어가 올 때는 어떠한 동사가 쓰이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You should follow the traffic rules 라고 했어요. 당신은 주어 나왔고요. 동사 찾아볼게요. should follow. 뭐예요? 지켜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should가 붙었고요. follow, 따라야 한다. 따르는 거죠.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사인데요. 지켜야 한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데? 무엇을 해당하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아, 목적어 필요한 동사다. 목적어로 the traffic rules, 교통, 법규, 교통 규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교통 법규라는 명사가 목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바로 명사형, 바로 목적어구나. 명사 목적어다. 자, 그러면 삼형식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 그리고 목적어로 누가 나왔다? 명사가 나올 때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 언제 목적어로 명사를 쓰게 되나요? 궁금하죠? 어떠한 동사인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무엇을 이렇게 붙여서 뭔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느껴지면 그러한 동사는 다쓸수 있어요. 자, 삼형식 문장에 자주 쓰이는 동사, like, 좋아하다, 무엇을 좋아하는데? 어때요? 목적어 필요하죠? have, 가지다, 가지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목적어 필요하죠? make, 만들다. 무엇을 만드는데? 목적어 필요해요. 이해하다. Understand. 너가 무엇을 이해했는데? 무엇을 이해하다. 우리 무엇을 해당하는 거 필요하죠? Follow. 따르다. 지키다. 무엇을 따르고 지킬 거야? 무엇을 해당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동사를 말하고 무엇을이라고 붙여봤을 때꼭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여러분 대부분 삼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시 볼게요. I like chocolate. 뭐예요? 나는 초콜릿을 좋아해요. 그쵸? 을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she has a red bag. 그녀는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빨간 가방을. 그래서 주어와 동사 그리고 a red bag 이게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된다. 세 번째, make와 관련된 거죠. They made a cake. 그들은 무엇을 만들었어요?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바로 a cake가 되겠고요. 아래쪽에 understand 보도록 할게요. He understands the problem. 그는 그 문제를 이해해요.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바로 그 문제를 the problem 맨 뒤에 붙어 있죠. 그다음 마지막 we follow the rules. 우리는 규칙을 지켜요. 규칙을 해당하는 목적어 찾아보았습니다. 그다음
동사

찾아 밑줄 치고 목적어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동사를 왜 찾아서 밑줄 칠까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사예요. 동사에 따라서 뒤에 보어가 오느냐, 목적어가 오느냐, 아니면 안 와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동사 찾아서 밑줄 그어보고 목적어, 우리가 을을 붙여서 해석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 유의하면서

거예요? has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밑줄 그거 보고요. big 크고 파란 eyes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뒤에 나오는 게 바로 무엇이다? 목적어가 되겠죠. 가지고 있어. 무얼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해서 목적어 필요합니다. 두 번째. anyone 누구든 can understand this. 그러면 누구든 주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사 밑줄 쳐볼게요. 동사는 can understand. can은 뭐뭐 할수 있는 거고요. understand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데? 뒤에 나왔죠. 목적어 이것을. 그래서 누구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명사 목적어. 어떻게 찾아주면 돼요? 아, 무엇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무엇 무엇을 만들다. 라고 무엇 무엇을 우리가 붙이면서 하면 대부분의 동사 잘 파악할 수 있어요. 다음 볼까요? 이번에는요, 동명사 목적어요. 아, 동명사 목적어. 오늘 우리 친구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동명사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동사들이 있어요. 어떠한 동사가 있는지 친구들이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He enjoys. enjoys. 뭐예요? enjoy라는 건 즐기다라는 거예요. 즐기고 있어요. 무엇을 즐기고 있냐면, playing basketball. 바로 농구하는 것을 즐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즐기고요. 그리고 멈추고 또는 피하고 어떠한 상황,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일단, 동명사는 무엇인지 함께 볼까요? 동사에 무엇을 붙인다?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쓰는 말인데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ing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ing의 느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ing는 어떤 느낌이냐면 바로 진행의 느낌이 있어요. 바로 동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나 동작에 대해서 진행, 현재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죠. I like swimming. 수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은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 enjoy, 즐기는 거죠. 우리가 즐기는 거는 내가 앞으로 해야 할걸 즐기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현재 이걸 막 하고 있는 걸 즐기는 거죠. 어떠한 동작, playing basketball, 농구하는 동작, 이 농구하는 이 상황, 농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것들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나오는 이 동사 함께 보면서 선생님이 ing에 대한 느낌을 좀더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사의 공통점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동명사라고 한 거,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거는 무슨 느낌을 항상 가져야 된다?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주셔야 한다. 라고 했죠. 자, 좋아해요. 무엇을 좋아하냐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좋아하는 거예요. I like swimming in the sea. 뭐예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즐기는 거예요. 뭘 즐겨요? 나는 지금 reading books, 책 읽는 것을 즐겨요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떠한 일이 진행되는 이러한 동작,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 것들을 말할 때 여기 있는 동사 다음에는 무엇이 온다? ing가 붙어 있는 형태의 목적어가 온다라는 거예요. avoid, 피하는 거예요. 현재 뭐가 되어 있는 걸, 막 일어나고 있는 이것들을 내가 피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finish, 끝내다, 피하다, 비슷한 느낌이죠? stop, 멈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이러한 동사가 나오면요, 우리는 무조건 ing만 써야 하나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은 동사도 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헷갈려하는 거예요. 하지만 ing가 지금 뉘앙스를 느끼면 돼요. 이 느낌.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또는 미래에 다가올 걸 이야기하고 있는지 문장 안에서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골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동사는, 아,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구나. 세 번째 볼게요. He avoids talking to strangers. 뭐예요? 누구랑 이야기하는 것.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그다음 we finished 끝냈어요. 뭘 끝냈냐면 현재 막 내가 뭐 하고 있었냐면 클리닝. 청소 막 하고 있었어요. Cleaning the house. 이것을 뭐 했다? 끝냈다라는 거죠.
They

stop. 그들은 stop 뭐 했다? 멈췄어요. 뭐 하는 걸 멈췄어요? Playing the game. 게임하고 있던 것들을, 게임하고 있던 것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목적어가 바로 동명사 목적어다라는 거. 자, 문제 볼게요. 동사 찾아서 밑줄 긋고 목적어에 유의하며 문장을 해석하라라는 거는 을 이렇게 잘 붙여서 해석해 봐라라는 거죠. 첫 번째, he avoids 동사 일단 밑줄 긋고 avoids 피하다라는 거죠. 무엇을 피해요? driving 어때요? 아하, 여기 ing 붙였어요. driving 운전하는 것을. 근데 언제 운전하는 거? during the rush hour. rush hour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출퇴근 혼잡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고요, 퇴근하는 시간이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그 아침 시간과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는 시간을 바로 rush hour라고 합니다. He always 피합니다. 동사 나오고요. Driving, 뭐 한다? 운전하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During the rush hour는 바로 부사적 수식어가 되는 거겠죠. 2번 볼게요. She finished writing her report라고 했어요. 그녀는 주어 찾았고요. 동사는 뭐가 돼요? Finished. 이렇게 밑줄 그었습니다. 그녀는 끝냈어요. 무엇을 목적어 필요하죠? 그런데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writing her report라고 했어요. writing 쓰는 거죠. 그 다음에 report는 뭐예요? 바로 보고서를 말해요.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보고서를 쓰는 것을 끝냈다. 목적어 여기까지 해당하는 거겠죠? ing 달려있는 목적어 쓸수 있는 동사 avoids 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inish 뭐예요? 이것도 끝내는 거고 stop도 있다라고 했죠. enjoy 이런 동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명사 목적어 취하는 동사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번에는요, 선생님과 함께 독해해 보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 대충 레이디가 앞에서 바로 곤충들은 폐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바로 튜브로 숨을 쉰다라는 게시물 올렸는데요. 기억하시나요? 그것과 관련된 독해 지문입니다. 자, 곤충들이라는 단어도 나올 거고요. 숨을 쉬는 것도 함께 나오겠죠.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먼저 단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예요? Oxygen, 산소죠. 산소는 뭐라고 읽는다? Oxygen이라고 읽고요. Cell 뭐예요? 세포가 되겠습니다. Cell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die, die는 죽다. 그리고 숨쉬다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Breathe, breathe in입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을 들이마시다라는 뜻이고요. Blood, 이 단어. 많이 봤을 거예요. 바로 혈액, 그리고 피라는 거죠. blood. 신체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carry. carry라는 단어. 조금 뜻이 어려워요. 실어 나르고 또는 운반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carry라고 하죠. different. 들어봤을 거죠. 다른이란 뜻이고요. insect. 이게 바로 곤충이라는 뜻입니다. lung. lung이라는 거는 폐, 허파죠. 그리고 found는 find의 과거형으로 발견했다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 있는 directly라는 직접적으로라는 부사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앞에 있는 t가 발음이 좀잘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듣고 쓸때 t를 많이 빠뜨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발음한다? direct T는 한번 꽉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directly라고 이렇게 발음되니까 여기 발음 잘 주의해 주시고요. tube. tube 엄청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앞에 뭐 붙여서 tube. 이거 뭐예요? 관이나 tube라는 거죠. 그 다음, through라는 건 무엇무엇을 통하는 거고요. reach는 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체와 관련된 표현들이 좀 있어요. 숨 쉬고, 세포, 산소, 그리고 뭐, 폐나 허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이러한 단어들 유의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여기 있는 도깨치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배운 것들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오늘 배운 삼형식, 목적어를 취하는 문장들이에요. 그럼 목적어, 어떤 목적어가 나오는지, 그리고 목적어에 따라서 앞에 있는 동사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볼게요. We all know that animals need oxygen. 우리는요, 모두 알아요. 뭘 알아요? 대절 나옵니다. 대 이하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Animals, 동물들이요, 필요해요. 산소가, 동물들이 산소가 필요하다는 걸 모두 알아요. Without it, 그것 없이는 their cells die. 그들의 세포는 죽어요. We breathe in air. 우리는 breathing, 아까 단어 봤죠? 들이마셔요. 뭘 들이마셔요? 공기를 들이마셔요. And, 그리고 our blood, 우리의 혈액, 피는요, carries, 실어 날라요, 운반해요. 무엇을? Oxygen, 바로 이게 바로 목적어가 되겠죠? 어디로 실어 나르는데요? To our cells, 우리의 세포들로 실어 날라요. But, 그러나, Things are different. 아, 이거, 이 문장, 여러분들, things,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things are different. 어떻게 해석하냐면, 상황 또는 형편이라는 말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황은 달라요. 또는 형편은 좀 달라요. 상황,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뭘 통해서, 공기를 들이마시고요. 우리의 피가요. 산소를 실어 날라주는데. 그런데 좀 달라요. 상황이 좀 달라요. 누구한테는 달라요? For insects. 누구한테는 다르다? 곤충들한테는 달라요. 곤충들, insects. 곤충은요.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And, 그리고 their blood doesn't carry oxygen. 볼게요. 그들의 blood는 주어 나왔고요. doesn't carry. 실어 나르지 않아요. 동사 나와서 무엇을 실어 나르지 않는데 뒤에 목적어 필요하죠? oxygen. 산소를 실어 나르지 않아요. 그럼 곤충은 폐도 없고 산소를 피가 실어 나르지도 않아요. 어떻게 숨 쉬지? Scientists wondered. 과학자들은 궁금해했어요. How do they get oxygen? 어떻게 그들이 산소를 얻을 수 있을까? They found. They, 그들은, 과학자들은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했는지 뒤에 있는 that, 목적어절로 이어집니다. 바로 insect cells, 곤충의 세포가요. 무엇을 얻어요? 얻는다. 바로 산소를, oxygen, directly. 여기까지 딱 끊었을 때 삼형식 문장 보이시고요. 직접적으로 from the outside, 어디서 바깥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얻는데, 어떻게 얻는데? There are tubes. 아, 뭐가 있다? 관이 있어요. 어떤 관이 있는데? Inside their body. 그들의 몸 안에 관을 통해서, 아, 바깥에서부터 산소를 얻는다? And, 그리고 throughout these tubes, 이 관들을 통해 oxygen reaches their cells. 여기도 삼형식 문장입니다. 산소가 도달해요. 어디에? Their cells. 그들의 세포에 도달해요. 어디 어디에? 라고 해석되지만, reach는 목적어를 갖는 동사라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이번에는요,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주제로 알맞은 거 뭐죠? 첫 번째, 곤충 세포의 생존 전략? 아니고요. 곤충이 어떻게 숨 쉬는지죠? 곤충의 산소 흡입 방법 나왔어요. 세 번째, 곤충폐의 특별한 역할. 곤충은 폐가 없다라고 했죠? 정답 2번입니다. 2번 볼게요. 곤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첫 번째, 산소가 필요하지 않다. 아니요, 산소가 필요하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폐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3번, 피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피가 단지 산소를 운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의 정답 2번이고요. 3번 보도록 할게요. 곤충과 인간을 우리 비교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밑줄 친 부분은요. 모두 우리가 읽었던 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곤충 한번 볼게요. They get oxygen. 뭐예요? 그들은 산소를 얻어요. 직접적으로 어디로부터 얻는다? 바로 from the
아웃사이드라고 여기 있는 글에 나와 있어요. 그럼 아웃사이드 적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부터 얻은 이 산소가 그들의 세포로 갑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여기 나오죠. 몸 안에 있는 튜브를 통해서 간다. 두 번째 볼게요.

0: humans, we get oxygen. 사람들은요, 산소를 얻는데요. Through our, 뭘 통해서? 폐를 통해서 얻는다라고 했어요. Lungs, 여기 나오죠. 자, 그리고, 우리의 뭐가 운반할까요? 산소를. 우리의, 바로 여기 나오죠. Blood가 혈액이 운반한다. 산소를 어디로? 우리의 세포로 운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찾으면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질문 한번 풀어봤고요. 앞에서 우리 게시물에 해당하는 글 틀린 거 있었어요. Breathing, 숨쉬기. Life doesn't need Two lungs. 어디가 틀렸는지 우리 친구들 오늘 삼형식 문장 잘 생각해 보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수강후기 게시판에 써주세요. 그럼 친구들,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to...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아,
0: 한 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여행 영어 떠나봐야죠.
1: 어, 너무 좋은데요. 차 타고 갈 거예요.
0: Oh, yes. 예. 자, 내 여행 가방은 농구공이 아니야. Part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 타고 가는 거 아니라 비행기 탈 겁니다.
1: 그러네, 비행기네요.
0: That's right.
1: 농구공이 아니야 하면 뭐 드리블 쪽으로 갔나 보죠.
0: 그렇죠.
1: 튕겼나 보죠.
0: 튕겼습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에 Part 1에서
1: 예.
0: 아, 이거 뭐냐, 내 수트케이스가
1: 아, 뭐, 맞아요.
0: 바퀴가 미싱하고 뭐 다 뭐 브로큰 돼 있는 상황이다.
1: 와, 진짜 많이 망가졌었어요.
0: That's right.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 좀 파보려고 합니다.
1: 아, 제발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말이죠.
0: 그러니까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산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1: 네.
0: 왠지 그게 여행 가방이어도 이게 너무나 뭔가 이렇게 데미지가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1: 사실 여행 가방도 은근히 고가 라인이에요.
0: 아, 그렇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데미지 상당할 거예요.
0: 속상하죠.
1: 네, 맞습니다.
0: 네, 두 번째 미션은요. 아, 그러면 좋겠네요. 뭔가 그러면 상대방이 그런 오퍼를 한 것 같아요.
1: 그쵸?
0: 뭔가 뭐 이렇게 보상이 될 수 있다. Something like that. 자, 다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오.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3: Are you okay, ma'am?
2: No, okay.
3: No, oh.
2: Yeah,
3: sorry.
2: I'm not okay.
3: Okay.
2: Yeah. 응? You understand? This is my new bag.
3: New?
2: Yeah, new. So I am angry.
3: Oh, okay, okay.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2: Mm-hmm.
3: Please fill out this form.
2: Your English is so hard for me.
3: I'm sorry to hear that.
2: Can you speak Korean?
3: No.
2: No?
3: No, sorry.
2: Okay, in English, okay.
3: Please.
2: 아, 그 폼?
3: Yeah, 그... yeah,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2: 응?
3: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2: Company? Company?

0: No.
1: No, no.
0: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1: Compensation?
0: Yeah, they should.
1: Sensation 친구예요? Sensation, compensation, similar?
0: No.
1: No, what is a compensation?
0: Like some money.
1: Money?
0: They should.
1: 그럼 좋겠네요.
0: 응?
1: 응?
0: Sorry?
1: Okay, I want your money.
0: Oh, you want...
1: Thank you.
0: Okay.
2: 아이고, 결국에는 보상 못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1: 아, 그러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이렇게 중요해요.
2: 아, 그러니까요.
1: 네.
2: 이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이걸 어떻게 또 청구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1: 네, 네, 네.
2: 자, 오늘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표현들 집중시켜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1: 예.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4: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3: I hope so.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2: 자,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1: 아우.
2: 이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아니, 솔직히 새 여행 가방 아니어도
2: 네.
1: 마음이 좋지 않죠.
2: 그러니까요.
1: 예, 아끼는 여행 가방인데.
2: That's right.
1: I'm upset. 화났어요. 여기서 끝낼 수 있겠네요.
2: Okay.
1: 예.
2: Oh, nice.
1: Because it's a suitcase.
2: Right.
1: 아, 왜냐면 그거는 가방이기 때문이에요.
2: 근데
1: 새로운.
2: 어떤? 예.
1: 새로운. 근데 new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빼놓으셨어요?
2: 아이, 길이로 보면 안 됩니다. 아, 예.
1: 근데 이게 또 이게 사람인지라
2: 네.
1: 다른 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2: 어?
1: 이 길이가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저한테는.
2: 길이가요? 오케이.
1: 네.
2: Let's see.
1: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가야겠네.
2: Oh my goodness.
1: 또 맞춰줘야 돼, 또 우리는.
2: 왕초보 영어.
1: New suitcase.
2: 역사상.
1: 예.
2: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분을 처음 봅니다. It's a new suitcase인가요?
1: 너무 새롭잖아. 지금
2: okay.
1: 어지간히 산 것 같아, 내 생각에.
2: 정말 바로 산 것 같네요.
1: 예.
2: 정답은?
1: 아, brand new.
2: Brand new. You know why? 여기에 완전이라고 해놨잖아요.
1: 제 생각에, 그쵸.
2: 그렇죠.
1: 이거 제 생각에 한 다섯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2: 어, 네.
1: 볼 때마다 또 까먹네요.
2: 그렇습니다.
1: 제가. 예, 아.
2: 방금 이 NEW 돼 있는 거,
1: 네.
2: 요거 영원토록 남겨두겠습니다. Okay, so brand new 사이에 이제 하이픈이 그어져 있죠. 완전 새 것인, 혹은 완전 새로운, 그러니까 이게 신상이다, 아니면 이번에 완전히 모델이 바뀐 것이다,
1: 네.
2: 이런 게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맥락상. So brand new. 자. 완전 새 것인이라는 단어 나온 김에
1: 네.
2: 이것도 알면 좋지 않을까 좀 싶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요. 중고 물건 같은 거 사거나 팔 때요.
1: 아, 네네.
2: 아, 이거 거의 새 거예요. 새 것 같은 거예요.
1: 오.
2: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1: 예.
2: 근데 요게 조금
1: 변형되나요?
2: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새 것 같은인데.
1: 새 것 같은.
2: 좀 비슷하게
1: 아,
2: 생겼어요.
1: 새 것 같은. 새 것 같은은 그러면은
2: 상상해보세요. 같은 게
1: 같은
2: 뭘까요?
1: 거는 same이잖아요. Same. Same new. Same new. 새 것 same.
2: 오케이. 저
1: 네.
2: 지금 어수는 잘 잡았어요.
1: 그렇죠.
2: 근데
1: 네.
2: 똑같다 이러면은 그건 그냥 새 거죠. 그렇죠.
1: 아, 이게 똑같은 건가?
2: 그렇죠.
1: 아, 그러네요.
2: 거의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뭐냐면
1: 아!
2: Like new, like you, like them.
1: 아, 그러네.
2: Right?
1: 네.
2: 뭐 같은 이이기 때문에
1: 아.
2: like new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1: 접근은 좋았는데.
2: 네, 접근은
1: 네.
2: 좋았어요.
1: 아,
2: 근데
1: 아쉽네요.
2: 외국에서도요, 중고 물건 파는 그런 뭐
1: 마켓?
2: 마켓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this is like new.
1: 오.
2: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같이 좀 알아두시고요.
1: 네.
2: 자, 오늘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I'm upset한데 이게 나왔네요.
1: Because
2: 이게 뭐예요?
1: 뭐뭐 때문에.
2: 뭐뭐 때문에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명사로 쓴 거죠. 그
1: 네.
2: 아니라 뭐뭐이기 때문에이기 때문에 평소문이 붙어야 돼요.
1: 아.
2: 오케이. 자, because는 당연히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1: 네.
2: 내가 upset했는데 왜 upset했겠어요?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Right? 자, 이런 식으로 because 뒤에는 평소문을 넣어서
1: 네.
2: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라서 뭐 이 정도로 이제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1: 음흠.
2: 예를 들면 나는 행복한데요.
1: 네.
2: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이런 말 하죠.
1: 네네.
2: Yes? Okay.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분을
1: 아.
2: 상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떠올리시면서 나는 행복해. 일단.
1: I'm happy.
2: 왜냐하면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1: Because you're happy.
2: I'm happy because you're happy. Okay. 자, how about this? 나 화났어. 왜냐하면 그가 나를 밀었거든. 자, 그러면은 힌트를 드릴게요.
1: 네.
2: Get mad 해서 화내는 동작을 강조해볼게요. 아, get mad.
1: Get
2: 그러면
1: mad.
2: 자, 시제를 주의해서 나는 화났었어. 왜냐하면 그가 나를 밀었기 때문에.
1: 아, I got mad.
2: Yes.
1: Because he pushed me.
2: 그렇죠.
1: Oh.
2: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1: Mm-hmm.
2: Yes. Okay. 자, 이렇게 해서 이유를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냥 와. because 형성은.
1: 네.
2: So, 얘도 요 정도?
1: 진짜.
2: 네.
1: 옛날에는 이런 문장 보면은 도대체가 어떤 얘기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2: 네네.
1: 이제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
2: 그럼요.
1: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2: 아주 좋습니다. 이 because라고 하는 게 확장형 패턴이에요.
1: 음흠.
2: 그래서 얘는 문장을 두 배로 혹은 그 이상으로 만들어줍니다.
1: 네.
2: Okay? So,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am happy because you're happy.
1: I'm happy because you're happy.
2: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1: I got mad because you pushed me.
2: 아, he pushed me.
1: He pushed me.
2: 왜? 엉뚱한 사람한테. 오케이. 자,
1: 화나요.
2: How about this? 이번에 응용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슬기 씨가 왠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1: 그래요?
2: 저 지금. 지금 I'm upset이었죠?
1: 도전해 볼게요.
2: 나는 I'm upset이야. 나는 지금 기분이 상해 있어요.
1: 네.
2: 왜? 너 때문에.
1: 오.
2: 이러면 어떡할까요?
1: 야, 이것도 저한테 챌린지를 거신다. 예. I'm upset because of you.
2: 아니, 이렇게 음악으로 승화를 하다니.
1: Yeah.
2: 네. 정답입니다.
1: Yeah.
2: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because, 뭐 because of 이렇게 암기를 했을 거예요.
1: 네,
2: 그렇죠?
1: 맞아요.
2: So because of 같은 경우에는 뒤에 평소문이 아니라
1: 명사.
2: That's right. 명사가 올 경우입니다. 그래서 because 네가 뭘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 때문에.
1: 네.
2: So because of you, I'm upset. 이렇게 된 거죠.
1: 네.
2: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1: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2: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면 유감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1: 예.
2: 뭔가 그 loss가 돼 있는 거, damage가 돼 있는 거에 대해서.
1: 그렇죠. 네. 보상을 해주려나 봐요.
2: Right.
1: I'm sorry to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정말 I'm sorry 해요.
2: I'm sorry네요.
1: To that. 그게 망가져서. 그게 망가져서 유감인 거잖아요.
2: 오.
1: 그래서 I'm sorry to 망가지다. 망가지다는 깨지는 거잖아요.
2: Okay.
1: So break that. 아니, break가 동사 맞나요?
2: I don't know.
1: 아, 그 망가지다가 근데 망가지다는 it doesn't work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좁아요. 그러면은 망가지다,
2: 네.
1: 깨지다로 갈게요.
2: Okay.
1: To 아 이게 좁으니까 불길하다. Break uh-huh. 맞죠?
2: Uh-huh.
1: I'm sorry to break that. 깨져서 sorry 해요.
2: Uh-huh.
1: Please fill out. 채워줘요 이 form.
2: 오케이.
1: 네.
2: 자 보겠습니다. I'm sorry to 얘는 정해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1: 네.
2: 아, 그런 저기 뭐야 얘기를 듣게 돼서 좀 마음이 안 좋다라고 해서
1: 아 알아 이거 아는 겁니다 제가
2: 회화책에 거의 100% 항상 나와 있는
1: 아,
2: 것들인데
1: 그쵸.
2: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break that. 이거는 뭐 부서서 죄송해요 느낌은 좀 있긴 한데 본인이 break를 한 건 아니잖아요.
1: 예, 그쵸?
2: 그쵸. So I'm sorry to hear that. 여기서 that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신의 suitcase가 brand new고 그리고 지금 damage가 나 있는 거를 다 포함하는
1: 아하.
2: 거죠. Okay, so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sorry라고 하는 거는 내가 미안하는 거라고 해석도 되지만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1: 아.
2: 그래서 해석이 이 맥락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마음이 안 좋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 oh, I'm so sorry
1: 네.
2: 이렇게도 해요. 자기가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뭐 유감인, 뭐 미안한 제일 많이 쓰죠. 그리고 후회하는 걸로도 쓰기도 합니다. Sorry는.
1: 예.
2: You'll be sorry. 너 후회할 거야. 결국 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안 좋은
1: 그러네요.
2: 상태를 얘기를 하게 돼요. 오케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I'm sorry to hear that. 얘는 분리시키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1: 네.
2: 그래서 아예 그냥 고정돼 있다고 봐도 아주
1: 무방하죠.
2: 무방합니다.
1: 예.
2: I'm sorry to hear that. 그럼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아,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뭐 유감입니다. 그런 말이나 소식 듣게 돼서 그렇습니다.
1: 이건 통으로 계속 좀 이렇게
2: That's right.
1: 말을 좀 해봐야겠네요.
2: 뭐 예를 들어서 아, 나 어제 자동차 flat tires. 그러니까 그 뭐 구멍이 났잖아. 아이고, 그러면은
1: 보험회사 불렀어?
2: 그러면

0: 그래서 아, 내가 그 너무 늦게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1: 아이고, I'm
0: I'm
1: sorry
0: sorry
1: to
0: to
1: hear
0: hear that.
1: that.
0: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Please fill out this form. Form이 양식인 거 우리 많이
1: 네.
0: 알고 있죠. 그것을 fill out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1: Fill out, 채우는 거예요.
0: 이거는 사실 비행기나 공항에서는 무조건 듣게 되죠.
1: 네.
0: 왜냐면 우리가 입국하기 전에 뭔가를 작성하라고 꼭 하잖아요.
1: 그쵸, 뭐, 세관 신고서나, 네,
0: Something
1: 그런
0: like
1: 것들.
0: that. So, fill out something은요, 뭔가를 작성하다. 여기서 out은 바깥쪽이 아니고요, 그냥 동사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1: 네.
0: 끝까지 작성해 낸다라는 느낌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Fill out something. 다만, 만약에 명사가 대명사다. 예를
1: 네.
0: 들어 뭐, eat this, that, 이런 것들이면, fill out it일까요?
1: Fill out,
0: 어순이 fill out it,
1: Fill it out.
0: fill it out. 오케이? 대명사의 경우에만 가운데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1: 네.
0: 일반 명사는 가운데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신청서가 뭐죠? A로 시작하는 거.
1: Application?
0: 아하. So
1: 예.
0: application, right? So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때요?
1: Please fill out this application.
0: Application. There you go.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시제를 과거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저는 이미
1: 예.
0: 벌써 그걸 작성했어요. 그것입니다. 그것. 심지어.
1: 그것.
0: 난 이미.
1: I already filled out this.
0: Fill out.
1: That.
0: Okay. Hold on.
1: Filled that out.
0: 그렇죠. Fill that down이야. Okay. Fill out 사이에 넣어야 되죠. 뭐, 그게
1: 아우.
0: 방금 지금 대수로 해주셨는데, 뭐,
1: 네.
0: that이든 이시든, it
1: 이시든.
0: doesn't matter. 여기서는.
1: 예.
0: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명사는 가운데 넣어야 됩니다.
1: 아하.
0: Okay. So, just like this. 자, 읽어볼게요. Fill out this application.
1: Fill out this application.
0: Oh, I already filled it out.
1: Oh, I already filled it
0: There
1: out.
0: you go. 본문도 읽어볼게요. Oh,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1: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0: 자,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아마 그쪽에서 어느 정도 배상을 해줄 겁니다.
1: 그쵸.
0: 얘기를 하네요.
1: They should give you some. 그들은 너한테 약간의 배상.
0: 네, 이거 제가 맞추면
1: 뭐,
0: 햄버거 한만개 드리겠습니다. 만
1: 오!
0: 개. 그만큼 가능성 희박하다.
1: 약간 좀 자존심 상하는데요?
0: 아니, 왜냐면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요.
1: 그죠?
0: 네.
1: 아, 이게 단어예요, 그러면?
0: 그렇죠.
1: 뭐 수거, 이게 막 뭔가
0: 아닙니다.
1: 조합된 게
0: 그냥 한
1: 아니네요?
0: 단어입니다.
1: 아, 그러면은 내 크리에이티브함을 불어넣을 수 없겠네요? 배상을 해준다. 뭔가 페이백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알 만한 단어인가요?
0: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1: 아,
0: 겁니다.
1: 그래요? 그럼 그냥 보면 안 되나요?
0: 알겠습니다.
1: 자존심이 완전
0: 이거는
1: 상해버리니까.
0: 아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쓰는 순간 자존심 상할 거예요.
1: 네네.
0: So they should give you some 배상, 뭐 보상. 이게
1: 네.
0: 나오겠죠? 바로 compensation.
1: 아, 네네.
0: 오케이.
1: 몰라요.
0: 인정?
1: 예, 몰라요.
0: 인정인데. 어휴, 큰일
1: 전혀
0: 날뻔했네요.
1: 몰라요.
0: 햄버거 날아갈
1: 예.
0: 뻔했네요. 오케이. So compens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돈을 썼을 때 그쪽에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돈을 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 같은 데서도
1: 네.
0: 뭐 비즈니스 트립을 갔어요. 출장을 갔을 때 내가 내 개인 카드를 쓴 다음에 나중에 그 리시트 영수증을 모아서 회사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1: 보상해 주죠.
0: 컴펜세이션을 다시 줄 때도
1: 네,
0: 있고요.
1: 맞아요.
0: 아니면 어떤 뭐 물건을 옮기는데 거의 데미지가 생겼을 때
1: 예.
0: 거기서 또 회사에서 그것을 또 배상해 준다라고 할 때도 컴펜세이션이라는 명사를 씁니다. 물론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죠,
0: 네,
1: 그죠.
0: 빈도가 꽤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컴펜세이션이라는 것만 예전에는 만약에 드렸어도 외웠다면 이제는 동사랑 같이 가야 됩니다.
1: 네.
0: 그래야 적어도 외운 그 뭐라 그럴까요? 가치가 있잖아요. 아깝잖아요.
1: 네.
0: 동사를 알아야 쓰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준다? compensation. compensation. 그러면 누군가에 배상을 하다. 그거랑 비슷하죠. 뭐 give someone a promotion.
1: Yeah. 뭐
0: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give someone a raise. 이렇게 봉급을 인상을 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승진시키거나 그 어떻게 보면 비슷한 좀 맥락이죠. give를 썼네요.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 볼게요. 그들은 나에게 배상을 했어. 과거형이네요.
1: They gave me some 아니죠?
0: 아, some은 안 써도 돼요. 네. 그냥
1: they gave me compensation.
0: 그렇죠. They gave me 뭐를 compensation. 네. How about this? Won't를 한번 써볼게요. Won't 안 그럴 거다. 이러면서 예. 그들은 너에게 그 어떤 배상도 해주지 않을 거야.
1: They won't give
0: 누구요?
1: Give you?
0: You 그 어떤 배상이라도.
1: Any compensation.
0: There you go.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1: 아하.
0: 뭐 예를 들어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거든. 그러면서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1: 맞아요.
0: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1: 사실 보상받는 게 쉽진 않죠.
0: 아, 쉽지
1: 그 절차가.
0: 않죠.
1: 예.
0: 뭔가를 프루브하기가 너무 힘들죠. Right, so compensation이란 단어 강력 추천이에요. 오케이?
1: Okay? 예.
0: 자, 읽어 보겠습니다. They gave me compensation.
1: They gave me compensation.
0: 네.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1: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0: 네, 주의해야 될 게 reward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1: 어, 맞아요.
0: reward는 이게 보상인데 뭔가 데미지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 아, 상에 대한
0: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잘했다라고 해서 보상을 해주는
1: 맞아,
0: 거죠.
1: 맞아, 맞아.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거는 오늘 깊게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 요것도 자주 나오죠?
1: 네.
0: 여기서 should는 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쓴 게 아니라 아마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꽤나 나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안다.
1: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또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걸 많이 겪어봤던 사람인 거잖아요. 공항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Alright? 그 느낌 살려서 한번 낭독해 볼게요.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1: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0: 자, 이랬을 때 마지막 짧게 들어갑니다.
1: 네.
0: 아휴, 그럼 좋겠네요.
1: 오,
0: right.
1: 요거는 제가 100% 맞출 수 있어요. 제 생각도 그래요. 라는 느낌으로 I think so.
0: 오케이. 자, 아, 아마 보상해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정답은?
1: 아, I hope...
0: 이거는
1: 나 너무 자신 있었는데요.
0: 근데 자신 있는 대답이었어요. 오케이? 아, 보상해 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1: 그래야죠.
0: 아, 그래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응당치사.
0: 그렇죠. So I think so. 그거는 아, 그런 것 같다라고
1: 아,
0: 거의 확신 수준이고요.
1: 예, 예.
0: I hope so. 이거는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면 좋겠다.
1: 네네.
0: hope가 희망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오케이? So 얘도 아마 회화 책으로 공부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1: 네.
0: 아, 그러면 좋겠어. 그러길 바라. 이거는 이 앞에 어떤 말이 나와야죠.
1: 예.
0: 이미 걔네가 우리를 좋아할까? 뭐 이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할까? I hope so. 너의 말이 맞기를 바란다. 그래서 앞에 뭔가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1: 예.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문을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1: 오.
0: 오케이. 자,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1: I hope so. I really need it.
0: 그러니까 아,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cash 현금을 빌려줄까 누가 그랬을 거예요.
1: 네.
0: 그랬을 때 아, 그러길 바란다.
1: 바래.
0: 나 정말 그 돈이 필요하거든.
1: 너무 필요해.
0: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말에 이렇게 응해서 쓸 수 있겠죠.
1: 약간 이제 얼마 전 제 상황 대출이 될까? 아, 될 거야. 그래, 나도 그러길 바래. 나 진짜 그 돈 너무 필요하거든.
0: I really need it.
1: 어, 맞아요.
0: 이게 딱 되거든요.
1: 딱 그 상황이에요.
0: Right. 예. 그리고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면은 얘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1: 아,
0: I really hope so.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1: 네.
0: 자, 이건 전에 한번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1: 예?
0: 만약에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1: 네.
0: 그러지 않으면 좋겠네요.
1: 오.
0: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I hope so의 반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러길 바란다. 근데 이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1: I hope no.
0: I hope no.
1: 아니면 I hope not.
0: Uh-huh.
1: I hope not. Oh.
0: That's better.
1: Hugh.
0: That's better. Okay? So I hope so. I hope not. Alright.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why. 그리고 why not?
1: 예.
0: 정도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 Why not은 정말 많이 들어봤고 잘 쓰는 말인 것 같은데 I hope not은 너무 생소해요.
0: 아직은 익숙하지
1: 않죠. 예, 맞아요.
0: 오케이. 자,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1: 네.
0: I hope so.
1: I hope so.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0: Sensation. I hope so. I hope so.
1: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2: 네.
1: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2: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1: 아, 그러면 좋겠네요.
2: I hope so.
1: I hope so, right? Okay.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0: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1: I hope so. I hope so.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이유를 쫙 쓸 수 있는 because 평소문이죠.
2: 예.
1: 가보겠습니다. 내가 행복해서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2: I'm happy.
1: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2: Because you are happy.
1: Ooh, nice. 자, 두 번째. 걔가, 그가 나를 밀어서 난 화가 나서. 나는 화가 났어. Get mad를 활용해서.
2: I got mad because,
1: 왜냐하면,
2: because he pushed me.
1: There you go. 세 번째입니다.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자, 나는 기분이 상해 있어요.
2: I'm upset.
1: 왜냐하면 그게 완전 새로운 여행 가방이거든요.
2: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1: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I am happy because you're happy.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 hope so. I hope so. 요거는 그대로 연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길 바래요. Really를 넣어보세요.
2: I really hope so.
1: 그렇죠. 자, 그러면 좋겠네. 나 정말 그걸 원하거든. 자, 나는 그러길 바란다.
2: I hope so.
1: 나는 정말로 그걸 원한다.
2: I really want it.
1: Want it. Okay. 자, 그러면 좋겠어. 난 그게 정말 필요하거든.
2: I hope so. I really need it.
1: 그렇죠.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I really hope so. I hope so. I really want it. I hope so. I really need it. Alright, very nice.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4: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3: I hope so.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0: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2: Oh, I hope so.
0: Me too.
1: Oh,
2: wow,
1: you guys.
2: Wow, wow.
1: 오늘도 너무 잘해주셨고 한 주 깔끔하게 마무리 갑니다.
2: Hey.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저희 더 큰 사이즈 있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have a bigger size.
1: There you go.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2: 네.
1: 바로 because, 그 다음 평서문 넣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2: 네.
1: 오, 조금 깁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난 당신을 사랑해.
2: 오! 오!
1: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냐면은 당신이 내 아내이기 때문에.
2: 야.
1: 요 문장 만들어 주십니다.
2: 사실 아내가 된 이후에는

0: 그 사랑하는 감정이 어허. 간헐적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예.
1: 이걸 영어로 만들어 보는 거죠.
0: 좋습니다. 네, 열심히 그렇습니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좋아요.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간간히 리뷰도 좀 해주세요.
0: 네.
1: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0: See you.

Action Step by Step. 초등 영구문 독해의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영어를 함께할 든든한 지인 유지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동명사 목적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레벨업 퀴즈 얼마나 잘 풀었는지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레벨업 퀴즈는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보는 거였죠. 어때요? 너무 쉬웠나요? 너무 어려웠나요? 같이 봅시다. We enjoy, ice cream on hot days. 우리는 enjoy 즐깁니다. 자, 무엇을 즐긴다고 되어 있죠? 먹는 것을, 그렇죠. 자, 먹는 것을 여기 빈칸에 써주시면 되고요. 자, 무엇을 먹는 것을? 자, 뒤에 그 동명사에 대한 목적어가 따라오고 있죠. 아이스크림을요. 언제? On hot days. 뜨거운 날에요.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to 이실까요? 이실까요? 혹은 eating일까요? 여러분, 정답은요? 그렇죠. C에 eating을 써주시면 되겠죠. enjoy라는 동사는요, 뒤에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예요. 그렇죠? enjoy, 즐기다. 뒤에는 오로지 동명사만 목적어로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to it은 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it은 동사 원형이니까 물론 안 되고요. eating, 먹는 것. 이라고 해서 C만 정답이 될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키 포인트 리뷰하고 오늘의 수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주요 내용이 동명사의 목적어, 동명사의 수식어, 그 다음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까지였습니다. 동명사의 목적어는 무슨 뜻이냐면, He finished doing his homework. 자, 이 문장처럼 그는 finished. 끝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을까지가 동명사 목적어인데요. 그 동명사에 대한 목적어가 또 필요하죠. 뭐 하는 것을 끝냈는지, his homework. 숙제하는 것을 끝냈다라고 해서 동명사의 목적어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문장의 목적어라고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동명사의 수식어도 있어요. She avoids using her smartphone at night. 자, 이 문장처럼요. 그녀는 피한다. 뭐 하는 것을 피해요? Using, 사용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녀의 스마트폰을요. 그런데 언제인지 수식어 구가 붙어서 앞에 있는 내용을 꾸며주고 있죠. 밤에요. 밤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피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다 문장의 목적어입니다. 마지막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었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딱

있다고 했습니다. We enjoy eating ice cream on hot days. 자, 이렇게 예문처럼요. enjoy라는 동사는 뒤에 eating처럼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어요. enjoy 외에도 avoid, 피하다, finish, 끝내다, stop, 멈추다. 자, 이 네 가지는 여러분 너무 자주 나오니까 암기하시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 like, 좋아하다, love, 사랑하다, start, 시작하다, begin, 그쵸, 출발하다, 시작하다. 이 네 가지는요, 동명사랑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부분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의 키포인트였어요. 자, 오늘 그래서 유닛 3 동명사 목적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복습하면서 지문 두 가지 해석해 볼 거고요. 문제 풀고 그 다음 하이라이트 문장 분석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step up! 첫 번째 질문 같이 볼게요. 교재 36쪽에요. 아래 사진을 보니까 햄버거는 햄버거인데? 자, 어디가 특이한가요? 빵이 아니라 면으로 되어 있네요. 라면이랑 햄버거가 결합된 음식인 것 같은데요. 자, background knowledge, 지식, 배경 지식을 한번 볼게요. fusion food, 퓨전 음식이라고 해요. 자, 이 퓨전 음식은요. 서로 다른 문화의 음식 재료와 조리법을 혼합한 요리입니다. 자, 이 사진처럼 라면과 버거를 혼합시켜서 만든 음식을 퓨전 음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시와 타코를 결합한 스시 타코도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양한 뭐 일본, 멕시코 혹은 우리나라와 중국 이렇게 등등 여러 나라의 음식을 합쳐서 퓨전 음식을 만드는데요. 요즘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 퓨전 음식에 대한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에서 이 퓨전 음식에 대한 내용을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Today, many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live together. Today, 오늘날 many people, 자, 많은 사람들인데요. 뒤에 from different cultures가 그 사람들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냐? 다른 문화들에서 온 많은 사람들은요. live, 자,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삽니다. 어떻게? together,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There are many foreign restaurants around us. 자, 여기 이렇게 there are 이라는 표현은요. there is의 복수 형태죠. There is, there are 해석하면 무엇무엇이 있다. 그렇죠? 무엇무엇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뭐가 있냐면 many foreign restaurants. 많은 foreign 하면 외국의라는 뜻이에요. 많은 외국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Around us. 우리 주변에요. And people enjoy trying foods from other cultures. 그리고 사람들은 즐깁니다. 자, 여기가 동사였고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게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되겠죠. 자, 무엇을 즐기냐면 trying, 시도하는 것을 즐깁니다. 자, try 하면요. 시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먹어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뒤에 food라는 음식이니까 먹어보는 것을 즐깁니다. 자, 무엇을 먹냐? food, 음식을요. 자, 뒤에 있는 from other cultures가 음식을 꾸며주죠. 다른 문화들에서 온 음식 먹어보는 것을 즐깁니다. 네, 선생님 실제로도요. 선생님 집 주변에도 베트남 음식점, 중국 음식점, 일본 음식점, 태국 음식점, 자, 이런 여러 나라들의 음식점들이 있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나라 음식 먹어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This is not the end of the story. 이것은요, is not, 아닙니다. The end 하면 끝이죠. 그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음식점에 가서 먹어보는 것을 즐긴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People began combining foods from different cultures. 사람들은요, began 하면 begin의 과거형이에요. 시작했다가 되겠죠. 사람들은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시작했냐? combining 동명사가 왔지요. combine 하면 결합하다예요. 그래서 결합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무엇을 결합하냐? foods, 음식들을 결합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from different cultures. 다른 나라들, 다른 문화들에서 온 음식들을요. 중국에서 온 음식, 일본에서 온 음식, 그 음식들을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It is called fusion food. 그것은, 자, is called. 자, 이렇게 비동사 뒤에 현재 분사라고 해서 ed를 붙여주면요. 수동태가 만들어져요. 그것이요. 부르는 주체가 아니죠. 그것은 사람들로 인해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를 써서 그것은 불린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것이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것은 불려요. 뭐라고? fusion food라고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퓨전 음식이라고 불립니다. 그쵸? 여러 나라에서 온 음식들을 결합한 것을 퓨전 음식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고요. Many chefs,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문제에 나와 있죠. 문제에서 많은 요리사들이, 그쵸, 이 음식들을 결합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문제 풀면서 한번 빈칸 채워볼게요. 많은 요리사들은, 네, 그 음식들을 결합합니다. 어떻게 결합하냐면요, 스시 브리또스. 스시 브리또. 브리또는 멕시코의 전통 음식인데요. 어떤 랩에 이렇게 음식을 싸서 먹는 브리또요. 스시 브리또. 그다음 버거스. 그 라면 버거들이요.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었죠. 빵 대신에 면을 사용한 라면 버거도 있고요. And 김치 타코. 김치를 활용한 타코. 멕시코 음식이죠. 김치 타코도 있습니다. The list doesn't end here. 그 목록은요, doesn't end.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list 하면은 목록, 리스트예요. 앞에 나왔던 스시 브리또, 라멘 버거, 김치 타코라는 이 목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다양하다는 거겠죠? It looks like food will never stop changing. 그것은 looks like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하나 덩어리로 해석할게요. 그것은 뭐처럼 보입니다. 혹은 무엇무엇일 것 같습니다. 뭐일 것 같냐면요. Food will never stop. 음식이 never, 결코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Changing. 뭐 하는 것을요? 변화하는 것을요. 여기서도 동명사로 해서 stop에 대한 목적어로 쓰인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음식들을 결합하고 또 그걸 먹어보는 것을 즐기고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도 음식이 변화하는 것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자, 이런 뜻이에요. 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주장을 찾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문화들이 섞이며 고유성이 없어지고 있다. 자, 문제, 자, 이 지문에서요. 다양한 culture, 문화들이 섞이면서 고유성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런 내용이었나요? 아니었죠. 정답이 될수 없고요. 두 번째, 다른 문화의 음식들이 서로 결합되고 있다. 맞나요? 그렇죠. 다른 문화의 음식들이 combine, 결합되고 있다. 라고 했고요. 3번. 퓨전 음식이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 되었다. 퓨전 음식이요. 인기는 있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가장 인기 있다고 했나요?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따라서 1번의 정답, 2번에 체크해 줄게요. 자, 2번 문제. 퓨전 음식이 나타난
원인으로 언급된 것을 찾아볼게요. 자, 원인이라고 하면 그 음식이 왜 나타났는지 이유를 뜻하겠죠. 첫 번째,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맞나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Many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live together 이라고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 다른

식기 때문에 우리 전통 음식 김치나 비빔밥 자 이런 것들이 외국 음식보다 맛없다 이런 내용이 나왔나요? 그런 내용도 찾아볼 수 없어요. 자, 3번.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음식에 질렸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 음식에 질려서 결합하기 시작했나요? 그것도 아니죠. 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1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3번.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여기 빈칸이죠. Many chefs, 라고 했어요. 많은 요리사들은,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빈칸. Give up on their own recipes. Give up 하면 포기하다예요. 그런데 뒤에 on이라는 전치사가 나와서 무엇에 대해서 포기를 하냐? 그들 자신만의 요리법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 많은 요리사들이 그들 자신만의 요리법을 포기하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전혀 포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Create unique dishes this way. 자, 이렇게요. Create 하면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무엇을? Unique dish. 자, 여기. dish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접시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dish를 접시가 아니라 요리라고 해석해요. 요리. 자, 이렇게 요리라고 여러분도 적어두세요. 독특한 요리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요. 맞나요? 그렇죠. 뒤에 나온 스시랑 부리또를 합치기도 하고, 라멘과 버거를 합치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독특한 퓨전 요리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마지막도 볼게요. Come from different countries. Come from 하면 어디 어디에서 온다라는 건데요. 어디에서? Different countries. 다른 나라들에서 옵니다. 많은 요리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오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아니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이제 지문의 하이라이트 부분 문장 분석해 볼게요. 자, 주어는 S, 동사는 V, 보어는 C, 목적어 O, 목적격 보어 O, C, 부사적 수식어 M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People enjoy trying foods from other cultures. 이렇게 나왔죠. 자, 이 문장은 사람들은 주어 enjoy, 즐깁니다. 동사. 무엇을 즐긴다? 그쵸? 시도하는 것을, 먹어보는 것을 즐긴다. 음식을 어디서 온? 다른 문화들에서 온 음식을 먹는 것을 즐긴다.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다 이 문장의 목적어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People began combining foods from different cultures. 사람들은 주어. began, 시작했다, 동사. 자, 무엇을 시작했는지가 나와야겠죠. combining foods, 음식들을 결합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음식들을, 이렇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다 이 문장의 목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길이가 길다고 해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결국 해석해보면 아, 이 전체를 시작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Food will never stop changing. 음식들은 주어 will never stop.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동사 무엇을 변화하는 것을 목적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stop. 첫 번째 지문 모두 살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우리 친구들 교재 38쪽 stop. 두 번째 지문 봐주세요. 자, 아래 사진을 보니까요. 이게 뭔지 아나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인공위성이라고 불리는 물체예요. 인공위성은 뭐냐면요.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물체입니다. 즉, 우주에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요즘은 우리 통신, 전화를 걸고 하는 통신, 날씨 관측,
GPS

사이언스, 위치 추적이죠. 그다음 과학, 연구까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이 인공위성은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예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인공위성이 우주에 점점 더 많아질수록 어떤 위험이 커진다고 해요. 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오늘 지문을 통해 바로 살펴볼게요. Many countries are sending more satellites to space. 많은 나라들이요. 자, 복수니까 are이죠. send 하면 보내다예요. 자, 그런데 뒤에 ing가 붙었어요. 선생님, 그럼 동명사인가요? ing 붙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재 진행형이랑 동명사를 구분하는 방법 선생님 가르쳐 드렸죠. 앞에 비동사가 와서요. 많은 나라들은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 동사로 쓰인 거예요. 자, 여기서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해석하면 됩니다. 많은 나라들은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More satellites. 더 많은 인공위성을요. 자, satellite 하면 인공위성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단어니까요. 꼭 체크해 두세요. 어디로? To space. 우주로요. 더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도 보내지만 중국, 일본, 미국에서도 많은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And the chances of a crash are going up. 그리고 the chances 복수 형태죠. 그 기회들이요. 가능성들이요. 어떤 가능성? Of a crash. 충돌 가능성들이 그래서 are 온거 보이시죠? 가능성들이라는 복수니까 are going up.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Actually, in 2009, two satellites couldn't,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우리 문제 풀면서 한번 채워볼게요. 사실 실제로 2009년에 두 개의 satellite 인공위성들은요, couldn't라고 하면 can 있죠. 무엇무엇을 할수 있다. can의 과거형이에요. 따라서 부정이니까 할수 없었다. 이렇게 부정 과거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무엇을 피할 수 없었냐면요, 그 서로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문장은 이따 문제 풀면서 해볼게요. 두 개의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충돌을 했다는 거죠. And it created lots of space junk. 그리고 그것은, 즉, 앞에 있는 그 충돌을 말합니다. 그 충돌은 created, 만들어냈어요. Lots of, 많은 space junk, 우주 쓰레기들을요. 우주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충돌을 하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품들이 우주로 떠다니게 되겠죠. This junk is making space a lot more dangerous. This junk 앞에 나온 그 space junk를 뜻하죠. 그 쓰레기는요, is making.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ng가 붙었지만 동명사가 아니라 그렇죠. 앞에 비동사와 함께 만드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그 쓰레기는 만들고 있어요. Space, 우주를요.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a lot more dangerous.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쓰레기가 떠다니면서요. No one enjoys watching these crashes in space. 자, 여기 보면 동사가 enjoy인데요. 즐기다죠. 그런데 앞에 no. 부정의 의미가 붙어서 아무도 즐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No one enjoys. 아무도 즐기지 않습니다. 자, 무엇을 즐기지 않냐면요. Watching, 보는 것을요. 그렇죠? 자, enjoy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쓸수 있으니까 watching이라고 썼어요. These crashes, 이러한 충돌들을 보는 것을 아무도 즐기지 않아요.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어디에서요? In space, 우주에서요. We should keep space safe. 우리는 should라는 조동사는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죠. Keep, 지켜야 합니다. 우주를 안전하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scientists started tracking the junk. 사이언티스트 복수 과학자들은요, started 시작했습니다. 자, 무엇을 시작했는지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tracking 추적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자, start는요, 뭐예요? 동명사만 쓸수 있나요? 아니죠. 투부정사도 목적어로 충분히 올수 있는 동사죠. 따라서 start to track라고 해도 충분히 맞는 문장입니다. 자, 무엇을 추적? 그 쓰레기를 추적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It helps satellites avoid danger. 그것은, 즉, 그 추적하는 행위는요, helps, 돕습니다. satellites, 인공위성을요, avoid, 피하도록 돕습니다. danger, 그 위험을 피하도록 돕습니다. But this is not enough. 그러나, 그것은, 즉, 그 추적하는 행위는 not enough. 충분하지가 않아요. Many scientists recommend cleaning up space. 많은 과학자들이요, recommend 하면, 그렇죠? 여기 권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권장합니다. 무엇을? 목적어 나와야겠죠? cleaning. 청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주를요. They say special robots can collect the junk. 그들은, 즉, 앞에 나온 그 과학자들이 되겠죠. 그들은 말합니다. Special robot. 특별한 로봇들이요. collect 하면 수거하다요. 수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The junk. 그 쓰레기들을요. 아시겠죠? 네,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1번.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알맞은 거. 주장을 찾는 건데요. 1번. Space is becoming a dangerous place. 우주가 점점 더 위험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쓰레기들로 인해서 점점 위험에 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Space junk will fall down to the earth. 그 우주 쓰레기들이 떨어질 것입니다. 지구로요. 맞나요?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The number of satellites will go down. The number of 하면 숫자예요. 인공위성의 수가 go down. 줄어들 것이다? 아니에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두 번째. 인공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 첫 번째.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죠? 자, 충돌로 인해서 우주 쓰레기를 발생시킬 수 있지요. 스페이스 정크가 늘어나고 있어요. 세 번째. 나라별로 발사 개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엔 3번. 3번. 우주 쓰레기에 대한 조치로 언급된 두 가지를 찾아 문장 완성해 봅시다. To help satellites avoid crashing, 그 인공위성이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can, 자, 여기 나왔어요. track, 그 쓰레기를 추적하고요. 그 다음, collect, 그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track, collect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글의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해서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씁시다. 서로 충돌하는 것을 피한다. 자, 여기 나와 있죠. 피한다. avoid. 무엇을? 그렇죠. 서로 충돌하는 것을. crashing. 그다음 서로. to each other. 자, 여기까지 적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의 하이라이트 분석해 봅시다. No one 주어 enjoys 동사 무엇을? 그렇죠. 목적어. 두 번째. 과학자들은 주어 started 동사 그 뒤에 tracking the junk 목적어. 마지막. Many scientists 많은 과학자들은 주어 recommend 권장합니다. 동사 cleaning up space 우주 청소하는 것을 목적어.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레벨업 퀴즈는요, 단어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겁니다. 자, 빈칸에 started scientists the tracking junk 있어요. 자, 이 한국말 뜻에 맞게 문장 완성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오늘 초등 영금은 독해.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영어 공부 파트너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구문 독해 힘 레벨 3 7강에 오셨습니다. 7강은 새로운 유닛을 시작하는 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에는 미래로 가볼 거예요. 바로 미래 시제입니다. 자, 오늘 어떤 순서로 공부하게 될지 Learning Flow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arning Flow. 자, 지난 시간까지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에 대해서 배웠죠? 새로운 유닛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복습하려고 해요. 리뷰 코너에서는 Next Step 챌린지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Get Ready에서는 미래 시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의 학습 목표인 Today's Mission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본격적으로 Step In에서는 독해에 필요한 문법 공부가 진행됩니다. Will 동사원형, Be Going To 동사원형을 사용해서 어떻게 미래 시제로 표현되는지 알아볼게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Next Step 챌린지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제 또는 과거 시제를 써서 문장을 완성해 봐야 하는데요. 자, 우리말 함께 볼게요. 우리는 지난 유닛에서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에 대해 배웠다. 네, 우리가 실제로 한 일이죠. 과거의 한 일입니다. 배웠다를 과거 시제로 잘 표현해야 돼요. 자, 문장 전체를 잘 완성하기 위해서 먼저 주어부터 시작해야겠죠? 우리는 we로 시작해봅니다. we, 그 다음 배웠다를 동사를 써야 돼요. 배우다가 learn입니다. learn의 과거형은 ed가 붙은 learned고요. 뭐뭐에 대해 배웠다고 말하기 위해서 about을 같이 써줄 거예요. learned about 됐습니다. 자, 이제 무엇에 대해서 배웠죠?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현재 시제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The present tense라고 해요. tense가 시제고 present가 현재를 의미하죠. 따라서 the present tense 하고 그리고 뭐뭐와란 뜻으로 접속어 and 써주고요. 다음으로 과거 시제, 과거를 뜻하는 past, 시제를 뜻하는 tense. 그래서 과거 시제는 the past tense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난 유닛에서란 말로 수식을 더 해줘야 돼요. In the last unit 이렇게 하면 자, 이 긴 문장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We learned about the present tense and the past tense in the last unit.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이번 유닛에서는 미래로 가봅니다. 미래 시제 시작해볼까요? 네, 여러분, 유닛 3, 미래 시제 공부 시작해 봅시다. 미래 시제는요, 말 그대로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거나 예측하거나 예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시제예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어찌할 것이다, 뭐뭐할 예정이다 와 같이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영어에서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will이

to라는 조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미래에 할 일을 나타내고요. 또는 be going to라는 표현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미래에 있을 일, 또 예측, 예정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문 간단하게 하나만 살펴볼게요. The traffic lights will turn green soon. 교통신호는 변할 것이다. 녹색으로 곧. 네. 자, 미래에 있을 일을 will turn, 변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will 조동사, turn 동사 원형을 써서 나타냈네요. 자, 이와 같이 동사를 will을 붙여서, 동사에 will을 붙여서 미래에 있을 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이따 step in에서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 공부할 목표를 잘 알아야지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선생님과 함께 오늘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문맥에 맞게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지난 유닛에서 배운 현재 과거 시제뿐만 아니라 미래 시제까지 사용해서 네, 동사의 시제를 표현해 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will, 조동사 will을 써서 미래 시제의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세 가지 문장을 함께 써볼 거예요. 역시 be going to도 빠뜨릴 수 없겠죠? be going to 사용해서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열심히 하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기대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step in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step in입니다. Part A와 B에서는 will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요. 또 C와 D에서는 be going to 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Part A, will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will은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것처럼 미래의 일이나 예측을 나타낼 때 쓸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어찌할 것이다, 무엇일 것이다 와 같이 되겠죠. 네, will은 조동사예요. 조동사가 뭔가요? 동사를 도와서 의미를 덧붙이는 역할을 하죠. 조동사의 문법적 특징은 그 뒤에 동사가 원형으로 쓰여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문법 규칙이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예문 함께 볼게요. We'll rent a small house there. 우리는 빌릴 것이다. 작은 집을 거기에 라는 뜻의 문장이에요. 주어 we고요. will rent.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조동사 will과 동사 원형 rent가 왔죠. rent는 빌리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미래형으로 해석하면 빌릴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무엇을 빌린대요? 작은 집을 그곳에서. 네, 이런 식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계획이나 예측 미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셀프체크에서 더 많은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두 개의 문장 모두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장 볼게요. Paul will be your partner next time. Paul은 될 것이다. 너의 파트너가 next time, 다음번에. 우리말로 매끄럽게 바꾸면 다음번에 폴이 너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가 됩니다. 맞나요? will be,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이 문장을 현재 시제의 문장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썼었겠죠? Paul is your partner. 폴은 너의 파트너이다. 무엇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비동사를 씁니다. 이 비동사의 미래형이 어떻게 쓰인 거예요? will be. 왜냐하면 will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네, be 그대로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will be your partner 하면 너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돼요. 다음 2번 문장 볼게요. They will take the subway from here. 그들은 탈 것이다. subway, 지하철을 여기서부터. 네, 그들은 여기서부터는 지하철을 탈 것이다 라는 뜻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네, will take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take는 뒤에 이렇게 교통수단이 오게 되면 타다란 뜻이 돼요. 그래서 will take는 탈 것이다. 이렇게 미래의 일을 나타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will이 긍정문에서 쓰일 때 용법과 해석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이제 part B로 가서 will이 쓰인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will의 부정문 볼게요. 부정문은 뭐뭐가 아니다, 않다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부정문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죠? 바로 no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not의 위치를 잘 봐주세요. will이 조동사이기 때문에 다른 조동사와 마찬가지로 조동사 바로 뒤에 not이 오고요. 그 다음 동사 원형이 따라옵니다. will not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쓰이게 돼요.
그리고 will not 같은 경우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축약형으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자, 읽어볼게요. want라고 읽습니다. want, will not의 축약형이에요. 그럼 not이 이 안에 있으니까 바로 동사 원형이 따라오겠죠? 자, 그럼 우리말로는 부정문으로서 미래에 하지 않을 일을 말해야 하니까 어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The package will not arrive by next week. 그 소포는 도착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란 뜻이에요. 자, 주어 the package 소포가 되겠고요. will 다음에 not 왔고 그다음 동사 원형 arrive 도착하다라는 동사가 왔습니다. 자, 미래형 부정어로 부정문으로 해석하면 도착하지 않을 것이다가 되겠죠? 네, 그래서 부정문의 어순 잘 정리해 보고요. 다음으로는 의문문 볼까요? 의문문은 어떤 어순으로 쓰일까요? 네, will이 조동사라고 했죠? 따라서 주어 앞으로 조동사가 나오고요. 뒤에 쓰인 동사 원형은 주어 뒤에 바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will you, will she, will he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돼요. 자, 그럼 한번 예문 볼게요. Will the package arrive by next week? 그 소포는 도착할 것인가요? 다음 주까지? 네, 뭐뭐 할 것인가요? 뭐뭐 할까요?로 해석이 되겠죠? 미래에 있을 일을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네, will이 the package 주어 앞으로 나왔고요. 뒤에 바로 동사 원형이 따라오게 되죠. Will the package arrive? 이렇게 쓰입니다. 네, 의문문까지 잘 정리를 해봤어요. 부정문, 의문문, 어순에 유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셀프 체크해서 더 많은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 네, 의문문이네요. 물음표가 딱 나와 있죠? Will the flowers bloom before spring ends? 꽃은 필까요? 봄이 끝나기 전에. 네, before 하면 뭐뭐 전에죠. 봄이 끝나기 전에란 뜻이 됩니다. 자, 이 문장도 지금 우리 의문문으로 필까요? 이렇게 잘 해석을 했어요. bloom이 꽃이 피다라고 할때 쓰이는 동사거든요. 미래에 있을 일을 물어보니까 필 것인가요? 필까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어순 will 앞에, will 뒤에 주어가 오는 형태죠. Will the flowers bloom? 네, 이렇게 어순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문 볼게요. The train won't stop at this station. 그 기차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역에서는. 그 기차는 이번 역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Won't stop. 자, 이 want가 축약형이었죠? 뭐의 축약형이죠? Will not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축약하지 않고 썼다면 이렇게 쓰여 있었을 거예요. The train will not stop at this station. 네, 둘다 가능합니다. 자, 미래에 하지 않을 일,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이렇게 want 동사 원형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번 역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네,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will에 대해서 잘 살펴봤고요. 이어서 be going to로 가봐야겠죠? be going to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개의 단어는 마치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세트인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고 같이 쓰셔야 돼요. be going to도 will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일을 나타내고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뭐 할 것이다, 무엇일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일이다, 뭐뭐 할 뭐뭐 무엇일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be going to와 will은 똑같은 건가요? 그냥 바꿔 써도 돼요? 이렇게 물어볼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답은 반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똑같은 말이란 건 없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미묘하게 차이가 나요. will도 그렇고 be going to도 약간의 문맥상 살펴보면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미래 시제, 미래에 할 일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be going to나 will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고 이번에는 그렇게 공통점에 주목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실력이 높아지고 또 많은 영어를 배우다 보면 be going to와 will의 미묘한 차이를 알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일단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같다라고 정리하고 공부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다음 주어에 알맞은 비동사 현재형을 써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 be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주어가 I냐, we냐 또는 she냐에 따라서 am, are, is를 여러분이 알맞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will과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이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 볼게요.

The new mall is going to open next month. 새로운 쇼핑몰이 열릴 것이다. 언제? Next month. 다음 달에. 네, 다음 달. 미래에 있을 계획이죠. 그래서 be going to 동사 원형으로 나타냈고요. The new mall 3인칭 단수입니다. 따라서 is를 잘 썼어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더 봐야겠죠?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에 의해서 문장을 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It is going to be sunny tomorrow. 자, 여기 it이 나왔는데요. 선생님이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기 전에 딱 보니까 be sunny, 날씨에 대한 얘기구나. 자, 확인했어요. 그럴 때는 이 it이 의미가 없습니다. 비인칭 주어예요. 해석하지 않고 맑을 것이다 라고 바로 해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맑을 것이다. 내일 있을 날씨에 대해서 be going to 동사 원형을 써서 나타냈죠. 네, 내일 맑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보면 여기 지금 비동사의 원형인 be가 쓰였어요. 자, 이것도 현재 시제로 쓰면 it is sunny today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이렇게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와 쓰이고요. 이게 미래 시제로 가면 원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be가 반드시 쓰여야 돼요. It is going to sunny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It is going to be sunny 라고 해야 됩니다. 네, 좋아요. 다음 2번 She's going to start a new job next week. 그녀는 뭐 할 것이다?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일을 다음 주에 next week 다음 주 미래 시간이죠. 그래서 be going to 동사 원형을 써서 시작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트 C에서는 be going to가 긍정문에서 쓰일 때를 알아봤고요. 이어서 파트 D에서는 will과 마찬가지로 부정문 어떻게 쓰고 의문문 어떻게 쓰는지 알아봐야겠죠. 자, 먼저 부정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앞에서 be going to가 하나의 덩어리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not을 부정문에서 여기 뒤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다시 얘기합니다. 네, 이 not을 여기다 쓰면 안 되고요. 이때는 어쨌든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비동사가 있는 문장과 마찬가지로 not이 비동사 다음에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순을 보면 be not going to 하고 동사 원형이 따라옵니다. 네,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뭐하지 않을 예정이다가 되겠죠? 자, 그럼 예문 볼게요. They are not going to attend the meeting. 그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 회의에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비동사 they가 주어이기 때문에 are를 썼고요. 부정어 not이 비동사 바로 뒤에 오죠. 그래서 are not going to 그 다음 동사원형 attend 참석하다 라는 뜻이에요.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 하지 않을 일을 부정문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엔 의문문 가볼게요. 의문문의 어순은 어떻게 될까요? 네,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비동사 문장, 의문문과 마찬가지로 주어 앞에 비동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Are you going to? Is she going to? Are they going to? 이런 식으로 의문문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동사 원형이 따라오는 건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럼 의문문을 해석하면 어찌할 예정인가요?가 되겠죠? 자, 예문 볼게요. Are they going to attend the meeting? 그들은 참석할 예정인가요? 그 회의에가 됩니다. 그렇죠? 비동사 are가 they 주어 앞으로 나왔고요. 뒤에 going to attend 동사 원형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할 일을 물어볼 때 are they going to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의문문 정리했고 이제 셀프 체크로 가서 더 많은 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래를 나타낸 동사에 유의해서 문장을 함께 해석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의문문 나왔고 네, 두 번째는 부정문이 나왔네요. 1번 문장 Are they going to have lunch here? 그들은 가질 예정인가요?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점심 식사를 가진다고 할 때 이 have를 가지다라고 해석하면 좀 어색하죠. 네, 먹을 건가요? 먹다라고 해석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점심을 먹을 예정인가요? 라고 묻고 있어요. 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비동사 are가 they 앞으로 나와서 의문문이 됐고요. going to 동사 원형의 어순입니다. 네, 한번 더 읽어볼까요? Are they going to have lunch here? 여기서 점심을 그들은 먹을 예정인가요? 라는 뜻이 돼요. 다음으로 2번 볼게요. 2번, The company is not going to invite them. 그 회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뭘 하지 않을 거죠? Invite, 초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매끄럽게

바꾸면 그 회사는 그들을 초대하지 않을 예정이다.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어순을 살펴볼게요. The company, 3인칭 단수입니다. 따라서 is, 비동사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 부정어 나시, 비동사 뒤에 나오죠. is not going to. 그 다음, invite, 동사 원형이 따라 나옵니다. invite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초대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초대하지 않을 예정이다라는 뜻이 완성됩니다. 네,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be going to의 부정문과 음문 어떻게 쓰는지 살펴봤어요. 파트 D까지 이제 모두 배웠습니다. will의 긍정문, 부정문, 음문문 살펴봤고요. be going to의 부정문, 음문문 공부, 또 긍정문까지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이렇게 배운 내용이 많을 때 우리 뭐 하죠? 바로 이지 가이드로 한 번에 정리해봐야겠죠? 이지 가이드에서 한눈에 우리가 배운 내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미래 시제 will과 be going to에 대해서 배웠어요. 긍정문, 부정문, 음운문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했죠? 먼저 will의 긍정문 같은 경우는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부정문은 will 다음에 not이 오죠. 그 다음 동사 원형이 와요. will not의 축약형 want라고 배웠습니다. 어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다음 음운문이에요. 음운문은 will이 주어 앞으로 나와요. will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이에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뭐 할 것인가요?가 됩니다. 다음으로 be going to의 긍정문도 볼까요?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will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부정문은 be 동사 다음에 not이 온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be not going to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씁니다. 어찌하지 않을 예정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음운문도 어땠나요? 주어 앞에 비동사가 옵니다. 비동사, 주어, going to, 동사 원형의 어순 기억해 주세요. 어찌할 예정인가요? 라고 물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today's mission 확인해 볼게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오늘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잘 공부를 했는데 이세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달성할 수 있는지 볼까요? 문맥에 맞게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쓰고 또 will과 be going to를 사용해서 이세 가지 문장을 쓸수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괄호 안에 동사를 문맥에 맞게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바꿔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유닛에서 과거와 현재 시제 배웠죠? 그리고 요번에 미래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문맥을 살펴서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He played soccer yesterday afternoon. 그는 축구를 했다? 한다? 할 것이다? 언제? Yesterday afternoon. 어제 오후에. 자, 여기 yesterday afternoon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어제 오후니까 과거형으로 써야겠죠. 그럼 play를 뭘로 바꿔야 될까요? played로 바꿔야겠죠? 자, 그럼 써볼게요. He played. play 같은 경우는 ed를 붙이는 규칙 과거형입니다. 다음 soccer. 다음 yesterday. 마지막 afternoon.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He played soccer yesterday afternoon. 잘했어요. 자, 2번 볼게요. She eat breakfast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그녀는 아침을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매일 아침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일은 현재 시제로 나타내죠. 자, 그러면 it을 그대로 두면 될까요? 안 됩니다.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s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she eats 다음 breakfast 또 every morning, every morning. 네, 이렇게 써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She eats breakfast every morning. 잘했습니다. 마지막 3번이에요. They visit the museum next weekend. 다음 주말에 그들은 박물관을 방문할 것이다가 되겠죠. 자, 그럼 visit을 뭘로 써야 될까요? 미래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will을 쓸까요? be going to를 쓸까요? 둘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they 쓰고요. visit 할때 will visit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아니면
Are going to visit 라고 해도 되겠죠. Are going to visit 다음 네, the museum 다음 next weekend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볼게요. Will부터 They'll visit the museum next weekend 또는 They are going to visit the museum next weekend.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 시제 다 파악을 해봤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will을 사용해서 긍정문도 써보고 부정문도 써보고 의문문도 써볼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은 다음 여름에 파리를 방문할 것이다. 네, 이 문장은 평서문, 그 중에서도 긍정문이죠. 자, 이 문장에서 주어 they 이미 나와 있고요. 방문할 것이다를 이제 미래 시제로 쓰셔야 돼요. 우리 will 쓰기로 했으니까 will 쓴 다음에 방문하다, visit 쓰고 어디를, 무엇을 방문하죠? 파리를. 그래서 목적어 Paris 쓴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마지막에 써줍니다. Next summer. 자, 됐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는 문제지만 잠깐 일시정지하고 말로 해보거나 아니면 써보면서 따라오시고 있어야 돼요. 맞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같이 읽어볼게요. They'll visit Paris next summer. 잘했어요. 다음 2번입니다. 내일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네, 않을 것이다니까 부정문으로 써야겠죠. 날씨에 관한 문장입니다. 이럴 때는 비인칭 주어 it을 쓰고요. 그 다음 않을 것이다 하려면 will, not을 쓰거나 아니면 주격형 want를 써도 되겠죠. 그렇죠? want. 그 다음 비가 오다란 뜻의 동사가 rain입니다. 그래서 동사원형 rain 그대로 쓰고 tomorrow 시간을 나타내는 말 쓰면 완성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It will not rain tomorrow 또는 it won't rain tomorrow. 좋아요. 자, 마지막 이번엔 의문문 나왔습니다. 너는 내 숙제를 도와줄 거니?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will로 시작을 해야겠죠. will 너는 주어 you 다음 돕다란 뜻의 동사 help가 나와 있죠. Will you help?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Will you help? 도와줄 거니? 누구를? 나를. Will you help me? 그 다음 뭘 도와주죠? 숙제를.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을 뭐 하는지를 도와주다란 말을 쓸 때는 전치사 with와 함께 씁니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할 때 with 다음에 도와준 일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with 쓰고 my homework.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Will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잘했어요. 자, 이번엔 be going to도 똑같이 긍정문 써볼게요. 나는 오늘 밤에 영어를 공부할 것이다. 자, 어떻게 쓸까요? I 나와 있으니까 am으로 쓰고 I am going to 다음 동사원형 공부하다 study 다음 무엇을 공부해요? 영어 English 다음 시간을 나타내는 말 tonigh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I'm going to study English tonight. 오늘 밤에 영어를 공부할 것이다. 미래의 계획을 나타내봤습니다. 2번 그녀는 새 가방을 사지 않을 것이다. 부정문이네요. be going to를 쓰면 she is로 써야 되죠. 그 다음 not 쓰고요. she's not going to 그 다음 사다란 말이 나와야 돼요. buy 써주시고요. buy의 목적어 a new bag. A new bag. 자, 다 됐나요? 좋아요.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She's not going to buy a new bag. 그녀는 새 가방을 사지 않을 것이다. 네, 마지막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너는 내 조부모님을 방문할 거니? 라고 묻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의문문이니까 are로 시작해야 되죠. 왜냐하면 주어가 you기 때문에 are you?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going to 다음 방문하다 또 나왔어요 여러분 visit 다음 visit의 목적어 뭐죠? 네 조부모님 your grandparents 쓰면 되겠습니다 your grandparents grandparents는 하나의 단어로 연결해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완성됐네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Are you going to visit your grandparents? 너는
조부모님을 너의 조부모님을 방문할 거니

0: 미래의 계획을 묻는 의문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네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오늘 미래 시제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잘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독해 지문 두 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해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 영어. 자, 오늘은 자 우리가 215강 자, 들어가는 날이고요. 자, 금요일입니다. 어휘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지난 주까지 저희가 이제 여행과 관련된 어휘들을 좀 살펴봤는데 좀 연관 관계가 살짝 있죠. 자, 이번 주부터는 교통과 관련된 어휘를 자,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할 순서 이제. 하도 반복해서 들어서 좀 지겨우시겠지만 어휘 공부하고 마무리 퀴즈하고 그 다음에 핵심 문장과 단어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음으로써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모아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roots가 되겠습니다. 익숙하신가요? 그렇죠. 우리 이제 루트라는 말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자, 이 루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선 경로의 의미로 이제 많이 쓰는데 영영사전의 정의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particular way. 자, particular라고 하면 특정한, 특별한 이런 뜻이고요. direction이라고 하면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between places. 그러니까 두 장소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찾아가는 특정한 방향이나 길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우리말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경로 혹은 버스나 지하철 따위의 노선을 우리가 이제 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way라고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로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물리적 도로의 개념이 아니에요. 두 장소 간에 우리가 특정하게 자, 따라가는 그런 길이나 혹은 방향을 말하기 때문에 자, 노선과 경로의 의미라는 점 구별해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의 마무리하셨으면 자, 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outes. 그 노선과 경로가 is marked. 마크라고 하는 것이 표시하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수동태가 되었네요. 자, 그래서 표시가 되어져 있다. 수요동사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수동태, 삼형식의 수동태는 이하에 부사적 수식어밖에 못 오는 거죠. 자, in red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마크돼 표시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도상에 어떤 경로와 노선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1번 마무리 짓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단어는 이제 avenue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디선가 좀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중학용 필수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avenue는 정의가 뭘까요? 자, 요거는 road예요, road. 그런데 좁은 길은 아니고요. 자, 좀 널찍한 길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사전상의 정의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동반하고 있습니까? 자, with라고 하는 전치사는 동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무엇 무엇을 가지고 있는 혹은 뭐뭐와 함께 하는 그런 뜻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나요? 자, trees는 나무가 되겠고요. tall buildings는 높은 그 건물들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예요? on both sid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편, 그죠? 양쪽 모두의 그런 빌딩과 나무들을 가지고 있는 나무와 함께하는 자, 그런 도로를 의미한다. 사전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좀 널찍한 도로를 우리는 avenu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도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몇 번 가라고 할 때 요 가.

가짜도 굉장히 좀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특정한 도로의 이름 앞에도 avenue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e 7th avenue라고 하면 7번 가 이렇게 도로명 그죠? 주소에도 많이 쓰는데요. 이때는 줄여서 우리가 이렇게 자, AVE 하고 뒤에 마침표. 자, dot 이렇게 여러분들 찍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avenue와 관련된 예문도 좀 볼까요? 아, 예문 보기 전에 avenue라고 하면 여러분들 함께 알아야 되는 자, 그런 관련 단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로 하면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가장 일반적인 도로는 사실은 road라고 하죠. 네, 그래서 길이 넓던 좁던 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도로나 거리는 다 우리가 road라고 해요. 이것도 특정한 그 도로명 주소를 나타낼 때는요.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데 요거는 줄이지 않고 그냥 road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avenue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세트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단어가 이제 street가 되는데요. street라고 하는 것이 avenue와 정의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avenue가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street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길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요. 에비뉴는 동서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스트리트는 남북으로 돼 있는 도로다. 뭐 이렇게 저는 배웠는데요.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것은 아니다. 동서남북에 대한 기준은 서로 없고 교차하는 도로에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여기에 스트리트를 쓰면 여기에 에비뉴라고 쓰고요. 여기에 스트리트를 쓰면 이쪽에 에비뉴라고 쓴다.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의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리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Boulevard라고 하는 Boulevard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중등용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부담스러우시면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로명 주소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 Boulevard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자, BLVD 이렇게 쓰고요. 요거는 좀 대로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참고로 Boulevard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쓸 연관어휘까지 마무리 짓고요. 그러면 자, 예문으로 가야죠. The broad avenue. 자, 그 넓은 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shade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도 쓰거든요. 그때는 그늘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사로는 무슨 뜻이겠어요? 자, 어떠어떠한 도로 따위를 그늘지게 하다가 되겠죠. 이것이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넓은 도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늘이 쳐 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그늘져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자, by tall trees예요. 자, 큰 나무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 그러니까 정황이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나무가 양쪽에 큰 게 서 있는데, 자, 그 도로가 이렇게 그늘이 쫙 그 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광경들이 상상되시면, 자, 이 예문은 정리를 잘 하신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2번도 마무리를 짓고요. 자, 세 번째 단어로 갈게요. 자, 세 번째 단어는 traffic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자, 키워드가 교통인데요. 자, 이 traffic이 뭘까요? 자, 바로 all the vehicles 이렇게 돼 있어요. 차량들인데. 자, ing는 이제 동명사 아니면 분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명사 못하죠. All the vehicles로 끝났으니까 명사가. 그러니까 요 ing는 이제 분사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driving은 이제 운전 중인 것이죠. 자, along은 어디 어디를 따라서 장소를 나타내는 뭐 대표적인 그런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certain roa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정한 길을 따라서 운전 중인 그런 차량들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혹은 어떤 것이죠? In a certain area. 특정 도로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운전 중인 모든 차량들,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모든 차량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교통이죠. 예, 그래서 자, traffic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통 혹은 교통량의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뭐 중학교 때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단어니까 자,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활용도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가보죠. We were stuc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stick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동사로 막대기의 뜻도 있는데요. 동사로는 이게 뭔가를 갖다가 붙이다의 뜻이 있어요. 스티커 알죠? 네, 여기에 ER을 붙이면 스티커가 되는 거예요. 갖다 붙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3단 변화가 불규칙이에요. stick, stuck, stop. 이렇게 ABB형입니다. 물론 현대 영어로 넘어오면서 stick, stick, stick. 라고 해서 ed를 붙여서 규칙 변화를 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불규칙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들러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뒤쪽의 내용을 보면 확실해지죠? in traffic. 우리가 교통 흐름 속에 오도 가도 못하고 들러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차가 막혀서 오도 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걸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Be stuck in traffic.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덩어리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외워두셔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I was stuck in traffic. Be stuck in traffic.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통 흐름 속에서 들러붙어 있었다. 오도 가도 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당연히 이 전치사구는 이제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죠. 그 이후에 나오는 전치사구는 형용사구일까요? 부사구일까요? 이것도 몇 시간 동안 들러붙어 있었다. 오도 가도 못했다이기 때문에 for several years도 여러분들이 부사적 수식어로 보시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교통 흐름 안에서 자, 오도 가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아, 오도 가도 못한다라고 하는 어려운 표현을 영어로는 be stuck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3번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공부가 될것 같아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네 번째는 traffic이 들어가 있는다는데요. 자, traffic congestion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conges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여러분께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단어지만 그래도 중등용 단어로 자, 등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암기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잘 외워둡시다. 자, 무슨 뜻이에요? A situation인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위치가 왔으니까 이러이러한 상황. 이렇게 해석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관계대명사 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It's crowded. 자, crowded는 뭐예요? 굉장히 붐비는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죠. 자, crowd가 명사로는 군중의 뜻이 있고요. 동사로는 붐비게 하다의 뜻이 있어요. 타동사로.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 뭐 수동태로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일반 형용사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be crowded라고 하면 붐빈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crowd가 동사로 무슨 뜻이에요? 붐비다. 아니에요. 자, 어떠어떠한 장소를 붐비게 하다의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주의하셔야 될 그런 동사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도로가 어떤 상황 속에서 대단히 붐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붐비고 있는 그런 상황을 자,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도로가 붐비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체증이라고 하죠. 사실 이 conges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체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traffic congestion이라고 하면 교통 혼잡 혹은 교통 체증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도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단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시면 얘도 한번 예문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The plan reduced. 그 계획이 그러니까 뭐 보통 시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관리하죠. 교통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시에서 만든 그런 계획쯤 될 텐데, 그 계획이 reduced는 감소시켰다, 줄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뭘 줄였습니까? traffic congestion. 이거 목적어네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줄였어요? 요 도시에서 줄였어요. 그러면 MD로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의 교통혼잡이라고 해석해도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MA로 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 중 어떤 것으로 선택해서 해석하셔도 무리가 없겠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단어도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Road sign. 요 sign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자, sign은 서명의 뜻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
자, 사인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자, 간판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죠. 그래서 항상 다의어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제안드렸어요? 저도 지금 사인에 대해서 뭐 동사의 의미도 알려드리고 명사의 의미도 알려드리고 한 5가지

0: 점포나 이런 곳에도 사인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판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사인인데, 사인의 위치가 어딘가요? Near a road가 되겠습니다. 도로 근처에 있는 사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는 사인이에요? 바로 has information for drivers. 운전자들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도로 근처의 사인이다. 그래서 road sign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렇죠. 도로 표지판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 교통과 관련해서 자, 이번 주에 다섯 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예문으로 가보도록 하죠. In the early years. 굉장히 흥미로운 예문이나 한번 뽑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초창기를 말하는 것이죠. 자, 초기의 연도들의 이렇게 하는 것이 직역이고요. 그냥 번역하면 초창기의 말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동사가 나와 있네요. still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목하셔야 될 단어는 used입니다. used는 조동사처럼 안 생겼죠? 꼭 외워두세요. can이나 will처럼 조동사 취급합니다. 과거에 뭐뭐 했었다, 뭐뭐 하곤 했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과거의 규칙적 습관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훔쳐가곤 했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요? road sign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 쇠를 녹여서 팔면 또 돈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고 하죠. 굉장히 재밌는 예문이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어휘는 다 마무리됐고요. 이제 퀴즈로 넘어갈 자, 시간인데요. 처음부터 한번 해보죠. road sign 뭐죠? 도로 표지판. 그 다음에 traffic은요? 교통. 루트는요? 노선 경로. traffic congestion. 좀 어려운 단어라 그랬죠? 이거는 교통 혼잡이 되겠습니다. avenue는요? 자, 도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 마무리 퀴즈 가겠습니다. 그 노선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는데, 노선은 뭐라 그랬어요? 루트라고 했죠? 그래서, 자, 잘 쓰셨을 것으로 보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 계획이 도시의 교통 혼잡을 감소시켰다. 뭐를 감소시켰어요? 교통 혼잡? Traffic congestion.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마무리 퀴즈까지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시면요. 이제 마무리 퀴즈까지 다 됐으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와 자, 그 다음에 예문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네요.
1: Root, root. The root is marked in red. Avenue, avenue. The broad avenue is shaded by tall trees. Traffic. Traffic. We were stuck in traffic for several hours. Traffic congestion. Traffic congestion. The plan reduced traffic congestion in the city. Road sign. Road sign. In the early years, people used to steal the road sign.
0: Okay. 자, 오늘 여러분들 저하고 교통과 관련된 다섯 개의 단어들, 자, 그 다음에 관련된, 자, 알아두면 쓸모있는 그런 어휘들까지 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주말 동안에 남는 시간에 좀 단어들 암기 좀 잘해서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안녕!
2: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노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영어책을 우리가 한번 펼쳐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어려운데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차근차근 읽어나가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서 도와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영어에 흠뻑 빠져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한번 책을 펼쳐서 영어 실력을 올려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바로 그 일곱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책이 그렇게 짧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읽다 보니까 아, 책을 또 이렇게 싹 끝내는 날이 왔네요. 우리 이 자신감, 성취감을 함께 느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비교급을 활용한 비교급 응용 표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풍성한 영어 사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lice opened the box and found a very small cake. The words, eat me, were beautifully marked on the cake in tiny raisins. Well, I'll eat it, Alice said. And if it makes me grow larger, I can reach the key. Alice ate a little bit, holding her hand on the top of her head. She wanted to feel which way it was going. Nothing happened at first. She finished the cake. Then she found herself growing and growing. When she looked down at her feet, they seemed almost out of sight. Her head struck the ceiling. Alice was now more than 9 feet high. She was never going to get into the lovely garden. Alice sat down and began to cry.
0: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바로 그 일곱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책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한번 빠져들어가 볼까요? Alice opened the box and found a very small cake.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Alice가 그 작은 문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물약 같은 걸 마셨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40cm도 안 되는 그 문 안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아, 맞다! 열쇠! 열쇠가 없었죠. 열쇠 원래 그 금으로 된 금 열쇠가 있었는데 그게 몸이 클 때는 탁자 위에 두고 아 열고 나서 그 작은 문을 열고 나서 거기에 둔 것 같은데 몸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열쇠를 깜빡 두고 왔습니다. 다시 탁자 위에 올라가려니까 탁자가 너무나 높아 보였죠. 이제 타고 다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지 라고 망연자실하고 있던 찰나에 아 그 탁자 밑에 보니까 작은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lice opened the box. 아, 자연스럽네요. 딱 연결이 되죠. Alice는 그 박스를 열었습니다. And found a very small cake. 그리고 나서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냐면 매우 작은 케이크를 발견했습니다. 요만한, 맞죠? 아, 매우 작으니까 요만한 케이크 되겠죠. The words eat me were beautifully marked on the cake in tiny raisins 라고 되어 있네요. Raisin이라고 하면은 건포도입니다. 아, 저도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그래서 the words, 낱말들, 어떤 말들이냐면 eat me, 나를 먹어라는 말이 were beautifully, 아주 아름답게 marked,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on the cake, 이 작은 케이크에 아, 한 요 정도는 되나 봐요. 이건 너무 작네요. 네, 한 요 정도 되는 케이크 위에 보니까 in tiny raisins, 건포도로 이렇게 eat me가 적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앨리스가 그걸 딱 보고 이거 먹어도 되나? 그런데 앨리스가 사실 그 열쇠가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따로 다른 옵션이 없잖아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에이 몰라 한번 먹어보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Well, I'll eat it, Alice said.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나 먹어보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And if it makes me grow larger, I can reach the key. 그리고 만약에 이게 if it makes me grow larger, 그게 나를 더 크게 만든다면, 내 몸이 더 자라게 만든다면, 더 크게 만든다면, I can reach the key. 이제 그 열쇠를 열쇠에 닿을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reach라는 것은 어디 어디에 닿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은 몸이 작으니까 그 열쇠에 손을 뻗어서 이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만약에 이 케이크를 통해서 몸이 커진다면 그러면 아, 그 열쇠를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또 문득 드는 생각은 또 몸이 커지면 이 케이크를 먹고 몸이 커지면 어떻게 돼? 그 문을 또못 지나가잖아요. 그 정원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떡하죠? 이게 아직 앨리스가 거기까진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Alice ate a little bit, holding her hand on the top of her head.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이렇게 잡고서 머리 위에 손을 두고서는 Alice ate a little bit. 그 작은 케이크의 작은 부분을 a little bit 작은 부분을 냠냠냠 먹었습니다. She wanted to feel. 그녀는 느끼고 싶었습니다. Which way it was going? 그녀의 몸이 더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which way it was going? 어떻게 되는지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냠냠냠냠냠 케이크를 조금 먹고는 지금 내 몸이 커지나 작아지나 한번 느껴보자 이렇게 가만히 서서 느끼는 것이죠. Nothing happened at first. 처음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서 조금 먹었는데 그러면 커지지 않게 되겠네요. 그 케이크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진짜 아무 케이크가 아니었는지 혹은 무언가 마법의 힘이 있는 그런 케이크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조금 더 진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Alice opened the box and found a very small cake. The words, "Eat me," were beautifully marked on the cake in tiny raisins. "Well, I'll eat it," Alice said. "And if it makes me grow larger, I can reach the key." Alice ate a little bit, holding her hand on the top of her head. She wanted to feel which way it was going. Nothing happened at first.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이 조금 케이크를 먹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다 먹으면 또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She finished the cake. 그녀는 케이크를 다 먹었습니다. Then, 다 먹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she found herself growing and growing. 그녀는 그녀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느끼고 알게 되었냐면, growing and growing. 이제 점점 더 커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When she looked down at her feet, they seemed almost out of sight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몸이 점점 더 커집니다. 원래는 25cm만큼 아주 작았는데 이제는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봐라 더 커지네.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when she looked down at her feet, 그녀의 발을 보았을 때 그녀의 발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발이 they seemed almost out of sight. sight라는 것은 시야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시야. 이 발이 거의 시야 밖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몸이 너무 커지니까 마치 빌딩에서 발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발이 조그만하게 보이는 것이죠.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는 거예요. 즉, 앨리스가 그 물약을 마셨을 때는 몸이 너무 작아져 버렸고, 이제 다시 이 작은 케이크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몸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이 몸의 크기로 돌아온 게 아니라 몸이 너무나 커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발을 봐도 발이 잘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머리에서 이 눈부터 발이 너무 머니까 잘안 보이는 것이 되겠죠. 아, 어떡하죠? 자, 이렇게 몸이 커지면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문으로 못 지나갈 텐데, 그 문을 통해서 정원으로 못갈 텐데, 어떡하지? 그 물약이 더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읽어볼까요? Her head struck the ceiling.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struck이라는 것은 strike의 과거형입니다. strike는 이렇게 뭔가 때리다도 되고요. 뭔가 이렇게 치다.

도 되고요. 혹은 부딪히다도 됩니다. 머리가 이렇게 점점점 커지면서 천장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부딪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부딪혔습니다. 무엇을 때리고 부딪혔냐면 the ceiling. ceiling이라는 것은 천장입니다. 천장에 쿵 하고 몸이 너무너무 커지다 보니까 머리가 천장에 닿게 되겠죠. 그래서 천장에 부딪혔습니다. Alice was now more than 9 feet high. 앨리스는 이제 더 컸습니다. more than이라는 것은 뭐뭐보다 더 큰, 뭐뭐보다 더 큰, 뭐뭐 이상의라는 것이 되겠죠. 9 feet high라는 것은 9, 맞죠? 이 feet이 뭐냐면 바로 피트입니다. 피트, 이게 길이의 단위죠. 우리나라에서는 센티미터나 미터법을 쓰는데 영어권 국가에서, 미국에서는 이 피트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키를 나타낼 때 I'm 6 feet tall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foot, 이 feet라는 것은 단수 하나만 있을 때는 foot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foot이라는 것이 30cm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feet부터는 복수형인 feet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1feet는 30cm가 될 것이고 2피트는 60cm가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80cm 키가 180이기 때문에 6 feet tall이 되겠죠.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피트의 단위를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니 앨리스는 얼마나 커졌을까요? 9 feet high. 9 곱하기, 맞죠? 30cm이니까 2m 70cm입니다. 2m 70, 270cm. 즉, 2m 70이면은, 와, 진짜 크게 되겠죠. 정말 큽니다. 2m 70 정도, 그 이상만큼이나 커졌다라는 것이 되겠죠. 와, 그 거의 3m입니다. She was never going to get into the lovely garden. 그녀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작은, 한 40cm도 안 되는 그 작은 문으로 3m 가까이 되는 몸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 아름다운 정원 속으로 그녀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Alice sat down and began to cry. 앨리스는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앨리스의 이 걱정도 걱정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 비교급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저의 걱정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fun reading grammar, 비교급을 조금 더 응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단순히 뭐뭐 이상의 뭐뭐보다 더 큰, 뭐뭐보다 더 적은, 뭐뭐보다 더 작은 이렇게 활용하기보다는 이 기본적인 그 비교급도 있지만 그걸 활용하면은 조금 더 맛깔스럽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비교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ice was more than 9 feet high. Alice는 9피트, 그렇죠. 2m 70 높이보다 더 컸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일반적인 비교급의 사용법입니다. More than, 비교급이 있고 그 이후에 보통 우리가 than, 뭐뭐보다, 왜냐하면 비교를 하는 것이니까 뭐뭐보다 더 큰, 뭐뭐보다 더 작은, 이렇게 뭐뭐보다라는 비교를 나타내는 말을 적곤 하죠. 흔히 적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활용법이라면 또 다른 거 몇 개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e looks happier than ever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풍성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녀는 보인다. 뭐처럼 보이냐면 happier than ever. ever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 그런데 ever이 무슨 뜻이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살아온 세월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보다 조금 더 행복해 보인다. 즉 이게 어떤 의미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보다 조금 더 행복하다라는 것은 지금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즉,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그녀는 지금 가장 행복하다라고 해도 되지만 그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보다 조금 더 행복하다. 즉, 지금 가장 행복해 보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응용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온 겁니다. 중학교 때 내신 시험에 단골 손님이죠. It's a lot colder today. 아, 어제도 추웠고 그제도 추웠어요. 그런데 오늘이 훨씬 더 춥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춥긴 추운데 비교를 하긴 했죠. 그런데 이 비교급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a lot이라는 것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급 강조 제가 예전에도 다뤘지만 또 복습할 겸 추후에 나오면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급 강조하는 표현 a lot을 비교급 앞에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He's no better than a lia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교급 앞에 no를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He is no better than a liar. 그는 만약에 no가 없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보다 더 낫다.
거짓말쟁이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 no better than 이라는

0: 사람이라고 하면은 거짓말쟁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he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he라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쟁이보다 못하거나 거짓말쟁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급에다가 no를 붙이면 아 뭐뭐이다 뒤에 이제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겠죠. 뭔가 강조하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응용 표현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도 놓칠 수 없겠죠?
1: She finished the cake. Then she found herself growing and growing. When she looked down at her feet, they seemed almost out of sight. Her head struck the ceiling. Alice was now more than 9 feet high. She was never going to get into the lovely garden. Alice sat down and began to cry.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Raisin, raisin. The words "eat me" were beautifully marked on the cake in tiny raisins. Reach, reach. Well, I'll eat it, Alice said. And if it makes me grow larger, I can reach the key. Sight. Sight. When she looked down at her feet, they seemed almost out of sight. Ceiling. Ceiling. The lamp is hanging from the ceiling. Strike. Strike. Her head struck the ceiling.
0: 자,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어휘는 바로 foot과 feet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foot이라고 하면은 발입니다. 발. 발 하나, 단수입니다. 발 하나. 단수가 있으면 foot이라고 하고 우리 모두 다 일반적으로는 발을 두 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feet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foot이라는 것이 30cm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길이의 단위예요. 30cm가 하나가 있으면 foot이라고 하고 나머지 그 이상은 30cm가 두 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feet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도 되고 길이의 단위도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예문으로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She washed her feet. 그녀는 그녀의 30cm가 두 개 되는 것을 씻었다? 아니겠죠. 그녀는 그녀의 발을 씻었겠죠. 그래서 발의 복수형이 바로 feet이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The tree is 20 feet tall 이라고 하면 그 나무는 20피트 높이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피트 길이의 단위다. 그러면 20피트라고 하면은 곱셈을 해보면 바로 600cm, 6미터가 되겠죠. 아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문맥에 맞게 우리 친구들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정책과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도 또 다른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민법에 관한 내용,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자녀 관련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또 각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그 두 가지 내용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우리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이죠.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 토픽스 첫 번째 주제입니다. Biden plans to expand legal immigration 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합법적인 이민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들어보시죠.
1: Biden plans to expand legal immigration. The New York Times says it obtained documents showing far-reaching efforts by President Joe Biden to expand legal immigration and undo much of his predecessor's legacy. If President Biden gets his way, it will soon be far easier to immigrate to the United States.
2: Biden plans to expand legal immigration. The New York Times says it obtained documents showing far-reaching efforts by President Joe Biden to expand legal immigration and undo much of his predecessor's legacy. If President Biden gets his way, it will soon be far easier to immigrate to the United State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여기에서도 몇 가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단어 그리고 표현들이 있습니다. New keywords 확인하시죠?
1: Far-reaching.
2: Far-reaching.
1: To undo.
2: To undo.
1: Predecessor.
2: Predecessor.
1: To get one's way.
2: To get one's way.
0: 첫 번째 단어는 far-reach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Far-reaching, 그죠?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범위한이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고요. To undo. 우리가 누가 뭔가를 하는 거라면 undo. 그거를 되돌리는 겁니다. 했던 것을 원복하는 거죠. 무효로 만들다, 원상태로 돌리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Predecessor, 전임자를 얘기합니다. 현임 대통령의 전임자라고 할 때도 predecessor,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To get one's way,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민법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ew York Times says,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문이고요. 미국에서는 일단 circulation이라고 하죠. 신문 발행 부수로 따지고 또 그리고 구독 부수로 따져도 한 2위 정도에 해당하는 유서 깊은 신문인데요.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it obtained documents 여기서 끊어도 되겠습니다. 문건을 입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showing far-reaching efforts by President Joe Biden.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문건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담기다라는 우리말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담기다. contain이라고 쓰면 딱 좋겠는데 물론 contain은 많이 쓰죠. 이 음식에는 이러이러한 재료 혹은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다, 담겨있다 할 때 컨테이너 씁니다만 그냥 showing을 쓰시면 됩니다. 이 문건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0: 이 쇼란 단어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과연 이런 문건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할때 쇼를 쓸수 있느냐 없느냐는 애초에 기사를 보면서 혹은 영자 신문이나 영어 뉴스를 들으면서 이것을 요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꼭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노력인가 봤더니 to expand legal immigration. 첫 번째는 법적 이민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and undo much of his predecessor's legacy. predecessor는 전임자니까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남겨놓고 갔던 여러 가지 업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정책 같은 것의 상당 부분을 다시 되돌리겠다, 무효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는 겁니다. Legacy는 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유산은 보통 사망한 다음에 남겨놓는 건데 공무원이라든가 대통령들의 Legacy라고 하면 임기가 끝났을 때 지금까지의 자취와 흔적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If President Biden gets his way,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된다면, it will soon be far easier to immigrate to the United States. 그렇습니다. 여기가 진짜 주어죠. 미국으로 이민하는 것이 가는 것이 조만간 훨씬 수월해지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군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원격 인터뷰, 직접 갈 필요 없다라는 거죠. 전자 서류 확대 이런 식으로 일단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더군요.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바이든 plans to expand legal immigration. The New York Times says it obtained documents showing far-reaching efforts by President Joe Biden to expand legal immigration and undo much of his predecessor's legacy. If President Biden gets his way, it will soon be far easier to immigrate to the United States.
2: Biden plans to expand legal immigration. The New York Times says it obtained documents showing far-reaching efforts by President Joe Biden to expand legal immigration and undo much of his predecessor's legacy. If President Biden gets his way, it will soon be far easier to immigrate to the United States.
0: 두 번째 토픽이 되겠는데요. Three child policy in China. 정책은 정책인데요. 새 아이 정책, 즉새 자녀 정책이 중국에서 이번에 뭔가 뭐 나왔든지 사라졌든지 할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듣고 확인하시죠.
1: Three child policy in China. China abolished its decades-old one-child policy in 2016 and replaced it with a two-child limit to stave off risks to its economy from rapid population aging. But that has had little effect. China announced this week it will allow couples to have three children after recent data showed a dramatic decline in births in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2: Three-child policy in China. China abolished its decades-old one-child policy in 2016 and replaced it with a two-child limit to stave off risks to its economy from rapid population aging. But that has had little effect. China announced this week it will allow couples to have three children after recent data showed a dramatic decline in births in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방금 기사, 들은 기사는 핵심이 뭐냐? Three child policy가 아니라 동사에 역점을 두셨어야 될것 같아요. 동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청취가 된다, 안 된다를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구태여 얘기하자면 기준점은 동사를 듣느냐 혹은 동사를 듣지 못하느냐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사를 많이 들어도 동사를 못 들으면 문장이 마무리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됐다라는 건지 듣기 위해서는 동사에 특히 역점을 두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뉴스 키워드, 특히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죠.
1: To abolish.
2: To abolish.
1: To replace.
2: To replace.
1: To stave off.
2: To stave off.
1: Populous.
2: Populous.
0: 첫 번째 단어는 to abolish라고 하는 어떤 법이나 제도 등을 폐지하다라고 알려진 표현입니다. 법이나 제도를 폐지하다 할때 abolish가 제 생각에는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나옵니다.

0: replace, 그죠? replace예요. 어떤 장소를 다시라는 개념이니까 대체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로봇이 사람들을 대체한다 할 때도 바로 이 replace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to stave off, 피하다, 모면하다. 뭔가 나쁜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모면하다, 피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마지막은 populous, 인구가 많은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중국에서 발생한 이번에 새롭게 바뀐 새 자녀 정책, 어떤 내용일까요? China abolished its decades-old one-child policy in 2016. 이라고 되어 있군요. 여기까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하나의 토막이 되겠습니다. abolish라는 단어 나왔고요. 예, 여기 밑에 자막으로 나오겠습니다만, 보통 법이나 제도를 폐지하다 할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abolish, 그리고 scrap이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scrap, 그리고 repeal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갖다 버린다는 개념으로 abandon 이란 말도 많이 쓰고요. 요 정도 네 가지 표현은 꼭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decades old예요. 수십 년 동안이나 유지해왔던 한 자녀 정책 혹은 한 아이 정책을 2016년에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and replaced it with a two-child limit 이라고 되어 있군요. replace A with B. 자, 그리고 이한 자녀 정책을 두 자녀 제한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abolish라는 단어의 의미를 깨닫고 있느냐, 혹은 replace라는 단어를 깨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문맥상 둘 중에 하나만 알아두셨어도 나머지는 커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일부 핵심 단어만 가지고도 전반적인 흐름이나 느낌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자녀 정책으로 바꾼 이유는 to stave off risks to its economy from rapid population aging. 그렇습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자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위험, 그것을 stave off, 모면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가 되면 아무래도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결국은 출산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tave off.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뭔가를 피하다, 모면하다 할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뭘까요? 예방하다? prevent죠. 많은 경우 비슷하게 쓰이긴 하는데 조금 느낌은 다릅니다. prevent 혹은 prevention이라는 얘기는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피하다, 예방하다라는 가장 보편적인 의미로 쓰인다면, stave off는 지금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지금 임박한 위험을 모면하다, 피하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10년, 20년, 100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의미가 강하고 뭔가 나쁜 불길한 느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혼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But that has had little effect. 그렇습니다. All little이라고 하면 약간 있는 거고 little, 요건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정책 변화가 사실상 별반 효과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China announced this week, 이번 주에 중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It will allow couples to have three children. 요게 중요한 거죠. 정확히 couples에 이제 married couples라는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만, 부부가 세 자녀를 갖는 것을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After recent data showed, 그 이유는 최근 자료들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A dramatic decline in births in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 신생 아들의 숫자가 극적으로 감소했다라는 거죠.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2020년에 실시한 센서스라고 하는 인구 조사 결과, 실제로 신생아 수가 줄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요. 그 여파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요, 듣고 정리하죠.
1: 3-child policy in China. China abolished its decades-old one-child policy in 2016 and replaced it with a two-child limit to stave off risks to its economy from rapid population aging. But that has had little effect. China announced this week it will allow couples to have three children after recent data showed a dramatic decline in births in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2: Three-child policy in China. China abolished its decades-old one-child policy in 2016 and replaced it with a two-child limit to stave off risks to its economy from rapid population aging. But that has had little effect. China announced this week it will allow couples to have three children after recent data showed a dramatic decline in births in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0: Today's parents, 오늘은 to stave off.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피하다, 모면하다라고 할 때 많이 쓰고요. 지금 당장 피해야 되는 상황이죠. 정부는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이제 분위기가 비슷하죠, 여기까지는. 조금 전에 봤던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공급 부족 사태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Supply shortage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공급 부족이죠. 당연히 stave off가 들어가겠습니다. 뭔가를 고려하다, consider. 백신 스와프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To stave off a potential supply shortage. 진짜 지금 발생한 건 아니고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까봐 가능성을 stave off, 피하기 위해서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a vaccine swap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Swap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백신 swap이라고 할 때 여기서 agreement은 들어가야 되니까요. 미국과 백신 swap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뭐 미국과 달러 swap이라든가 이런 환율 관련해서 swapping하는 것도 있죠. 그거는 이제 어떤 위기 사태가 벌어지면 그 범위 내에서는 원할 때 항상 돈을 바꿔주도록 하는 건데요. 백신 스와프도 백신 공급을 위한 일종의 어떤 협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To stave off a potential supply shortage,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a vaccine swap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2: To stave off a potential supply shortage,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a vaccine swap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0: 빙은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China's population crisis라고 해서 중국의 인구 위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중국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라는 이중고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되게 짧죠? 근데 의미는 되게 큽니다. 일단 생산 가능 인구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령 인구는 아닐까요? 이중고에 빠져 있다 할 때 이중고란 말 많이 쓰는데 이 이중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영어로 말이죠. 그게 이중고가 되겠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working age people이라고 하거나 the working age population이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는 뭐냐면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모든 사람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세에서 64세. 그 중에서 참고로 경제 활동 인구가 있는데요. Economically active people 혹은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이라고 하죠.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생산 가능 인구 가운데 진짜로 소위 돈벌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그걸 따지는 것이 생산 활동 인구예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 18세 남녀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일도 안 하면 생산 가능 인구지만 경제 활동 인구에는 빠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령 인구는 elderly people 혹은 the elderly 이렇게 더 플러스 형용사로 복수명사를 살릴 수 있겠죠. China is facing the double blank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Of a shrinking working age population 그렇죠. 노동 그 연령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 and a surge of elderly people 고령 인구의 증가라고 하는 이중고를 당면하고 있다 겪고 있습니다. 뭘까요? The double whammy라는 말입니다. The double whammy, 이게 이중고예요. 만약에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써요? China is facing two big problems. 그리고 A and B, 그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자, 이 문장 듣고 정리하죠.
1: China's population crisis. China is facing the double whammy of a shrinking working-age population and a surge of elderly people.
2: China's population crisis. China is facing the double whammy of a shrinking working-age population and a surge of elderly people.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 그 중에서도 더욱더 중요한 내용들을 엮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Far-reaching.
2: Far-reaching.
1: To get one's way.
2: To get one's way.

0: To abolish.
1: To abolish.
0: To stave off.
1: To stave off.
0: Working age people.
1: Working age people.
0: Double whammy.
1: Double whammy.
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모든 기존 내용들, 에피소드를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내용의 MP3 그리고 스크립트도 다운이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영단학습의 친절한 길잡이 바이 워드코치와 함께하는 저는 워드코치 최현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9강을 통해서 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 여러분 복습 잘하고 오셨죠? 자, 오늘 이 시간에도요 먼저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보면요, 주어진 우리말 뜻에 부합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쓰세요 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 그는 날 따라잡을 수는 없을 거야 라는 문제 있었죠. He won't be able to 빈칸 me였어요. 자, 누군가를 따라잡다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세 단어로 잘 적으셨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은 catch up with 라고 여러분들 잘 적어주셨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 바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은 데이 25부터 데이 27까지 같이 또 재밌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슬라이드, 게이 슬라이드를 이용한다. Brief하게 말해라. Rent, 한복을 렌트하다. Sheep들로부터 양털을 얻는다. Lonely하게 느낀다. Greedy, 절대로 그리디하지 않아야 한다. Lightning이 숲에 불을 일으킨다. Raw, 고기. Crowded, 식당. Bracket은 시장가 끝을 표시한다. Arrow를 쐈다. Lesson을 가르쳐준다. Resort는 항상 같다. Dangerous, 항상 dangerous하다. Sever, 시간이 걸렸어. Come true, 꿈이 come true 됐어. Come close to, 나한테 come close to 하지마. Breathe in deeply 했어. Come across, 어떤 사이트를 come across 했니. Find out, 해커들은 find out 한다.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단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명사와 동사의 뜻이 있죠.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보통 개 슬라이드를 이용한다. 여러분, 자, people in Iceland usually use dog sleds. 자, 개가 끄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개 슬레이드. 우리말로 하면 좀 발음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여러분. 자, 슬레이드 하게 되면 썰매를 타다, 이런 뜻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외워주세요. 다음 표현이요, brief. 자, 명사인데요, brief하게 말해라, 난 시간이 많지 않아. 여러분 혹시 뉴스나 TV 프로그램에서 브리핑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또 지금 오늘 있었던 일을 나한테 브리핑해 보게, 뭔가 비서가 사장한테 이렇게 사장이 비서한테 할 수 있는 말이겠군요. 브리핑 한다는 건요, 짧은 시간에 뭔가 정보를 주는 그런 회의를 가리키는데요. 브리프하게 되면 그래서 짧은, 잠시 동안의 간결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브리핑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Be brief. I don't have much time.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이에요. Rent는 너무 많이 쓰죠, 여러분. 여행 가면요, 차를 가져갈 수가 없을 때는 렌트카를 빌리잖아요. 그렇죠? 자, 외국인들은 아름다운 한복을 렌트할 수 있다. 한복도 렌트하고요, 차도 렌트.

합니다. 바로 뭡니까? 자, 우리 돈을 내고 빌리다, 돈을 받고 빌려주다, 빌리다도 되고요. 빌려주는 것도 됩니다. 또 명사로 집세라는 뜻도 있죠. 자, foreigners can rent a beautiful 한복.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편이에요. 자, sheep. 자, sheep은 여러분도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습니다. 동물이죠. 그치? 어떤 동물입니까? 우리는 sheep들로부터 양털을 얻는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sheep 하면 또, 늑대 선생님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양인데요. We get wool from sheep.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울은요, 여러분. 여기서 양털의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이고요. 자, lonely. 여러분. 자, 명사인데요. 선생님, 마음 코치. 팁 가겠습니다. Lonely. 자, Lonely를 바꿀게요. 논니. 내 손을 정녕 놓는 거니? 논니? 나 외롭단 말이야. 논니 하면 여러분들 외로운 고독함 가겠습니다. Lonely. 내 손을 놓니? 오케이. Loneliness. 외로움은 고독이에요, 여러분. 선원들은 종종 긴 항해 중에 lonely하게 느낀다. 그렇죠. 항해가 길어지면 외롭게 느끼겠죠? Sailors often feel lonely. During long voyages.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볼게요. greedy.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요런 게 이제 greedy한 건데요. 자, 우리는 먹는 것에 절대로 greedy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볼게요. 자,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욕심 많은 탐욕스러운. greed하게 되면 명사를 욕심 탐욕이에요. 자, we should never be greedy about food. 자, 음식에 대해서 너무 욕심 부려서는 여러분들 안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이에요. Lightning. 자, 명사인데요, 여러분. Thunder이랑 같이 나와 있죠? 여러분, 같이 볼게요. Lightning이 있다. 그럼 숲에 불을 일으킨다. 정말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현상인데요. 여러분, Lightning 하면요. Light가 빛이죠. 하늘에서 갑자기 우르르 쾅쾅 하면서 빛이 반짝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번개겠죠? 그렇죠? Light가 빛이라는 거에서 여러분, 연결시켜보면 될것 같아요. Thunder 하게 되면 천둥입니다. 우르르 쾅쾅. 이게 천둥이고요. 빛이 반짝. 이게 번개. 라고 보시면 되겠죠. Lightning sometimes starts fires in the fores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이에요. Raw. 선생님이 raw fish 좋아합니다. Raw fish. 자,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raw예요. 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자, 그 아이는 raw 고기 먹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Raw fish가 이제 회죠. 그렇죠. 익히지 않은 고기요. 그래서 raw가 날 것에 익히지 않으니고요. The child doesn't like to eat raw meat. raw meat 하게 되면 여러분들, meat는 보통 우리 육고기이기 때문에 육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크게 요리하다죠. 하게 되면 요리한 익힌 불로 익힌 거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편 crowded. crowded를 하면 crowded는 자동으로 하니까 두개 세트로 하면 일석이조 되겠죠. 그녀는 crowded 식당으로 들어갔다. 자, 여러분 아주 손님이 빠글빠글빠글한 식당들 crowded 식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crowded 하게 되면 붐비는 혼잡판이에요. crowded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가야겠죠. 그래서 crowded는 군중,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군중, 북적임 가시면 되겠습니다. She entered the crowded restaurant.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 enter가 들어가다인데, 어디 어디로 들어가다라 그래서 여기다가 into 들어가면 into 같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다음 편. bracket입니다. 명사인데요. 그 bracket은 줄의 시작과 끝을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the brackets show the start and end of the lines.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bracket 하게 되면 이런 기호 여러분들 이미지로 찰칵 찍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바로 주로 복수로 꺽쇠 묶음. 자, 꺽쇠 묶음 요 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이에요. arrow. 여러분, arrow 하면 선생님 이렇게 탕 하고 싶은 그런 동작이 생각이 나는데요. 명사입니다. 책이 관역의 중심에 arrow를 탕 쐈다. 바로 뭡니까? 화살이죠. 또는 화살표라는 뜻도 있는데요. Jack shot an arrow into the center of the targe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이에요. lesson. 여러분, 우리 lesson number one, lesson number two.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보고요. 어떤 이야기의 lesson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요. 명사입니다. 그 이야기는 항상 우리들에게 중요한 lesson을 가르쳐 주었다. 자, 여기서 lesson은요, 여러분들 과수업 교훈. 훈계, 요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story always teaches us an important lesson. 요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이에요. result. 명사, 모든 것의 시작과 어떤 행동에는 result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result는 항상 같다. 자, the result is always the same. 여러분, 자, 결과, 결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이에요. dangerous 형용사인데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마우코 제팁 갑니다.
dangerous. 자, dangerous 선생님, 좀 약간 발음 바꿔볼게요. danger.

대인적. 너무 뜨거운 거에 대인 거야. 대인적 있니? 진짜 이거 위험해. 대인적 위험해. 그래서 dangerous 위험한. 대인적 있으면 위험한 거 알겠죠? 자, 운전하는 동안에 TV를 시청하는 것은 항상 dangerous 하다. 진짜 위험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safe, 이제 반대말이겠죠? 안전한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It's always dangerous to watch TV while driving.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sever. 자, 마우코치. 팁, 팁, 팁 갑니다. sever. 자, 약간 발음 바꿀게요. sever. 세버려. 뭔가를 세는 거예요. 몇 개인지 세보거라. 세버려. 자, 세버려. 몇 개의. 그래서 sever는 몇몇에, 몇 번에, 뭐, 몇 개에, 뭐, 여러 가지에. 요런 뜻. 몇몇에란 의미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때때로 sever 시간이 걸린다. 몇몇 시간, 몇 시간이 걸린다. solving a problem sometimes takes several hours.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496번이에요. Come true. Come true. 그의 꿈이 2018년에 마침내 come true 됐다. Dreams come true. 여러분, 꿈은? 그쵸. 꿈은 실현된다. 그렇죠. 이뤄지다, 실현되다. His dream finally came true in 2018. 좋습니다. 다음 표현 가볼게요. 자, 497번. Come close to. 자, 이건 다 나왔네. Come. 자, 오는 거죠. Close. 가까운. To. 어디 어디로. 자, 그러니까 어디 어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come close to 하지 마라. Don't come close to me. 자, 요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breathe in deeply. 여러분, breathe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breathe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자, 그런데 deeply, 아주 깊게, 그렇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다. 그는 갑자기 breathe in deeply 했다. He suddenly breathed in deeply.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이에요. come across. 자, come across. 어떤 재미있는 웹사이트를 come across 했니? 여러분, 요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뭔가를 정말 우연한 계기로 발견하다, 마주치다, 이런 뜻이에요. Did you come across any interesting website?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편 500번인데요. Find out. Find가 찾다란 뜻 알고 계시잖아요. 해커들은 여러분에 관한 모든 것을 find out 한다. 그렇지 않니? 그렇죠. 해커들이 그래요. 찾아내다, 알아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Hackers find out all about you, don't they?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우리 20개 단어 또 재미있게 신나게 Show me the world 지금 바로 연습해 볼게요. Flat, Sermon, Brief, 짧은, Rate, 빌리다, Ship, 야, Lonely, 외로운, Greedy, 욕심 많은, Lightning, 번개, Roll, 날 것에, Crowded, 붐비는, Bracket, 꺽쇠 묶은, Arrow, 화살, Lesson, 수업 교훈, Wizard, 결과, dangerous, 위험한, sever, 몇몇에, come true, 이뤄지다, come close to, 다가오다, breathing deeply, 깊게 마셔, come across, 발견하다, find out, 찾아내다. 에프트를 하지 않았다. 스위치를 꺼주세요. soil을 끼얹었다. while, 파리에 있는 while. peel, 사과를 peel하다. tight, 코를 tight하게 막다. notice하지 못했다. flavor, vanilla flavor. mystery 소설. solar 책임. nursing 기관. sometimes 택시를 탄다. decorate 케이크를 decorate 했어. snowflake가 독특하다. complain 항상 complain 하다. Instead of 뭔가를 해라. Check in, 호텔에 check-in 하다. Add up to 큰 것이 되다. Be responsible for 해야 한다. Line up,
라인 업 하면 자물쇠가 열릴 거야. 네, 여러분 우리 또 재밌게 단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ffort 나와 있네요. 자, 명사인데요. 선생님 인생에서 effort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의 effort를 하지 않았다. effort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외워둡시다. 노력, 수고라는 뜻이고요. 자, they made little effort to solve the problem.

들어오고 꺼지고 불이 들어오고 꺼지고 뭡니까? 그렇죠. 뭔가 전기 스위치라는 뜻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전환하다, 바꾸다, 바뀌다라는 우리 서로 역할을 한번 스위치해 보자라는 거 들어보셨죠? 바꾸다라는 뜻이 있어. Switch off the light. 자, switch off까지 같이 쓰게 되면요, 진짜 끄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불을 좀 꺼주세요. Before you go, please 가기 전에 좀불좀 꺼주세요. 다음 표현이에요. Soil. 자, 명사인데요. 우리는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soil을 끼얹었다. 불이 났어요. 그럴 때 물을 뿌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요걸 또 뿌리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흙, 땅, 토양 이런 뜻이 있어요. We poured. Poured 하면 뭔가를 그렇죠. 뭐 끼얹었다, 뭐 붓다 이런 거야. 자, more and more soil. 더 많은 자 토양을 on the fire 불에다가 이제 들이붓은 거야. To put it out. 자, 불을 끄기 위해서요. 다음 표현이야. While. 자, 요거 되게 많이 쓰여. 꼭 기억해놔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접속사인데요. 우리는 파리에 있는 while 몇몇 박물관을 방문했다. 파리에 있는, 그렇죠. 동안에. We visited several museums while we were in Paris. 우리가 파리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접속사, 주어, 동사의 어순까지 챙겨주세요. 다음 표현이에요. 자, peel입니다. 다음 표현, peel. 여러분. 자, 몇 개의 사과를 씻고, 필하고 그리고 얇게 잘라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그냥 먹기도 하지만 아사삭 그냥 먹기도 하지만 요렇게 뭐 합니까? 요렇게 하죠. 그렇죠. 껍질을 벗겨서 많이 먹죠. 껍질이라는 뜻도 있어요. Wash, peel, and thinly slice a few apples.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이요. Tight. 여러분 부사형용사 있어요. 네두 눈을 감고 코를 타이트하게 막아라. 아, 진짜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해. 아, 옷이 안 올라가. 너무 타이트해. 그럴 때 많이 쓰죠. 단단히 꽉. 그렇죠. 단단한 일정이 빡빡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Close your eyes and hold your nose tight.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 가볼게요. Notice. 자, 요것도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나오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에요. 동사, 명사 있는데요. 나는 어떤 차이점도 notice하지 못했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그렇죠. 뭔가를. 그렇죠. 알아채다, 눈치채다, 통지하다요. 우리 명사의 뜻도 많이 쓰이죠. 주의, 통지. 여러분 학교 게시판에 게시판 이렇게 쓰인 적도 있지만요. Notice 이렇게 써진 거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I didn't notice any difference. 어떤 차이점도 나는 알아채지 못했어. Flavor. 그 아이스크림은 바닐라 flavor이다. 자, the ice cream has a vanilla flavor. 자, 이거는 당연히 바닐라 뭐겠습니까? 바닐라 맛, 풍미, 향미. 자, 맛으로 많이 쓰이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Mystery. 여러분, mystery 소설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쵸? 제게 요즘 mystery 소설에 푹 빠져 있다. 이거 진짜 우리말처럼 써요. 여러분, 뭡니까? 수수께끼 신비 소설. 그렇죠. Mysterious 하게 되면 신비한 이런 형용사의 의미예요. Jack is into mystery. Into. 속에 푹 들어갈 만큼 빠진 거죠. 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자, stories, these days. 요즘에 너무나 미스터리 소설 이야기를 너무 푹 빠져 있어. 좋아하는 거예요. 다음 표현이야. Solar. 자, 과학책에서 아마 볼수 있을 법한 단어인데요. 형용사 있죠. 태양은 우리의 solar 체계에서 가장 큰 별이다. 선생님, 우리 어렸을 때, 학창시절 때, 우리 이거 지구과학 시간에 들어봤던 것 같아요.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인가요? 그렇죠? Solar 하게 되면은 태양이죠. Lunar 하게 되면 달이라는 뜻또 같이 기억해 주세요. The sun is the largest star in our solar system.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입니다. Nursing 이라는 표현 나와 있는데요. 형용사죠. Nurse와 같이 외워두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머니께서 이틀 전에 Nursing 기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지금 예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Nurse가 꾸민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Nurse 하게 되면 명사로 우리 간호사란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간호사와 관련된 의미인데요. 그렇죠? 간호사분들이 하시는 게 간호하는 거기 때문에 간호하는, 수유하는이라고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플러스에서 Nurse 자체 여러분, 간호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까지 같이 콕콕 챙겨주세요. 자, my grandma died 돌아가셨어요. At the nursing home. 자, 우리 그 nursing 기관에서 우리 어떤 간호해주는 기관에서요. 2 days ago 이틀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또 다음 편 보도록 할게요. 자, sometime. 자, 요거 우리가 빈도 부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많이 보이거든요. 자, 나는 보통 걷지만 sometimes 택시를 탄다. 보통 걸어가지만 정말 이따금씩 가끔 때때로 이런 표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어로요. At times, from time to time.
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sometimes가 사실 가장 많이 쓰여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usually walk, but sometimes I take a taxi.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 decorate. 여러분, 케이크 같은 거살 때요. 케이크의 decoration이 장난 아닌데 너무 예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자, 그녀는 작은 국기들로 몇몇 케이크들을 decorate 했다. 여러분, 아주 예쁘게 장식하다. 꾸미다. 이거예요. 자, decorate. Decoration 가시면 되겠습니다. 장식이고요. She decorated a few cakes with small national flags. National flags 하게 되면 우리 국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 snowflake. 자, 명사고요. flake라는 단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snow라는 단어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snow, 하늘에서 내리는 snow, 눈이죠. 그렇죠? flake만 알면 되겠네. 자, 너네 각종 snowflake가 독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니? 여러분, flake가요, 조각이에요. 어떻게 뭐 송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snowflake 하게 되면 눈송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Did you know that each snowflake is unique?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이요. Complain. 자, 동사인데요. 명사는 complaint, 명사예요. 몇몇 사람들은 항상 complain 하고 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complain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불평하다. complaint, 불평. A few people are always complaining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 instead of.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잘못 보셨겠지만요.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 둡시다. 자, 항상 불평만 하는 instead of 뭔가를 해라. 앞에 있는 것 대신에 뒤에 있는 행동을 해라라고 할때 그런 논리 구조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instead of 하게 되면 대신에라는 의미고요. 자, instead of complaining, 이거 하는 대신에, 불평하는 것 대신에, all the time do something, 항상 뭔가를 좀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checking, 여러분, checking, 호텔에 체킹하다, 호텔에서 체크아웃하다 할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나는 이 호텔에 체크인하고 싶다. 이미 그냥 여기에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숙박의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체크아웃 뭐겠습니까? 퇴실 절차를 밟는 거죠. I'd like to check in. At this hotel. 자, 이 호텔에서 나, 숙박 절차를 밟고 싶어요. 이런 의미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이에요. Add up to. Add가 여러분 더하다고요. Up to가 최대 뭐뭐까지야. 그럼 더해서 최대 뭐뭐까지 합계가 얼마만큼이 되다. 작은 것들이 모여 add up to 큰 것들이 된다. Small things add up to big things.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이에요. Be responsible for. 여러분. Responsible, 책임감 있는이죠. 그렇죠. 자,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 be responsible for 해야 된다. 책임감 있어야 된다.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뭐에 대해 책임지다. Responsibility, 책임감이라는 명사의 단어를 활용해서 take, 뭐라 그랬어요? 뿌리의 이미지 뭐였습니까? 내가 갖는 거, 소유의 이미지라 그랬죠. 책임감을 갖는 거야. 뭐뭐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 책임을 지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We have to be responsible for our actions. 가시면 되겠죠. 자, line up. 자, 번호들을 바르게 line up 하면 자물쇠가 열릴 것이다. 요럴 때도 쓰고요. 자,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어디 소풍 갔어요. 지금부터 line up 하세요. line up. 자, 어디 가시지 말고 line up 하세요. 뭐 하는 겁니까? 한 줄로 세우다. 진열하다, 맞추다요. If you line up numbers right, the lock will open.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스무 개나 더 공부해 봤는데요. 자, 우리 또 재미있게 show me the world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effort, 노력, switch, 전환하다, soil, 땅과 토양, while, 하는 동안, peel, 껍질, tie, 단단히, notice, 알아채다, flavor, 맛과 풍미, mystery, 수수께끼, solar, 태양에, nursing, 간호하니, sometimes, 때때로, decorate, 장식하다, snowflake, 눈송이, complain, 불평하다, instead of, 대신에, check in, 절차 밟다, add up, 합계가 되다, be responsible, 책임지다, line up, 줄 세우다. 플라이트, 내 플라이트 편이 떠난다. vacuum, 계단을 vacuum 하다. goose, 왜 goose를 백조라고 하니? accidental 이었다고 믿지 않는다. crash, crash와 함께 쓰러졌어.

mat 틀림없이 mat 모양이다. pay 값을 pay하다. reply 내 질문에 reply하다. finish 이를 finish하다. reward 이 reward는 의미가 있다. curly 꼬리가 curly하다. rich 그 국은 rich한 맛이 난다. candle 케이크에 candle을 꽂았다. spider spider는 거미줄을 친다. deaf 귀가 deaf이다. up close 경기를 up close에서 지켜보다. on a living 한다. in good health 소방관은 in good health 해야 해. and so on 그들은 스키 사이클링 and so on 즐겨. come to mind 이름이 come to mind 하지 않아. 네, 여러분 또 재밌게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flight라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명사인데요. 네, flight 편이 12시 30분에 떠난다. 자, 우리 여행 갈 때 공항 가면요, 이 flight라는 단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요, 비행, 항공편, 비행기 여행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My flight leaves at 12:3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다음 편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자신감 있게 외워볼게요. 자, vacuum, 자 명사, 동사의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계속 계단을 vacuum 하고 있니 여러분. 자, 우리 청소할 때도 vacuum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아마 보시면요, 아 그거라고 하실 거예요. 진공 또는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does it keep vacuuming the stairs? 자, 계단을 계속해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있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이에요. goose 여러분, goose 특히 겨울철에 우리가 goose down, duck down 이런 거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goose down은요, goose 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점퍼를 가리키는데요. 무슨 털이죠? 여러분 확인하셨죠? 살 때 거위가 들어가 있는 거위 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거위가 들어가 있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넌 왜 goose를 계속 백조라고 하니? Why do you keep calling a goose a swan?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24번이요. accidental 또는 accident 두 가지 단어가 이게 세트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트로 나와 있는 건요, 연관 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의 죽음이 accidental이었다고 믿지 않는다. 일단 accident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사고입니다. 여러분 사고는요, 예상하고 찾아오나요? 아니면 예상치 못하게 우연히 찾아오나요? 그렇죠. 우연히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accidental은 우연한 뜻밖에 accident는 사고라고 같이 외워두시면 아주 꿀조합이겠죠. I don't believe his death was accidental.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이요. crash. 자, 여러분 명사인데요. crash와 함께 큰 나무가 쓰러졌다. 여러분 큰 나무가 쓰러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충돌과 추락과 요란 소리가 쾅 하고 나겠죠. The big tree fell down with a crash.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526번이요. mad. 여러분, 우리 뭐 mad 땡땡 이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자, 그런 짓을 하다니 그 사람 틀림없이 mad 모양이다. 여러분, 그렇죠. 화가 날 미친 이런 뜻이요. 자, 우리 crazy는 많이 알고 계시죠? 미친 열중하는 대표적인 단어잖아요. 그렇죠? He must be mad to do that.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다니 정말 미쳤음에 틀림없어. 이런 거죠. 다음 표현이요. pay. 여러분 우리가 땡땡땡 pay 요즘에 많이 씁니다. 신용카드 말고요. 땡땡땡 pay.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때 pay요. 그는 깨진 창문 값을 pay하기를 꺼렸니? 그렇죠, 여러분? 자, 창문 깼으면 페이해야 됩니다. 그렇죠? 빚 등을 갚자. 대금 등을 지불하다 지급하다 보시면 됩니다. Did he mind? 자, 꺼리니? 페잉하는 걸 꺼리니? For the broken window. 자, 페잉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다음 표현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528번. 자, reply.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글을 보고요. 또 어떤 작품이나 인터넷상의 글을 보고요. 리플을 달잖아요. 그때의 reply예요, 여러분. 나는 네 질문에 reply 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리플은 뭐 하는 거예요? 댓글 다는 거죠. 대답하다, 응답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답, 응답이라는 명사의 의미도 있고요. I'm writing to reply to your questions. 가시면 되겠습니다. finish는 전 국민이 알 것 같아요. 댑, 우리 정말 쉬운 단어죠. 동사인데요. 농장에서 일을 finish하면 난 학교로 달려간다.
뭡니까? 바로 나와야 돼요. 끝내다 마치다. When I finish working on the farm, I learn to scroll.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 자, 530번. Reward. 자, 명사와 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 this reward means a lot to me. 이 reward는 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 학교에서도요, 우리 학생들이 발표나 이런 거 할 때 reward 있기를 진짜 많이 바라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reward 하게 되면 보상, 보수, 사례금, 그리고 보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단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다음 편, 컬리 또 가시면 좋겠죠. 컬리, 여러분 미용실에 가서 펌을 하게 되면요, 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컬리는 곱슬곱슬한, 꼬불꼬불하게 말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dog has a curly tail. 그 개는 꼬리가 아주 꼬불꼬불하게 말려있다. rich 갈게요. rich 형용사인데요. 여러분들, 자, rich guy. I'm a rich guy.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부유한, 영양분이 풍부한, 맛이 깊은, 다양하게 의미가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국은 rich 맛이 있다. 그 국이 부자야? 이건 이상하죠, 여러분? 그 국은요, 아주 깊은 맛이 있다 보셔야 돼요. The soup has a rich taste 가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말로 가난하니 or poor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candle 여러분 candle 우리 어두울 때 candle 키죠. 그렇죠? 자, 이미 알아요. 뭡니까? 초양초. 그 아이는 케이크에 candle 끄는 것을 즐겼다. The child enjoyed putting out 끄는 거야. candles를요. on the cake 가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입니다. spider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명사죠. spider는 곤충을 잡기 위해 거미줄을 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유명한 영화 중에서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 있는데요. 자, 스파이더맨 칙칙칙. 자, 무엇을 내뿜는 겁니까? 바로 요거죠. 그렇죠. 거미줄을 칙칙칙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pider는 거미예요. spiders spin webs to catch insects 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 표현. deaf 여러분 그냥 한쪽 귀가 deaf이다. 한쪽 귀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귀먹이 he's deaf in one ear 가시면 되겠습니다. up close. 자, up close 여러분 up이 붙으면요 뭔가 조금 이렇게 가까이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가까이서는 가까이서인데 좀 더 약간 강조한 거야. 좀 더 많이 가까이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까이서 코앞에서 요 느낌 보시면 되겠죠. 내 친구들과 나는 경기를 up close 지켜보길 좋아한다. My friends and I love to watch. 자, the games up close. 완전 가까이서 보는 걸 좋아한다. On a living. 자, 이건 바로 가실게요. 생계를 유지하다. Make a living. earn이요. 벌다란 뜻이 있거든요. 돈을 벌다. I earn a living by doing what I like.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써 earn a living 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표현입니다. In good health라는 표현 나와 있는데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소방관들은요, in good health 해야 한다. 자, 굿이요, 좋은이란 뜻이고요. health가 건강이니까요. 건강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좋은 상태에. Firefighters should be in good health. 자, should be 뭐뭐 이어야만 한다. 같은 표현으로요, in good shape. In the pink까지 같이 알아주세요, 여러분. 다음 표현입니다. 자, and so on. 자, 우리가 ETC 조금 전에도 봤었는데요. 뭔가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열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타 등등 보시면 됩니다. And the like and so forth까지 같이 알아주세요. 그들은 스키, 사이클링 등등을 즐긴다 가시면 되겠죠. They enjoy skiing, cycling, and so on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me to mind. 자, mind가 마음이고요. come to는 어디 어디로 오는 거죠. 어떤 생각이 내 마음으로 오는 거니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녀의 이름이 자 come to mind 하지가 않는다. Her name doesn't come to mind.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20개 단어 재밌게 공부해 봤는데요. 또 더 재밌게 연습해 보고 올게요. Show me the world.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Flight, 항공편, vacuum, 진공, goose, 거위, accident, 우연한, crash, 충돌, mad, 화가 나, pay, 지불하다, reply, 대답하다, finish, 끝내다, reward, 보상, 보수, curly, 곱슬한, rich, 부유한, candle, 양초, spider, come me, deaf, 귀먹은, up close, 가까이서, on a living, 생기 유지하다, in good health, 건강한, and so on, 기타 등등, come to mind, 생각나다.
네, 여러분, 문제로 단어 실력 쑥쑥 키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 관역을 향해 화살을 쐈다. He shot the 빈칸 at the target.

자, 여기서 필요한 거 화살이 필요하겠네요. 여러분, 화살 무슨 단어입니까? arrow 가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 야구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니? 진짜 궁금하겠죠? What were the 결과라는 표현 들어가야 돼요. 결과 뭡니까? Results of the baseball game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음 표현이에요. 기다리는 동안에 앉아 있는 게 어떠니?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떠니? Take a seat. 앉아 있는 게 어때? 빈칸 you're waiting. 네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자, 동안에 우리 어떤 단어 있었죠? 그렇죠. Why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Please 빈칸 to my question. 내 질문에 대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글을 보고서 리플 단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기억하면요. Reply 가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우리 실력을 좀더 키우기 위해서 영영 도전해 보겠습니다. A flash of bright light in the sky. 하늘에 있는 밝은 빛인데, 밝은 빛의 반짝거린 flash.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Lightning. 번개 가시면 되겠죠. So, very unsafe and likely to hurt. So, 매우 되게 안전하지 않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치게 할 만한 거예요. 데인 적 있니? 진짜 뜨거워. 이거 데인 적 있니? 위험한 뭡니까? Dangerous 가시면 되겠죠. 그쵸? 3번. Taste of food or a drink. 자, 음식의 맛 또는 어떤 음료수의 맛이요. 맛, 풍미. 그렇죠. 뭡니까? Flavor. 그렇죠. To bring something to an end. 자, 가져오는 거야. 무언가를 끝으로 가져오는 거는 진짜 끝낸 거죠, 여러분. 자, 끝낸 거? Finish 하시면 되겠습니다. Finish 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여러분들. 자, 우리 마지막 코너죠. 도전, not working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우리말 뜻에 부합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쓰세요라는 문제 나와 있어요. 오늘의 문제. 자, 우리네 모든 시합을 바로 가까이서 볼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오늘 배웠어요. 조금 전에 배웠으니까 기억해서 정답을 여러분들 수강후기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풀어주실 거라고 선생님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도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유용한 표현들 많이 있었거든요. 단어는요,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꼭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아래 보이는 EBS 중학 들어오시고요. 마이 워드 코치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복습해 주시기를 선생님 기원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수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30강에 오셨습니다. 총 35강의 강의 중에서 여러분 30강까지 오셨다는 말은 정말 거의 다 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완강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30강 역시 어떤 내용이냐면요. 밑줄 친 어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얘들아, 한 가지 경고하자면, 경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기출문제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첫 번째 풀 문제는요. 41번 문항입니다. 41번 문항은 2022학년도 수능 30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능 문제는 우리 눈 크게 뜨고 살펴보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천천히 이해를 해볼 건데 어려워졌다고 했으니까 내용을 조금만 더 심도 깊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has been suggested that 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자, 어떤 것이 시사되어졌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시사되어졌냐면요. Organic metho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organic 하면 유기농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런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사되어졌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더 깊게 설명을 해줄 거야. 컴마 찍어가지고 동격으로 이런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어.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라고 정의되어지는 것이냐면요, in which only natural products can be used as inpu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천연 재료들만, 즉 혹은 오직 천연 상품들만이 뭐로써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래. 투입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묘사되어지는 것이 뭐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기농 방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말이 너무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유기농 물품 혹은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봐. 그랬을 때 어떤 키워드들이 떠올라요? 유기농이라고 하면 뭔가 화학 재료를 써서는 안 되고 천연 재료 그대로를 쓰는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요. 딱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유기농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천연 재료들만을 input, 투입물로서 사용하는 그 방법을 우리는 유기농 방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would be less damaging to the biosph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생물권에 훨씬 더 피해를 덜 준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문장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내용이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 쉬운 내용이야. 어떤 내용이냐면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물권, 즉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피해를 덜 준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이 정도는 우리가 원래 추측으로도 알 수 있지. 아,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뭔가 피해를 덜 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치? 자, 그랬는데 large scale adoption of organic farming method, however. 얘들아, 어휘 문제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접속사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어떤 접속사가 나왔냐면 however 이라고 하는 하지만 접속사, 즉 역접 접속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나오는 내용이랑 밑에서 나오는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거든. 맞지? 자, 그랬을 때 아, 유기농 방법을 채택하는 것 자체가 뭔가 환경에 피해를 덜 끼치네 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럼 그 반대 내용은 뭐야? 사실은 이런 유기농 방법이 환경에 피해를 끼쳐 혹은 뭔가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휘 문제에서 얘들아 접속사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거는 organic method. 여기서 친환경적인 뭔가 유기농적인 방법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으면 그 다음 내용은 그러면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겠네. 자, 그랬을 때 이런 유기농 farming meth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유기농적인 경작 방법을 너무 대규모로 채택을 하게 되면 would reduce yie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요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을 줄어들게 만든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앞서서 말한 거는 환경의 피해를 덜 끼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짚었지만, however이라고 하는 접속사 다음부터는 지금 부정적인 측면 짚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reduce라고 하는 1번 키워드는 맞겠네. 그랬을 때이 친환경적인 방

방법을 너무 많이, 너무 대중적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요. 생산량을 줄여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는 높여주게 될 거래요? Increase production cost for many major cro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그런 작물들에 있어서의 생산 비용은 높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부정적인 측면을 짚고 있습니다. 맞지? 자, 그래서 1번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고요. 자, 그런데 inorganic nitrogen supplie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inorganic 하면 무기질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무기질의 이런 질소 공급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무기질의 질소 공급 하면 너무 표현이 어렵지. 그러면 이걸 조금만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얘들아, inorganic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앞서서 나오는 유기농적이 아니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유기농이지 않은 거를 우리는 쉽게 설명해서 한번 화학적인 뭔가 재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화학적으로 만든 질소 공급이라고 하는 거, 친환경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공급은요, are essential for maintaining watery to high levels of productiv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moderate 하면 뭔가 보통의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럼 보통 정도에서 높은 정도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친환경적이지 않은 혹은 무기질 질소 공급은 필수적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그런데 여기서 필수적인 2번이 왜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앞선 내용이 얘들아 뭐였어? 이렇게 유기농적인 방법을 대대적으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생산량을 줄여주고 그리고 뭔가 생산 비용은 높인다 그랬잖아.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무기질의 질소 공급은 무조건적이게 필수적이게 된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얘는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무기질의 질소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For many of the non-leguminous crop spec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많은 비콩과의 그런 종을 키워내기 위해서 이런 무기질 질소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필수적이냐면 organic supplies of nitrogenous materials often are either limited or more expensive than inorganic nitrogen fertilizers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지금 단어들이 조금 어려워서 헷갈릴 수는 있지만 천천히 한번 짚어보자면 왜 얘네들이 필수적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왜냐하면 organic supplies 라고 하면 얘들아 유기질 공급이에요. 뭐에 있어서의 유기질 공급이냐면 이런 질소성을 띠는 물질의 유기적인 공급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우리 식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유기농적인 공급을 계속 해주는 것은요, often are either A or B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제한적이거나 지금 여기서 유기농적인 방법으로 계속 제공한다는 말인 즉슨 뭐를 제공한다는 거냐면 얘들아, 지금 여기서 비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유기농적으로 비료를 제공한다는 거는 뭔가 가축으로 나온 것 같은 퇴비, 지금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그런 가축에서 나온 퇴비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치? 내가 만 평의 땅에다가 퇴비를 댈 만큼 가축의 퇴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 제한적이거나 혹은 more expensive, 더 비싸기도 하기 때문에 아, 이런 무기질의 질소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겠구나. 2번은 확실히 해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밑에 부분이, 그쵸? 자, 그랬을 때 이런 organic supplies, 유기질적인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제한적이거나 혹은 비싸게 되는 거죠. 뭐보다는 inorganic nitrogen fertiliz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기질의 질소 비료보다 너무 비싸고 그리고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필수적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에 더해서 얘들아, 이에 더해서 라고 한다면 앞에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돼. 그치?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될 텐데 이에 더해서 there are benefit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점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뭐에 있어서의 이점이 있냐면요. To the extensive use of either manure or 지금 여기서 콩

식물이라고 계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 어떤 거에 사용? 광범위적인 사용의 이점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것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 거름이나 혹은 콩과 식물을 친환경적인 거름 작물로 사용하는 것에는 얘들아, 이점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런 거름, 혹은 여기서 친환경적인 거름으로서 뭐를 사용하는 거? 이런 콩과 식물을 사용하는 것은 얘들아, 앞서서 나온 표현으로는 어떤 표현이야? Organic supplies. 그치, 맞아요. 유기농적인 혹은 유기질적인 그런 공급을 말하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이점이 있다 그랬어? 아니야, 얘들아.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훨씬 더 비싸고 제한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3번 표현, benefit 이라고 하는 이점이 있다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얘들아, 무슨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냐면요. limitation. 뭔가 한계점들이 있다. 혹은 constraint 이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겠죠? constraint 라고 하는, 아, 제한점들이 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3번, it 이미 답으로 등장하게 되었고요. 다음 문장을 한번 보면은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요. Weed control can be very difficult. 이런 잡초 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Or require much hand lab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수작업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화학 물질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잡초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수작업적인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fewer people are willing to do this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지. 왜? 지금 여기서 굉장히 까다롭다고 했고요. 많은 수작업을 요구한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4변 fewer이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뭐 하게 됨에 따라서 as societies become wealthi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회가 점점 더잘 살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수작업을 많이 요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4번 표현 너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some method 몇몇 가지 방법. 자, 그런데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used in organic farm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유기농적인 농장에서 사용되어지는 몇몇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however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또한번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앞부분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냐면요. 유기농적인 방법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라고 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 짚고 있었거든. 그치? 자, 그런데 however 이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가 또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을 한번 또 뒤바꿔준다는 내용이었거든. 그래서 얘들아, 지금 2022학년도 수능 30번 문제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내용이 엎치락 뒤치락 했기 때문이었겠죠? 자,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잘 살펴보면, however, 하지만이 또한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등장하고 있는 organic farming, 유기농 농법이라고 하는 거, 유기농적인 경작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점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밑에 부분으로 읽어볼게요. 자, 하지만 이러한 유기농 농장에서 사용되어지는 몇몇 가지 방법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such as sensible use of crop rot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crop rotation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윤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아, 윤작이라고 하면 뭔가 같은 땅 내에서 올해는 뭐 밀을 심고, 내년에는 그 똑같은 땅에 순무를 심고라고 해가지고 농작물을 돌아가면서 심는 거를 우리는 윤작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윤작과 같은 합리적인 사용 혹은 specific combination 어떤 특정한 조합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뭐와 뭐 사이에 조합을 이루어내냐면 무언가 경작과 가축 경영 사이에 특별한 combination, 조합을 이루어내는 것 같은 그런 친환경적인 방법들은요, can make important contribu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특별하게 조합을 이루어내거나 뭔가 이런 합리적인 사용을 하는 것은요,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기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내용이 또 한번

반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표현 맞는 거야. 그래서 이 앞에 문장까지는 아, 그 친환경적인 유기농적인 방법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측면을 말했는데, however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또한번 등장하게 되면서 내용을 뒤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유기농적인 방법을 뭔가 합리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기여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자, 어디에 기여를 하게 될 수도 있냐면요. To the sustainability of rural ecosyst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농촌 생태계의 sustainability라고 하면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5번 선지도 오케이, 맞습니다. 자, 얘들아, 지금 첫 번째 문제부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나왔어요. 반드시 복습할 때 한번 찬찬히 스스로 읽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이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유기농 농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대규모 도입 시에는 수확량을 낮출 수도 있고, 그 비용을 높이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질소 공급의 제한과 잡초 제거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성 유지가 어렵지만, 자, 어렵지만, 작물 순환과 같은 적절한 활용을 한다면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기여가 될수 있다. 기여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게이 지문에서 짚어주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같이 한번 짚어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42번입니다. 같은 수능에서 42번 문제인 거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자면요. Classifying things together into groups.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겠네, 그치? 그래서 어떤 사물들을 분류해서,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It's something we do all the time.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 물건들을요,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고, and it isn't hard to see wh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분류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자, 그랬을 때, imagine 한번 상상을 해봐라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예시를 말해주겠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Trying to shop in a supermarket. 너가 슈퍼마켓에 가서 뭔가 시장을 본다고, 장을 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근데 그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요. Where the food was arranged in random order in the sh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식, 내가 사려고 하는 식품이 선반에 random ord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작위적으로 막 늘어져 있는 그런 슈퍼마켷에 가서 내가 장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예시가 등장하고 있는데 몇 개만 읽어보자면, 토마토 수프가요, next to the white bread in one ais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찾으려고 했던 토마토 수프가 그 흰색 빵 옆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chicken soup in the back next to the 60-watt light bulb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찾으려고 했던 그 치킨 수프가 60와트 전구 옆에 있는, 즉, 뭔가 random order. 체계적이지 않은 무작위적으로 배치된 슈퍼에 장을 보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내가 찾고 싶은 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 그치? 여러분, 만약에 치약을 사러 갔는데 그 치약을 한 바퀴를 뺑 돌고 나서 돼지고기 옆에서 찾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어렵잖아, 그치? 자, 그래서 The task of finding what you want, 너가 원하는 것을 찾는 그 업무는 would be time consuming,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오케이, 1번 표현 괜찮습니다. 왜냐면 너무 무작위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감이 안 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들 수도 있고요. And extremely difficult, 굉장히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In the case of supermarket, 이러한 슈퍼마켓의 경우에서는요, someone had to design the system of classifi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이런 분류의 체계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렇지, 얘들아. 분류의 체계를 design,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랜덤하게 배치가 된다면
물건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든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아, 분류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0: 2번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지만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얘들아, 슈퍼마켓 예시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이라고 하는 접속사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1: There is also a ready-made system of classification embodied in our own language
0: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분류의 체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어디에 내포되어져 있는 그 이미 만들어진 분류의 체계가 있냐면요. in our langua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언어에는 이미 만들어진 분류 체계가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지금 슈퍼마켓 예시에서 우리 언어에 대한 예시로 넘어오고 있어. 맞지? 자, 그랬을 때 the word dog,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강아지 혹은 개라고 하는 그 단어는 groups together a certain class of anim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종의 그 동물들을요, 서로 묶어준대.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강아지 혹은 개라고 하는 그 단어 아래 여러 가지 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시추도 있을 수 있고 말티즈가 있을 수도 있고 닥스훈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강아지나 개라고 하는 단어 하에 여러 가지 그 동물의 종들이 속해 있고요.
1: And distinguishes them from other anim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0: 그 강아지를 다른 종에 있는 그 동물과는 구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뭐가? 단어가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uch a grouping, 이렇게 그룹을 묶어주는 거.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강아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양이야 라고 해서 묶어주는 것은요. may seem too abstrac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어떻게 보여지냐면 너무나도 abstract, 추상적이래. 얘들아, 추상적이에요? 지금 강아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강아지 혹은 개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금 추상적이야? 아니지, 너무나도 명확하죠. 명확하다 라고 하는 obvious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분명한, 명확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뻔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obvious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 지어주는 거, 분류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obvious, 뻔해 보여서, 명백해 보여서 to be called classification, 분류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분명해 보인대. 자, 하지만 this is only because 왜 이렇게 뻔해 보이냐면요. You have already mastered the wo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이미 그 단어를 마스터했기 때문에 뻔해 보이는 거래. 그치? 자, 그럼 얘들아, 애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강아지라고 하는 단어는 새로울 수도 있겠네. 그치? 너가 이미 그 단어를 마스터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해 보이는 거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As a child, 자, 어릴 때 learning to speak, 어떤 어린 때냐면요. 너가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그 어린아이일 때 You had to work hard to learn the system of classifi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이러한 분류의 체계를 배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그치 얘들아, 이런 분류의 체계를 배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류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Your parents were trying to teach you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부모님이 너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그 분류의 체계를 배우려고 많이 노력했을 거야, 초반에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Before you got the hang of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그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기 이전에는요. You'll probably make mistakes. 너는 아마도 실수들을 많이 했을 거래. 자, 어떤 실수냐면요. Like calling the cat a do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고양이를 보고 어? 저거 강아지다 라고 부르는 실수를 했을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if you hadn't learned to speak, 너가 만약에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는 분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걸 말하는 거겠지. 자, 그랬을 때, 너가 만약에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the whole world would seem like the unorganized supermark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분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이 전체 세계는요, 마치 모인 것처럼 보일 거래. 정리되어지지 않은 슈퍼마켓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지금 하는 게 맞지. 왜? 지금 여기서 너가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얘가 부정적인 키워드인 unorganized랑 연결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you would be in the position of an infant. 너는요,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너는 유아기에 위치하게 될 것이고요. 그 유아기에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For whom every object is new and unfamili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이 새롭고 굉장히 낯설게 될 것이다. 뭐를 배우지 못하면? 분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자, 그랬을 때 in learning the principle of classification 이런 분류의 개념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요. 그러므로 We will be learning about the structure. 우리는 뭐를 배우는 거냐면 구조를 배우는 거래. 어떤 구조? That lies at the core of our language. 우리의 언어의 핵심에 있는 그 구조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주고 있고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요. 사물을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효율적인 삶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라는 체계를 통해서 세상을 조직화하고 그 구조를 배움으로써 모든 사물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 유아기적 상태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핵심 구조, core structure이라고 말했었죠. 핵심 구조를 이해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괜찮다면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건데요.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In economic system, 자, 경제 체계 안에서 얘들아, 경제 얘기할 건가 봐. 경제 얘기하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자면 경제 체계 안에서 What takes place in one sector has impact on ano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분야에서 발생한 것은요. 어디에 영향을 끼친데 다른 분야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지. 그래서 한 분야에서 발생한 일이 다른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Demand for a good or service in one sector. 한 분야에서 발생한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그치? 한 부문에서 발생한 수요가 is derived from 어디로부터 유발되어진 거냐면 다른 부문으로부터 유발된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경제 지문이 나오면 밑에 예문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바로 예문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해를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a consumer, 소비자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Buying a good in a store, 만약에 어떤 가게에 가서 물품을 사는 소비자가요. Will likely trigger the replacement of this produ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상품을 대체할 만한 것을 trigger 이라고 하면 촉진한다 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내가 어떤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을 하나 샀어. 예를 들어서 쌤이 마트에 가가지고 샐러드를 하나 샀다고 쳐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소비자는요, 무엇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냐면 이 상품을 대체할 만한 거, 보충할 만한 것을 유발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왜? 얘들아, 왜 여기서 보충해줘야 되냐면요. 쌤이 지금 샐러드를 하나 샀잖아. 그러면 매장 입장에서 10개가 있어야 될 샐러드가 9개가 된 거니까 당연히 하나를 보충하려고 하겠지.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은요, which will generate, 무엇을 만들어내게 될 거냐면 demands for activit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활동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게 될 거래. 자, 어떤 활동인지 살펴보자면 such as manufacturing, resource extraction, and of course, transp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 만들어내는 거, 제조해내는 거, 그리고 자원을 추출해내는 거, 그리고 당연히 운송이라고 하는 그 활동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당연하지 얘들아, 쌤이 지금 샐러드를 하나 샀다고 했잖아. 그 샐러드를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조 과정도 거쳐야 될 거고 그 자원을 추출해내는 과정도 거쳐야 할 거고 샐러드를 만든 곳에서 그 상점까지 운송하는 운송이라고 하는 그 액티비티 활동도 당연히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치? 내용이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랬을 때 What is different about transport i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운송에 있어서의 약간 다른 점이 있대. 뭔가 상품을 물건을 파는 것과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 운송에 대해서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It cannot exist al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운송, 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고요. A movement cannot be stor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움직임, 운송, 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되어질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치, 얘들아. 지금 마트에서 샐러드를 못 팔면 내일 팔면 되지. 왜? 저장이 되니까. 근데 운송, 운반 같은 경우는 저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저장이 안 되는지 진짜 한번 살펴보자면, An unsold product can remain on the shelf of a store until bou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팔리지 않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상점에 shelf이라고 하면 선반이죠. 그 상점에 선반에 남아있을 수 있대. 언제까지 남아있을 수 있냐면, 사질 때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but, an unsold seat on a flight.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서 팔리지 않은 좌석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팔리지 않은 좌석이 얘들아, 저장이 돼? 아, 이거 남겨놨다가 내일 손님한테 팔아야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쵸? 좌석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운송, 운반 같은 경우는 저장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2번도 맞는 키워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비행기에 있어서의 unsold seat, 팔리지 않은 좌석, 혹은 or unused cargo capacity in the same flight, 그 똑같은 비행기에 있어서 팔리지 않은 혹은 사용되어지지 않은 그 화물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remains unsold. 어떻게 남아있는데? 팔리지 않는 채로 남아있는 거지. 저장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And cannot be brought back as additional capacity la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추가적인 용량으로서 다시 되돌려질 수가 없는 거지. 운송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출발하는 비행기의 좌석이 안 팔렸으면 그 좌석은 영원히 팔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랬을 때,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an opportunity has been seiz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운송의 경우야. 운송의 경우에서 기회라고 하는 것이 포착되어진다. 얘들아, 안 팔렸어, 좌석이. 근데 기회가 포착이 되는 게 말이 돼? 아니지.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때 seize라고 하는 포착하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무슨 표현 쓸 거야? missed. 사라지게 된다, 놓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운송의 경우에는요, 그럼 기회가 당연히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 놓쳐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왜 그런 거냐면, since the amount of transport being offered, 제공되어지는 그 운송의 양 자체가 has exceeded the demand for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수요보다 더 공급이 뛰어넘었기 때문이지. 즉, 원하는 사람보다 지금 공급하는 양이 더 많았기 때문에 기회가 놓쳐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치, 얘들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팔려고 하는 좌석만 많아. 그러면 당연히 기회는 놓쳐지는 게 맞겠고요. 그랬을 때, The derived demand of transportation is often very difficult to reconcile with an equivalent supply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때 derive이라고 하면 유도된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유도된 운송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것이요. is often very difficult. 굉장히 뭐 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합니다. 뭐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냐면요. 그 상응하는 공급과 조화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도대체 몇명 정도가 우리의 운송을 살까? 우리의 운반되는 시스템을 살까라고 하는 것을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and actually 실제로 transport companies 이러한 운송회사 같은 경우는 would prefer to have some additional capa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용량을 갖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용량을 갖는 걸왜 선호하냐면요. To accommodate unforeseen demand, often at much higher pr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분의 좌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걸 수용하기 위함이래요? Unforeseen dem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쌤이 지금 항공기 회사라고 쳐봅시다. 100개의 좌석을 만들어 놨어. 그런데 뭔가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하게 된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쌤이 미국행 비행기를 100좌석을 마련을 해놨는데, 아, 미국에서 어떤 행사가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미국행 티켓을 사게 된 거지. 좌석을 사게 되면서 뭔가 훨씬 더 높은 값으로 이러한 unforeseen demand.
예측하지 못

비슷했었던 티켓을 팔 수도 있으니까 아, 항공사들은 여분의 좌석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를 선호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 예측되어지지 않은 수요를 수용해내기 위해서 추가적인 좌석을 만들어 놓는다 라고 하는 표현 너무 잘 들어맞고 있죠. 자, 그래서 5번까지도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문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생된 수요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었어. 쌤이 샐러드를 사서 그 샐러드를 운반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아,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타 부문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생된 수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상품과는 달리 물리적으로 저장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과 그 수요를 초과해서 기회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며, 즉,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용량 확보와 수요 공급의 조화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얘들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42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자면 In studies, 자, 어떤 연구냐면요.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vitamin C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타민C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자, 비타민C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지금 그거를 실험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랬을 때 researchers typically divided the subject into two group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진들은 그 피실험자들, 즉 실험 대상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대. 자, 그러면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그룹은요,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the experimental grou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험 집단이죠. 실험 집단은 어떤 집단이야? 비타민C를 제공한 집단이지. 자, 그리고 receives a vitamin C supplement, 이런 비타민C의 그 영양제를 공급받은 집단이고요. And the other,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요, control group이라고 해서 통제 집단입니다. 통제 집단인 경우에는요, does not, 비타민C의 공급을 받지 못한 그런 그룹이겠죠. 그래서 실험을 두 개의 그룹을 나누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Researchers observe both grou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연구진들은요, 두 개의 그룹을 둘다 관찰을 한 거죠. 무엇을 밝혀내기 위해서? Whether one group has fewer or shorter colds than the o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뭔가 감기도 덜 걸리고 감기가 걸려도 좀 짧게 걸리는 그런 효과성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두 개의 집단을 다 관찰을 하게 된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랬을 때 the following discussion, 그 뒤따라 나오는 논의가요, 무엇을 밝혀주냐면, some of the pitfalls inherent in an experiment of this ki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류의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내재된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해 줄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아, 그래서 이런 비타민C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러한 경우의 실험에서 뭐가 발생한대?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고요. And ways to avoid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함정들을 잘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줄 겁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지금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함정들을 잘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야 돼. 그치? 자, 그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리고 이 함정들이 어떤 함정들인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in sorting subjects into two groups, 만약에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때, researchers must ensur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연구자들은 무엇을 보장해야 하냐면요. Each person has an equal chance of being assigned to either the experimental group or the control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각각의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된대요? Being assig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할당될 수 있는 그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쌤이 지금 이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쌤이 지금 실험 집단에 들어가는지 통제 집단에 들어가는지 그 확률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 현진 쌤은 건강하시니까 실험 집단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치? 실험을 할때 이렇게 해야지 뭔가 동등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This is accomplished by a randomiz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문장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이것은 뭐에 의해서 완수되어질 수 있냐면요. Randomiz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키워드라고 할수 있고요. randomization이라고 하면 임의 추출입니다. 자, 그래서 임의 추출에 의해서 이런 것이 달성되어질 수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the subject are chosen randomly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피실험자들은 어떻게 골라질 수 있냐면 그 모집단으로부터 임의적으로 무작위로 지금 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뭐를 통해서? By flipping a coin. 뭔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실험 집단 가시고, 뒷면이 나오면 통제 집단 가시고. 그렇게 해야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임의 추출의 방법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혹은요, or some other method involving chance. 뭔가 운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무작위적인 방법을 통해 뭐 해야 된다? 실험 집단을 분류해야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이런 무작위 방법은요, helps to ensure that 무엇을 보장해 주냐면 result reflect the treat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처치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걸 보장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얘들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처치는 뭘까? 이때 등장한 처치라고 하는 거는 비타민C를 제공하는지 제공하지 않는지 얘를 처치라고 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그 결과가 정말 처치를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 보여주는 것은 뭐다? 무작위 추출이라고 하는 것이다.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mportantly, 중요한 것은 뭐냐면, the two groups of people must be similar.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야? 그두 집단에 있는 사람들 모두 어때야 된대, 얘들아? 비슷해야 된대, 그치? 그래서 실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건강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 나머지 통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실험을 하면 실험 결과가 의미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 실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해야만 하고요. And must have a same track reco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같은 그런 의료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료 과정이 있어야 됐는데요. With respect to co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기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진료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겠지. 뭐 하기 위해서? To rule out the possibi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가능성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뭔가 비슷한 집단을 데리고 와야겠지. 자, 어떤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냐면요. That observed differences in the rate, severity, and duration of cold might have occurred any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감기와 관련된 비율, 감기가 1년에 몇번 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걸리는지, 감기가 한번 걸리면 그 지속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관찰된 차이점이 어떻게 해서든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가능성, possibility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실험 집단, 두 집단 자체가 비슷한 수준이어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rule out, 배제하다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if,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약에 the control group would normally catch twice as many colds as the experimental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어. 통제 집단이 그 실험 집단보다 1년에 2배 정도 감기가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야. 즉, 원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을 통제 집단에다가 몰아놓는다면, then the finding proved n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 실험 결과는 그 어떠한 것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애초에 지금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건강한 사람들인데 비타민C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입증해낼 수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D번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experiments involving a nutri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영양과 관련된 실험에서는 The diets of both groups must also be differ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두 그룹의 식단 또한 달라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지금 다르다 그랬어? 앞에서 뭐하라 그랬어? 그 실험하는 두 개의 집단은 서로 비슷해야 된다 라고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 자, 그랬을 때 different가 아니고 어때야 된다? 유사해야 된다. similar 이라고 하는 반의어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두 개의 실험하는 집단이 먹는 식단 또한 비슷해야지. 그치? 자, 그랬을 때, especially with the respect to the nutrition being studi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실험이 되어지는 그 영양소에 관련해서

는 식단이 비슷해야 돼. 즉, 여기서 실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비타민C를 엄청 많이 먹는 사람이고, 뭔가 통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비타민C를 한 번도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식단을 비슷하게 맞춰놓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If those in experimental group, 실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were receiving less vitamin C from their usual diet, 그들이 원래 먹고 있던 식단보다 비타민 C를 덜 받게 된다면, then any effect of the supplement may not be appar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영양제의 그 어떠한 효과도 명백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식단도 비슷하게 맞춰놓고 시작해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지문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 해야 된다? 비타민C 실험에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즉 여기서 말하는 오류가 뭐야 얘들아? pitfall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오류는 뭔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다르게 설정하는 거지. 그래서 비타민C 실험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배정한다. randomization이라고 하는 표현 썼었죠. 그래서 무작위로 배정해서 각 대상자가 어느 그룹이든 속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자, 특히나 영양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연구되는 두 집단의 식단, 다이어트라고 했었습니다. 그 식단이 서로 비슷해야 실험 결과에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마지막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건데요. 45번이고요.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Sport can trigger an emotional response in its consum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반응을 유발해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치, 얘들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면 감정적인 뭔가 반응이 오죠. 그랬을 때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반응을 그 소비자에게서 끌어낼 수 있다. 유도해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감정적인 반응은 반응인데 of the kind rarely brought forth by other produ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상품에서는 거의 일으켜지지 않는 종류의 감정 반응이 일어난대. 아, 그래서 스포츠를 소비할 때 어떤 특별한 감정적인 반응이 등장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Imagine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Bank customers. 어떤 그 은행의 소비자가 buying a memorabilia to show loyalty to their ban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기념품을 샀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은행에 본인의 충성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념품을 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래. 얘들아, 예를 들어서 쌤이 A라고 하는 그 은행에 충성도를 보이기 위해서 그 은행에서 주는 뭔가 티셔츠, 굿즈들을 막 사는 거야. 우산도 사고, 티셔츠도 사고, 응원봉도 사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일반적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은행에 충성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념품들을 사지 않아요. 혹은 어떤 소비자를 한번 상상을 해볼 거냐면요. Identifying so strongly with their car insurance compan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자동차 보험 회사랑 너무 동질감을 느끼는 거야. 너무나도 동질감을 느껴서 that they get a tattoo with its logo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 회사의 로고를 자신의 몸에다가 타투로 새기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보래요. 일반적인가요? 아니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1번에 밑줄 쳐져 있는 identifying, 동질화다, 동일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괜찮은지 한번 보면요. 너무나도 동일시해서, 너무나도 동질감을 느껴서 그 자동차 보험 회사의 로고를 본인의 몸에다가 타투로 새긴다고 했으니까 너무 동질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1번 표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 왜? 그 스포츠에 관련된 기념품을 사는 것도 사실 많이 발생하는 일이고요. 그 스포츠팀의 로고를 본인의 몸에 타투로 새기는 경우도 꽤 종종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은 뭔가 다른 특성을 서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We know that.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Some sports followers are so passionate about players, teams, and the sports itself. 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몇몇 스포츠 추종단

사람들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하는 쏘댓 꿈은 등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몇몇 스포츠 추종자들은 너무나도 열정적인 거야. 뭐에 대해서? 그 운동 선수에 대해서, 운동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스포츠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열정적이어서 that their interest borders on obses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흥미가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진 거야? 뭔가 집착에 가까워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본단 말이죠. 알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너무나도 열정적이어서 그것이 이제 집착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표현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this addiction, 이러한 중독, 스포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provides emotional g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적인 접착제 같은 것을 제공해준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런 감정적인 접착제 같은 경우는요, that binds fans to tea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스포츠 팀과 스포츠 팬들을 연결시켜주는 끈끈한 접착제 같은 역할을 제공해주기도 하는데요. and maintains loyalty, 그리고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도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냐면요. Even in the face of unfilled fail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경기장에서 실패를 직면했을 때도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감정의 접착제 같은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치, 얘들아. Even이라고 연결되어지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내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장에서 실패를 했을 때도 뭐해? 우리의 충성심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실패했을 때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While most managers can only dream of having customers that are as passionate about their products as sports fans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대부분의 매니저들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무엇을 꿈꾸냐면요. having customer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소비자를 갖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자, 어떤 소비자냐면요. that are as passionate about their products as sports fa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들의 상품에 대해서 스포츠 팬들만큼이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소비자들을 갖기를 희망하는 매니저들,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있는 반면 즉,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스포츠 팬들은 어때, 얘들아? 완전 열정적이잖아. 그래서 몇번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충성심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랬는데, 그러면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런 소비자들 있으면 좋겠다. 꿈을 꾸기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어 하는 반은 뭐예요, 얘들아? 이 다음 내용이겠지. 하지만, The emotion triggered by sport, 스포츠에 의해서 유발된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 also have a negative impa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문장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반전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쵸? 앞서서 나오는 내용은 뭐였냐면, 이 스포츠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반응 같은 경우가 팬들과 스포츠 팀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짚었는데, 지금부터는 무슨 측면에 대해서 짚을 거야? Negative impact,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짚을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지금 내용이 한번 뒤집어진 다음 부분의 어휘를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sports emotional intensity can mean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스포츠의 감정적인 격렬함, 강도, 이런 거 있잖아요. can mean that.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냐면, 그 조직이 strong attachment, 강력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대. 어떤 거에 강력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과거에 강력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뭐를 통해서, Nostalgia라고 하면 향수거든요. 그 과거에 대한 향수나 혹은 클럽 트래디션, 그 클럽, 스포츠 클럽의 전통에 굉장한 뭐를 가지고 있다? Attachment, 애착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 자, 그러면 얘들아, 애착감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얘가 무슨 효과가 나타나야 돼? Negative impact,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야 되는 글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랬을 때그 결과, they may increase efficiency. 자, 얘들아, 벌써부터 이상하지? 그 결과로, 과거에 막 집착해. 과거에 집착하는 결과로, 그 조직은 may increase effici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효율성이 높아질까, 얘들아?

아니지, 지금 뭐에 대해서 짚는다 그랬어? Negative impact. 앞으로 부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짚겠다고 했는데 지금 효율성을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한다, 혹은 이런 효율성들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면 좋겠죠? Ignore. 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혹은 뭐 hinder, 저해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그 결과, 그 조직은요, 무엇을 무시하게 되냐면요, 효율성이나 생산성이나 혹은 and the need to respond quickly to changing market cond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재빨리 바뀌어 가는 그 시장 조건에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필요를 무시하게 된다. 혹은 저해하게 된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키워드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a proposal to change club colors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proposal 하면 제안이거든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 스포츠 클럽의 색깔을 바꾸자는 제안. 이건 좀큰 제안인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스포츠 클럽의 색깔을 바꾸자는 제안은 뭐 하기 위해서 색깔을 바꾸냐면, in order to project a more attractive im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매력적인 이미지를 투영해내기 위해서, 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팀 색깔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바꿔봅시다. 라고 하는 그 제안은요, may be defeat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defeat 하면 패배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무산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제안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자, 왜 무산되냐면요. Because it breaks a link with trad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색깔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전통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제안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본질적으로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야? 아, 스포츠가 유발하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라고 지금 정리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팬들에게 강력한 로열티, 충성심과 집착에 가까운 감정적인 유착을 제공하여서 팀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강력한 애착은 과거의 향수와 전통에만 머물게 해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효율성을 높이거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조직의 노력을 방해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 다섯 문제 푸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만나서 나머지 기출 문제 다섯 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주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0: Friday.
1: 아, 한 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0: 네.
1: 자, 오늘은 여행 영어 떠나봐야죠.
0: 어, 너무 좋은데요. 차 타고 갈 거예요.
1: 어, yes. 예. 자, 내 여행 가방은 농구공이 아니야. Part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 타고 가는 거 아니라 비행기 탈 겁니다.
0: 그러네, 비행기네요.
1: That's right.
0: 농구공이 아니 하면 뭐 드리블 쪽으로 갔나 보죠.
1: 그렇죠.
0: 튕겼나 보죠.
1: 튕겼습니다.
0: 네.
1: 자, 지난 시간에 Part 1에서
0: 예.
1: 아, 이거 뭐냐, 내 수트케이스가
0: 아, 뭐, 맞아요.
1: 바퀴가 미싱하고 뭐 다 뭐 브로큰 돼 있는 상황이다.
0: 와, 진짜 많이 망가졌었어요.
1: That's right.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 좀 파보려고 합니다.
0: 아, 제발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말이죠.
1: 그러니까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산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1: 네.
0: 왠지 그게 여행 가방이어도 이게 너무나 뭔가 이렇게 데미지가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1: 사실 여행 가방도 은근히 고가 라인이에요.
0: 아, 그렇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데미지 상당할 거예요.
0: 속상하죠.
1: 네, 맞습니다.
0: 네, 두 번째 미션은요. 아, 그러면 좋겠네요. 뭔가 그러면 상대방이 그런 오퍼를 한 것 같아요.
1: 그쵸?
0: 뭔가 뭐 이렇게 보상이 될 수 있다. Something like that. 자, 다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오.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완전 새 여행 가방이랑 기분이 상하네요.
3: Are you okay, ma'am?
2: No, okay.
3: No, oh.
2: Yeah,
3: sorry.
2: I'm not okay.
3: Okay.
2: Yeah. Sorry. 응? You understand? This is my new bag.
3: New?
2: Yeah, new. So I am angry.
3: Oh, okay, okay.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2: Mm-hmm.
3: Please fill out this form.
2: Your English is so hard for me.
3: I'm sorry to hear that.
2: Can you speak Korean?
3: No.
2: No?
3: No. Sorry.
2: Okay, in English, okay.
3: Please.
2: 아, 그 폼?
3: Yeah, yeah,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2: 응?
3: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2: Company? Company?
3: No, no, no.
2: No, no.
3: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2: Compensation?
3: Yeah, they should.
2: Sensation 친구예요? Sensation, compensation, similar?
3: No.
2: No, what is a compensation?
3: Like some money.
2: Money?
3: They should.
2: 그럼 좋겠네요.
3: 응? Sorry?
2: Okay, I want your money.
3: Oh, you want...
2: Thank you.
3: Okay.
4: 아이고, 결국에는 보상 못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1: 아, 그러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이렇게 중요해요.
0: 아, 그러니까요.
1: 네.
0: 이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이걸 어떻게 또 청구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1: 네, 네, 네.
0: 자, 오늘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표현들 집중시켜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1: 예.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5: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6: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5: I hope so.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1: 아우.
0: 이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아니, 솔직히 새 여행 가방 아니어도
0: 네.
1: 마음이 좋지 않죠.
0: 그러니까요.
1: 예, 아끼는 여행 가방인데.
0: That's right.
1: I'm upset. 화났어요. 여기서 끝낼 수 있겠네요.
0: Okay.
1: 예.
0: Oh, nice.
1: Because it's a suitcase.
0: Right.
1: 아, 왜냐면 이거, 그거는 가방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0: 어떤? 새로운.
1: Yeah. 근데 new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빼놓으셨어요?
0: 아이, 길이로 보면 안 됩니다.
1: 아,
0: 이게.
1: 근데 이게 또 이게 사람인지라
0: 네.
1: 다른 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0: 어?
1: 이 길이가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저한테.
0: 길이가요? 오케이.
1: 네.
0: Let's see.
1: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야 돼.
0: Oh my goodness.
1: 또 맞춰줘야 돼. 또 우리는
0: 왕초보 영어.
1: New suitcase.
0: 역사상.
1: 예.
0: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분을 처음 봅니다. It's a new suitcase인가요?
1: 너무 새롭잖아. 지금
0: okay.
1: 어제 그저께 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0: 정말 바로 산 것 같네요.
1: 예.
0: 정답은?
1: 아, brand new.
0: Brand new. You know why? 여기에 완전이라고 해놨잖아요.
1: 제 생각에, 그쵸.
0: 그렇죠.
1: 이거 제 생각에는 한 다섯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볼 때마다 또 까먹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방금 이 N-E-W 돼 있는 거
1: 네.
0: 이거 영원토록 남겨두겠습니다. Okay, so brand new 사이에 이제 하이픈이 그어져 있죠. 완전 새 것인 혹은 완전 새로운 그러니까 이게 신상이다 아니면 이번에 완전히 모델이 바뀐 것이다
1: 네.
0: 이런 게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맥락상. So brand new 자 완전 새 것인이라는 단어 나온 김에
1: 네.
0: 이것도 알면 좋지 않을까 좀 싶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요. 중고 물건 같은 거 사거나 팔 때요.
1: 아, 네네.
0: 아, 이거 거의 새 거예요. 새 것 같은 거예요.
1: 오.
0: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요게 조금
1: 변형되나요?
0: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새 것 같은인데.
1: 새 것 같은.
0: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1: 아, 새 것 같은. 새 것 같은은 그러면은.
0: 상상해보세요. 같은 게.
1: 같은
0: 뭘까요?
1: 거는 same이잖아요. Same new. Same new. 새 것.
0: Okay. 저 네. 지금
4: 어수는 잘 잡았어요.
1: 그렇죠.
4: 근데 네. 똑같다 이러면은 그건 그냥 새 거죠. 그렇죠.
1: 아 이게 똑같은 건가?
4: 그렇죠.
1: 아 그러네요.
4: 거의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뭐냐면
1: 아
4: like new, like you, like them.
1: 아 그러네.
4: Right? 네. 뭐 같은 이이기 때문에 아. like new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1: 접근은 좋았는데.
4: 네, 접근은 네. 좋았어요.
1: 아, 근데 아쉽네요.
4: 외국에서도요 중고 물건 파는 그런 뭐 뭐랄까 마켓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This is like new.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같이 좀 알아두시고요.
1: 네.
4: 자, 오늘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I'm upset 한데 이게 나왔네요.
1: Because.
4: 이게 뭐예요?
1: 뭐뭐 때문에.
4: 뭐뭐 때문에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명사로 쓴 거죠. 그 네. 아니라 뭐뭐이기 때문에이기 때문에 평소문이 붙어야 돼요.
1: 아.
4: 오케이. 자, because는 당연히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1: 네.
4: 내가 upset 했는데 왜 upset 했겠어요?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right? 자, 이런 식으로 because 뒤에는 평소문을 넣어서
1: 네.
4: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라서 뭐 이 정도로 이제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행복한데요.
1: 네.
4: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왜 그런 거죠? 자기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이런 말 하죠?
1: 네네네.
4: Yes? Okay. 자,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분을 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떠올리시면서 나는 행복해 일단
1: I'm happy
4: 왜냐하면은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1: because you're happy
4: I'm happy because you're happy okay so how about this 나 화났어 왜냐하면 그가 나를 밀었거든 자 그러면은 힌트를 드릴게요
1: 네
4: get mad 해서 화내는 동작을 강조해 볼게요 아. get mad
1: get
4: 그러면
1: mad.
4: 자 시제를 주의해서 나는 화났었어 왜냐면 그가 나를 밀었기 때문에
1: 아, I got mad.
4: Yes.
1: Because he pushed me.
4: 그렇죠.
1: Oh.
4: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1: Mm-hmm.
4: Yes. Okay. 자, 이렇게 해서 이유를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냥 아. because 평소문.
1: 네.
4: So 얘도 요 정도?
1: 진짜.
4: 네.
1: 옛날에는 이런 문장 보면은 도대체가 어떤 얘긴지 알 수가 없었는데
4: 네네.
1: 이제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
4: 그럼요.
1: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4: 아주 좋습니다. 이 because라고 하는 게 확장형 패턴이에요.
1: 음흠.
4: 그래서 얘는 문장을 두 배로 혹은 그 이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1: 네.
4: Okay? So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 am happy because you're happy.
1: I'm happy because you're happy.
4: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1: I got mad because you pushed me.
4: He pushed me.
1: He pushed me.
4: 왜? 엉뚱한 사람한테.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이번에 응용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슬기 씨가 왠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1: 그래요?
4: 저 지금. 지금 I'm upset이었죠?
1: 도전해 볼게요.
4: 나는 I'm upset이야. 나는 지금 기분이 상해 있어요.
1: 네.
4: 왜? 너 때문에.
1: 오.
4: 이러면 어떡할까요?
1: 야, 이것도 저한테 챌린지를 거신다. 예. I'm upset because of you.
4: 아니, 이렇게 음악으로 승화를 하다니.
1: Yeah.
4: 네, 정답입니다.
1: Yeah.
4: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because, 뭐 because of 이렇게 암기를 했을 거예요.
1: 네,
4: 그렇죠?
1: 맞아요.
4: So because of 같은 경우에는 뒤에 평소문이 아니라
1: 명사.
4: That's right. 명사가 올 경우입니다. 그래서 because 네가 뭘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 때문에.
1: 네.
4: So because of you, I'm upset. 이렇게 된 거죠.
1: 네.
4: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1: I'm upset.

0: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1: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면 유감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0: 예.
1: 뭔가 그 loss가 돼 있는 거, damage가 돼 있는 거에 대해서
0: 그쵸. 네. 보상을 해 주려나 봐요.
1: Right.
0: I'm sorry to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정말 I'm sorry해요.
1: I'm sorry래요.
0: To that. 그게 망가져서. 그게 망가져서 유감인 거잖아요.
1: 오.
0: 그래서 I'm sorry to 망가지다. 망가지다는 깨지는 거잖아요.
1: Okay.
0: So break that. 아니 break가 동사 맞나요? 깨.
1: I don't know.
0: 아, 그 망가지다가 근데 망가지다는 it doesn't work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좁아요. 그러면은 망가지다.
1: 네.
0: 깨지다로 갈게요.
1: Okay.
0: To 아, 이게 좁으니까 불길하다. Break. Break 맞죠?
1: Uh-huh.
0: I'm sorry to break that. 깨져서 sorry 해요.
1: Uh-huh.
0: Please fill out. 채워줘요. 이 form.
1: 오케이.
0: 네.
1: 자, 보겠습니다. I'm sorry to 얘는 정해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0: 네.
1: 아, 그런 저기 뭐야 얘기를 듣게 돼서 좀 마음이 안 좋다라고 해서
0: 아, 알아요. 이거 아는 겁니다, 제가.
1: 회화책에 거의 100% 항상 나와 있는
0: 아,
1: 것들인데.
0: 그쵸.
1: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break that. 이거는 뭐 부서서 죄송해요의 느낌은 좀 있긴 한데
0: 아,
1: 본인이
0: 죄송해요.
1: 브레이크를 한 건 아니잖아요.
0: 예, 그쵸?
1: 그쵸. So I'm sorry to hear that. 여기서 that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신의 수케이스가 brand new고 그리고 지금 damage가 나 있는 거를 다 포함하는
0: 아하.
1: 거죠. Okay, so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sorry라고 하는 거는 내가 미안하는 거라고 해석도 되지만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0: 아.
1: 그래서 해석이 이 맥락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마음이 안 좋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 oh, I'm so sorry
0: 네.
1: 이렇게도 해요. 자기가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뭐 유감인, 뭐 미안한 제일 많이 쓰죠. 그리고 후회하는 걸로도 쓰기도 합니다. Sorry는.
0: 예.
1: You'll be sorry. 너 후회할 거야. 결국 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안 좋은
0: 그러네요.
1: 상태를 얘기를 하게 돼요. 오케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I'm sorry to hear that. 얘는 분리시키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0: 네.
1: 그래서 아예 그냥 고정돼 있다고 봐도 아주
0: 무방하죠.
1: 무방합니다.
0: 예.
1: I'm sorry to hear that. 그럼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아,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뭐 유감입니다. 그런 말이나 소식 듣게 돼서 그렇습니다.
0: 이건 통으로 계속 좀 이렇게
1: That's right.
0: 말을 좀 해봐야겠네요.
1: 뭐 예를 들어서 아, 나 어제 자동차 flat tires 그러니까 그 뭐 구멍이 났잖아.
0: 아이고,
1: 아, 그러면은
0: 보험회사 불렀어?
1: 그러면서 아, 내가 그 너무 늦게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0: 아이고, I'm sorry to hear that.
1: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Please fill out this form. Form이 양식인 거 우리
0: 네.
1: 많이 알고 있죠. 그것을 fill out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0: Fill out, 채우는 거예요.
1: 이거는 사실 비행기나 공항에서는 무조건 듣게 되죠.
0: 네.
1: 왜냐면 우리가 입국하기 전에 뭔가를 작성하라고 꼭 하잖아요.
0: 그렇죠. 뭐 세관 신고서나
1: something like that. So, fill out something은요. 뭔가를 작성하다. 여기서 out은 바깥쪽이 아니고요. 그냥 동사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0: 네.
1: 끝까지 작성해낸다라는 느낌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Fill out something. 다만 만약에 명사가 대명사다.
0: 네.
1: 예를 들어 뭐 it, this, that 이런 것들이면 fill out it일까요?
0: Fill out
1: 어순이? Fill out it?
0: 아니요. Fill it out.
1: Fill it out.
0: 예.
1: 오케이? 대명사의 경우에만 가운데 넣어주시면 돼요.
0: 네.
1: 그냥 일반 명사는 가운데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0: 음흠.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신청서가 뭐죠? A로 시작하는 거?
0: Application?
1: 아하.
0: 예.
1: So application, right? So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0: Please fill out this application.
1: Application. There you go.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시제를 과거로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저는 이미 벌써 예. 그걸 작성했어요. 그것입니다. 그것. 심지어.
0: 그것.
1: 난 이미.
0: I already filled out this.
1: Filled
0: that.
1: Okay. Hold on.
0: I filled that out.
1: 그렇죠. Fill that out. okay. Fill out 사이에 넣어야 되죠. 뭐 그게 방금 지금 대수로 해주셨는데 뭐 대시든 이시든 it doesn't matter. 여기서는
0: 예.
1: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명사는 가운데 넣어야 됩니다. Okay. So, just like this. 자, 읽어볼게요. Fill out this application.
0: Fill out this application.
1: Oh, I already filled it out.
0: Oh, I already filled it out.
1: There you go. 본문도 읽어볼게요. Oh,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0: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1: 자, 다음 문장 볼게요.
0: 네.
1: 아마 그쪽에서 어느 정도 배상을 해줄 겁니다.
0: 그쵸.
1: 얘기를 하네요.
0: They should give you some. 그들은 너한테 약간의 배상.
1: 네. 이거 제가 맞추면, 햄버거 한 만 개 드리겠습니다. 만 개. 그만큼 가능성 희박하다.
0: 약간 좀 자존심 상하는데요?
1: 아니 왜냐면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요.
0: 그죠?
1: 네.
0: 아 이게 단어예요 그러면?
1: 그렇죠.
0: 뭐 수거 이게 막 뭔가
1: 아닙니다.
0: 조합된
1: 그냥
0: 게 아니네요?
1: 한 단어입니다.
0: 아 그러면은 내 크리에이티브함을 불어넣을 수 없겠네요. 배상을 해준다. 뭔가 페이백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알만한 단어인가요?
1: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0: 그래요? 그럼 그냥 보면 안 되나요?
1: 알겠습니다.
0: 자존심이 완전 상해버리니까.
1: 아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쓰는 순간 자존심 상할 거예요.
0: 네네.
1: So they should give you some 배상, 뭐 보상.
0: 네.
1: 이게 나오겠죠? 바로 compensation.
0: 아,
1: 오케이. 네, 인정?
0: 네,
1: 인정.
0: 몰라요.
1: 네.
0: 어휴,
1: 그래,
0: 전혀 몰라요.
1: 햄버거 날아갈 뻔했네요. 오케이, so compens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돈을 썼을 때 그쪽에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돈을 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예를 들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 같은 데서도
0: 네.
1: 뭐 비즈니스 트립을 갔어요. 출장을 갔을 때 내가 내 개인 카드를 쓴 다음에 나중에 그 receipt 영수증을 모아서 회사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compensation을 다시 줄 때도
0: 네,
1: 있고요.
0: 맞아요.
1: 아니면 어떤 뭐 물건을 옮기는데 거의 damage가 생겼을 때
0: 예?
1: 거기서 또 회사에서 그것을 또 배상해준다라고 할 때도 compensation이라는 명사를 씁니다. 물론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죠, 그죠.
1: 네, 빈도가 꽤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compensation이라는 것만 예전에는 만약에 드렸어도 외웠다면 이제는 동사랑 같이 가야 됩니다.
0: 네.
1: 그래야 적어도 외운 그 뭐라 그럴까요? 가치가 있잖아요. 아깝잖아요.
0: 네.
1: 동사를 알아야 쓰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준다. compensation. compensation. 그러면 누군가에 배상을 하다. 그거랑 비슷하죠. 뭐 give someone a promotion.
0: Yeah.
1: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give someone a raise. 이렇게 봉급을 인상을 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승진시키거나 그 어떻게 보면 비슷한 좀 맥락이죠. give를 썼네요.
0: 네.
1: 자, 이거 한번 해 볼게요. 그들은 나에게 배상을 했어. 과거형이네요.
0: They gave me some 아니죠?
1: 아, some은 안 써도 돼요. 네. 그냥
0: they gave me compensation.
1: 그렇죠. They gave me 뭐를 compensation.
0: 네.
1: How about this? Won't를 한번 써볼게요. Won't 안 그럴 거다.
0: 예.
1: 그들은 너에게 그 어떤 배상도 해주지 않을 거야.
0: They won't give
1: 누구요?
0: Give you?
1: You 그 어떤 배상이라도
0: any compensation.
1: There you go.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0: 아하.
1: 뭐 예를 들어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거든. 그러면서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0: 맞아요.
1: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0: 사실 보상받는 게 쉽진 않죠.
1: 아, 쉽지
0: 그 절차가.
1: 않죠.
0: 예.
1: 뭔가를 프루브하기가 너무 힘들죠.
0: Right,
1: so compensation이란 단어 강력 추천이에요. 오케이?
0: Okay? 예.
1: 자, 읽어 보겠습니다. They gave me compensation.
0: They gave me compensation.
1: 네.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0: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1: 네, 주의해야 될 게 reward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0: 맞아요.
1: reward는 이게 보상인데 뭔가 데미지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0: 아, 상에 대한
1: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잘했다라고 해서 보상을 해주는
0: 맞아,
1: 거죠.
0: 맞아.
1: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거는 오늘 깊게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 요것도 자주 나오죠?
0: 네.
1: 여기선 should는 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쓴 게 아니라 아마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꽤나 나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안다.
0: 예.
1: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또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걸 많이 겪어봤던 사람인 거잖아요. 공항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Alright? 그 느낌 살려서 한번 낭독해 볼게요.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0: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1: 자, 이랬을 때 마지막 짧게 들어갑니다.
0: 네.
1: 아휴.

0: 그러면 좋겠네요.
1: 오,
0: Right.
1: 요거는 제가 100% 맞출 수 있어요. 제 생각도 그래요. 라는 느낌으로 I think so.
0: 오케이. 자, 아마 보상해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1: 오!
0: 돼버린 겁니다, 지금.
1: 아,
0: 정답은?
1: I hope. 나
0: 이거는,
1: 너무 자신 있었는데요.
0: 근데 자신 있는 대답이었어요. 오케이? 보상해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1: 그래야죠.
0: 그래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응당치사.
0: 그러죠. So, I think so. 그거는, 그런 것
1: 아,
0: 같다라고
1: 그렇군요.
0: 거의 확신 수준이고요.
1: 예.
0: I hope so.
1: I hope
0: 이거는
1: so.
0: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면 좋겠다.
1: 네.
0: hope가 희망하는 거니까요. 그쵸? 오케이? So, 얘도 아마 회화책으로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1: 네.
0: 그러면 좋겠어. 그러길 바라. 이거는 이 앞에 어떤 말이 나와야죠.
1: 예.
0: 이미, 걔네가 우리를 좋아할까? 뭐, 이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할까? I hope so. 너의 말이 맞기를 바란다. 그래서 앞에 뭔가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1: 예.
0: 그쵸?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문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1: 오,
0: 오케이. 자,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1: I hope so. I really need it.
0: 그러니까,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캐시 현금을 빌려줄까? 누가 그랬을 거예요.
1: 네.
0: 그랬을 때, 그러길
1: 그러길
0: 바란다. 나
1: 바래.
0: 정말 그 돈이
1: 너무
0: 필요하거든. 이런
1: 필요해.
0: 식으로 이제 앞에 말에 이렇게 응해서 쓸수 있겠죠.
1: 약간 이제 얼마 전제 상황 대출이 될까? 될 거야. 그래, 나도 그러길 바래. 나 진짜 그돈 너무 필요하거든.
0: really need it. 이게
1: 맞아요.
0: 딱 되거든요.
1: 딱그 상황이에요.
0: Right.
1: 예.
0: 그리고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면은 얘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1: 아,
0: I really
1: really hope
0: hope
1: so.
0: so.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이건 전에 한번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1: 예.
0: 만약에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1: 네.
0: 그러지 않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I hope so의 반대라고 볼수 있죠. 그러길 바란다. 근데 이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1: I hope no.
0: I hope no.
1: 아니면 I hope not. I hope not.
0: That's
1: 오,
0: better.
1: hue.
0: That's better. Okay? So I hope so. I hope not. Alright.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why 그리고 why not의
1: 예.
0: 정도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1: Why not은 정말 많이 들어봤고 잘 쓰는 말인 것 같은데, I hope not은 너무 생소해요.
0: 아직은 익숙하지
1: 예,
0: 않죠? 오케이.
1: Okay. 맞아요.
0: 자,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1: 네?
0: I hope so.
1: I hope so.
0: There you go.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I hope so. I hope so.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1: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0: 그러면 좋겠네요.
1: I hope
0: I
1: so.
0: hope so, right? Okay.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2: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0: I hope so. I hope so.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이유를 쫙쓸수 있는 because 평소문이죠.
1: 예.
0: 가보겠습니다. 내가 행복해서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1: I'm happy
0: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1: because you are happy.
0: Ooh, nice. 자, 두 번째. 걔가 그가 나를 밀어서 난 화가 나서. 나는 화가 났어. Get mad을 활용해서.
1: I got mad
0: 왜냐면,
1: because he pushed me.
0: there you go. 세 번째입니다.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자, 나는 기분이 상해 있어요.
1: I'm upset.
0: 왜냐하면 그게 완전 새로운 여행 가방이

0: 거거든요.
1: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2: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I am happy because you're happy.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 hope so. I hope so. 요거는 그대로 연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길 바래요. Really를 넣어보세요.
1: I really hope so.
2: 그렇죠. 자, 그러면 좋겠네. 나 정말 그걸 원하거든. 자, 나는 그러길 바란다.
1: I hope so.
2: 나는 정말로 그걸 원한다.
1: I really want it.
2: Want it. Okay. 자, 그러면 좋겠어. 난 그게 정말 필요하거든.
1: I hope so. I really need it.
2: 그렇죠.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I really hope so. I hope so. I really want it. I hope so. I really need it. Alright, very nice.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4: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3: I hope so.
2: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2: 해결!
1: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5: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1: Oh, I hope so.
5: Me too.
2: Oh,
1: wow,
2: you guys.
1: Wow, wow.
2: 오늘도 너무 잘해주셨고 한 주 깔끔하게 마무리 갑니다.
1: Hey.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저희 더 큰 사이즈 있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have a bigger size.
2: There you go.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1: 네.
2: 바로 because, 그 다음 평서문 넣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1: 네.
2: 오, 조금 깁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난 당신을 사랑해.
1: 오.
2: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내 아내이기 때문에
1: 야.
2: 이 문장 만들어주십니다.
1: 사실 아내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이 간헐적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예.
2: 이걸 영어로 만들어보는 거죠.
1: 좋습니다. 네, 열심히 좋습니다.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좋아요.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간간히 리뷰도 좀 해주세요.
1: 네.
2: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Marti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1: 생일, 네. birthday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Exactly.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해볼까요?
1: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0: 네, 바로 이거죠.
1: I got a

0: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동태로 쓰면은 감동받다, be touched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겸허하게 만들다, humble, humble, 그래서 humbling experience라고 하면 겸허하게 만들어주는, 겸허한 마음이 들게 해주는 그런 경험을 humbling experience라고 하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be humble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어렵지 않은 단어들인데요. 발음 연습해 보겠습니다.
1: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starting with air. Air. Air. Next we have touch. Touch. Touch. Lastly we have humble. Humble. Humble. Perfect. Let's take a look at her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It was my birthday a few days ago, and although by the time this airs, I guess maybe my birthday will be a little while away, depending on when it airs. But I really like to bake. And because of that, I think for maybe the last 3 or so years, I haven't got an actual birthday cake for my birthday. My friends and family like to get me like a tart or like something else, or sometimes I've made my own. And so, yeah, I haven't actually received a birthday cake in a long time. And on my birthday this year, I found myself getting 4 or 3 and a big donut. So it was really amazing because at a birthday party, 2 people brought a whole cake each. And then we had eaten one earlier in the day because I didn't think I was going to get one. I didn't expect it. So I was so touched and humbled by that. And of course, I ate all of the cakes and the giant donut that I also got instead of a cake. Thank you for the gifts.
1: A giant donut? That sounds pretty awesome.
0: I'm curious as to how big it was. Right? Giant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컸을까요, 도넛이?
1: I'm sure it was cake size. Okay. Definitely bigger than a regular donut.
0: Of course.
1: A cake-sized donut. How about that?
0: How big is a cake usually then?
1: Oh.
0: 그냥 아무튼
1: We don't know.
0: 네, 정확한
1: But I'm
0: 사이즈는
1: hungry.
0: 모르겠지만 큰 도넛까지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Oh. 자, 그럼 한 줄 한 줄 공부 시작해 볼까요?
1: Let's do it.
2: It was my birthday a few days ago and although by the time this airs I guess maybe my birthday will be a little while away depending on when it airs.
1: It was my birthday a few days ago and although by the time this airs
0: 네, 방송되다.
1: Air. Air.
0: Air. 방송되다 뿐만이 아니고요. 방송시키다, 방송으로 내보내다, 방송하다라는 뜻도
1: oh,
0: 있습니다.
1: Yeah.
0: Air a air. show.
1: Yeah, air a show.
0: 네, 그래서 the show is aired라고 airing 할 수도 있고
1: oh, yeah.
0: is aired 할 수도
1: yeah.
0: 있어요. 자동사, 타동사 다 가능한 mm-hmm. 동사입니다. Air. 그래서 예문을 하나 보자면
1: For example, the show airs every morning at 7:30 a.m.
0: The show airs every morning at 7:30 a.m. Mm-hmm. 그 프로그램은 또는 이 프로그램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이런 문장이고요. Mm-hmm. 그래서 다시 이 문장을 그 원래 문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고 and although by the time this airs mm-hmm. 이 클립이 방송으로 나갈 때쯤이면 뭐뭐 하겠지만 이라고 뒤에 이어지고 있어요.
1: That's right. I guess maybe my birthday will be a little while away, depending on when it airs.
0: Depending on when it airs, mm-hmm. 방송이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서 I guess, maybe, 어쩌면 my birthday will be a little while away. Mm-hmm. 여기서는 이 away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Mm-hmm. 제 생일 좀 이미 지난 뒤겠죠. 그러니까 mm-hmm.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가 mm-hmm. 뭐 사실 얼마나 시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말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날짜를 이야기하면서 still a while away 이런 식으로 away는 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날짜, 아직 오지 않은 날짜.
1: All right.
0: 그렇게
1: yeah,
0: 많이
1: so
0: 쓰이죠.
1: My birthday is 2 months away.
0: 네,
1: in that like
0: away.
1: that.
0: My birthday is 2 months away.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1: right?
0: My birthday was 2 months away는 잘 안 쓰고 항상 right. 2 months ago라고
1: ago.
0: 하죠.
1: Yeah.
0: 그래서 away는 아무튼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away가 mm-hmm. 나왔다 그러면 미래를 많이 가리키는데 mm-hmm. 여기서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1: Yeah, in 네. this case, away works, and we automatically understand that it's in the past because
0: 네.
1: she's talking about how far away it is from her birthday and the airing day.
0: 네,
1: right?
0: 여기서도 이 문장에서 그냥 away를 ago라고 바꾸는 것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진 않아서
1: right.
0: away라고 써준 것 같습니다.
1: Right, because it's two things.

0: that are being far apart instead of just a date coming around.
1: Yes.
0: If that makes sense.
1: So in her mind, her birthday was a while ago, but then this will be in the future. So it's complicated.
0: It's complicated.
1: She's saying away.
0: But away.
1: Usually in regular sentences, away means in the future.
0: In the future.
1: All right.
0: All right. Great explanation.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 really like to bake. And because of that, a lot of, I think for maybe the last 3 or so years, I haven't got an actual birthday cake for my birthday.
0: But I really like to bake.
1: 그런데 하면서 사실 앞에 하고 뒤에가 이제 but, 그러나 라는 어떤 반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0: It's not.
1: 여기서는 anyway 이런
0: Just
1: 느낌으로.
0: Like, yeah, she's 네. going on to the next thing.
1: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한 but이었습니다. But I really like to bake. 저는 베이킹 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0: Alright.
1: 베이킹이라는 것은 물론 빵을 만드는 것도 포함되겠고 케이크 만드는 것도 포함되겠죠. 베이킹이라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0: Making pastries kind 네. of things.
1: 네, 그래서
0: She says, and because of that, a lot of, I think for maybe the last 3 or so years.
1: And because of that, 그 이유 때문에 a lot of, 하려다가 무슨 말을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고요.
0: Yeah.
1: I think for maybe the last 3 or so years. 잘못 들으면 3 or 4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3 or so라고 했는데
0: three or so.
1: 의미는 비슷해요.
0: Yeah, 뭐 same thing.
1: 3, 4년
0: Around
1: 아니면
0: 3 years.
1: 2, 3년, 그래서 그냥 3년 정도. Around 3 years.
0: Around 3 years.
1: 정확하진 않죠. 제 생각에 sure. 지난 3년 정도는
0: Then what has happened? She says, I haven't got an actual birthday cake for my birthday.
1: 네. 스스로 베이킹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인지 I haven't got an actual birthday cake. 실제 생일 케이크를 for my birthday. 제 생일에 받은 적은 없었대요. Okay.
0: For the last 3 or so years.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My friends and family like to get me like a tart or like something else, or sometimes I've made my own. And so, yeah, I haven't actually received a birthday cake in a long time. And on my birthday this year, I found myself getting 4 or 3 and a big donut.
0: My friends and family like to get me like a tart or like something else or sometimes I've made my own.
1: 이 문장을 한번 보니까 바로 앞 문장에서 an actual birthday cake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 이유가 이제 보이네요. Actual birthday cake는 진짜 생일 케이크처럼 생긴 케이크를 가리키는데 딱 그렇게 생긴 거를 받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my friends and family like to get me like a tart, 타르트 같은 거나 or something else, 다른 거를 주는 걸 좋아하고 or sometimes I've made my own. 직접 그냥 뭐 베이킹을 해서 케이크 같은 것을 직접 만든 적은 있지 누가 생일 케이크라고 사온 거는 없다는 거죠.
0: Yeah, so nobody bought her a birthday cake and brought it. She's made her own or gotten another pastry or something.
1: Yeah, or a cake.
0: A cake, yeah. right. So she says next. And so, yeah, I haven't actually received a birthday cake in a long time.
1: 그래서 저는 in a long time have not done something in a long time 하면은 뭐뭐를 안 한 지 오래되었다. 뭐뭐를 오랫동안 해본 적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receive a birthday cake를 오랫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생일 케이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주 오랫동안.
0: So how about this year? She says. And on my birthday this year, I found myself getting 4 or 3 and a big donut.
1: 그런데 올해 생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I found myself getting
0: 4.
1: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보죠. 4 그냥 cakes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ound myself getting이라는 거는 뭐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건 아닌데
0: You didn't plan for it. It just kind of happened. Or 그렇죠. she didn't ask, can you buy me a cake? She didn't do anything. It 그렇죠. just happened.
1: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상황의 어떤 전개를 나타낼 때 found myself getting. I found, 예를 들어서 이거 나 안 살 거야. 이거 너무 비싸라고 친구들한테 다 말해놓고 at the end of the week, I found myself paying for one.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 어쩌다 보니 사고 있더라 이런 느낌으로 쓰는 말인데 I found myself getting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됐다. So, four cakes라고 하려다가 or 아니다 하고 고치고 있어요. Three, 엄밀히 따지면 케이크는 3개 받았고 and a big donut.

or so years라는 건 지난 3년 정도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으로 get something instead of something else. Get A instead of B 하면은 B 대신에 A를 받다라는 뜻이 됩니다. Get과 instead of를 같이 써볼게요. 함께 만들어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생일에 케이크를 많이 받았다는 내용에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같이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Last year, I got 3 cakes on my birthday, so this one has a lot to live up to. I got multiple cakes for my birthday, including a homemade ice cream cake. Now that's love.
0: 네, 첫 번째.
1: Matthew says,
0: 작년에 last year I got 3 cakes on my birthday. 작년에 생일 때 케이크를 세 개나 받았어요. So this one, 여기서 말한 this one은
1: this birthday. Birthday.
0: 이번 생일은 has a lot to live up to. 보통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굉장히 잘했을 때 그 기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기대에 부응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인데 작년 올해 그러니까 생일이 돌아오는데 작년만큼 받으려면 어렵겠는데 쉽지 않겠는데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 And Samaria says
0: I got multiple cakes for my birthday. 생일에 케이크를 여러 개 받았어요. 그런데 including 그런데 뭐도 받았냐면 a homemade ice cream cake. 집에서 직접 만든 홈메이드 아이스크림 케이크까지 받은 거예요. 만들기 어렵잖아요.
1: 그래서 yeah, I'm so hungry.
0: Now that's love. 정말 그거야말로 사랑이다.
1: That's right. They put in so much effort,
0: 네,
1: right?
0: 사랑을 많이 느꼈다는 이야기죠.
1: Yeah, perfect. Well,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but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That's right.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랜마인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정말 재밌고 유익한 내용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자, 오늘의 문장 곧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갈게요. 시작! John married Susan 2 years ago. 되게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Married Susan. 결혼하다란 뜻이잖아요. 동사 marry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 말로 보면 누구와 결혼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누구누구

와라는 거 영어로는 전치사 with니까 보통은 marry 그다음에 with someone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게 된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난 영상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아, 오늘은 그 반대구나. 지난번 내용의 반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구나라고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요. 어우, 저도 헷갈려요. 지난 시간에는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를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를 공부할 건데 요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동사라는 건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들을 말하는 거고요. 목적어의 의미를 그래서 취하려면 보통 이 동사들 뒤에 전치사가 나와줬었다는 거죠. 타동사는 그냥 처음부터 목적어를 잘 취하는 그런 동사들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그 우리말의 해석은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보편적으로 이 동사를 사용할 때 을을 뭐 이렇게 쓴다 또는 쓰지 않는다 그랬어. 즉 우리나라 말의 해석이 이렇게 저렇게 된다 그래서 그게 영어에도 언제나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을을 붙여서 이 동사를 항상 쓴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 동사가 꼭 목적어를 취하리란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좀 넣어드리고자 뭐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는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나요? 아주 간단해요. 사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사전을 확인해 보시면 이게 뭐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보통 적혀 있을 거예요. 물론 사전마다 그 자동사, 타동사를 표기하는 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사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서 자, 그러면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에는 무엇이 있는지 예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동사들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첫 번째 동사입니다. address이죠. 선생님 이게 동사라고요? 이거 명사인데요? 주소란 뜻인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동사로도 쓰이고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뜻은 연설하다가 되겠습니다. 연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동사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resemble. 닮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구와 닮다. 자, 포인트는 보세요. 연설하다라는 말도 우리나라 말로 할때 누구? 에게 연설하다. 뒤에 을을이 사용되지 않죠. 누구에게 연설하다. 그러니까 왠지 이 address란 동사 자동사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닮다라는 우리말 발음이 어려워. 닮다라는 이 resemble도 우리나라 말 보세요. 누구와 닮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치사 뭔가 with 같은 거 써야 되지 않아? 자동사 같아 보인단 말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문장을 드릴 테니까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자,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연설했어요. 이거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실 거예요. The president addressed to the nation. 국민들에게니까 뭔가 to 같은 거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 틀린 표현이에요. 이 친구 address라는 동사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to가 쏙 빠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냥 the president addressed the nation이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왠지 자동사 같다고 실제 영어에서 걔가 자동사일이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예문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뭔가 닮다란 뜻의 resemble이 사용된 문장이거든요. 자,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와 닮았어요. 보세요, 보세요. 아버지와 닮았어요. 누구누구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영어 문장으로 만들면 왠지 with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온단 말이죠. She resembles with her father. 아니라는 겁니다. resemble이라는 거. 이거 타동사예요. 그래서 with 같은 전치사가 쓰이면 안 되고 with 없이, 전치사 없이 그냥 she resembles her father 이라고 말해줘야 목적어를 그대로 취해줘야 옳은 문장이라는 거예요. 아, 이렇듯. 우리나라 말로는 왠지 자동사 같은데 실제 영어에서는 타동사인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거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작 두 문장만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문장 읽어봅니다. 우리는 어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어요. 자, 제가 대해서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먼저 앞에서부터 명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는이라고 시작이 됐으니까 주어 we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논의했답니다. discussed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말에 잠깐 집중을 해볼게요. 뭘 논의한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니까. 왠지 어떤 전치사 about 막 넣어줘야 될것 같단 말이에요. We discussed about 막 이렇게 그죠? 아니라는 겁니다. Discuss. 우리나라 말로는 자동사처럼 보이지만 영어에선 타동사예요. 그래서 그 목적어 곧장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We discussed the situation. 이렇게요. 언제 근데 논의한 거예요? 어제 했으니까 yesterday까지 붙여주면 문장 완성이 됐죠? We discussed the situation yesterday.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한번더 강조할게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와 실제 그 단어가 영어에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참고는 할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 크게 한 소리 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시작. We discussed the situation yesterday. 좋아요.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틀 전에 서울을 떠났어요. 자, 시작해 볼게요. 주어, 그들이죠? They로 시작합니다. 떠나다라는 거, 동사 leave로 표현하거든요. 여기선 떠났어요니까 과거형 left 써서 they left.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자, 헷갈리는 부분은 이거예요. 지금 제가 예문에 서울을 떠났어요라고 그 을을 붙여서 약간 목적어처럼 적어놔서 그렇지. 서울에서 출발했어요. 서울로부터 출발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제가 조금만 꼬았으면요. 많은 분들이 여기 전치사 from을 넣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공감되시죠? 아니에요. 떠나다. 동사 leave.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떠나는지 그냥 목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They left 서울이 맞는 문장입니다. 언제 떠났다는 거예요? 이틀 전에요? 2 days ago. 이렇게 문장 완성이 되었네요. 같이 한번 큰 소리 내면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y left 서울 2 days ago. 자, 그럼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John married Susan 2 years ago. 해석을 해보자면 존은 수잔과 2년 전에 결혼을 했다는 건데, 요게 이제 오늘의 그 메인 센텐스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실수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누구와 결혼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동사 married 하면은 자연스럽게 전치사 with가 붙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marry 타동사예요. 그래서 그냥 John married Susan. 이렇게 문장이 이어져 있다는 거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 함께 공부했죠?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Yay, you guys did so well. Our legs are so much stronger now. Next week, we are going to work on our balance. That's going to be fun.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로 다리 근력 향상하는 운동 마지막 날이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균형 감각 개선하는 자세 좀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재밌을 거예요. 우리 영어 표현은 he was like, she was like, 아니면 I'm like, 뭐 he's like 이렇게 써도 되고요. like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어떤 뜻인지 아시니까 잘 활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운전 도로, 그러니까 도로를 달리는 중에, 운전 중에, 주행 중에 이 길이 끝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누군가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Take a listen.
1: We drive on the Salar de Uyuni that looks like the God's playground, where white salt and green cactus exist in harmony. It's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0: Just then, a helping hand we met at the end of the road. I think of the sorcerer from Rafas, Donna.
1: Ne, 여러분 잘 보고 잘 캐치하셨겠죠? 오토바이를 탄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이 남자가 이제 도로 끝에서 어디로 이제 길을 안내하는 도움의 손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겠는데요. 사실 내용 중에 중간 부분에 이들이 나눈 대화 부분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just then 뭐 이렇게 문장이 이어진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문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대단한 자동차 주행이고요. 멋진 자동차 주행이고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달리는 그 와중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helping hand we met. 우리가 만난 도움의 손길.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It's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It's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2. A helping hand we met at the end of the road. A helping hand we met at the end of the road.
1: 네, 잘 캐치 되셨겠죠? 자, 그럼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t's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이것은 아주 멋진, 뭐 대단한 자동차 주행이고요. 우리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계속 달린다는 거죠. 두 번째 문장 주세요. A helping hand we met at the end of the road. 자, 우리가 길 끝에서 만난 도움의 손길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자, 길지 않은 문장이었던 터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셨을 텐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잘못 들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자막과 함께 내용을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0: We drive on the Salar de Uyuni that looks like the God's playground, where white salt and green cactus exist in harmony. It's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0: But just then, a helping hand we met at the end of the road. I think of the sorcerer from Rafas, Donna.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A and can. 그리고 us. 기능어입니다. Great drive, nothing stop. 내용어고요. 자, 이때 드라이브로 발음하지 마시고 drive, drive. This sound, R sound 같이 붙어있을 때 약간 J에 가깝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Drive. And nothing, nothing. TH 발음하실 때 sing이 아니고 thing, thing 긁어주시고요. Stop보다는 stop. 이렇게 발음하시고 이 뒤에 나오는 us와 stop의 연결이 stop의 p 자음이고 us의 어 모음인지라 there's a liaison 연음 현상으로 인해서 stop us 이렇게 발음하시면 편합니다. Go with listening one.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어렵지 않으시죠? Go with listening two.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억양 느끼시면서 한 번 더 Google listening 3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억양, intonation 생각하시면서 발음해 보세요 It's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한 번 더 It's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helping hand we met. 자, 다 내용인데, 뭐만 제외하고, we만 제외하고, 인칭 대명사는 강세를 받지 않는 그런 품사거든요. 문법적인 역할만 합니다. 자, 여기서 helping, 발음이 앞에 L 사운드가 있어요. 그러면 help 하고 위에 혀가 올라가야 돼요. 위쪽으로, 윗니 뒤에. 그리고 p 발음하실 때 helping, helping, helping hand.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유독 안 될 경우에는 자, 위치 파악을 하시면서 혀의 위치 파악을 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Helping hand we met. 간단하니까 give a shot. Google listening 1. Helping hand we met. Google listening 2. Helping hand we met. 마지막 Google listening 3. Helping hand we met. Well done.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A helping hand we met at the end of the road. 한 번 더. A helping hand we met at the end of the road. Excellent. 영국식 발음 궁금하시죠?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It's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It's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2. A helping hand we met at the end of the road. A helping hand we met at the end of the road.
1: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We drive on the solid day you want that looks like the God's playground. 문장이 깁니다. 우리는 운전을 합니다. 어디 위를요? 살라데 유우니를요. 그런데 이 살라데 유우니는 that looks like 뭐뭐처럼 보입니다. 뭐뭐처럼 보여요? The God's playground. 신들의 놀이터처럼 보이는데 그 놀이터는 where white salt, 흰 소금과 And green cactus, 그 초록색의 선인장들이 어떠한 상태로 있는 그 놀이터에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exist in harmony라고 했으니까 공존하는데, 아, 공존이 아니라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해요? In harmony, 조화를 이뤄서 존재하고 있는 그곳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쭉 직독직해, 직청직해 가능하시겠죠? 그 다음 볼게요. It's a great drive. 대단한 자동차 주행입니다. 그리고 빈칸 이어졌는데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Nothing can stop us.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순 없다. 빈칸 했어요. 자 그런데 바로 But just then 그런데요 바로 그때 라고 하면서 이 자막상에서 제가 제외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대화 내용이었는데 길이 끊긴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남자가 보입니다. 이런 말들이 현지 언어로 표현이 돼서 제가 그 부분은 삭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진 내용이 바로 A helping hand we met. 우리가 만난 도움의 손길. 어디서? At the end of the road. 도로의 끝에서 말입니다. I think of the blank from Rufus Donna 했는데 핑크 안에 들어갈 sorcerer 이게 누구죠? 마술사, 마법사, 주술사를 가리키는데 이야기에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만났던 그 주술사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0: We drive on the Salar de Uyuni that looks like the god's playground, where white salt and green cactus exist in harmony. It's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0: But just then, a helping hand we met at the end of the road. I think of the sorcerer from Rafas, Donna.
1: www.igisida.kl 오셔서 반복 학습 아시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I am your host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We have another great show for you. We are going to answer that question. Talk about your strength. 네, job 영어 인터뷰에서 장점을 대해서 본인 장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So let's think about that and let's see what kind of answer I've prepared for you today.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꼼꼼합니다. I am detail-oriented when it comes to everything I do. 저는 작은 세부 상황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I believe that small details are very important. 때때로 세부 사항이 거래의 성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My goodness, how do we say that in English? Let's find out. Alrighty, so this is a very good quality. 일할 때 꼼꼼하게 일하는 게 중요하죠. Right? 막 대충대충 해가지고 실수 있고 nobody wants that. Okay, so I am very 꼼꼼해. Alright,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I am detail-oriented when it comes to everything I do. I am detail-oriented when it comes to everything I do.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꼼꼼합니다. 자, 이 꼼꼼하다. 이게 detail-oriented. 형용사이죠. 이게 detail은 아시죠? Detail. Everybody knows that. 이 oriented란 말은 그쪽에 이렇게 you are concerned. It is very important. 네, 그런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Oriented. So detail-oriented는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Alright, so 꼼꼼하다. When it comes to, 자, when it comes to means basically in this area. Which area? Everything I do. 제가 모든 일할 때는 굉장히 꼼꼼히 한다. I believe that small details are very important. 네. I believe that small details are very important. 이렇게 인터뷰에서도 표현하는 것도 참 좋아요. 내가 믿는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Right, it's good. Alright, 저는 작은 세부 상황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꼼꼼합니다. Small details are very important. 자, 때때로 세부 상황이 거래의 성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사 여부를 결정하다. Let's see what it says. Sometimes details make or break a deal. Sometimes details make or break a deal. 자, 때때로는 자, detail 이런 디테일들이 make or break a deal. So that's our key phrase for today. Make or break means it's either successful or it's a failure. 성공을 하던가 실패하던가. 네, 그래서 이 디테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디테일 하나 때문에 오 contract를 얻었어요. 디테일 하나 때문에 oh no, we lost the contract. 이렇게 되는 거예요. All right. I am detail-oriented when it comes to everything I do. I believe that small details are very important. Sometimes details make or break a deal.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Detail-oriented. Detail-oriented. 자, 꼼꼼한. Okay.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죠. 회사에서. I like to work with people who are detail-oriented. I like to work with people who are detail-oriented. 저는 꼼꼼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that's true. Why? Because they do a good job. 꼼꼼히 이렇게 다 해야, you know, 이 결과가 훨씬 더 좋죠. Alright, next one. We need a person who is detail-oriented for this job. We need a person who is detail-oriented for this job. 자, 여기에서는 인터뷰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Okay? 아, 우리는 이 일에 꼼꼼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말들을 사실 흔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일에 어떤 일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웬만하면은 좀 detail oriented.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Incident versus accident. Incident versus acciden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뜻이 비슷한 것보다는 발음 혹은 스펠링이 많이 비슷하죠. 그렇죠? Incident 그리고 Accident. 네, 그래서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이거는 in, 그 다음에 sit, 그 다음에 dent. 여기서는 D-E-N-T이지만 dent보다는 dent. Incident. Incident. Incident.

좋아요. 네, 인시던트는 범죄나 사고 등의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항상 뭔가 범죄에 관련된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그냥 일반적으로 뭔가 사건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incident라고 표현합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id you hear about the incident? The incident passed unnoticed. The two incidents are not connected. Incident. Incident. 네, 사건입니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Did you hear about the incident? Did you hear? 혹시 당신 들었어? 당신 들었어? 뭐에 대해서요? About the incident. 그 사건에 대해서. Did you hear about the incident? Did you hear about the incident?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incident passed unnoticed. 네, 그 사건은 간과되어 지나쳤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나간 거죠. The incident passed unnoticed. The incident passed unnoticed. 네,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The incident passed unnoticed. The incident passed unnoticed.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two incidents are not connected. 그 두 사건은 연관성이 없어. 네, connect는 연결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연결되지 않았다. 즉, 연관성이 없다. The two incidents are not connected. 네, 큰 목소리를 같이 해볼게요. The two incidents are not connected. The two incidents are not connected. 네, 다음은 accident입니다. 네, 발음은요, accident. 네, 똑같이 dent로 끝나고요. 여기 acci라고 하면 acce. 그래서 중간에 x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서 발음해 보세요. 같이 해볼까요? accident. accident. accident. 네, 강세가 앞부분에 있네요. Okay, accident는 자동차 사고나 재해를 accident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car accident 혹은 맥락을 이해하면 그냥 accident라고 하면 주로 차 사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재해, 그리고 그런 것도 다 accident. 아무 사고는 그냥 accident. 근데 앞에 어떻게 꾸며주거나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y got into a minor car accident. Did you hear about the accident? Accidents are inevitable. Accident. 사고. Acciden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y got into a minor car accident. They got into a minor car accident. 그들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 네. 차 사고를 당하다라고 할 때는 get into a car accident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minor car accident. 그래서 경미한 혹은 심각하지 않은 그런 자동차 사고였었다. They got into a minor car accident. 네, 자동차 사고는 car accident. 이렇게 따로따로 읽는 것보다는 같이 연결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car accident. 두 번째 문장입니다.
Did you hear about the accident? 그 사고에 대해서 들었어? 이거는 어떤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양한 사고일 수도 있어요. 누가 다치거나 뭐가 깨지거나 뭐가 고장 나거나. Did you hear about the accident? 마지막으로 accidents are inevitable. 사고는 피할 수 없지. Accidents are inevitable.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를 같이 해볼게요. Accidents are inevitable. Accidents are inevitable. 네, accident하고 incident review 한번 해볼게요. 네, incident는 간단하게 그냥 사건을 뜻합니다. Incident, incident 하고 accident라고 하면 사고입니다. 네, 뜻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incident, 사건, accident, 사고.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Did you hear about the incident? Did you hear about the incident? Did you hear about the incident? Did you hear about the incident? Did you hear about the incident? They got into a minor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의 일상 루틴에 관련된 이야기들 해봤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이제 주말 루틴까지 지난 시간까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자, 휴가를 하나의 루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휴가 갈 때마다 혹은 집에서 쉴 때 뭘 하는지에 대한 휴가 루틴, 오늘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어디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종식될 때까지는 다들 조금씩 이제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해야겠죠. 자, 이 표현들은 일단은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긴 한데요. 자, 일단 휴가를 내다. 뭐 꼭 어디 놀러 가는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찾아뵐 수도 있는 거고, 뭐 물건을 사러 쇼핑을 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휴가, 즉 뭐 일주일짜리가 아니어도 며칠 그냥 휴가 내서 집에서 쉴 때 뭐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루틴을 지금부터 잡아볼게요. 휴가를 내는다, 어디 놀러 간다는 느낌을 줄 때는 take a vacation, take a vacation. 자, 이 표현은 이제 뭐냐면 이거 뭐 하루 느낌보다는 최소한 몇 박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1년 동안의 휴가일을 몇 개 써가지고 붙여서 놀러 가는 느낌이에요. 이거는요. take a vacation이라고 하면요. 뭐 use a vacation day. 뭐 약간 이러면 약간 월차냈다는 느낌이에요. 나 휴가를 1년에 14일 정도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루를 썼어. 그러면 뭐 use a vacation day. 그냥 약간 월차낸 느낌인데 이거는 take a vacation. 이건 약간 정말 푹 쉬려고 한동안 어디 놀러 가는 느낌입니다. 들어볼게요.
1: Take a vacation. Take a vacation.
0: 자, 일단은 이 표현부터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자, 그럼 부모님을 찾아뵙다와 같은 그런 말들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볼게요. 부모님을 찾아뵙다. Pay a visit to my parents. 자, visit my parents. 이렇게 visit을 동사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쉴 때 휴가 내서 부모님 찾아뵙고 부모님과 이제 식사하고 그런다. I visit my parents. That's fine. You can also say pay a visit. 이건 관용구입니다. Pay a visit to my parents.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는 그냥 세트로 외울게요. 들어볼게요.
1: Pay a visit to my parents. Pay a visit to my parents.
0: 쇼핑 가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냥 go shopping이라고 해도 되고 뭐 물건을 사러 간다는 건 옷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이든 뭐든 뭐 사러 갈 수도 있는 거니까 go shopping or do some shopping. 자, do 다음엔 some이 좀 들어가고 go 다음엔 shopping이 곧장 들어갑니다. go shopping or do some shopping. 요 some은 요긴 좀 써주고 요긴 좀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관용적이에요. 관용적입니다. 왜라고 물어보면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원래 그렇게 쓰니까 원어민들이. 자, 들어볼게요.
1: go shopping, do some shopping. Go shopping.

0: do some shopping.
1: 휴가 중에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휴가 중에 저걸 잘 처리하면 되겠네요. When I am on vacation. On vacation이라고 하면 현재 휴가 중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전치사 on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I try to pay a visit to my parents. 여기까지 되죠? I try to pay a visit to my parents when I am on vacation.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여기서 나눠지겠죠? I try to pay a visit to my parents. 됐고? When I am on vacation. When I am on vacation. 들어볼게요.
0: I try to pay a visit to my parents when I am on vacation. I try to pay a visit to my parents when I am on vacation.
1: Okay. Wonderful. 자, 그 다음에 휴가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낸다면 미리미리 계획을 좀 세워야 되죠. 특히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 지금은 이제 못 가지만 이제 예전이라든가 앞으로 가게 된다면 해외 여행 간다든가 아니면 할 때 해야 되는 루틴들이 좀 있습니다. 미리 계획 짜고 호텔 예약하고 비행기표 사고 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런 것들 루틴 좀 잡아볼게요. 자, 계획을 세우는 건 plan이라고 하는 건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하거든요. 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Plan ahead. Plan ahead. 그럼 이제 동사죠. 미리 계획을 세우다. I always plan ahead. Plan ahead. When I go on a trip overseas. 그럼 이제 해외여행 갈 때 미리 계획을 세운다. 그럼요. 뭐 하루 이틀 안에 계획을 뭐 하루 전날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외국 나갈 땐 최소 몇 주 전에는 계획을 세웁니다. Plan ahead. Plan ahead. 뒤에 강세 주세요. 들어볼게요.
0: Plan ahead. Plan ahead.
1: 오케이? 자, 여행을 가다라는 표현을 일단 go on a trip. Go on a trip. Go on a trip. 이거 아시죠? 이건 정확히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해외를 요 뒤에다 붙이면 돼요. Overseas. 그럼 해외로가 뒤에 붙는 거예요. Overseas. 이거를 앞으로 넣어도 돼요. Go on an overseas trip. 이걸 형용사처럼 써도 되고 부사처럼 써도 됩니다. 명사 앞에 가면 그 형용사가 될 것이고 뒤에 가면 부사가 돼요. 자, 이 문법 용어 복잡하시면 그냥 잊으세요. 잊고 두 가지가 다 되긴 되는데 우린 이걸 연습할게요. 그냥 go on a trip overseas. Overseas 해서 그냥 붙여주세요. Go on an overseas trip. 이거 발음이 이게 더 쉬워요. 여기다 넣는 게 둘 다 똑같은 뜻이니까 이왕이면 쉬운 버전으로 일단 연습하자는 얘기죠. 입에 잘 붙는 버전으로. Go on a trip overseas. Go on a trip overseas. 들어볼게요.
0: Go on a trip overseas. Go on a trip overseas.
1: 그쵸? 물론 얘를 여기다 넣어줄 땐 요 어를 an으로 바꿔야 됩니다. 모음 앞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자, 호텔 예약하다. Make hotel reservations. Make hotel reservations. 요 S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건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화시키려고 S를 붙인 거예요. Make hotel reservations. 뭐 하나면 어를 붙여야 돼요. Make a hotel reservation. 이러면 지정을 하는 거고 하나 한다는 걸 일반화시킬 땐 일반적으로 호텔 예약을 한다. I make hotel 대강세 hotel reservations. 들어볼게요.
0: Make hotel reservations. Make hotel reservations.
1: 자, 나는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계획을 좀 세우는 편입니다. 자, plan ahead 같은 거 넣으면 되겠죠? I usually, 주로 미리 세운다. I usually plan ahead before going on a trip overseas. 자, 요 after, before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before죠. 가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운다. I usually plan ahead before going on a trip overseas. Before going on a trip overseas. 아까 이거 그대로 하는데 before라는 전체가 나오면 동사는 반드시 ing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before going on a trip overseas 이렇게 해서 이 형태로 붙여줘야 되죠. 자, 들어볼게요.
0: I usually plan ahead before going on a trip overseas. I usually plan ahead before going on a trip overseas.
1: Alrighty. 자, 그 다음에 호텔 예약도 있지만 항공권 예매도 있을 거고요. 이것저것 알아봐야 되죠. 검색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거 여행 후기 같은 거 읽어보지 않습니까? 여행 블로그 간다든가 뭐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죠. 거 현재 갇혔던 분들의 어떤 이야기. 자, book, plane tickets. buy 안 됩니까? buy도 돼요. 되는데 일반적으로 표 예매는 book을 많이 씁니다. 특히 항공권엔 그래요. book, booking이라고 하듯이. book, plane tickets. 들어볼게요.
0: book, plane tickets. book, plane tickets.
1: 이것도 S 붙여서 일반화시킨 거고요. 자, 이것저것 알아보다에 해당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Homework라는 단어 써요. Do one's homework. Do my homework 합시다. 그래요. 제 걸로. I do my homework. 난 숙제해요가 아니라 비유적으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저것 알아본다는 얘기야. 여행 가기 전에 이것저것 알아봐. 뭐 하시는 거예요? You're doing

0: your homework. Okay? Do some searches. 검색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S 붙이면 안 되고 여기는 S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Work 자체에 S를 붙이진 않아요. Do my homework. 그 다음에 do some searches. 두 가지 같은 맥락에 쓰는 표현들이겠죠? 들어볼게요.
1: Do my homework. Do some searches. Do my homework. Do some searches.
0: 여행 후기는 reviews라고 하면 되는데 travel reviews라고 해요. Travel reviews. Product reviews 하면 제품평 같은 거고 travel reviews라고 하면 여행 후기 같은 걸 읽어본다. Read travel reviews. Read travel reviews. 들어보세요.
1: Read travel reviews. Read travel reviews.
0: 자, 문장 하나 만들어볼게요. 인터넷에 가서 여러 여행 후기 같은 것을 읽어보면서 이것저것 알아본다. 이것저것 미리 알아본다가 아까 do my homework였고 뭐 후기는 read travel reviews 쓰면 되겠네요. 자, I do my homework. 이것저것 알아본다를 먼저 썼어요. 뭐뭐 함으로써 by reading travel reviews online. 온라인상에서 여행 후기를 읽음으로 써져 바이는 do my homework 한다. I do my homework by reading travel reviews online. 들어볼게요.
1: I do my homework by reading travel reviews online. I do my homework by reading travel reviews online.
0: 자, 오늘 그러면 휴가 루틴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표현들, 부모님을 찾아뵙다. Pay a visit to my parents. 들어볼게요.
1: Pay a visit to my parents. Pay a visit to my parents.
0: 해외로 여행 가다. Go on a trip overseas. Okay?
1: Go on a trip overseas. Go on a trip overseas.
0: 이것저것 알아보다. Do my homework. 요거 꼭 기억해 써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볼게요.
1: Do my homework. Do my homework.
0: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일상생활의 루틴 영어 표현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이용하시면 되겠고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검색해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디에 가셨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한다든지, 혹은 여러분이 자동차가 갑자기 이제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떠한 기계나 혹은 어떠한 제품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요, 이 표현 써주세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것이 작동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 work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 얘기를 할 수 있죠. 인터넷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바로 기계 is not working 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셨을 때 그 제품이나 혹은 여러분이 어떠한 기계들이 혹은 어떠한 설비들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어떤 것이 여러분들 작동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를 work를 씁니다. 우리는 일단 work를 그쵸? 일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작동을 하다 혹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work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계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기계 is workin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하다라기보다는 지금 작동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가 지금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도 기계 is working, 무엇 is working, 그거 효과가 있어요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거꾸로 작동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0: 그쵸? not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엇 is not work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어?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어? 이게 안 넘어가네? 작동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표현들을 바로 기계 is not working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죠. 원래는 잘 돼야 되는 것들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기계 is not working입니다. 만약에 그 기계가 두 개 이상의 복수라면은 그쵸? is 대신에 are 넣어서 여러분이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로 한정해서 기계 is not working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 기계 자리에 다양한 것들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컴퓨터가 작동이 안 돼요. 아 이게 왜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그쵸? The computer 혹은 my computer is not work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My computer is not working. 한 번만 더. 시작. My computer is not work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작동이 안 됩니다. 아, 왜 작동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집에 있거나 혹은 회사에 있거나 혹은 이제 여러분이 어디 호텔에 가셨을 때 이제 여행에 가셨을 때로 상상 한번 해볼까요? 인터넷이 안 돼요. 라고 여러분이 이제 리셉션에 얘기를 하는 상상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쵸? The internet is not work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The internet is not working. 한 번만 더. 시작. The internet is not work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Wi-Fi is not working.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쵸. 무선 인터넷이 안 된다라는 의미로 Wi-Fi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 혹은 Wireless Interne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무선 인터넷이 안 됩니다. 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에어컨이 지금 작동이 안 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에어컨? 그쵸. 에어컨이 아니고 air conditioner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줄여서 AC 라고 표현한다. 혹은 air conditioner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the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그쵸.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e AC is not working. 한 번만 더. 시작. The AC is not work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으로는 이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하실 때 이제 넘기는 그 리모컨 있죠? 이거를 레이저 포인트 혹은 프리젠터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작동이 안 됩니다.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는 그쵸? Presenter is not working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The presenter is not working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e presenter is not working. 한 번만 더. 시작. The presenter is not working. 해가지고 이번에는 레이저 포인트 혹은 프리젠터가 작동이 안 됩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의 표현으로 얘기를 해서 뭔가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을 안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그쵸? 무엇 is not working 이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My computer is not working. My computer is not working. The internet is not working. The internet is not working. The AC is not working. The AC is not working. The presenter is not working. The presenter is not working.
0: 컴퓨터가 작동이 안 돼요. 그쵸? The computer 혹은 my computer is not work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작동이 안 되지? 어떻게? 이제 아예 작동을 안 하네요? 라고 한번 상황을 조금 더 악화시켜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컴퓨터가 전혀 작동을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부정문에 이제 전혀 라는 의미가 되면은 그쵸. 아예 안 된다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부정문 뒤에 at all 넣어주시면은요 전혀 아주 라는 여러분 강조의 의미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정문 뒤에 at all 넣어서 전혀 안 된다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My computer is not working at all.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정문 뒤에 at all 전혀 아니면 아예 안 된다, 아예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The AC is not working,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으로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아니 왜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지? 왜 그러지? 자꾸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The AC is not work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게 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아예 안 돼서 이제 아 이거 완전 고장이 났구나. 아 에어컨 고장 났어요. 라고 상황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건 아예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바로 AC is out of orde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아예 고장이 난 상태를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대개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이제 써져 있는 공고문에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The elevator is out of orde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났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에 이제 막 갇힌 거예요. Oh, the elevator is not work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니 지금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여요. 작동을 안 해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the AC is out of order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e AC is out of order 해서 고장났다 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무엇 is not working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안녕하세요.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에 Try Again, 이근철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러 극장에 들어가셨을 때 맨 처음에 광고 보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 없죠? 아니면 맨 마지막 장면만 보고 나오시는 분 없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을 알아야 맨 마지막 결말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듯이요. 똑같이 목적 자체를 나 영어 무조건 잘하는 맨 마지막 순간만 기억할 거야 이러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과정들이 차곡차곡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체 과정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Okay, so are you ready to enjoy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먼저 계획을 검토한 후에 그 이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논의가 뒤따를 거라고 사실 얼핏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작은요, 한꺼번에 달려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그 일이 지난 일입니까? 아니면은 지금의 일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뭐 한 후에 할 거야. 그러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죠. Something t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그래서 그런 점을 영어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 우리가 뭐뭐 할 거다. We will. 줄여서 will. 그렇죠. Will. Will. 이렇게 말하면 합니다. 그래서 we will. 줄여서 will. 그 다음에 뭐뭐뭐 할 거야. After. 뒤에 동작 쓰셔도 되겠어요. 자, 요 구조가 뭐 after가 하나 더 있어서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 빼면 그냥 할 거야. 그래서 we will. Will. 됐죠? 자, 그렇다면 요거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s go and give it a try more. Step 1. 함께 보는 시간이죠. 지금까지 쭉 해오셨듯이 먼저 우리말을 가지고 궁금증을 쭉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진짜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네? 라고 경험하신 다음에 늘려나가시면 되겠죠. 저녁 식사 후에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은 이야기를 할 거야. 뭐뭐 할 거야가 we will. 줄이면 will. 그쵸? 예, 우리가 뭐뭐 할 것이다. 그러면, 이야기하다? talk. 그것에 대해서 about it. 그 다음에 저녁은 뭐예요? dinner. 그래서 we'll talk about it after dinner. 어렵지 않죠? 물론 요 자리에 after having dinner처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복잡하니까 저녁을 having, 먹은 after, 후에.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저녁 후에. 저녁 식사 후에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 퇴근 후에 콘서트에 갈 거라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we will go to the concert죠. 정해진 거니까 go to the concert. 그 다음에 퇴근 후니까 after 다음에 work. 보세요. We'll go to the concert after work. 발음은요, go to the concert 하셔도 돼요. 그런데 들리는 대부분의 미국식 발음은 go to the가 go to, go to, go to the concert. go to the concert. after work. 알 발음 살리셔야 일이란 뜻이고요. 아, walk. 이렇게 길게 발음하시면 걷다 혹은 산책이란 뜻입니다. 됐죠? So, 됐고요. We'll go to the concert after work. 세 번째는요. 토의 후에 이메일을 보낼 거야. 자, 이메일을 보내다. send란 단어를 쓰셔도 되지만요. 영어의 대부분의 명사는 다 동사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이 어려우면 이메일. 그러면 이메일 me. 나한테 이메일해. 그럼 상대편한테 보낼 거라는 얘기는 we will email you. 간단하죠? 그래서 we'll email you after discussion. 토의 후에. 이렇게 바로 after 다음에 대상만. 그렇죠? 어떤 명사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명사란 말이 부담되시면 그냥 버리세요.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점심 후에 후식을 먹을 거야 라는 얘기니까 점심 식사는 뭐겠어요? lunch겠죠. 그러면 after lunch. 그 다음에 후식을 먹는다? dessert죠. 그러면 we will have dessert. 자, 그래서 after lunch. 동작과 함께 네 번 같이 할 거고요.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보고 읽으시면 전혀 totally you are wasting your time. 시간 낭비하는 거니까 저를 보세요. 남들과 달라지고 싶으시면 다른 방법을 쓰세요. 예, try something different and new. 그렇죠? 예, 만약에 똑같은 방법을 쓰면 남들보다 못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람은 이미 그곳에 익숙해 있으니까. 자, 첫 번째 거 갑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 후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라고. Okay? Your turn. 이거 하셔야 되는 거죠. 자, the answer goes, we'll talk about it after dinner. 됐죠? 자, 두 번째, 퇴근 후에 콘서트에 갈 거라고 라고 할 때는요. 자, your turn. 그렇죠? 좋습니다. We'll go to the concert after work. 머릿속에서 장면 떠오르시고요. 자, 세 번째 거는요. 토의한 후에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게요. 자, your turn. 좋습니다. We'll email, email you after discussion. 다시 한번 will email you after discussion. 됐고요. 네 번째는요. 점심 식사 후에는 후식을 먹을 수 있겠죠? 자, your turn. 그쵸. 점심 딱, 예, 됐습니다. We'll have dessert after lunch. 하나만 주의하세요. D-E-S-S-E-R-T는 dessert고요. 만약에 여기 S가 없으면, 예, 바로 desert에서 사막이란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어집니다. Step 2. 가볼까요? 계획을 검토한 후에 논의를 할 거야.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죠? 바로 we'll talk about it after, 그렇죠? 그러면 discussion 해도 되고요. After going over the plan. 아, 그 계획을 검토하다. 그래서 after 다음에 ing 쓰이는 거 알아두세요. 먼저니까 first. 자, we'll talk about it after going over the plan. 그렇죠? First. 두 번째 거는요. 숙제 끝난 다음에 콘서트에 갈 거야. 그러면 after 다음에 finishing만 쓰면 됩니다. We'll go to the concert after finishing homework. 아, after 다음에 after homework 써도 되고요. After finishing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다 돼요. 자, 맨 마지막으로 당신 쪽 제안을 토의한 후에 이메일 드릴 겁니다. We'll email you. 간단하죠? 아까 나왔던 거. 그 다음에 토의한 후에 after, 그렇죠? Discussing your offer. 그래서 after discussion 해도 되지만 offer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discussion으로 쓰면 해서 after discussing your offer. 좋습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 여러분 두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Try it again.

Let's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먼저 계획을 검토한 후에 논의를 하겠다. 그럼 반응은 뭘까요? 자, 그렇습니다. 뭐 더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 자, 그러면 the answer goes, 예, we'll talk about it after going over the plan first. 그랬더니, 아, 뭘 기다려? 당장 시작하자고. 그래서, what are you waiting for? What are you waiting fo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러면은요, if you want to repeat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and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courage. Thanks a lot.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지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장주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장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월드컵의 끝에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리스팅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소금 사막에 도착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The local train took me 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And the next day, I meet the world of light.
0: Well, how was it? Did you catch it? Good job. 잘하셨어요. 바로 7시간을 달린다고 했죠. Okay.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every second heading to 뭐 is jolly라고 합니다. 어디 어디로 향하는 매 순간순간이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주세요.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여기 나왔어요. 여기서 캐치하셨겠죠? 도로를 7시간 도로라기보다는 그 기차가 달리는 길이니까 길을 7시간 동안 달린 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또 이어질 때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라요. Listen very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2.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0: 네, 여러분 잘 들리셨나요? 자, 의미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살라르 데 우유니로 향하는 매 순간순간이 즐겁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Jolly.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고지대가 제공하는 도로를요. 7시간 동안 달린 후 현지 기차가 나를 소금 사막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어떤 의미인지 이 전체 직독직해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미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고요.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막을 보면서 들어볼 텐데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또는 왜 안 들리지? 라는 부분들 확인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The local train took me 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And the next day, I meet the world of light.
0: Well,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every second heading to 어디 is jolly 라고 하죠. 자, 여기서는 각각의 단어에 다 강세를 주는데 to와 is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얘기합니다. 자, 강세를 받는다는 거는 그 강세의 단어들이 모두 다 음절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음절 어디 위치에 강세를 주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모두 다 내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Every second heading to 뭐 is jolly 이렇게 발음하면 되는데 이때 heading 발음할 때 heading이 틀린 발음은 아니지만 우리 귀에 들릴 때는요. heading 거의 R 소리 가깝게 들리게 되는데 T 사운드가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에서 르처럼 들리는 것과 똑같이 이 D 사운드 역시 모음 사이에서 이렇게 들려요. 르르 heading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단어에 강세 주면서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Every second heading to is jolly. 네, 졸리보다는 jaw에 가깝게 오 사운드, 즉 오 철자의 강세가 가게 되면 아에 가깝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리고요. Go listening to every second heading to is jolly.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Every second heading to what is jolly? Excellent.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olar the uni is jolly. 한 번 더.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olar the uni is joll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자, 여기서 for, on, the 기능어죠. After running for 7 hours. 이때 전치사 for는요, 길게 발음하시면 안 되죠. 전치사이기 때문에 기능어에 속합니다. for를 길게 발음하면 숫자 4로 들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약하고 빠르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On the road. R 발음할 때 아시죠, 이제는? 우 하면서 road.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0: Okay, Google Listening 2.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잘하시네요. 자, Google Listening 3.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Road. Good job.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shot.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캐치해 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2.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0: Okay,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something. 자, 매 순간 순간. 근데 어떤 순간? 자, 어디로 향하는?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To the Salar de Uyuni. 그 향하는 것은요, is something. 빈칸에 네, jolly라는 단어, 즐거운, 행복한이란 뜻이죠. Okay.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something 했는데, 자, local train 하게 되면 그 현지 기차. 그쵸? 그 기차가요, took me, 나를 데려갔습니다. 어디로요? into the salt 어디인데, 이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가 desert.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막인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후에 먹는 음식을 후식이라고 하는데 요건 또 철자가 S가 하나 더 들어가죠. 발음도 desert가 아니라 dessert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동할 수 있는 단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after running for 7 hours. 자, 7시간을 달린 후. 근데 어딜 달린 거죠? On the road. 길을 달리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Provided by the Highlands. Highlands 하게 되면 고지대인데 이 고지대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길을 7시간 달린 후에 나를 현지 기차가 어디로 데려다 주었다? 사막, 그 어떤 사막? 소금 사막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And the next day, 그리고 다음 날, I meet the blankets입니다. 빈칸에 맞아요. World of light. 이게 빛의 세계가 되겠네요. 다음날 빛의 세계를 만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The local train took me 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And the next day, I meet the world of light.
0: 네, 오늘 이야기 잘 캐치하셨나요? 100%가 될 때까지 연습해서 여러분들 청취 실력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We are continuing our job interview series. 네, 요새 영어 인터뷰가 많죠? 그러면 얼마나 긴장을 해요? Oh my gosh, what am I going to say? All right, so today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자, 우리가 그동안에 we talked about job experience or work experience. Now we're going to shift gears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our 장점. 네, 이런 인터뷰에서는 아, 이거 아주 필수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장점이 뭘까요?

그럴 때 이제 좀 자랑을 해야 되죠? Alright. So, let's see what answer we have today. 저는 제가 단체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I consider myself a great team player. 저는 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I feel that so much can be done as a team.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깁니다. Mm-hmm. So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Well, let's find out. Okay, so one possible answer that you can give is that you work very well with other people. 이렇게 팀 구성으로 일이 많이 이루어지죠. So, 저는 그거를 아주 잘합니다. 이런 거를 자랑을 합니다. Okay, I consider myself a great team player. 저는 제가 단체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I consider myself,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I don't know,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So, a great team player.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 player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스포츠 팀 할 때 player들이죠. Sports player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이죠. 뭐 스포츠는 아니지만 일하는 환경에서 한 팀으로 이렇게 막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So I'm a great team player. 그래서 출근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In business, okay? I consider myself a great team player. This is a good quality. I feel that so much can be done as a team. 저는 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So, I feel that, 아시죠? 네, 생각한다고요. 네, so much can be done. 아주 많은 거죠.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As a team. 네, 팀으로서. No. Alright, next one is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깁니다. Okay, let's see. I enjoy working side by side with my co-workers. 자, I think you know what this word side by side means. 자, I enjoy working. 네, 일하는 거는 뭐 즐기는 거죠. 일을 어떻게요? Side by side with my co-workers. 자, if something is side by side, it's like side by side. They are you know, side by side. Okay. 그래서 같이 side by side 일한다는 거는 아주 함께 가까이 일하는 거예요. 네, 혼자 일하는 것보다 같이. Yes. Right next to each other. This is my coworker. I'm here. This is my coworker. We're all working side to side.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one more time. I consider myself a great team player. I feel that so much can be done as a team. I enjoy working side by side with my coworkers. Great. So let's move on to some specific details in this whole answer. Okay. Key phrase. Team player. 자, 단체 작업을 잘하는 사람. 네. So basically, you work well in a team. 자, 팀 안에서 잘 일할 수 있다는 거죠. We are looking for a team player. We are looking for a team player. 자, 그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we are looking for a team player. 이라면은 우리는 단체 작업을 잘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그리고 이 business interview나 아니면 business 이런 어떤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면 같이 잘 일해야 되니까. We are looking for a team player. 팀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Alright? Do you like to work alone? Or are you a team player? 자, do you like to work alone? Or are you a team player? 자, 당신은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나요? Do you like to work alone? Or 아니면 단체 작업을 잘 하나요? Yeah, I mean, everybody is different. Some people like to work alone. Some people like to, you know, work as a team. You are a team player. 근데 아마 직장에서는 team player, being a team player is going to be very important because you have to work with other people. Okay? So, team player, very important, and you should try to be a team player.
All right, next. Side by side. 자,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Al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Garbage versus trash. Garbage versus trash. Garbag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garbage 그리고 trash입니다. 둘 다 쓰레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garbage부터 볼게요. 네, garbage. 여기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중간에 여기 R 있죠? 그래서 R는 혀가 천장을 닿으면 안 돼요. 그리고 혀가 뒤로 당기는 느낌으로 좀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음절은 gar, car 할 때 gar.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절은 bitch, bitch, garbage. garbage. 네. 강세는 첫 음절에 주시면 훨씬 더 원어민스럽게 발음하실 수 있어요. 네. garbage 같은 경우는 주로 부엌과 욕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garbage라고 합니다. 네. 원어민들도 이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하지만 뭔가, 집에서 그런 부엌이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들, 그냥 garbage라고 표현한 경우가 정말 정말 많아요. 일단은 예문 통해서 한번 볼게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When does the garbage truck come? The garbage can is full. Garbage, 젖은 쓰레기. Garbage.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쓰레기를 좀 내다 버려줄래요? 라고 할 때는 take out. 가져다가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라서 the garbage 혹은 상대방이 어떤 쓰레기인지 아니깐 the garbage. 그래서 주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garbage라고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남편이나 아내분한테 Honey,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When does the garbage truck come? 네, 쓰레기차는 언제 와? 네, 쓰레기차는 트럭이잖아요. 그래서 garbage truck라고 하고요. 신기하게도 trash truck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쓰레기차는 물론 다양한 쓰레기를 가져가지만 garbage truck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 이 문장 같이 해볼게요. When does the garbage truck come? When does the garbage truck com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쓰레기통이 가득 찼어. The garbage can is full. 네, 가득 찬 거는 full. F 발음 명확히 해주시면서 풀 아닙니다. full. The garbage can is full. 네, 이것도 뭔가 garbage can이 욕실이나 주방 쪽에 있는 garbage can이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 garbage can is full. The garbage can is full. 좋아요. 다음 단어 trash로 넘어갈게요. 네, trash. 일반적인 쓰레기입니다. 네, 발음은요, 여기서 tr로 시작하지만, 여기서는 chr. 이렇게 발음하시면, 훨씬 더 발음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trash.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ch 발음으로 시작해서 trash. trash. Very good. 이름절로 하셔야 됩니다. trashy가 아니고요. trash. Okay. Trash는 가구나 폐기물과 같은 일반적인 모든 쓰레기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아셔야 되는 거는 Trash 단어 자체가 뭔가 되게 센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욕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되게 그게 뭐 쓰레기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도 쓰레기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도 원어민들도 Trash 단어를 씁니다. Garbage도 쓰긴 쓰지만 Trash가 뭔가 더 강한 느낌이 있거든요. 오케이, 일단은 정리하면 Trash는 일반적인 모든 쓰레기. 예문들 볼게요.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Can you please take out the trash?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Trash. 일반적인 쓰레기. Trash.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볼게요.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해변에 있는 저 쓰레기들 좀 봐.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네, 물론 원어민들도 여기서 look at all that garbage on the beach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전에 검색을 하시면 garbage는 부엌이나 욕실에 있는 쓰레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어민들은 둘다 교체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네, 두 번째는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trash? 네, 전에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라고 했지요. 네, 여기서도 둘다 가능합니다. Trash 같은 경우는 뭔가 더 포괄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 다양한 쓰레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쓰레기를 좀 내다 버려줄래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trash?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둘다 괜찮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입구가 쓰레기로 막혔어. 근데 느낌은 이 trash가 뭔가 버려진 뭔가 가구, 폐기물 등등 이런 거예요. 그래서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네,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드릴게요. 네, garbage는 주로 젖은 쓰레기, 부엌이나 욕실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리고 trash 같은 경우는 뭔가 좀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쓰레기를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둘다 교체 가능하고요. 사실 원어민들도 이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교체 많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trash는 뭔가 느낌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있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요. 출근 준비를 한다든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점심 먹고 저녁 때 들어와서 밥 먹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여러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행위와 그 상황들의 일상사들을 영어로 이번 주에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상당히 유용한 연습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갖다 쓰면 되는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루틴 잡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말 루틴도 좀 잡아볼까요? 마지막으로 휴가 때, 뭐 쉴 때 하는 루틴. 자, 루틴은 뜻이 반복적으로 뭔가 내가 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이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아침 루틴이라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이제 출근을 하는 그 집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 아침 루틴 지금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람을 듣고 벌떡 일어난다. 그 다음에 화장실로 곧장 가서 뭐 세수를 한다든가 샤워를 한다든가. 자, 일어나다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표현이죠? Wake up at 6.

0: up은 앞에 동사에 붙은 구동사입니다. 다시 말해, wake라고 하는 동사가 up과 붙어야만 잠에서 깨다. 이렇게 완성형이 되는 거죠. get up이라고도 하죠. wake up, get up. 둘다 힘을 뒤에 줘야 되죠. 자, wake up at six 해서 six o'clock. 그냥 줄여서 six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이 실제 일어나시는 시간으로 바꿔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Wake up at six. Wake up at six.
0: I wake up at six. 자, 강세 들어보세요. I wake up at six. 힘을 걷어주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침대에서 일어나다. 이거는 이제 알람이 울리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더 자는 분, 누르고 더 자는 분도 있지만 벌떡 일어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거를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 벌떡 일어나다.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냐면, 점프라고 하는 동사를 원어민들이 많이 씁니다. 우리 원어민 집필팀 선생님들이 이런 단어를 이제 좀잘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넣어주신 거거든요. 이 점프라는 게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뛰는 건 아니어도 벌떡 일어나는 걸 jump out of bed 이렇게 합니다. 쉽죠? 쉽지만 이런 게 우리의 회화를 굉장히 좋게 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jump out of bed, jump out of bed. 양쪽에 힘주고 들어볼게요.
1: Jump out of bed. Jump out of bed.
0: 오케이. 이따 요거 갖고 영작도 하나 해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화장실로 곧장 간다. 자, 이 가다는 뭐 go to 쓰면 될것 같은데, 이 곧장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straight 같은 거 쓰면 됩니다. go straight to the bathroom. go straight to the bathroom. 그쵸? 나 일어나자마자 I wake up at 6 and I go straight to the bathroom. 이렇게 연결해서 문장 만들면 돼요. 나 6시에 일어나서 곧장 화장실로 향한다. 그죠? 곧장 뭐 커피 한잔 마신다? 곧장 화장실로 간다. 루틴이 약간씩은 다를 테지만 어쨌든 이 표현들을 알고 쓰시면 됩니다. Go straight to the bathroom. 강세 들어보세요.
1: Go straight to the bathroom. Go straight to the bathroom.
0: 되게 쉬워요. 쉬우면서도 간단하면서도 이런 콜로케이션을 알면 회화가 좋아집니다. 문장에 넣을까요? 벌떡 일어난다 할까 있었죠? 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뭘 하면? 알람이 울리자마자, 요런 거를 좀 처리해볼까요? 우리 일상회화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나는 저 알람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 예? 뭐 반대이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 이것만. 이 울리다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알람이 울리다. go off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폭탄이 터지는 것도 go off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 화재경보기 같은 게쨍 하고 울리는 것도 go off라고 하고, 알람 같은 것이 막 울리는 걸 go off라고 합니다. 물론 핸드폰에 노래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알람이 울리는 거니까. go off, 강세 뒤에 주고 goes off 해서 3인칭에 S 붙였습니다. I jump out of bed,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my alarm goes off. as soon as my alarm, 뒤에 강세 alarm goes off. 자, 강세 다섯 군데 됩니다. I jump out of bed as soon as my alarm goes off. 들어볼게요.
1: I jump out of bed as soon as my alarm goes off. I jump out of bed as soon as my alarm goes off.
0: 오케이. 너무나 유용한 문장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트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잔 하시는 분도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커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켜시는 분도 있고, 휴대전화 메시지, 그죠?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 메시지 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SNS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 같고, 자, 뉴스를 보시는 분도 있고, 휴대폰으로. 커피 마시다. 만들어야 맛있겠죠? Make some coffee. 드링크 한 마시는 거고, 커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린다든가, 탄다든가, 뭐, 여러분이, 뭐, 방식 있겠죠? Make some coffee, make some coffee, some 넣어가지고, make some coffee, 이거 쉽죠? 들어볼게요.
1: Make some coffee. Make some coffee.
0: 오케이? 텔레비전을 본다기보다 그냥 틀어놓는 느낌. 그냥 틀어놓는 거. turn on the TV. 넣어야 됩니다. turn on the TV. turn on TV. 하지 말고, turn on the TV. 자, 이렇게 축약어는 강세를 주로 뒤에다 조금 더 줘요. Turn on the TV가 아니라 Turn on the TV 이렇게 들어볼게요.
1: Turn on the TV. Turn on the TV.
0: Bingo. 자, 휴대폰 메시지 Check messages on my phone. 자, 휴대폰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기기 앞에는 in 전치사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on이에요. on, 기기 상에 있다는 뜻으로 이건 좀 정확도를 위해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Check messages on my phone. Check messages on my phone. 책에 힘 살짝 줘도 돼요. 메시지가 메인이니까. Check messages on my phone. 강세 양쪽 주세요. 들어볼게요.
1: Check messages on my phone. Check messages on my phone.
0: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전화기에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루틴. 전화기 딱 보면서 메시지 확인. The first thing I do. 자, 이걸 주로 잡아요.

0: 가장 먼저 하는 것을 주어로 잡은 거예요. The first thing I do, 이게 주어입니다. is to check, 조정사죠? is to check, 확인하는 것이다. messages on my phone. is to check messages on my phone. 이렇게 가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The first thing I do is check messages on my phone. The first thing I do is check messages on my phone.
0: 자, 그러면요. 출근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다는 뭐라고 할까요? 출근 준비를 하다. 출근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work라는 단어 계속 쓰면 되는데 get ready for work. 아이고, 간단하네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입에 붙어야 이게 말이 술술 나옵니다. get ready for work. 들어볼게요.
1: get ready for work. get ready for work.
0: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는 걸 그냥 have breakfast 쓰셔도 되는데 grab란 단어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원어민 지필진도 요 grab란 말이 약간 가볍게 느낌이 있는 동사라고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럼 grab some breakfast라고 하면 막 정식으로 먹는 느낌보다 가볍게 손을 쳐서 먹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grab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grab a drink, 그럼 가볍게 한잔하다. grab some coffee, 가볍게 커피 한잔하다. grab some breakfast. 아침이 결코 여유 있는 시간대가 아니니까 아침을 아주 유유자적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아침을 이렇게 요기한다. 이런 느낌으로 grab some breakfast. 요거 추천드립니다. 들어보세요.
1: grab some breakfast. grab some breakfast.
0: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건 head to work. go to work 해도 돼요. head to work. head 자체가 향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일터로 향한다. 요게 출근하다의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head 동사 운용할게요. 자, head to work. 들어볼게요.
1: head to work. head to work.
0: 자, 그럼 문장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아침 먹고 출근 준비한다. 이 두 개를 좀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볼까요? 자, 아침을 가볍게 먹고 출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출근 준비를 시작한다를 먼저 문장을 잡고 뒤에다가 아침 먹는 걸 넣어볼까요? after 넣어가지고. 자, I grab some breakfast. 이게 아침 먹는 거죠. after 붙이면 요거 한 후에 앞에 거.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After I grab some breakfast. 가볍게 아침 요기하고 출근 준비한다. 들어볼게요.
1: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after I grab some breakfast.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after I grab some breakfast.
0: 좋습니다. Very nice. 자, 오늘 거 정리할게요. 아침 루틴입니다. 오늘 주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다. 아까 jump 동사. Jump out of bed. 들어볼게요.
1: Jump out of bed. Jump out of bed.
0: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다. Check messages on my phone. On 주의하시고 들어볼게요.
1: Check messages on my phone. Check messages on my phone.
0: 출근 준비하다. Get ready for work. For 주의하시고 get ready for work.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1: Get ready for work. Get ready for work.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 루틴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회사로 가게 되죠. 뭐 이제 학생분들은 학교로 가겠지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점심 루틴을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 관련된 루틴 또 다음 시간에 가볍게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 루틴에 관련된 이야기들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EBS E앱 설치하고 방송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 건데요. 혹시 기억나요? 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예전에 우리가 Do you remember? 이라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의 응용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핵심 패턴은요. Do you remember? 하고 나서 where we 과거 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런데 그 행동한 장소를 물어볼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 행동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라는 질문으로 우리 어디에다가 주차했는지 혹시 기억나? 라는 질문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다가 주차를 했는지 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은 그 장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Do you remember where we 과거 동사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기억나세요? 라는 질문 Did you remember가 아니고 그쵸? Do you remember 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많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럼 Do you remember 기억할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은 기억할 것이 뭐죠? 그쵸?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장소는 where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do you remember 하고 나서 where 주어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어가 동사한 그 장소가 기억나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do you remember 하고 나서 where 주어 과거 동사인데 이 주어를요 우리로 한정을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행동한 그 장소가 어딘지 기억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동사 자리에 다양한 것들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그걸 했는지 기억나요? 라는 두의 식의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주차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디에다가 주차했지? 기억나요? 라고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를 하다라는 거는 그 동사 자체로 park라는 걸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우리 주차했는지 기억나? 라는 질문은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주차했는지 그 장소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라고 얘기를 해서 주차를 어디다가 했는지 한번 물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우리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어디에서 만났는지. 만나다 meet의 과거는 met입니다. 그러니까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한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해서 어디서 우리 만났는지 혹시 기억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보시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하나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이 기억나실 거예요. 뭔가 떠오르시죠? 처음 우리가 라는 거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혹시 우리 어디 살았나 기억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어디에 살았는지 기억나느냐? 그럼 살다, live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디 살았는지 기억나?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해서 우리가 어디 살았는지 혹시 기억나? 라는 그 살았던 장소를 한번 또 물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아, 우리 화장실 휴지 어디다가 뒀는지 혹시 기억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휴지 어디다 뒀나? 혹시 기억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방법인데요. 어떤 사물을 딱 하고 올려두는 거는요. put이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그 화장실 휴지를 뒀는지 기억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put이라는 동사는요. 과거도 put이 되니까 요거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기억나요? 라는 건데 그 기억나는 거를요. 구체적으로 장소로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그 행동을 했는지 그

0: 장소가 기억납니까? 라는 질문으로 Do you remember where we 과거 동사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것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라는 질문이었죠. 자, 그럼 만나는 거는요, 되게 처음에 우리 언제 만났는지 라는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혹은 마지막에 언제 만났는지 라는 얘기. 자, 그럼 우리 처음에 언제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Do you remember where we 하고 나서 first met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last met은 그쵸? 마지막에 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처음으로 어디서 뭘 했는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Where we first 과거 동사로 얘기를 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first met?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first met?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또 응용할 수 있는 것들. 장소는 where입니다. 그럼 언제는 뭘까요? 그렇죠. when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문장 한번 보시죠. 우리 어디에다 주차했는지 기억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였었죠. 자, 그러면은요. 어디에다 주차했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세요? 라는 거는 Do you remember? 이니까 아니, 기억이 안 난다고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Don't you remember? 이라고 물어보시면은 그쵸? 아니, 기억이 안 나요? 라는 질문이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Don't you remember where we 과거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라고요? 라는 질문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디다 주차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n't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라고 얘기를 해서 Don't you remember? 이라는 부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디에서 우리가 했는지, 그 행동을 했는지 그 장소를 물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Do you remember where we 과거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했는지, 그 행동을 했는지 그 기억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떠십니까? 좋은 에너지로 가득 찬 하루 되고 계신가요? 하루 10분씩, 네, 매일매일 영어, 즐거운 행복을 만드는 그러한 바로 딱 하루 한 문장의 Try Again, 이근철,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도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즐거워서 먹을 때도 있지만 정말 밥 먹는 게 고역인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따라서 와 이거 즐겁다. 오늘은 이 식당을 가볼까? 오늘은 저 음식을 먹어볼까? 이렇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반면 다른 분한테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게 힘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0: 똑같습니다. 같은 10분이지만 내 마음에 따라서 이 10분이 아주 소중한 10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totally meaningless. 의미 없는 meaningless 10 minutes or meaningful 10 minutes. It's totally up to you. 자, 오늘도 let's make it meaningful with this first step. 자, 첫 번째 스텝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전체를 한꺼번에 보면 되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개를 산책시킬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할 작정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작정은 정해놓고, 그렇죠. 그렇게 정해놓은 것으로 작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미리 결심한 걸 이야기하죠. 자, 영어도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Are you going to? 이게 왜 그러냐면요. going이 가다는 뜻이죠. 너 가고 있니? 원래 그런 뜻이에요. Are you going?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런데 to 다음에 동작할 쪽으로 가고 있니? 해서 something pre-planned. 무엇인가 미리 계획된 것을 이야기할 때는 will과는 달리 be going to를 쓰면 정해진 걸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 느낌으로요. 너 뭐뭐 할 작정이야? Are you gonna? Are you going to? 예, 빨리 하면 are you gonna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다른 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find out more examples here. Try it out. Step 1. 앞에 나왔던 내용, 그렇죠? will과는 다른 의미의 어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 인간이 과일이 하나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채소도 하나가 아니듯 다양한 걸 맛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언어도요. 그래서 will은 순간적인 결심을 보여준다면 are you going to? 작정이야? 이런 얘기죠. 뭐뭐 할 생각이야? 이미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산책할 작정이야? 산책이 뭐예요? walk죠. walk. 얼마나 쉬워요. are you gonna walk? 그렇죠. 물론 문맥상 너 택시를 탈 거야? 걸어갈 거야? 그때도 are you gonna walk? 걸어갈 거야도 되지만 문맥이 밥 먹고 났으니까 are you gonna walk? 이렇게 할 수도 당연히 산책하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만큼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시고요. 내게 말을 할 작정이야? 그러면 말하나 뭐예요? talk이 있고요. 그러면 are you gonna talk to me? 해도 되고요. 뭣뭣에 대해서 말할 거면 are you gonna tell me? Are you gonna tell me? 그래서 예전에 아주 tell me, tell me 할 때 그 tell me 할 때 여기는 tell to me라고 쓰면 틀리세요. 아시겠죠? 이게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표현입니다. Tell me. 됐죠? 그 다음에 그거 임대할 작정이야?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내 게 아니지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우리가 임대, 어려울 것 같지만 rent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are you going to rent it? 빨리 하면 are you gonna rent it? 이 T 발음도 앞에 N 소리 때문에 rent it으로 들립니다. Are you gonna rent it? 어, rent it이 뭐지? Are you gonna rent it? 하셔도 되고요. 자, 서명할 작정이야? 거기에 사인이잖아요, 사인. 그래서 Are you gonna sign it? Are you gonna sign it? 요 자리에 Are you gonna sign the contract? 계약서에 서명할 작정이야?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네 가지 했고요. 동작과 함께 정리하시면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이게 즐겁자고 하는 거지 공부하자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개가 부담되시면 하나만 하셔도 돼요. 단, 얘를 보고 읽지 말고 저를 보고 힌트 드리면 직접 해보세요. 갑니다. 자, 산책할 작정이야? Your turn. Are you gonna walk? 됐죠? 산책하는 장면. 자, 두 번째는요. 나한테 말할 작정이었어? 말할 작정이야, 지금부터? Your turn. Are you gonna tell me? 자, 세 번째는요. 그거 빌릴 거야? 임대할 거야? Your turn. 네, are you gonna rent it? 됐죠? 맨 마지막으로, 네, 그거 서명할 거야? Your turn. 네, are you gonna sign it?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 이외에 are you gonna swim? Are you gonna get the tickets? 표 구할 거야? 예, 네, 다 가능하잖아요. Are you gonna travel? 여행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사 50개만 붙여보세요.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집니다.

0: Step 2. 저녁 식사 후에 개를 산책시킬 작정이야?
1: 개를 산책시키다는 뭐지? 어, 이거?
0: 예, 그래서 Are you gonna walk? 까지는 간단하잖아. 그러면 개랑 함께 걷나? Walk with the dog인가? 자, 개를 산책시키다는요. Walk가 걷단 뜻도 있지만 얘를 뒤에 대상을 표시하면 걷게 하다. 그래서 산책시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의 대부분의 동작은요. 스스로도 하고 남도 시킨다. 즉 자동사도 되고 남도 시키는 타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Are you gonna walk your dog?
1: 되게 쉽죠?
0: 예. 뭐 한 후에요? After dinner. So, are you gonna walk your dog after dinner?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 walk 다음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사람을 걸어서 바라다 주다. 그래서 Are you gonna walk her home? 그녀를 집까지 바라다 줄 거야. 걸어서 이게 바로 walk her home이에요. 내가 너 집까지 바라다 줄게 라는 Nat King Cole의 노래가 있습니다. Walking my baby back home. Walking my baby back home. 할 때 바로 walking my baby가 야 너 걸어 걸어 애기야 걸어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랑하는 연인을 데려다 주겠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그녀에게 내 감정에 대해서 말할 작정이야. Are you gonna tell?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녀에게 her. 예, 뭐에 대해서 about your feelings. Feelings. Are you gonna tell her about your feelings?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맨 마지막. 그것을 빌릴 거야? 아니면 살 작정이야? Are you gonna rent it? 아까 나왔죠. Are you gonna rent it? Or? 그렇죠. 사다. Buy it.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응용 계속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나왔던 거 두 가지.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for the last time. Here we go. 자, 저녁 식사 후에 걔를 산책시킬 생각이었어? 그럴 작정이야? 그랬더니, 야, 그거 다 매일매일 하는 거라고. 자, 정해져 있는 거? Are you gonna walk your dog after dinner? 그랬더니, 예, 바로, That's what I do every day. That's what I do every da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So, are you gonna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Then, come over and visit this website. evse.co.kr 와서 무한 반복하실 수 있고요. 좋은 에너지도 서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happiness, and courag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요 우리 정말로 중요한 것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문장의 형식 하면 조금 딱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제가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이 내용들 설명해 드릴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과 함께 오늘의 주요 문장, 오늘의 메인 센텐스죠. 먼저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He only sleeps in his red pajamas.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하는 부분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동사 sleep 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에? 동사 sleep 뭐 잠자다란 뜻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공부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이죠.

그래요. 특별히 공부할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의 내용 어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사 sleep을 오늘의 주요 포인트로 삼은 이유가 있으니, 바로 이 sleep이란 동사가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일형식 문장을 만드는 많은 동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형식 문장이란 건 과연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요,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는 일형식 문장이다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제 주어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문장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주어라고 하죠. 서술어는 뭐지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쉽게 우리가 동사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정확히는 이제 서술어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는 것은 이제 문장 속에 보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등등이 없는 것을 말해요. 참고로 보어는 그럼 또 뭐죠? 목적어는 그럼 또 뭔데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우리가 공부해 나갈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일형식 문장에는 뭐 보어고 목적어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무것도 없이 주어랑 서술어만 있는 게 일형식 문장인 거야라고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이렇듯 주어 서술어만으로 완성되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들을요. 아까 이제 우리가 보던 sleep 잠자다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동사들 우리가 조금 이름 붙여서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 이거 꼭 외우셔야 되는 건 아닌데, 아, 일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를 우리가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는구나라고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면서, 자,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몇 가지 예문들을 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 일형식 동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일형식 문장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헷갈리시는 게, 아, 뭐, 보어고, 목적어고, 뭐 필요 없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주어, 서술어 말고 다른 것들이 문장 속에 많죠? 이런 질문을 저한테 주십니다. 꾸며주는 말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수식어. 수식어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주어와 서술어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보어 또는 목적어가 없다 하더라도 수식어가 붙어서 일형식 문장이라도 이 문장이 길어질 수는 있는 겁니다. 꾸며주는 말은 근데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 요거 기억하시면서 다음 예문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이렇게 일형식 문장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동사를 우리가 완전 자동사라고 부른다고요. 자, 잠깐 설명을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완전이란 이름은요, 보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붙은 것이고요. 보어가 필요 없으면 완전 동사고, 보어가 필요하면 불완전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자동사는요, 목적어가 역시나 또 필요 없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완전 자동사를 이제 우리가 이런 말로써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일형식을 만드는 동사들을 말이에요. 참고로 이 완전 자동사의 예 중에 하나, 간단하게 이런 동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live. 그냥 그 뜻이 살다 라는 뜻으로서 보어도 필요 없고 목적어도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제가 아까 어떤 얘기를 드렸어요. 이렇듯 완전 자동사가 사용된 문장에도 수식어가 붙어서 문장이 길어질 수는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She lives in 부산. 그녀는 산다 부산에. 라는 뜻으로서 in 부산은 그냥 꾸며주는 말입니다. 이런 거 들어가도 문장의 형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몇 형식인가요?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우리 이 친구가 일형식 문장입니다. 왜요? live는 보어도 목적어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개념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동사 두 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첫 번째 동사 clap. 뜻은요, 박수치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동사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dance. 뜻은요, 춤추다인데, 자, 이 동사 두개다 완전 자동사입니다. 완전 자동사. 선생님, 춤을 추다. 이 dance라는 동사, 춤을 추다라고 해석하면 을이 붙었으니까 뭐 목적어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포인트는 여기 또 하나 숨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영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dance는 보어, 그리고 목적어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와 상관없이, 역시나 완전 자동사라는 거.
아, 그래. 영어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 이 예문 보도록 할게요. 두 동사가 한꺼번에 쓰였죠. John danced and Susan clapped. 보면 주어 서술어 and는 접속사고요. 그리고 다시 주어 서술어로서 일형식 문장, 일형식 절이 두 개가 연달아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해석해보자면 존은 춤췄고 수제는 박수를 쳤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완전 자동사로서 일형식 문장이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추가 영장 연습 한 문장만 해볼게요. 먼저 우리말 읽어봅니다. 테드는 매주 토요일에 호수에서 수영을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수영을 해요 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즉 수영을 하다라는 표현 안에 을을이 붙어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을을 붙으면 이거 목적어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럼 삼형식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부차적인 거고, 중요한 건 영어 문장에 쓰인 동사가 보어 또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문장의 형식이 결정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그냥 이 문장 영작을 해보면 시작 이렇게 되거든요. 자, 테드가 주어니까 테드가 가장 앞에 붙겠죠. 그리고 수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거 그냥 동사 swims, Ted swims로 끝난단 말이에요. 뒤에 보어, 목적어 쓰이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어떻게 되든지와 상관없이 이 친구 일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머지 다 꾸며주는 말이거든요. 자, 테드가 수영을 하는데 어디서 수영을 합니까? In the lake. 호수에서 수영을 하죠. 언제 수영을 해요? Every Saturday. 매주 토요일마다 수영을 하죠.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이 붙어서 문장이 길어졌지만 보어와 목적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 이거 일형식 문장이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ed swims in the lake every Saturday.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He only sleeps in his red pajamas. 그는 오직 잠을 잔다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사용된 전치사 in은 어디 안에서라는 맥락에서 이제 그의 빨간색 잠옷 안에서라는 뜻이니까 그의 빨간색 잠옷을 입고라고까지 해석해 주셔야 되겠어요. 해석 문장 해석해 보자면 그는 오직 그의 빨간 잠옷, 그것만 입고 잠을 잡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요 잠을 자다라는 거, 우리도 우리나라 말로도 잠을 자다, 을을 붙어서 읽기는 하지만 영어 문장 자체에 보어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 일형식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0: guys, I'm so, so happy to see you. This week, we are going to make our legs super strong. Are you ready?
1: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는 다리 근력 운동을 해볼 겁니다.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시고 가실게요. Let's go.
0: This puppy is so cute, I can't get over it. Let's take her home.
2: Yeah, right. Like that's going to happen.
0: No, on a serious note, I think she'll be very happy with us.
1: 네, 첫 번째 대화 봤는데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on a random note 또는 on a serious note, on a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고 note 이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일단 on a serious note 먼저 보고 가실게요. This puppy is so cute, I can't get over i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is puppy is so 강아지가 너무 귀엽대요. 그래서 I can't get over it.

Phew, that was difficult, but that was fun, right? Those were leg lifts on equal balance pose. Good job. We will be doing other workouts to work on our legs all throughout this week. 아, 네, 오늘 우리 다리 근력 운동 첫 자세, 첫 운동 같이 해봤는데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다리 근육 만드는데 효과적이니까 자주 해주시고 영어 표현 우리 on a random note 그리고 on a serious note 이렇게 배워봤어요. on a fun note 이런 식으로 뭐 on a funny note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Hey Megan.
1: Hey Hanu.
0: How are you?
1: Great. How are you?
0: I'm doing great as
1: Perfect.
0: well.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까요?
1: For this week,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birthdays.
0: Birthdays. 생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Uh-huh. 그래서 생일에 관련된 이야기 다섯 가지를 듣고 공부를 해볼 텐데요. Uh-huh. 첫 번째,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뭔가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On my birthday, I look back on my life.
0: 저는 제 생일에 제 삶을 돌아봅니다. 되돌아봅니다. Uh-huh. Look back on my life. Uh-huh. 그동안 살아온 내용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Mm-hmm.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 내용이고요.
1: Right.
0: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바로
1: We have Jordan who's from the USA.
0: 네, 미국에 계시는 조던 씨 이야기 듣고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조던 씨, 나와주세요.
2: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0: 네, 생일이 좋은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장인지 같이 볼게요.
1: So Jordan said,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0: 원래 reflection이라고 하면 생각, 심사숙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걸 말해요. 원래 그냥 사전적인 정의로 reflection 하나만 보면.
1: All right.
0: 그래서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생일들은 좋은 기회들이다. 즉, 생일은 좋은 기회다 for reflection.

0: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 문맥에서는 reflection 그냥 생각 자체가 아니고 not just thinking, reflection on something, reflect 뒤에 on이 붙으면 이제 되돌아보는 걸 말합니다.
1: Yeah, so for reflection about your life, for reflection on your life.
0: 그래서
1: What have you been doing for this many years?
0: exactly or how you have been living.
1: Living,
0: 네.
1: yeah.
0: 그래서 이 문맥에서의 이 문장의 뜻은 생일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문장 다시 듣고 공부 이어가 볼게요.
1: All right.
2: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since I'm 21. It seems really cheesy, but it's actually really cool to just check in with yourself and see how you're doing and what you're learning and making sure that you are learning stuff because that's what we should do in life. Learn.
1: That's true. Life is about learning, but I don't think I've ever written down things that I've learned over the years on a birthday before.
2: Yeah, I've never done that. It's a very good message, very good idea.
1: For sure.
2: 저도 지금 조던 씨가 했던 이야기 속에 나왔던 뭐 그동안 뭘 배웠는지 나이에 맞춰서 몇 가지를
1: Yeah.
2: 배웠는지를 적어보는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
1: You'd have to write down like 100.
2: No, less than 100.
1: I'm just joking. You guys know I like to pick at his age
2: I
1: sometimes.
2: know.
1: It's just for fun.
2: Sometimes, it's not sometimes. Anyway,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던 씨가 오늘 굉장히 좋은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1: That's right.
2: 어떤 말들을 했는지 한줄한줄 공부 시작해 볼까요?
1: Perfect.
0: Birthdays are great times for reflection on your life and your goals and what you've learned. And obviously, they're great times for presents too, and spending time with family and doing fun things. And I absolutely love those things, especially the presents.
1: Birthdays are great times for reflection on your life and your goals and what you've learned.
2: Birthdays are great times. 생일은 좋은 시기입니다. 어떤 걸 하기에 좋은 때냐면 for
1: Reflection. Reflection.
2: reflection.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reflection 그냥 자체로는 생각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reflect하고 그러니까 동사로는 reflect 그리고 reflection 명사로는 reflection 뒤에 on이 붙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돌아보는 거를 많이 말해요. 그리고 reflect는 이제 reflect 빛을 굴절시켜서 반사시키는 거예요.
1: Yeah,
2: 그래서
1: something can reflect light.
2: 예, 그래서 반사시키는 것을 reflect라고 하고 한번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반사해서 보는 거라서 reflect인지 아무튼 되돌아보는 거 reflect라고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eflection도 사전에서 또 검색해 보시면 그 반사된 이미지를 reflection이라고 하기도 해요. For example, you can say, I see my reflection on the water or
1: Or
2: in
1: in the
2: the mirror.
1: mirror.
2: 거울 속에 제 반사된 빛, 제 비친 모습이 보입니다. 이럴 때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되돌아보는 거를 말하니까 on your life and your goals.
1: goals.
2: 자신의 인생 그리고 목표 and what you have learned. 그동안 배운 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데 좋은 시기래요.
1: That's right. And what else are birthdays great for? She says. And obviously, they're great times for presents too, and spending time with family and doing fun things.
2: And obviously, 그리고 물론, they are great times. 여기서 they는
1: birthdays
2: are great times for presents.
1: presents.
2: 선물에도 좋다라는 것은 선물을 주고받기에도 좋은 시기고. And spending time with family and doing fun things.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재미있는 일을 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1: That's right.
2: Of course.
1: Of course. And she says, and I absolutely love those things, especially the presents.
2: 네, 방금 이야기했던 그 선물 주고받는 거, 그 다음에 가족과 시간 보내는 거, 재미있는 걸 하는 그런 활동들 다 좋아한대요.
1: I love those things.
2: Absolutely love those things. 그래서 those things가 그 세 가지의 활동을 말하고 있고, especially the presents.
1: That's right.
2: 이렇게 이제 속삭이듯이 특히 그 중에서 선물을 사실 birthday니까 주는 것보다는 받는 거겠죠.
1: Of course, 그래서. she means receiving presents 네. on her birthday.
2: 네. 그리고 especially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그 이 부분에 대한 발음이 살짝 다른데 어떤 사람은 좀 더 이에 가깝게 especially,
1: especially, especially.
2: 그리고 조던 씨는 especially처럼
1: 발음하시면 아예 especially, especially.
2: 네.
1: Some people even say especially.
2: 그건 틀린 것 같은데요.
1: Yeah, it's wrong, but some people will say it, especially in the South where I'm from.
2: Okay.
1: People say especially this.
2: All right.
1: So if you hear that, they're saying especially.
2: Okay. 그래서 especially, especially 조던 씨는 쪽으로 가깝게 갔고요. 특히 선물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1: That's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0: But The older I get, the more I realize that birthdays are times for you to reflect on what you've learned in your life up until this age and on what you hope to learn and the type of person that you hope to be as you

0: continue to age.
1: But the older I get, the more I realize that...
2: The older I get, 그런데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mm-hmm. The more I realize that, 뒤에 나오는 내용을 더 깨닫게 됩니다. Mm-hmm. And what she's realizing is...
1: Realize that... Birthdays are times for you to reflect on what you've learned in your life up until this age.
2: 네, 깨닫게 되는 내용은 birthdays are times for you to 생일은 뭘 하는 시기라는 걸 깨닫느냐면 reflect on 여기 지금 reflect 동사에서 나오고 있죠.
1: Yes.
2: 되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On what you have learned in your life 그동안 살면서 배운 내용을 mm-hmm. 되돌아보는 거 mm-hmm. 그런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Up until this age.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Up mm-hmm. until this age. 여기서 age는 나이라는 명사로 쓰였죠. Mm.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는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She says, And on what you hope to learn and the type of person that you hope to be as you continue to age.
2: 네, 그리고 And what you hope to learn 앞으로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Mm-hmm. Reflect on. 여기서는 reflect on이라고 했지만 되돌아보는 건 아니네요. Reflect가 on과 함께 쓰면 되돌아보다라는 뜻으로 mm-hmm. 뒤돌아보는 느낌으로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요. Mm-hmm.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yeah. 미래니까 그렇죠. mm-hmm. 되돌아본 의미가 아니겠죠. Mm-hmm. And the type of person that you hope to be. Mm-hmm. 되기를 바라는 종류의 사람이라는 mm-hmm. 것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yes. 시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Mm-hmm. 그런데 as you
1: continue to age, 네. as you age.
2: 나이가 들다, age mm-hmm. 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1: Age.
2: 예문을 하나 보면
1: This one is about me. You don't age. You don't age.
2: What do you mean it's about you?
1: I don't age.
2: Because you're not old yet.
1: 네. Exactly.
2: 네, 농담이죠.
1: Of course, it's a joke. Everyone,
2: Everyone ages.
1: ages.
2: 그런데 우리가 그냥 칭찬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Uh-huh. No age.
1: You don't
2: 나이를
1: age.
2: 안 드시네요. You don't
1: seem. You look younger as you get older.
2: Which is impossible. yeah. You don't seem to age라든지 yeah.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안 드시는 것 같아요.
1: Basically, you look young. Yeah. It's a compliment.
2: Yeah. Or you're actually old.
1: That's true.
2: 아무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어요.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Back in the day, I didn't do this, but now every birthday that I have, I like to write down a number of things that I've learned equivalent to my age.
1: Back in the day, I didn't do this, but now every birthday that I have.
2: Back in the day, mm-hmm. 하나의 굳어진 표현이고.
1: Back in the day, 네. back then.
2: 예전에,
1: at
2: 옛날에,
1: that time.
2: Yeah, before.
1: Before.
2: 네, 옛날에는 yeah. I didn't do this, 하지 않았습니다. But now, 이제는. Every birthday that I have, 매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매번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1: Then what does she do? She says, I like to write down a number of things that I've learned equivalent to my age.
2: 네, 동등한, 상응하는.
1: Equivalent, equivalent.
2: Equivalent. Mm-hmm. 그래서 그 equal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yeah. 거잖아요. 그 mm-hmm. equal과 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equal 이 부분이요. 그래서 mm-hmm. equivalent 하면은 같은, 가치가 같은 거예요. Yeah. 그래서
1: That's it.
2: 예를 들어서 예문을 하나 보면은
1: For example, that's equivalent to about 3 miles.
2: 네, 예를 들어서 뭐 4, 5km 정도를 right?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3마일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좀 다른 나라 기준으로 맞춰본다든지
1: right.
2: 미국에서는 이런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한국으로 따지자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1: yeah.
2: 라고 할 때
1: It's equivalent to this program in
2: 네.
1: Korea.
2: 아니면 the Korean equivalent,
1: equivalent.
2: of 뭐뭐뭐 yes. 하면은 한국에서 따지면 이런
1: yes.
2: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Yeah. 이런 타입의 뭐 유명 인사, 배우. 한국에는 이런 사람이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라고 할 때
1: oh,
2: He's the Korean equivalent of say Will Smith. So and so. 이렇게.
1: Perfect.
2: Go
1: well,
2: ahead.
1: I was going to give another example like in Poland, I think they have something called sauerkraut mm-hmm. and I would say it's equivalent to Polish kimchi.
2: 맞아요.
1: Right? Fermented
2: 네.
1: cabbage.
2: 네. 폴란드나 독일에서 먹는 음식
1: oh,
2: 중에
1: yeah.
2: sauerkraut Sauerkraut, I think.
1: Sauerkraut.
2: Kraut, sauerkraut.
1: Uh-huh.
2: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이 있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김치랑 비슷하다. 이럴 때 mm-hmm. equivalent를 정말 많이 써요.
1: Mm-hmm.
2: 두 문화나 어떤 두 영역을 mm-hmm. 비교할 때. 그래서 back in the day 안 했었는데 이제는 뭘 하냐면 I like to write down a number of things mm-hmm. that I've learned. 배운 것들을 좀 적는데

0: 생일에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On birthdays, I like to reflect on this journey of life and man, I'm so proud of myself.

0: My birthday is tomorrow, and I feel like I'm 100 years old. I tend to do a lot of self-reflection every year, whether I intend to or not, and it keeps dawning on me just how many lives I've lived.
1: 네, 첫 번째 포스팅은요.
0: Spence says,
1: On birthdays, 생일에 I like to reflect on this journey of life. Mm-hmm. 인생이라는 이 여정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Mm-hmm. And man, I am so proud of myself. Mm-hmm. 여기서 man이라는 것은 남자가 아니고 감탄사라고 보시면 yes. 되겠고요. 아, 정말 스스로가 yeah. 네, 자랑스럽다, 대견스럽다. Uh-huh. 그리고 Rose 씨는요. My birthday is tomorrow. 내일이 생일인데 I feel like I'm 100 years old. 100살은 된 것 같대요. I tend to do a lot of self-reflection every year. Mm-hmm. 해마다 생일이 되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mm-hmm. 많이 해보는데 mm-hmm. 되돌아보는 걸 많이 해보는데 whether I intend to or not. Mm-hmm. 의도하든 안 하든 그렇게 그동안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는 걸 많이 한대요. Mm-hmm. And it keeps dawning on me just how many lives I've lived.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0: Yeah.
1: How many lives I've lived? Of course, one.
0: Only one
1: 그런데
0: life.
1: 다양한 경험을 하고
0: Yeah, she's had a lot of different experience every year 네, and learned a lot of things,
1: 어떤
0: right?
1: 어떤 것이 dawn on someone 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한다는 것은 이제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0: Yes.
1: 그래서 생일 때마다 생각해보면 정말 나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인생을 산 mm-hmm. 것처럼 살아왔구나. So she's led a full life, I think.
0: She's led a full life.
1: Yeah.
0: That's awesome.
1: That's good.
0: All right,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today. Thank you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0: See you next time.
1: 감사합니다.
0: Bye.

Hello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라조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맛있는 특별한 두부 요리 할 거예요. 하지만 그냥 두부 요리 말고 오늘은 두부 유부 요리입니다. We are making 두부 유부 초밥. Yes, fried tofu pockets.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유부. 네, 유부 영어로 fried tofu. 네, 튀긴 두부예요. 유부 말고도 두부 있습니다. We have tofu. 좀 탄탄한 특별한 두부예요. We have three kinds of salad. 우리 샐러드 세 개 있어요. 오늘은 호박, 감자, 옥수수, pumpkin salad, potato salad, corn salad, carrot, 당근, red pepper, 네, 우리 파프리카 있어요. We have pickled radish, 단무지요. 이거 무피클이요. And we have sesame seeds. 아, 잠깐! 그리고 이 초밥에 밥이 없습니다. We are going to prepare our fried tofu. 네, 이 유부 시작할 거예요. We'll cut it open and we'll drain the liquid. 우리 이 유부 물 뺄 거예요. So we cut open like this. And we drain the liquid. 네, 그 물이.

그 양념, 엑기스는 다 될 거야. 나와라. 우리 유부들 여기 접시 위에 놓을 거야. 오케이, we're ready for the next step. 이제 두부 준비할 수 있어요. Let's cut open the tofu. Lots of tofu water. 그 두부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오케이. 이 물은 필요 없습니다. 허허허허허, 우리 단단한 두부. And we dry the tofu. 우리 그 촉촉한 물이 좀 해야 돼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냉장고 30분 넣을 수 있어요. I'm gonna put this tofu in the fridge for 30 minutes. 30분. Why? 왜냐하면 그 두부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We're gonna make it really, really strong tofu. Okay, we need to get our vegetables. 네, 우리 채소 잘라야 돼요. We have carrots, peppers, and pickled radishes. So first the carrot. 우리 이만큼만 쓸 거예요. Just need a little carrot. And we cut like this. 우리 이렇게 썰어요.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다시 이 젓가락으로 또. We slice like this. 이렇게 우리 작은 큐브 만들어 볼게요. Okay. Now, the pepper, the red pepper. 우리 빨간 피망 잘라요. And now the pepper. 우리 빨간 피망 이만큼 쓸 거예요. So we cut like this. 이것도 당근처럼 짧게 잘라요. We're gonna cut it into small pieces. And again, cut, cut, cut. Take your time. 천천히 하세요. There we go. 마지막으로 단무지. The pickled radish. Let's cut this way. 우리 이렇게 잘라요. And then cut this way. 단무지 좋아하는 사람은 단무지 써도 돼요. 단무지 싫어하는 사람은 안 넣어도 돼요. 다른 나체 괜찮아요. We can put this in a bowl. And then we need the tofu. 우리 두부 냉장고 30분 안에 있었어요. 이제 부서져도 돼. We're going to break it up. So we take our tofu and we break it up. Rough하게 작은 부분 해도 돼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진짜 후크놀이처럼. 아, 솔직히 요리 같은 느낌 아니야. 놀이 같은 느낌이요. 놀이 요리요. Our tofu is ready for the vegetables and the sauce. 네, 우리 두부 준비됐어요. 그래서 채소들, 그리고 참깨, 그리고 소스 넣어도 돼요. So, let's put them in. We put in the carrot. 우리 당근 들어가고, our pickled radish. 우리 단무지. Our red pepper. 우리 빨간 파프리카. And our sesame seeds, 우리 참깨. And the sauce. 네, 그 초밥 소스 필요해요. 그 유부 패킷 안에 있어요. 우리 이것도 넣을 거야. 이 초밥 소스, 이 스시 소스 달콤하고 새콤해요. And now we mix. 아, 하지만 장갑 필요해요. So let's put on some gloves. 우리 비닐 장갑 쓸 거야. And let's mix. 우리 다 섞였을 때까지 섞여요. We're gonna mix everything together. 와, 색깔이 예쁘다. 진짜 뭐 당근, 빨간 파프리카, 뭐 두부, 단무지. 진짜 색깔이 많다. Let's put the tofu in the fried tofu pockets. 네, 우리 두부는 유부 안에 넣을 거예요. So take one 유부, open the pocket. 와, 신기해요. 진짜 제가 이거 처음 봤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Is we take one pocket. 우리 유부 하나 이렇게 열고 그리고 안에 이 두부 믹스 넣을 거예요. We're just gonna put the tofu and vegetables inside. 네, 이렇게 우리 탄

탄한 사각형 만들 거예요. Like this. 네, 이 정도 좋아요. And one more. Open it up. Put the tofu mix inside. 솔직히 이거 밥 없는 초밥이요. 왜냐하면 밥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몸이 안 좋아요. 하지만 이 탄탄한 두부는 단백질 아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몸이 되게 좋아요. Now we can add a special sauce. 와사비 소스 있어요. 혹시 와사비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살짝 맵지만 맛있어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었을 때도 살짝 매워요. 와사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넣고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안 넣어도 돼요. 이 정도는 충분해요. Now we add the salad. 이제 샐러드를 넣을 거예요. First, the pumpkin salad. 네. Potato salad, like this. Oh, good. And our last one, corn salad. 네, 옥수수 샐러드. Here are my fried tofu pockets. 네, 우리 두부, 유부, 초밥 완성됐습니다. 테스트 맛 보기. 하하. 두부 두부 두부 두부 두부 두부. 오야. 혹시 우리 친구 유부 먹어봤어요? 유부 원래 달콤해요. 그래서 시작해서 달콤한 맛이 있어요. 그 다음 그 고소한 단백질 같은 두부 맛이 나오고, 하지만 초밥 소스도 같이 섞였을 때 진짜 완벽한 밥 없는 초밥입니다. 다음에 우리 뭐 할까요? 두부 쓸까요? 유부 쓸까요? Do you know? I don't know. Come back soon for another recipe. Good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the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주 시작입니다.
1: 달려봐야죠.
0: Alright. 자, 오늘 가정 영어 가볼 건데요. 장마철 빨래는 최강의 난이도 Part 2. 아, 기억나시나요?
1: 장마 정말 얘기만 해도 약간 퀴퀴한데
0: 꿉꿉합니다 벌써.
1: 아, 그때 진짜 냄새 얘기로 한창 열을 올렸었죠.
0: 이거 뭐 나 때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날씨 때문이지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요.
1: 맞죠.
0: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 오늘 같이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1: 응?
0: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겁니다.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도대체 뭘 기다렸어야 했을까요?
1: 그러게요. 궁금한데요?
0: 오케이. 예. 자, 두 번째 미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긴 한데요.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1: 어?
0: 여보, 발냄새야. 이거는 약간 반전이 있는 문장일 것 같습니다.
1: 약간 돌려서 뭔가 상처를 주려고 하는.
0: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1: 응?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1: 아, 비 올 때 빨래. 아, 맞아요,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2: Yeah or no?
1: 예, yeah. 그치. Don't laundry.
2: Don't do the laundry.
1: 그 just wait, 쨍쨍, sunshine.
2: Oh,
1: and then laundry.
2: We should wait. Yeah, yeah, you're right.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Wet mop?
2: Yeah.
1: Wet mop?
2: Yeah, like a wet mop.
1: Wet mop? Who is it?
2: Wet mop? You know the mop.
1: Mop?
2: You know?
1: Your socks?
2: They stink like a wet mop.
1: 아우!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라 여보 발냄새야.
2: What?
1: 응? You 아, 상처받을까 봐 말 길게 안 할게요.
2: What?
1: 응, your foot smell is so bad, you know.
2: Me?
1: Yeah.
2: My feet?
1: Yeah, this is no rain.
2: It's the socks.
1: You're off.
2: Oh my god.
0: 영화 하나 때문에
1: 네.
0: 건조기 사는 걸로 가기로 했다고.
1: 뽀송뽀송하게 어때요?
0: 그건 인정이지만 돈이 드니까요.
1: 아, 너무 목돈이 들죠?
0: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오늘 굉장히 생활 표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4: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3: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4: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아, 안 되겠네요. 이러면서 냄새가 너무 나니까 비 올 땐 빨래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1: 네. Let's not when it rains. 여기에서 딱 끊어주면 뭔가.
0: 느낌이 오네요.
1: 네, 그쵸.
0: When it rains가 뭘까요?
1: When it rains? 비 올 때.
0: 오케이.
1: 예. 왜냐면 날씨 때는 꼭 잇을 쓰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0: 네.
1: 정해졌나 봐요.
0: Uh-huh.
1: 그래서 let's not 빨래.
0: 오케이.
1: 빨래를 하지 말자니까.
0: 그렇죠.
1: 그럼 빨래는 laundry. Laundry.
0: Alright.
1: Yeah.
0: 자, let's not laundry when it rains.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명사를 썼어요. 아쉽게도. 덩어리.
1: 아.
0: 동사. 그걸 써야죠. 왜냐하면 하지 말자라고 해야지 빨래 맙시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Laundry는 빨래 물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빨래 물을 한다라고 해서 이 덩어리 동사를 알아야 됩니다.
1: 아, 그러네요.
0: Do the laundry. 빨래하다. Right? 우리 왜 do the dishes. Remember?
1: 아, 네. 설거지하다.
0: Yes. 그것을 이제 dishes 대신에 laundry로 바꿔준 것뿐입니다.
1: 네네. Okay?
0: 자, 그러면 laundry 나온 김에 이것도
1: yep.
0: 같이 우리 가져갈게요. 바로 빨래를 개다라고 하면 뭐뭐하다 the laundry라고 할까요? 빨래물을 하는 거가 아니라
1: 네.
0: 뭐라고 하면 갠다라는 뜻이 될까요?
1: 왠지 dry.
0: Dry.
1: Yeah, dry the laundry.
0: Okay.
1: Yeah.
0: 자, dry the laundry. Dry는 말리는 거죠. 자, 개는 것을. 이거는 좀 너무 obvious한데.
1: Yeah.
0: Fold.
1: Fold.
0: Remember?
1: 네.
0: Okay, fold 한 다음에 뒤에 옷을 써도 되지만 그냥 the laundry라고 하면 그 빨랫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fold the laundry 그러면 빨래를 개다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 네.
0: 자, hold on. 많은 분들이 하자라고 하면 Let's 알고 있어요. 그렇죠?
1: 네.
0: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1: 그쵸?
0: 그런데 심지어 제가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초중급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막 중급에 가까우려고 하는데도 하지 말

0: 피자라고 하는 걸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1: 오!
0: 좀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 네.
0: 근데 실제 그럴 수 있겠구나.
1: 아, 익숙하지 않긴 해요.
0: 그래서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는 왕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1: 멋지다.
0: Alright. So, let's 뒤에 원래 동사원형 쓰면 그 행동 하자지만
1: 네.
0: 하지 말자는 단순합니다. 바로 let's not.
1: 동사원형.
0: Right. 많은 분들이 let's don't 이렇게 하는 실수를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거기 not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아이들이 막 뛰어서 막 돌아다니는 거를 달리다가 뭐예요?
1: Run.
0: Run. 그 뒤에 around를 넣으면요.
1: 네.
0: Run around는 단순하게 달린 느낌보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줘요.
1: 네네.
0: 이렇게 그래서 야, 우리 뛰어다니지 말자. 뛰어다니지 말자. 어떻게 할까요?
1: Let's not run around.
0: 그렇죠. Let's not run around. How about this?
1: Mm-hmm.
0: 슬퍼하지 말자.
1: Okay.
0: 슬퍼하지 말자.
1: Let's not be sad.
0: 와우. 안 속네요.
1: Yeah.
0: 네, 그렇습니다. sad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동사 원형 바로 be를 같이 써줘야 되죠.
1: 네.
0: Right? So let's not be sad today. Yes, 뭐 이러면서.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s not run around.
1: Let's not run around.
0: Let's not be sad.
1: Let's not be sad.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정말 슬기 씨가 얘기한 것처럼
1: 네.
0: 날씨를 얘기를 할 때는 주어를 is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1: 네.
0: 자,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1: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0: 자, 이랬을 때 인정하는 거죠. 맞아요. 아,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1: 예.
0: 뭐 하루 정도 더 있다 할 걸.
1: 그렇지.
0: 후회하죠.
1: Yeah, we should have just...
0: 네.
1: 맞아요. 이렇게 비가 올 때 빨래를 하면은
0: 네.
1: 어쩔 수 없이 그 꿉꿉함이 빨랫감에
0: 그게 흡수가 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맞아요. 아. 그러니까 습한 기운 때문에 또 네. 이렇게 냄새가 가시질 않죠.
0: 맞아요.
1: So 여기에 should have PP니까 waited 할까요?
0: 오케이.
1: Yeah.
0: Should have PP를 지금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 원래는 소개를 안 했었다가
1: 네.
0: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에 몇 번 했었었거든요.
1: 너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니까요.
0: 맞아요. 이 예. 부분 여러분 알아두면 정말 인생이 변해집니다.
1: 그렇죠.
0: Alright, so wait 아니라 waited. PP 형태로 썼는데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정답, perfec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Alright, wait은 단순하게 일단은 기다리다라는 뜻이지만
1: 네.
0: 지금 형태는 원형인 상태가 아니라 PP 상태입니다.
1: Mm-hmm.
0: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아, 이거 맞아. 저번에 한번 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집중해 주세요.
1: Mm-hmm.
0: 우리가 아, 내가 뭐 했어야 됐는데 아, 내가 뭐 했었어야 됐어. 이거는 보세요. 실제로 했다는 건가요?
1: 못했죠.
0: 그렇죠.
1: 네.
0: 우리가 보통 원망, 아쉬움
1: 맞아요.
0: 같은 거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말투가 있잖아요. 아, 뭐 했었어야 됐어.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런 패턴이 있듯이
1: 네.
0: 영어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있는 거예요. 바로 should have PP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should have를 줄여서 그냥 should have 이라고 많이 써요. So should have done something 이러면 아, 뭐 했어야 됐는데 못했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여기서도 should have waited. So 기다렸어야 됐는데 기다렸어요?
1: 못 기다렸죠.
0: That's right.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괜히 늦게 떠났다가
1: 네.
0: 트래픽 엄청 막힌 거예요.
1: 아, 그런 경우 너무 많죠.
0: That's right. 일찍이 네. early죠?
1: 예.
0: 그래서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어. 떠나다가 원래 뭐예요? 떠나다.
1: Leave.
0: Leave. PP 형태 뭐예요?
1: Left.
0: Go ahead.
1: Yes. Oh, I should have left early.
0: 그렇죠. 이런 것들을 훅 들어오려면 진짜 표정이나 연기가 막 아쉬워야 되니까.
1: Yeah.
0: I should have left early.
1: Okay.
0: 자, how about this? 주어를 she로 잡아볼게요.
1: 네.
0: 그녀는 사과를 했어야 됐어.
1: Oh.
0: 나 지금 화났어. 이제 안 풀어. 이런 느낌.
1: 그쵸.
0: 그녀가 사과했어야 됐어.
1: She should have apologized.
0: Exactly.
1: Wow.
0: She should have apologized. Now I'm angry. 막 이러면서,
1: 아이고.
0: r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hould have 대신에 should apostrophe ve로 해서 should have 이런 모양으로 하는 거 추천. 왜냐면 should은 하나가 덩어리가 됐으니까 PP 형태만 바꾸면 되거든요.
1: 그렇죠. 덜 번거로운 느낌?
0: 그럼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훨씬 편해집니다. 자, 낭독해 볼게요. I should have left early.
1: I should have left early.
0: 네, 여러분들도 should have로 해보세요. She should have apologized.
1: She should have apologized.
0: Alright, 그래서 교재에 이거 같이 이렇게 필기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발음할 때 약간 should have처럼 리을 비슷하게 should've.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네. Should have, right? 자, 그리고요. 질문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하, 그랬어야 됐나?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하지 못했지만.
1: 네.
0: 그러니까 너 그랬어야 됐어. 이러면 내가 그랬어야 됐나? 이거는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원래는 we should have waited.
1: 네.
0: 이런 우리 기다렸어야 됐었잖아요. We should have waited. 근데 we 주어하고 should를 순서로 바꿔버리면 should we have waited? 그럼 어떻게 기다렸어야 됐나?
1: 아, 너무 일찍 와버렸나?
0: 그렇죠, right? 그래서 실제로 기다리진 않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질문형, 아, 그러니까, you know, 물음표 있는 거,
1: 그렇죠?
0: 형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should have 발음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1: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네, 다음 문장이 대박입니다.
1: 네.
0: 양말에 젖은 대걸레 같은 냄새가 나네.
1: 디테일하다.
0: 디테일하죠. 네,
1: 디테일하게 짚어주셨는데.
0: 딱 하고, 요거는 젖은 대걸레. 이렇게 된 거죠.
1: 오, 굉장히 후각이 발달되어 계시네요.
0: 맞아요.
1: My socks stink like a wet...
0: 오케이. 일단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동사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죠.
1: 이건 너무 저 너무 생소해요.
0: 오케이, 오케이.
1: 네, 요게 동사 같은데요.
0: Alright.
1: Like a 이런... 이런 거 같은 냄새 난다 같은데요?
0: Something like that. 네.
1: 그러면은 여기에 젖은 대걸레네요.
0: 오케이.
1: 대걸레. 대걸레는 저는 그거 알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나누어진 그거 이렇게. 그렇죠.
0: 대걸레가 뭔지는
1: 머리 같은
0: 거 알고 있죠. 그건 뭔지는 알고 있죠.
1: 머비잖아요.
0: 오, 지금 머리카락. 약간 레게 스타일 같은 느낌.
1: 레게 알겠습니다. 레게 파티. 근데 머비 머비 이거다. 와.
0: 오.
1: 아 왜냐면 이거랑 헷갈리는 거예요.
0: 오케이. 네. 그 지금 스펠링이 문제가 아니라 마법을 알았다는 거에 저는 좀 충격입니다. 예. 거의 모르세요. 보통 잠깐만 빅 타월인가? 막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1: 네.
0: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O-P 맞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자, 얘는 신기하게 대걸레라는 명사도 되고요. 대걸레질을 하다.
1: 오.
0: 이것도 mop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이거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이제 mop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많이 쓰겠죠. Stores. Right?
1: 그래서 맞아요.
0: 뭐 거기에 뭐가 엎질러져 있어요. 그런 you know, aisle 같은 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운다든가. 자, 여기 보세요.
1: 네.
0: Wet mop이라고 했죠?
1: 네.
0: Wet 한 게 어떤 상태를 나타내요? Wet.
1: 젖은 거죠?
0: 젖은.
1: 네.
0: Right?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이 패밀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1: 와.
0: 다들 뭔가 수분기가 있는 느낌 아니에요?
1: 그렇죠.
0: 자, wet은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젖은. 그리고 moist는 사실 moisturizer에서 많이 들어봤죠.
1: 예.
0: 근데 그거가 뭐 여기가 막 물이 흥건하지 않잖아요. 피부가. 그래서 moist는 형용사로 촉촉한 정도. 그리고 soaked라고 얘기를 하면 흠뻑 젖은입니다.
1: 아.
0: Soaked. 비가 내렸는데 비를 맞았는데 내가 wet일 수도 있겠지만 소나기를 팍 맞았어요.
1: 그래서?
0: 그럼 I'm soaked.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같이 패밀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예.
0: 자, 그리고 a wet mop처럼. 처럼이 뭐죠? 뭐뭐 같은 뭐뭐
1: like.
0: 처럼. Like.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죠? 비유할 때 딱 좋은 것이 바로 like something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는 like a wet mop처럼.
1: 네.
0: 혹은 같이, 같은 정도로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얘기를 한대요. 말을 한대요.
1: 네.
0: She talks, right?
1: 그녀는
0: 얘기를 하는데 마유처럼 얘기를 한대요. 말투가 좀 비슷한가 봐요. 그녀는 마유처럼 얘기를 해. For example, 뭐, let's say, you know, I had a sister or something.
1: 예,
0: 그럼 뭐라고 할까요?
1: She talks like 마유.
0: 그렇죠. She talks like 마유. How about this? Mm-hmm. 아, 그거는 사과 같은 냄새가 나는데?
1: Oh.
0: 뭔가 맞춰보는 게임이에요. Mm-hmm. 그건 냄새가 난다. 일단 어떻게 해요?
1: It smells.
0: It smells. 자, 사과 같은.
1: Like an apple?
0: 그렇죠. Oh. It smells like an apple. Mm.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1: Oh,
0: 뭔가
1: yeah.
0: 비교한다는 느낌? Alright, 비유한다는 느낌?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She talks like Mayu.
1: She talks like Mayu.
0: Mm-hmm. It smells like an apple.
1: It smells like an apple.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내 양말은 stink 하는데 마치 a wet mop처럼 stink란다 라고 했습니다.
1: 예, 예.
0: 자, 그러면 여기서 stink라는 게 핵심적인 동사인데요.
1: 그쵸.
0: 이거 냄새가 난다는 뜻인데
1: 네.
0: 특히나 악취가 난다라고 할 때
1: 나쁜
0: stink를 써요. 얘는 주의하셔야 될 게 냄새 남은 뭔가 상태일 것 같지만 그냥 smell이라는 동사랑 똑같이 일반 동사입니다.
1: 아.
0: stink. Right?
1: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socks 복수니까 stink 썼고
1: stink.
0: 만약에 뭐 my shirt면 stinks. That's right. 이거는 일반 생활 단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돼요.
1: 그러네요.
0: Okay, stink. 자, 그러면 요거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써보세요. 과거형, PP형 뭘까요? 왜냐면 처음 들어봐서 이거는 기대는 안 할 건데.
1: 야, 이건 정말 stink. 전 처음 보는 거라서 그냥 가요.
0: Uh-huh.
1: 예,
0: Just try.
1: stink. 왠지 stunk 같아요. stink, stunk, stank.
0: stank. 오, stank. 오, stank 느낌 좋은데요?
1: 그렇죠. 자, 괜찮죠?
0: 정답은요?
1: 예.
0: stink, stank, stunk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1: 약간 접근이.
0: 근데 이런 패턴 은근히 많아요.
1: 맞아요.
0: Right? sing, sang, song.
1: 맞아.
0: Right?
1: 예.
0: Okay. 에, 어. 이렇게 과거형, PP형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과거형, PP형 써보라고 하면 아, 이거 언제 다워요? 하시는데요.
1: 네.
0: 외우는 거라기보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나름대로 이 불규칙도 규칙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패턴을 좀 읽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원어민들도 틀리는 경우 많아요.
1: 아.
0: 그래서 stink, 뭐 악취가 난다. stank, 악취가 났다. 그리고 have pp로 쓰게 되면 stunk.
1: 어허.
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0: 자, 이랬을 때 딱 듣고서
1: 약간 빈정상할 수 있거든요.
0: 어, 아니,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발냄새.
1: 아.
0: 이거를 그 빨래 탓으로 돌리려고 했던.
1: 그쵸. 어. 남편한테 네, 일침을 가하는.
0: 일침을 가했습니다.
1: 네. Oh, that's not the, That's just your feet.
0: Yes.
1: 그거는 당신의 발냄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알 것 같고. That's not the 습기.
0: 습기.
1: 습기, 아! 습기는 fog예요. fog, 그러면은 이거는 명사로 foggy. That's not the foggy.
0: 점점 미궁으로 빠져.
1: 왜요? Foggy가 엄청 많으면 우리 엄청 모이스처 하잖아요.
0: Foggy는 약간 안개 같은 느낌이죠. 어, 그건 안개가 아니야. 그것도 심지어 명사는 fog예요. 자,
1: 아, fog.
0: 아무튼. That's not the,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1: 아!
0: Humidity.
1: 맞아요.
0: 들어본 적 있나요?
1: 네.
0: 자, 이 humidity라고 하네요. Humidity라고. Humidity. 어, 여기가 flap이 나서 그러긴 한데.
1: Humidity.
0: 이거는 습기, 습도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1: 네.
0: 근데 여러분들 사실 지금은 이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것의 형용사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1: 아~
0: 사용 빈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습한이라고 하면 여기서 어디까지만 쓰면
1: 됩니다. 아, 네, I know.
0: 어, 바꿀 건 없어요.
1: 아이고, humid까지만 쓸게요.
0: 오케이.
1: 예.
0: 정답. Perfect. It's really humid. 이 단어는 뭐, 그쵸. 날씨를 얘기를 할 때 명사를 쓸 확률이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1: 그쵸,
0: 말해서.
1: 그쵸.
0: It's hot, it's cold, it's chilly, it's humid.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것의 명사를까지 하고 싶다 나는 그러면 humidity. Humidity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어, 전에도 한번 이거 간단하게 짚기는 했는데요. 뭐 때문이다라고 할 때
1: 예.
0: 저번에는 because of에 집중을 많이 했죠.
1: 네.
0: That's because of you.
1: 맞아요.
0: Is it because of me?
1: 그런데
0: 원어민들 얘기를 할 때 뭐뭐 때문이다라고 할 때 그건 너야.
1: 아.
0: 이렇게도 씁니다. 전에 한번 건드린 적이
1: 그쵸.
0: 있기는 해요.
1: 예, 예.
0: Okay? So 여기서 사실은 That's not because of the humidity.
1: 미리. 그건데.
0: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You know, that's what. 이런 식으로도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So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가보려고 해요. So that's 명사 이러면 물론 그건 명사야. 이렇게 쓸 수 있죠. That's a car.
1: Yeah.
0: Right? 하지만 맥락에 따라 흐름에 따라 뭐뭐 때문이야도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면서 이거 무슨 이렇게 방 안에서 좋은 냄새가 나지?

0: 이랬을 때 아, 그거 내 향수 때문이야. 이렇게 볼게요. 향수용어로 뭐예요?
1: Perfume. 그렇게
0: 한번 해보세요. 그거 내 향수야. 혹은 향수 때문이야.
1: That's my perfume.
0: 그렇죠. That's my perfume.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거 무슨 악취가 나지? 이렇게 막 방에서 이상한 냄새.

0: That's my perfume.
1: That's your hair.
0: That's your hair.
1: There you go.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Oh, that's not the humidity. Yeah. That's just your feet.
1: Very nice. Okay,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0: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1: There you go.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발냄새야.
0: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1: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2: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1: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2: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1: 네, 입으로 소리내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는요. Should have PP 혹은 should have PP.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0: 그렇죠.
1: 네, 연기하는 느낌. 아, 했어야 되는데. 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1: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했는데.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어.
0: I should have left early.
1: Ooh, very nice. 자, 두 번째. 그녀는 사과했어야 했어.
0: She should have apologized.
1: 그렇죠. She should have apologized. 자, 마지막은 yeah 하면서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맞아요. 우리는 그냥 기다렸어야 했어요.
0: Yeah, we should have waited. We should have just waited.
1: 네. Okay, very, very nice. Mm-hmm.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hould have left early. She should have apologized.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다음 볼까요? That's 명사.
0: Mm-hmm.
1: 단순하게 명사야 그거 란 뜻도 되지만 맥락에 네. 따라 그거 때문이다도 된다는 거. 자, 가보겠습니다. 그건 내 머리카락 때문이야.
0: Oh, that's your hair.
1: Ooh. That's your hair.
0: Mm.
1: 어, 그건 내 향수야.
0: That's my perfume.
1: 그죠, that's my perfume. 세 번째,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그 humidity 때문이 아니다.
0: Oh, that's not the humidity.
1: Very, very nice.
0: Mm-hmm.
1: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at's your hair. That's my perfume. Oh, that's not the humidity. Oh,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4: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3: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4: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1: 네, 오늘 슈룩 PP 위주로 조금 입영작 트레이닝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1: Alright, 미션 해결할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0: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1: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What?
1: Yeah.
0: No, it's the wet weather, the rain.
1: No. That's not because just your feet smell is so bad. You know.
0: No.
2: Huh? I can do it.
3: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4: 네, 내 티켓을 오늘 찾아와라는 문장이었는데요. Pick up your ticket today.
3: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아, 난 그 차를 샀어야 했어. 아, 내가 그 차를 샀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못 샀을 때. 네. 패턴이죠. 저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머릿속에 막 맴돌고 있죠. 여러 번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3: That's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4: See you every day.
3: Bye. Bye.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Mm-hmm. 자, 오늘 일상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제목이 이모를 위한 센스 넘치는 출산 선물.
1: 어머.
0: 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이모를 위해서,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1: 그렇죠. 아니 그리고 조카 자체가. 네. 돈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0: 그쵸.
1: 그래서 어떤 걸 사줘야 될지 뭐가 필요할지도 제대로 모르는 채 이런 마음을 갖고 뭔가 준비하겠다라는 게 너무
0: right.
1: 기특한데요.
0: 학생 여러분들 시청하고 있다면 네. 뭔가 둘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혹은 네. 뭐 영어도 배우고요.
1: 그렇죠.
0: Okay. Very nice.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네, 뭔가 상대방이 마음을 읽고선 얘기를 했나 봐요.
1: 그러게요.
0: 그렇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기적이 어때?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1: 그렇죠. 무조건 필요해요.
0: 이게 아무래도 또 어차피 써야 되는 것이고
1: 그쵸.
0: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잘못될 수가 없다. 무조건.
1: 그렇죠. 꼭 집에 쟁여놔야 되는 쟁여템.
0: 쟁여템.
1: 그리고 기저귀는 많으면 많이 집에 있을수록 마음이 좀
0: 편안하고
1: 그나마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0: 오케이.
1: 기저귀한테 월세를 받아야 될 정도.

0: 정도로 정말 아기 한창 키울 때는
1: 혹시 방을 하나 주나요?
0: 맞아요.
1: 아, 그
0: 거의
1: 정도로.
0: 기저귀를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1: 필요하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오케이, very nice.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0: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1: 도전!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0: Two weeks ago, your baby?
2: My aunt had a baby.
0: 오! 아기를 낳으셨다고?
2: My Annie, you know.
0: Your Annie? Your Annie?
2: My aunt.
0: Aunt?
2: Yes.
0: 오,
2: She had a
0: 오케이.
2: baby 2 weeks ago.
0: 어머, 아,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다는 거지? You have to, 아, you want to,
2: Yep.
0: 그, 기프트.
2: Yes.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0: No idea.
2: I'm only
0: 그렇지.
2: 14.
0: You are not dead. I know. 그러니까,
2: Dead?
0: No dead. You no
2: No,
0: dead.
2: I'm not
0: 그렇지.
2: dead.
0: 그러면은, 기저귀 어때? 기저귀.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기저귀.
2: What's that?
0: 기저귀. 기저귀, you don't know 기저귀? 그,
2: 기저귀?
0: 우와,
2: Oh, for babies,
0: 그렇지.
2: diapers.
0: 오,
2: 아, really?
0: How about?
2: Really?
0: 응.
2: Diaper? You think that's a good idea?
0: It's good.
2: Really?
0: Go there. Okay.
2: Okay.
1: 아이고, 결국에는 뭘 사야 될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0: 아,
1: 그래서
0: 그러니까요.
1: 엉뚱한 거 사주다고 들었어요.
0: 이게 좋은 마음에서 출발했는데
1: I
0: 마음이 많이
1: know.
0: 아파졌어요.
1: 아, 오늘이요. 단순하게 무슨 출산 선물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0: 네.
1: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0: 어떤 상황에서
1: Yeah.
0: 쓸수 있는 말들을 주로 알려주시니까.
1: Of course.
0: 네.
1: 자,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4: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3: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4: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1: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1: 저희 이모가 2주 전에 출산하셨어요.
0: 아기 정말 귀엽겠네요.
1: That's right.
0: My 응응 had a baby 2 weeks ago.
1: Yes.
0: 여기서 끊어줘도 되겠네요.
1: Uh-huh.
0: 그러면은 이모가 나와야 되니까 내
1: 예.
0: 이모가
1: 주어가 빠졌잖아요.
0: 그쵸. 이모가 아기를 had 했다.
1: 아.
0: 에 그쵸. 그러면 여기에 aunt 이모.
1: Okay.
0: 네.
1: AUNT. 예전에 한번 스펠링 잘못해서 개미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ANT, right?
0: 예.
1: 자, 볼게요.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perfect.
0: 와우.
1: 고모, 이모. 그쵸. 영어에서는 오히려 더 이게 심플하죠. 그쵸?
0: 예.
1: 하나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아, 근데 발음할 때 이건 지역 차이입니다. 아, aunt라고 하기도 하고요. aunt. 이렇게 입모양을 더
0: 오,
1: 벌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personal choice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같이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삼촌이죠?
0: 네.
1: 삼촌은 뭐라고 할까요?
0: 삼촌은 앵클 아니에요.
1: 아,
0: 예.
1: 발목 아니군요.
0: 예. 엉, 엉,
1: 아하.
0: 헷갈리는데? 이거
1: uncle.
0: 이렇게 생긴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1: 아, very, very close. 자, 정답은요?
0: 아니군요.
1: 지금. 앵클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해놓고 앵클에 K가 들어가거든요.
0: 까불다가 아 죄송합니다.
1: 아쉽습니다.
0: 예.
1: Okay, so uncle, UNCLE
0: C군요.
1: 되겠고요.
0: 예.
1: 자, 뭐 출산을 한다, 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0: 네.
1: 사실 이거는 표현들이 출산하는 그 동작을 강조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0: 네.
1: 근데 좀 무난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나온
0: had.
1: aha, so have a baby라고 얘기를 하면 출산하다. 그리고 이 맥락에 따라서 아이가 있어요. We have a baby. Right?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Okay? So 여기선 과거형이니까 출산하셨어요.
0: 네.
1: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조금 더 이거보다 격식이긴 한데 deliver a baby라는
0: 오?
1: 표현. 이것도 출산을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배달이잖아요.
1: 아이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와서 뭐
0: 배달
1: something
0: 되는
1: like that
0: 거예요.
1: 그런 느낌으로
0: 와.
1: 해가지고 deliver a baby도 되는데
0: 예.
1: 일반적으로 회화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0: Have a baby를
1: have a baby가 조금 더 캐주얼하고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
0: 네.
1: So my aunt가 had a baby인데 언제요?
0: Two weeks ago.
1: Two weeks ago. 얼마 전에, 그러니까 2주 전에라고 했습니다.
0: 네.
1: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이나 기간을 쓰고 ago 하면 얼마 전인데 언제를 기준으로 전이에요?
0: 지금이요.
1: 그게 중요합니다. ago라고 하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 얼마 전에라는 네. 뜻이지 과거 한 시점 전에 얼마 이거는 나중에 before이라는 것으로 다르게 쓸 거예요.
0: 네.
1: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나 6개월 전에 졸업했어. 그럼 현재 기준으로 졸업한 거 아니에요?
0: 그죠?
1: 6개월 전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나는 졸업했다.
0: I graduated.
1: 6개월 전에?
0: 6 months ago.
1: Okay, there you go. I graduated 6 months ago.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여러분들. 비행기 이륙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이륙하다
0: 이륙?
1: 팍 뜨는 건데요.
0: 이륙이요? 저 알거든요. 랜드는 아래 내려오는 거예요.
1: 아하, 그거는 착륙하는 거죠?
0: 그렇죠.
1: 랜드는?
0: 이륙. 아, 디파처. 아, 그 출발인데요?
1: 네, 안다고 하셨는데 무슨 off인데요?
0: 아, take off.
1: Yes. 아. 자, 그 비행기는 네. 30분 전에 이륙했어.
0: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1: 그렇죠.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현재 기준으로입니다. 이번 기회에 take off, 이륙하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0: 네네네.
1: 같아요. Alright.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0: 그쵸.
1: 자, 읽어볼게요. I graduated 6 months ago.
0: I graduated 6 months ago.
1: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0: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1: 본문도 읽어볼게요.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0: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1: Right.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좀 성인이니까 네. 알아듣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눈치를 탁 챘어요.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0: 아하, 역시. Uh-huh. And you want to her something, right? 너 그녀를 위한 무언가를 사고 싶은 거지니까 to buy로 하겠습니다.
1: Okay.
0: Yeah.
1: And you want to buy her something, right? Okay, 정답.
0: 어?
1: 계십니다. 근데 buy 틀릴까요?
0: 맞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아, 원어민들은 get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일 뿐인
0: 네.
1: 거지 buy가 틀린 게 절대 아니고요. So, buy someone something 이렇게도 쓰고요.
0: 네.
1: Get someone something 둘 다 사주다의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0: 네.
1: Okay? 그래서 get her something은 여기 하나 써주세요.
0: Buy her something.
1: 네. 어? 처음이니까 be를? 그렇죠.
0: Yes.
1: 그래서 아, 걔한테 뭐 사줘.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hey, get her something. 이러기도 하고 hey, buy her something. 둘 다 가능한 거예요.
0: 네.
1: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세요. 지금 right 빼고 슝 갔잖아요, 문장. 이거 질문이에요, 평소문이에요?
0: 질문이요.
1: 질문인가요?
0: 아니요, 평서문이네요.
1: 그렇죠.
0: 예.
1: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이면
0: 예.
1: 너는 그녀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어. 얘는 평서문입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뒤에 right 하면서 올라가서 물음표가 붙은 것뿐인데요.
0: 네, 네.
1: 자, 이런 식으로 평서문을 쓰고 나서 right, okay, bye 쓰면
0: 네.
1: 약간 확인하는 느낌, 맞지? 이런 느낌으로 맞아, 맞지? 이런
0: 귀엽게.
1: 식의 yes. So 어쩌고 저쩌고 right 확인한다는 느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좀 하면 평소문이지, 응? 그렇지?
0: 아하.
1: 네, 이 정도 느낌이 될 수 있겠죠.
0: 네네.
1: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너 가고 싶지, 그렇지? 떠나다를 한번 써보세요. 떠나다로
0: 예.
1: 너 떠나고 싶지. 의역을 하면 너 가고 싶지, 그렇지? 평소문으로
0: you want to leave, right?
1: 그겁니다. You want to leave, right? 이렇게. 그녀가 너의 아내지. 그렇지.
0: She's your wife, right?
1: She's your wife, right?
0: Mm-hmm.
1: 확인하는 거죠.
0: 그러네요.
1: 궁금 이렇게 물어본다기보다는요. 이미 얘기를 하고 평소문을 쓰고 뭔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fact인 거를 쓰고 나서 확인.
0: 그렇죠.
1: Yes. 뒤에 올려줘야겠죠.
0: Mm-hmm.
1: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want to leave, right?
0: You want to leave, right?
1: She's your wife, right?
0: She's your wife, right?
1: 본문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0: 네.
1: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1: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0: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1: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2: 네.
1: 네, 14살밖에 안 돼서 감이 전혀 안 와요. 네, 뭐한
2: 오.
1: 중학생 정도의 이제 나이인 건데요.
2: Kucho. Yeah, I'm 14, so I have no idea.
1: That's right.
2: 오. 자, I am 14살? 14살? 아! 오직 14살 바뿐이라.
1: 오직,
2: 네.
1: yeah.
2: Only 14,
1: Yeah.
2: so I have no idea.
1: So I have no idea. 뒤에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덩어리예요. 솔직히 그쵸?
2: 그러니까요.
1: 원초보에서
2: 예.
1: 많이.
2: 익숙해요.
1: Yes. 자, 보겠습니다. 정답. Perfect.
2: Yay.
1: Only 뭐 겨우 오직 뭐뭐일 뿐.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좀될 수가 있겠죠. So 나는 겨우 14살이에요. 그렇기
2: 네.
1: 때문에 have no idea예요. 자, have no idea가 무슨 뜻이었죠? I have no idea.
2: 나는 I have no idea.
1: I have no
2: 나는
1: idea.
2: 아이디어가 없어.
1: 모르겠다는 거죠.
2: 아니, 그 뉘앙스는 아는데요.
1: 네.
2: 한글로 내가 해석이 안 되네. 이제는 내가 영어를 보면은.
1: 아, 그러나요? So, I have no idea. 그러면,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2: 네.
1: I don't know보다 더,
2: 격식. 캐주얼.
1: 아닙니다. 강하다. 이겁니다. 전혀
2: 네, 다
1: 모르겠다는 느낌.
2: 틀리네요.
1: 네.
2: 네.
1: So, I don't know라고 하는 거, I have no idea. 기본적으로는 모른다는 것 같은데,
2: 네.
1: 전혀 감조차 안 온다.
2: 감이 하나도 안 오는
1: 네,
2: 거예요.
1: 맞습니다. 그렇게 강조할 때 많이 쓸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Do you know where we are? 여기 어딘 줄 알아? 이렇게 해서, I have no idea. 이러면 I don't know보다 훨씬 더 강해요.
2: 완전 모르겠는데?
1: 자, 예를 들어서 주어를 우리로 잡을게요.
2: 네.
1: 우린 전혀 모르겠어요. 우린 감이 안 와요.
2: We have no idea.
1: 그죠? We have no idea. 지금 약간 습관적으로 we don't know가
2: We
1: 나오는
2: don't
1: 건데,
2: know
1: which
2: 하려고
1: is
2: 그랬어요.
1: fine.
2: 예.
1: 괜찮아요. Okay, so we have no idea. 내 친구들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2: Yes.
1: 내 친구들은 감이 없어. 전혀 몰라.
2: My friends have no idea.
1: 그렇죠. My friends have no idea.
2: Yeah.
1: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idea 이러지 말고,
2: 네.
1: idea. 이렇게 R
2: 오케이.
1: 사운드 내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2: 네.
1: We have no idea.
2: We have no idea.
1: Alright. My friends have no idea.
2: My friends have no idea.
1: 여기서 응용 조금만 해보면, 이런
2: 네.
1: 거 있잖아요. 나 진짜 전혀 몰랐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언제 서프라이즈 준비했어? 그러면서 나 전혀 몰랐어. 과거형으로 그냥.
2: I had no idea.
1: 그래서 I had no idea. 이거가 I didn't know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2: 그쵸.
1: 오케이?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I had no idea. Have no idea랑
2: 네.
1: 거의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2: Oh. Have no.
1: 이거
2: 했었나요?
1: 는 아마 한번 정도 maybe
2: 아, 그래요?
1: 힌트 드릴까요?
2: 예.
1: 왜냐면 그 사전에서 단어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2: 오.
1: 실마리?
2: 이거 했었다.
1: I told you.
2: I have no clue.
1: Clue.
2: Yes.
1: Perfect. So I have no clue. 얘도 clue가 어려운 단어여서가 아니고요. 얘는 거의 비슷해요. 얘가 확실히 많이 쓰긴 하는데요.
2: 네.
1: 얘도 모르면 안 됩니다.
2: 그쵸.
1: She has no clue. I had no clue.
2: Yeah.
1: Right? 실마리 감 없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2: 네. 전혀 14 같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좀 감정을 넣어서 해볼게요.
1: 제가 조금 느낌
2: 예.
1: 왔잖아요.
2: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1: 귀엽긴 하네요. 인정, 인정. 근데 14 치고 또 너무 어린 것 같기도 한데.
2: 그쵸?
1: 이상하네요. 오케이. 자, 마무리입니다.
2: 응?
1: 기적이 어때?
2: 어어.
1: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2: Oh, maybe,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그거랑 함께라면 틀리지 않을 수 있어.
1: 직역 버전
2: 오,
1: 맞아요.
2: 그쵸, 그쵸. 그럼 여기 기저귀가 나와야 되는데, 기저귀를 제가 한창 애기 기저귀 쓸때본 적이 있거든요.
1: 네. 이 단어는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는 한 5천 번밖에 안 나왔어요.
2: 그래요?
1: 네.
2: 근데,
1: 힌트 드릴 수는 있습니다. If you want.
2: Yeah.
1: You
2: I
1: want it?
2: want. Yeah.
1: Okay. Starts.

0: with D.
1: D? 어, 전 P 생각했는데요. 디예요?
0: P로 뭐 어떤
1: 어,
0: 단어가 있죠?
1: P 있잖아요.
0: 왜?
1: P로 한번 해볼게요. P패드. 이것도 맞죠?
0: 아니요.
1: 왜요?
0: 자, 뭐가 있을까요?
1: P가 쉬잖아요.
0: 다, 다, 다.
1: 다, 다,
0: 보여드리면 you'll
1: 다.
0: see what I'm
1: 아,
0: saying.
1: 그래요?
0: 예. 자, 기저귀 어때? 그러면서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1: 응?
0: 정답은요?
1: 아?
0: You know.
1: 정말 너무 수치스러워요.
0: 오늘 아이 수치스러울 만해요. 이거 마흔이 나왔죠, 여러분들.
1: Yeah.
0: DIAPER. 근데 이제 복수로 쓴 겁니다. 이것들은 어때? 라고 하면서. 자, 원래는 발음이, 발음 표기를 보면 diaper예요. diaper.
1: Diapers.
0: 근데 이걸 빠르게 하다 보면요, 거의 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의 diaper.
1: Oh.
0: diaper. 오케이.
1: Diaper.
0: 그래서 너무 억지로 다이어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케이.
1: 네.
0: So maybe diapers 이러면서 you can go wrong with those.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단은 기저귀 요거 발음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1: Diaper.
0: 이거 잘 보세요.
1: 네.
0: You can go wrong with thos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go wrong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1: Go wrong은 틀리게 가는 건데.
0: 맞아요. 어느 정도.
1: 네.
0: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뜻이에요.
1: 잘못됐네.
0: 잘못되다.
1: 예.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못되다, 뭐 실패하다, 망하다 이 정도인데,
1: Go wrong.
0: 예를 들어 이것만 단독으로 썼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Something went wrong. 어떤 영화 같은 데서
1: 뭔가 잘못됐다.
0: 계획이 뭔가 잘못돼서
1: 아.
0: 지금 큰일 난 거예요.
1: Yeah.
0: Hey, something went wrong.
1: Something went wrong.
0: 아니면 something's going wrong. What did go wrong 막 이러면서, okay? go wrong은 잘못되다, 망하다 뭐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만든 표현이 you can't go wrong. 얘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1: 네.
0: 이거는 주어도 심지어 그냥 you라고 해버려요. 이거는 당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So you can't go wrong. 이거는 직역을 하면 잘못될 일이 없다잖아요.
1: 네.
0: 잘못되지 않는다. 얘와 함께라면. 무슨 말이냐면, 이 명사라는 걸 취유사하면,
1: 예.
0: 이거는 무조건 상대방이 좋아하거나, 적어도 중간은 간다는 얘기예요. Do you know what I mean?
1: 네.
0: Alright. 그래서 여기서 그 기저귀를 사며, 아, 잘못될 일이 없다. 후회는 안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어요. 실패할 일 없다. 후회하지 않는다. 뭐, 망하지 않는다.
1: Oh.
0: Make sense, right?
1: Yeah.
0: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나 이번에 파티 있는데 뭐 신고 가지? 나 구두 신나? 아니면 뭐, 아, 뭘 신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는데
1: 네.
0: 흰색 그 뭐죠?
1: 예.
0: 운동화는 솔직히 정장에도 어울리고
1: 다
0: 안 그렇잖아요?
1: 무난하게 묻어나죠.
0: 무난하잖아요. 그렇죠?
1: 예.
0: 오히려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친구가 흰색 스니커즈를 사. 그래서
1: 예.
0: 흰색 스니커즈는 뭔가 망할 일이 없잖아. 실패할 일이
1: 오,
0: 없어.
1: 예.
0: 쭉 가면 돼요.
1: 예. You can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0: 스니커스. 오, 굉장히 긴장을 하시네요.
1: Yeah.
0: 얘만 바꾸면 됩니다.
1: 저는 근데 흰색 운동화는 흰색 스니커즈는 이라고 하니까 화이트 스니커즈를 앞에다 놔야 되나 이 생각을 한
0: 아,
1: 거예요.
0: 아닙니다. 당신이 go wrong 할수 없다. 얘와 함께라면.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So,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1: 예.
0: 자, how about this? 그 여행을 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처음 가나 봐요.
1: 오.
0: 해외여행. 그래서 여행사를 찾고 있는 거예요.
1: 네.
0: 다양한 여행사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Mayu Travel, 그 회사 알지? 그러면서 Mayu Travel 거기서 뭐 티켓 사고 해. 그러면서 거기 선택하면은 후회할 일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1: You can go wrong with Mayu Travel.
0: There you go. 그냥 뒤에
1: 예.
0: 뭐 브랜드 네임을 쓰던 뭘 쓰던 물건을 쓰던 다 써도 되는 겁니다.
1: 좋네요.
0: 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1: You can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0: You can't go wrong with Mayu travel.
1: You can go wrong with my
0: 거기 진짜 이거 엄청 저렴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1: 금시 초문이에요,
0: 아, 그렇죠.
1: 가지고.
0: 근데 대신에
1: 예.
0: 해외 갈때배 타고 가야 돼요.
1: 아.
0: 예. 대신 저렴합니다. 자,
1: 그래서 그랬군요.
0: 그렇습니다. 자,
1: 예.
0: 여기서 you can't go wrong with those라고
1: 네.
0: 했잖아요. 여기서 those는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걸까요? 써주세요.
1: diapers.
0: Uh-huh. Yeah. Let's see. Let's see. Mm-hmm. 정답 맞습니다. Mm-hmm.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직역을 하면 그것들이에요.
1: 네.
0: 근데 그것들인데 이미 앞에 나왔기 때문에 또 쓰는 것을 영어에서는 좋아하지 않죠.
1: 네.
0: 그래서 받아주는 대명사로 처리를 한 겁니다.
1: 오케이.
0: 자, 읽어볼게요. Mm-hmm.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1: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1: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Alright, get 대신에 buy도 가능했죠?
1: 네.
0: 기저귀 어때?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1: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2: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3: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2: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Yeah, 네,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예. 평소문을 하고 나서 right? 뭔가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1: 네.
0: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당신 아내죠? 뭔가 맞죠? 이런 느낌.
1: She's your wife, right?
0: Yes. Very nice. 자, how about this? 너 떠나고 싶지? 맞지, 맞지? 막 이러면서.
1: You want to leave, right?
0: Right? Okay.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자, 그리고 넌 그녀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지, right?
1: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오, 너무 좋아요.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 She is your wife, right? You want to leave, right?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Alright, 자, 다음 패턴은요. 이건 진짜 알아야 돼요.
1: 외워야지. 꼭 외울
0: you
1: 거예요.
0: You can't go wrong with, 이렇게 연기해 주세요.
1: 네.
0: 그것들은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 자, 직역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넌 그것들과 함께라면 잘못될 수가 없어.
1: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Yes. 자, how about this? My travel은 실패할 수가 없지. 넌 my travel과 함께라면 틀릴 리가 없어. 잘못될 리 없어.
1: Oh, you can't go wrong with my travel.
0: There you go.
1: Mm-hmm.
0: 자, 이번에는 흰 운동화는 실패할 일이 없지. 너 흰색 운동화들과 함께라면 망할 수가 없다.
1: Yeah,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0: You got it.
1: Mm-hmm.
0: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You can't go wrong with Mayu Travel.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Alright, 아주 좋습니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4: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5: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4: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자,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1: Oh, congratulations. Oh,
2: thank you.
1: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2: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1: Oh,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2: Oh, really? Mm-hmm. Diapers?
1: Over there.
2: Oh, thank you.
1: Yeah.
0: Great job, you guys.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난 그 차를 샀어 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m-hmm. I should have bought a car.
0: Bought the car,
1: bought
0: right?
1: The car.
0: Because you know which car that is.
1: Yes.
0: All right, so I should have, 붙여서 I should have bought the car. 그러면 나 그 차를 샀어야 했어. 하지만 샀어요, 못 샀어요?
1: 못 샀어요.
0: 못 샀어요.
1: 아유.
0: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1: 너무 제 얘기 같아서.
0: Yes.
1: 네.
0: 자, 오늘 배운 유명적 패턴이죠. You can't go wrong mm-hmm. with something.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아, 친구한테 아, 검정 셔츠를 사라 그러면서 색을 고민하고 있나 봐요.
1: 아,
0: 그래서
1: 아,
0: 검정 셔츠는 실패할 일이 없지. 아유, 검정 셔츠는 실패할 일이 없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Mm-hmm.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That's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네. 자, 한 주에 이제 반을 가르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라고 해서 오늘은 경찰이란 직업이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경찰이 차를 세운 situation이에요.
1: 아, 그러면은 뭐 범법 행위가 조금 있었겠네요.
0: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용상. 우리가 해외에 가면은 그 자동차를 렌트해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1: 그렇죠. 저도 렌트해봤어요.
0: 그랬을 때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운전을 하다가 조금만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게 꼭 무슨 뭐 과속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 등이 하나 나갔다든가 이럴 때도 굉장히 민감하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랬을 때 내용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저를 왜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네. 아, 보통은 이제 말을 아예 못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거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시츄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좀 떨리거든요. 뒤에서
1: 네.
0: 막 울리면서.
1: 그렇죠.
0: 예, 네, 그리고
1: 엄청, 뭐지, 누가, 기차가 빵만 해도, 뭐야, 나야?
0: 그럼요.
1: 나한테 한
0: 그럼요.
1: 거야?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경찰관님께서 이렇게 딱 오셨다 그러면은,
0: 똑똑똑 이러면서.
1: 너무 주눅들죠.
0: 완전히
1: 아우,
0: 얼어버려요.
1: 예.
0: 자, 일단 요런 질문이 미션 1이고요. 그리고
1: 네.
0: 두 번째 미션은, 우선 브레이크 등이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나 봐요. 근데 오늘
1: 네.
0: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등이 나갔습니다.